유명한 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답을 3번 C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문항도 어렵지 않아 보이죠? 2022학년도 수능이었는데요. 자, 옛날 선배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출, 백지도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그 지역의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복습할 때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역. 이 지역은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으로부터 공업이 이전한, 수도권이 너무 인구와 기능이 특히 산업시설, 제조업 막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수도권과 가까운 이 지역, 네, 충청도, 특히 충남 권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먼저 적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충남 지역에 제조업 성장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충남, 경남이 우리나라 전체 지역 내 총생산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충남하고 경남의 GRDP는 좀 왔다 갔다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남 지역이 네, 많은 제조업 시설들이 입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공업 지역으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여기서 큰 힌트가 있죠.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어떤 분야? 전자, 자동차. 자, 이 분야입니다. 그러면 딱 한 군데가 떠오를 거예요.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요. 바로 충남 아산입니다. 그래서 아산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다른 것부터 볼게요. 2008년에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쭉 타고 내려가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온천,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특히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피부병을 앓을 때 온양온천을 가시는 막 그런 장면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양온천이 바로 이 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파 뭐 이런 온천 시설들이 여기에 약간 놀이시설들과 함께 입지를 하고 있죠. 이래저래 우리가 찾아야 될 그곳은 바로 네, 아산입니다. 여기 A가 아산이고요. 충청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여기 서산, 석유학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제철공업 당진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동차 전자조립 아산, 그리고 천안도 전자조립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즉 B 진천, C 음성 사이에는 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가 충주죠? 여기 제천입니다, 여러분. D는 제천이고요. E는 단양입니다. 단양, 제천, 석회암 지대.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요. 네, 누가 봐도 그냥 아산이에요. 아산 온천욕을 하는 아랑이가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에서 D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역부터 확인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딱 따로 출제를 해도 여러분 이제 어디에 지금 지역인지 아시겠죠? 어떤 지역인지. 일단 제일 왼쪽에, 서쪽에 태안. 그래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탁월하게 받아서 우리 국내 최대 사고, 네, 신두리 사고도 있고요. 그 배후에 두웅습지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간척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시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A는 서산을 제시를 한 거고요. B는 당진. 석유화학이 발달한 서산, 제철공업이 발달한 당진. 그 다음에 방금 했죠? 아산입니다. 아산,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도 네, 떠올려 주셔야 돼요. 방금 마스코트가 약간 그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이고요. 그리고 머드 축제 석탄 박물관이 키워드인 바로 보령입니다. 그 아래쪽은 네, 서천이고요. 그 위쪽은 충청남도 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홍성이었습니다.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홍성에 있고요. 약간 예산하고 경계에 내포 신도시에 이 도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평택 화성 일대와 더불어서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래요. 황해권에 즉 서해에 좀 맞닿아서 입지할 것 같죠? 대중국 전진기지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고요. 아, 제철 산업.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다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춘천권 내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당진이겠습니다. 이 덕분에 인구가 유입돼서 2012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요, 수도권과 인접하여 수도권의 제조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있고요.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충청권 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 출하액에서 아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당진 B, 아산 C 차례대로 연결해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5번, 2024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가에서 라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입니다. 우리가 이 제조업에서도 정말 다양한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업종별 출하액이에요. 가끔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뭐 이런 거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요. 충남 아산,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충북 청주, 경기도 화성. 정말 다양한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종종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를 놓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보실 때. 일단 가나다라가 모두 이제 좀 서로 다른 성격의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가하고 나는요. 둘다 전자자동차. 전자자동차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자 자동차의 조합이 여기서 아주 뚜렷한 두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아산하고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계속 이야기했었던 그두 지역이에요. 충남에서는 아산이 전자조립과 자동차.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평택. 둘다 전자조립, 자동차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는 평택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화성과 아산 중에 가나를 먼저 고민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가 훨씬 더 출하액이 많을까요? 그쵸? 경기도겠죠.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조업 시설도 훨씬 더 많이 입주하고 있고요. 규모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요. 자, 그래서 출하액도 많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성. 화성은 경기도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전체적으로도 이 생산액이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 공업 도시예요. 자, 그다음에 아산. 많이 분산되었지만 어쨌든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 출하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전자자동차, 아산. 그럼 남아 있는 게 원주하고 청주인데요. 원주하고 청주 중에 우리가 이 출하액 규모가 56조, 그리고 6조. 어딜까요, 여러분? 그래도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청주. 그죠?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인구 규모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 85만 명의 인구.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으면 의료 클러스터가 있는 원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 자동차 왜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거 찾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포인트 삼았던 거, 원주, 의료, 그리고 거기서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주도 우리가 의료, 바이오 산업 강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하액 보는 거죠. 인구 규모 따져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가 원주보다 인구 규모가 커요, 여러분. 원주가 강원도 내에서는 제일 인구 규모가 많지만, 크지만, 청주보다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선지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나는 아산이죠. 아산은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철 1호선을 쭉 타고 내려가시면 아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1번에서 나와버렸네요. 그럼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라는

도청 소재지이다. 이거 원주 가지고 정말 자주 물어보는데요.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도에 해당하는 권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별시는 한 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는 6개가 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시 한 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8개. 그러면 나머지 9개가 도인데요. 그중에 3개가 특별자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예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예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6개가 그냥 지금 현재는 네, 도인데요. 그럼 전남이 있겠죠? 충남이 있겠죠? 충북이 있겠죠? 경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남이 있고요. 자, 빠져있는 게 어디죠, 여러분? 네, 우리 경기를 안 했네요. 제일 인구 많은 경기를 안 했네요. 근데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선지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도청 소재지 묻는 것 같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강원은 춘천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제주는, 네, 제주시에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전북은 어디 있죠? 전주에 있죠, 도청이. 그 다음에 전남은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네, 모르면 무안해진대는데, 네, 무안에 있고요. 충남은 홍성,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홍성 예산 그 경계에. 충북은 어디라고요? 청주, 경북은 안동입니다. 안동, 경남은 창원이죠. 창원 특례시, 경기는 수원 특례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해왔던 거 한번 체크해봤고요.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나는 가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전체 출하액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이 화성이 비슷한 비율이었을 때. 이 분야에서만 따져서도 네, 당연히 네, 양이 많겠죠. 그래서 거꾸로 됐습니다. 화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액수가 화성이 한두배 정도 되겠네요. 비율이 비슷하니까. 가는 화성이고 다가 아산이 아니라 다는 청주죠. 나가 아산입니다. D가 틀렸습니다. 다에는 기업 도시. 자, 요 청주는 네,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충주에 있죠. 그죠? 충주. 라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여기는 심지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둘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맞는 설명이지만 앞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충주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태안에도 있죠. 그래서 5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5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2022학년도 시험 학평 문제고요. A에서 H 중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지역이 나와 있고요. 권역도요. 강원 지방, 그리고 충남, 충북. 네, 크게는 뭐 충청도 지역이지만 이렇게 지금 뜯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리 A부터 H까지 한번 지명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강원도청이 위치하고 있고, 막국수, 닭갈비가 유명한 춘천입니다. 그쵸? 소양강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앞에서 마임축제,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방의 중심지역, 강릉입니다. 다양한 해안지형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고요. 정동진, 강릉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C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 인구 약 36만 명 정도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 눈축제로 유명한 태백입니다. 그쵸? 석탄 함유화 정책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다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고안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E로 가볼게요. E는 서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당진이죠, 당진. 제철공업이 발달한 당진이고요. 아산 지나서 F는 네, 천안입니다.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천안. 그 다음에 G는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진천. 그리고 음성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시 위치하고 있는 충북의 중심도시, 충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D, F, G, H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번. A하고 F를 묶었습니다. 춘천하고 천안인데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네. 천안도 1호선 쭉 가면 연결되어 있고요. 춘천, 경춘선, 청량리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선지니까요. 춘천, 그리고 아산, 천안 다 연결해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벌써 1번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A하고 H, 춘천, 충주를 묶었는데요. 도청이 위치해 있다? 자, 이제는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청이 있고요. 그런데 충주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청주에 충북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홍성과 예산 사이에 내포 신도시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H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B와 G, 강릉과 진천인데요. 도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강릉은 맞아요. 강원도의 강릉의 강, 원주의 원. 이렇게 강원도가 된 거고요. 충청도는 충주,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됐는데, B는 맞지만 G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진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삭제. CH. 자, 원주하고 충주를 묶었어요, 이번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원주에는 있어요. 근데 충주는 기업도시만 있습니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둘다 있는 거고요. 혁신도시 10개 정도의 권역 혹시 기억나시죠? 서울에서 온 김대구 운동부원이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에서 훈련을 하러 갔어요. 나음성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 그래서 혁신도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D하고 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하고 E. 태백하고 당진인데요. 폐강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네, 태백만 해당하겠죠. 이둘 중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들, 석탄박물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충남의 보령, 경북의 문경, 강원도 태백 이렇게 세 지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또 백지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 57번인데요. 2022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네 시도의 산업구조와 인구 이동입니다. 그리고 경기, 서울, 세종, 충남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지금 보시면 우리 인구의 그런 이동 특징,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율, 즉 산업 구조도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가나다라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가나다라를 경기, 서울, 세종, 충남 중에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또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F는 만유인력 상수,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각 지역 인구 규모의 비례. 선생님이 이걸 적은 이유는 지금 인구 이동의 양이 나와 있잖아요. 단위는 1000명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을 해보면 가하고 다 사이의 인구 이동의 규모를 보세요. 120만 명, 거의 180만 명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그죠? 자, 그러면 가하고 다가 둘 중에 하나는 경기, 둘 중에 하나는 서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 제일 큰두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가하고 다둘 중에 서울,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경기, 서울을 구별하냐. 이 방향성을 보시면요. 가에서 다로 이동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죠. 여기는 인구의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다는요. 다른 지역에서도, 네, 막 들어오는 인구가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인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순유입이에요. 그리고 이둘 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둘 간의 관계에서 더 인구가 유입된다? 네, 경기네요, 경기. 경기. 서울의 교외화 현상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죠. 반면에 여기는 네,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중에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중에 구별을 할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1차 산업 비율이거든요. 네, 1차 산업. 서울은 1차 산업 거의 제로죠. 0.1%? 뭐이 정도거든요. 근데 경기는 상대적으로 촌락 지역이 좀 있잖아요.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엄청 높진 않고, 네, 상대적으로, 네, 높은 걸 가지고, 정말 미세하지만, 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3차 산업 비중이 거의 90%,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세종하고 충남인데요. 세종하고 충남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인구 순유입, 순유출, 이런 것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하고 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세종이고 둘 중에 하나는 충남인데요. 나 지역이 이 둘의 관계에서 나가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죠. 네, 최근에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청장년층 많이 들어와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세종이고요. 1차 산업의 비중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는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른 평야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도시예요. 그렇죠? 자, 도시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산업의 비중으로 확인을 해봐도 세종이고요. 여기는 충남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거는 네, 세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로 고쳐주시고요. 라의 경우, 충남의 경우 경기보다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경기로부터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죠. 가는 다보다 서울은 경기보다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한번 정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경기 둘다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발달되어 있지만 제조업은 경기고요. 서비스업은 서울입니다. 만드는 거는 경기에서 그 관련 서비스는 네, 서울에서 핸드폰은 네, 경기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는 서울에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서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나는 라보다 총인구가 많다. 우리 나, 라를 알잖아요. 총인구 당연히 네, 도단이 충남이 훨씬 많겠죠? 세종은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가에서 라중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다. 자, 유소년층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 1위? 네, 세종이거든요. 그래서 다가 높은 게 아니라 나가 제일 높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3번에서 나왔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58번인데요. 2026학년도 네, 9월 문제입니다. 한국지리 수업 정면에서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금 네, 벌써 호남권으로 왔네요. 충청권 끝나고 호남권으로 왔다는 거좀 인식해 주시고요. 가에서 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다. 네, 다행이에요. 네, 3개 그리고 3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전남 도청이 있는 곳이죠. 전남 도청 어디죠? 네, 무안입니다. 무안 요거 잘 위치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선생님 여기 최근에 KTX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배로 유명한 원래 이제 먹거리 자, 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주예요. 전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나올 만한 좀 대표적인 지역들이 출제가 된 거고요. 가에서 다 지역의 특징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가나에는 도청이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저 앞부분에서 전국도 도청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전북도청이 바로 네, 전주 여기에 있죠. 그리고 전남도청 모르면 무안해진다. 네, 무안. 무안이 또 낙지랑 양파 이런 거 유명하죠, 그쵸? 자, 어쨌든 이게 다가 되는 순간이래요. 예, 가나에 도청이 있으니까 아닌 거 다부터 해결하면 되죠. 네, 그다음 가와 다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다 나주는 혁신도시가 있는 거 압니다. 나음성 할때그 나주 이야기했었잖아요. 서울 출신 김대구 운동부원이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나음성 메모를 남기고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나음성 나주. 자, 그러면 전주 있었습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그 전자가 전주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진 진주도 있죠. 근데 여기 전주에도 혁신도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럼 이게 나네요. 그럼 끝났어요. 가나다 다 찾았습니다. 자, 1번 세계 소리 축제. 아, 전통의 예향의 고장. 바로 이거는 전주에 대한 설명 맞네요. 선생님이 여기 가서 진짜 판소리 배우기도 했는데 뭐가 잘안 되긴 했는데 자. 거기 한옥마을에 가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나에는 기업도시. 여기 지금 기업도시는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도시는 여기 권역에서는 영암과

0: 서점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녹차가 있다. 갑자기 보성? 아니에요. 자, 가와다는 행정구역선 같은 도에 있다. 자, 행정구역선 같은 도가 아니죠. 전남, 전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와다는 전라라는 지명의 유래가 됐다. 전라,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래서 나다가 아니에요. 가와다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와서 벌써 호남 지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시간까지 영남, 호남, 제주까지 그리고 융합된 지역 문제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1번째 강에서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만점을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지사항 보고 오셨죠? 예, 문제 전부 다 풀려있죠? 예, 저 혼자 그냥 푸는 걸 보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문제풀이 쇼다. 별로 여러분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은 17번부터 총 21개의 문항을 뭐 지난 시간처럼요. 하나하나 꼼꼼히 제시문 들어가고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분석, 예, 선지 분석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 교재 12쪽에 17번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01번 주제였었고요.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거. 예. 무조건 여러분들의 수능시험에서 등장을 한다. 혹시라도 내신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내신이야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어떤 시험이든지 사회문화를 공부하고 있다면 이 주제는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기본 오브 기본이다. 예. 17번 가겠습니다. 최근 일부 약자의 부작용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 그러니까 발생해서 끊겼어. 그럼 이거는 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죠. 그냥 자연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기억은 자연현상. 자, 연구에 따르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한 것. 오, 그럼 이거는 이것도 그냥 뭐 선천적으로, 예, 유전적으로 그러한 형질이잖아요. 그렇다면 니은도 자연현상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가 나왔다.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무시. 이걸 무시한 건 누구야? 신약을 개발할 때 인간들이 이거를 무시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한 거네. 근데 우리 디귿에서는 무시까지 들어갔는데 이 무시를 한 건 어쨌든 인간이니까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 관행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연구의 표본으로 간주. 이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표준으로 간주한 것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을도 디귿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자사사 이렇게 구분했으면 1번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요.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달리라고 묶일 수가 없죠. 둘 다 자연현상이.

자연현상은요. 디귿리을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 적용. 정답. 딩동댕. 4번이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을 묶어버렸네요. 이두 가지를 묶어버리면 안 되죠. 마지막에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어. 존재법칙. 내지는 선지에 따라서는 사실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존재법칙과 사실법칙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정답 찾았어요. 17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갈게요.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나요. 인상파 화가인 모네는요, 빛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무와 꽃의 색깔, 햇빛과 물빛의 조화를 담은 작품을 창작했다. 모네라는 인물이요, 이러한 작품을요, 어떠한 의도를 갖고요, 그린 거예요. 창작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누가요? 모네가요. 모네는 인간입니다. 그의 의도가 개입이 됐겠죠. 그러면 기억은 뭐야? 사회문화현상. 모네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표현 방식의 변화, 의도적으로 무언가가 좀 변화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니은도 사회문화현상. 근데 이거는요, 그가 백내장에 걸렸음을 알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자, 백내장에 걸리면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수정체가 노랗게 변환돼요. 이 경우 수정체에서 노란색의 보색인 남색 등은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은 통과한다. 이러한 어떠한 자연과학적인 원리 자체는 인간의 의도, 가치, 이런 것들이 개입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조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니은은 자연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기역과 니은이 공통적으로 사회문화현상, 디귿과 리을이 공통적으로 자연현상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1번 가면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개연성? 되게 그러하더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었죠. 예. 그런데 니은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서 들렸고, 자, 2번.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같이 함축적이다. 그렇죠. 정답 나왔습니다. 딩동댕. 2번이죠. 자, 이렇게 같이 함축적이다라는 말의 반대 표현 같이 기록합시다. 뭘 같이적이다. 자, 너왜 이렇게 몰상식하니? 뭔가 무례하게 굴 때. 상식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그 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가치가 없다. 완벽하게 가치가 배제되어 있는 거. 이거는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건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오답의 근거 찾을까요? 자, 디귿. 자연현상은요. 자, 리을. 자연현상과 달리.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자연현상이니까. 예. 그리고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정말 100%로 명확하고 분명한 건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사회문화현상에도요, 분명히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라는 결과가 나타나.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측하고 예측을 한다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현상은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이 공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연현상에 비해서 그간의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선지 3번은 틀렸고, 4번, 리을.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자, 보편성은요, 둘 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까요? 선지 3번에서 나오는 이 인과관계에 대한 거, 4번에서 등장을 하는 보편성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선지 3번, 4번, 5번에서 이야기하는 요세 가지는요, 자연현상, 그리고 플러스 사회문화현상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때 유념해야 되는 거.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의 차이. 예컨대 여기 나오는 뭐 개연성의 원리,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그러면 이두 현상 간의 공통점이 뭔데? 그것도 알아야 돼. 근데 마침 여기 선지 3, 4, 5에서 이야기하는 요세 가지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지 5번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 우리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문제 19번에서도 그림이 나왔어요. 돌고래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는 돌고래들이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에서 끊겼어. 뭐, 이 모습에 대해서 막 인간이 여기 막 의도적으로 뭐, 이런 게 없죠?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인 거야. 자, 이 무리 중에는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돌고래쇼. 놀이공원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러한 쇼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주도 바다로 방생. 자, 판결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돌고래들을 바다로 방생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겠지. 자, 남방 큰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0년이다. 이거는 뭐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번부터. 기역과 같은 현상은, 즉,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틀렸네요. 오히려 사회문화현상이 가치 함축적이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오히려 불분명하다. 또는 불명확하다라는 표현. 자, 3번, 디귿, 요거.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19번 정답, 딩동댕 3번입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건 100%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확률의 원리, 내지는 개연성의 원리라는 표현으로 우리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네, 기억하시고. 4번, 기역과 리을을 묶었어요. 자연현상이죠. 예. 자, 니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대. 에? 오히려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는 뭐였어? 그렇지. 사회문화현상이었죠. 자, 5번. 리을. 자연현상이죠?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지금 기니리를 묶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존재법칙 내지는 사실법칙이라고도 등장하는 거. 그냥 사실이 그러하다. 존재가 그러하다. 이 안에는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완벽하게 자연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그렇죠.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로 20번 문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 소재로 등장하는 게딱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자주 나와요. 자, 지구 온난화가 우리 14쪽에서도 나왔는데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아, 요새 막 기후 위기, 기후 문제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막 늘어났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거야.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네. 여기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뭔가의 공조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것까지는 너무 갔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사회문화현상. 네. 연구소가 호주 인근 바다의 수온이 상승. 네. 수온이 올라간 거예요. 자연현상이죠. 괴사 직전에 놓인 산호초를 구하기 위해서 성층권의 바닷물을 분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와, 이런 실험이 가능해? 근데 이러한 실험을 진행한 건 사람들이 한 거야. 연구소가 한 거야. 사회 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자사 이렇게 구분했어요. 1번. 자, 기역은요,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정답, 딩동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연성에 반대되는, 좀 대응되는 표현으로는 필연성의 원리라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필연성은, 네, 자연현상의 특징이었죠. 근데 우리 기역은 사회문화 현상,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2번. 니은. 자연현상. 가치? 없어요. 뭐, 이 안에 가치가 어디 들어가. 이거 몰가치적이다. 라고 얘기하지. 자, 3번. 디귿. 여기. 사회문화현상. 확실성? 오, 100%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확률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4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명확하다라는 성질을 지녔고요. 5번입니다. 니은 디귿을 비교하는데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것은 오히려 디귿. 네. 바로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달리라고 지금 반대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1번 찾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21번으로 갈게요. 계속해서 동형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어.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야. 자, 21번이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의 열대성 저기압이 상륙. 자, 기억, 밑줄에 주목하세요. 인간의 의도, 개입,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이거 뭐야? 자연현상이지. 자, 세계 기상기구, 이처럼 유례없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거라고 경고했대요. 자, 경고의 주체가 누굽니까? 세계 기상기구가 되죠. 그렇다면, 니은은 사회문화현상. 자,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상데이터와 예보 시스템을 보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그 결과물일 텐데, 그렇다면 이 디귿은 사회문화현상. 자, 마지막 리을. 강수 패턴과 농업이 가능한 계절의 변화. 이거는 뭐? 자연현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사, 사자, 이렇게 써놨으면 1번부터.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다? 그럴리가. 오히려 이 특수성이라는 건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었고, 자, 2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는데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니은 디귿은요, 둘다 공통적으로 사회문화현상이기 때문에요. 사회문화현상, 보편성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근데 보편성과 함께 모두 나타나요? 그렇죠. 특수성이 함께 공존한다는 성질. 자, 3번. 디귿과 리을을 비교합니다. 자,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정답 3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건 완벽하게 사회문화현상이죠. 자, 4번. 리을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잉? 기역과 리을은 둘다 자연현상인데요.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 이둘다 사회문화현상, 즉 니은 디귿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성질을 지니기는 하죠. 근데 4번 선지의 구성처럼 기역과 리을을 지금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야.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을 묶었어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묶고요.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을 묶었습니다. 애초에 지금 5번은 묶음 자체가 잘못됐어. 그리고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밑줄 갈까요? 필연성의 원리, 그리고 개연성의 원리. 자, 요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고. 자, 여기서 필연성의 원리의 이 필자는 뭐다? 반드시 그러하더라. 즉, 반드시 그러한다는 건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100%의 결과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자, 이러한 필연성의 원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였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였지. 근데 이에 반면, 개연성의 원리는, 100%까지 확신할 순 없지만, 되게, 보통은 그러하더라라는 성질. 그래서 이러한 개연성의 원리라는 건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개념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개념의 균열과 빈틈을 재우는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자, 칠레 연안 로빈슨 크루소 섬에 서식하고 있는 염소는 에스파냐 무역성을 괴롭히던 해적의 식량원이었다. 자, 해적의 식량원으로 지금 염소가 활용되고 있죠. 자, 이에 에스파냐 해군은요, 한 쌍의 개를 심어서 상륙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군이 의도적으로 뭔가 의도를 갖고

잡고 개를 거기에 상륙을 시켰지. 기형은 뭐야? 사회문화 현상이야. 그 개체 수가 늘어난 개가 염소를 잡아먹으면서 염소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약육강식의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염소의 수가 같이 줄면서 개의 개체 수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개와 염소 간의 수의 균형이 형성됐다. 자, 요거는요,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 나타난 결과죠. 자, 이를 통해서 19세기 서양 지식인은요, 정부, 법률, 도덕의 개입. 지금, 뭐야? 디귿에서는 개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부와 법률과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계야. 인간의 가치와 의도라고. 그렇다면 디귿은요, 사회문화 현상. 예. 생명체는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 수가 조절된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질서와 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을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1번 갈게요.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고쳐볼까? 뒤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 그치. 이거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라고 표현해야죠. 자, 선지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 자, 디귿,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바꿔볼까? 대응해서 우리는 가치함축이라는 표현 대신에 뭘 가치적이다라는 표현 썼고요. 3번입니다.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네요.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게 그러하다라는 성질을 지니더라. 뭐가 사회문화 현상이 되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이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라는 걸 낮추더라. 가격이 비싸니까 안사안사안 사.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이러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 되게 그러하더라.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4번이요. 자, 리을과 기역을 비교합니다.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왜 틀렸어? 리을과 기역이 반대로 되어 있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는 얘는 오히려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입니다.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어요. 자연현상에도 나타난다. 결국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편성의 성질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을 묶어요. 사회문화 현상. 니은, 리을,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자, 22번의 정답 3번 찾았습니다. 이어서 23번.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100% 이럴 거야. 라는 자연현상이 되겠죠. 예.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떠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고요. 이게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유도. 아야,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좀 해야 돼. 라는 식의 뭔가 정책을 펼쳤겠죠. 의도가 개입된 거예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볼게요. 탄소 발자국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감소. 자연현상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무의 수로 환산해서 표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이요. 그래서 기역부터 리을까지 다 구분해 놨어. 1번부터 갈게요. 자,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 응?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건둘 다의 공통된 특성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다가 따로 필기합시다. 자, 이거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 자, 2번. 니은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죠. 디귿. 어딨어요? 자연현상.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편성이 오히려 강한 거는 언제 어디서나 그러하다라는 자연현상에서 그러겠죠. 자,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는데요. 자,

통계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분명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4번 리을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 고쳐보면 확실성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그래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5번, 기역과 디귿을 묶었어요. 자연현상이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아닌데요. 가치함축 아니고 뭐로 바꿔? 그렇지, 몰가치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로 우리는 24번이요. 자, 문제 24번에서는 열돔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열돔현상.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고기압이 이 위쪽에 좀 정체가 돼서 엄청 뜨거운 뭔가 공기를 지면에 이렇게 가둬서 폭염을 일으키는 현상을 열돔현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워져 버리겠죠. 이거 몰라도 돼. 자, 열돔현상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발생. 이거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야. 온열 질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후송.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환을 안아서 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거 고치려고 응급실로 보낸 거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럼 니은은 뭐예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이죠. 네. 한편 서유럽에서는 저기압이 한 지역의 정체, 자연현상이고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밑줄 치자. 경고라는 부분이요. 네, 경고를 누가 했어? 앞에 기상학자들이 했대. 아, 기상학자들은 사람들이 한 거야. 이거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 라고 경고하는 건 고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현상이지. 자, 1번입니다. 기역은요, 자연현상인데요. 가치함축적인 게 아니라 몰가치적인 거고요. 자, 2번.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 갖는 거 맞죠? 정답입니다. 3번. 디귿은 자연현상. 보편성과 특수성 공존하는 건 사회문화현상이거든요. 틀렸거든요. 4번, 리을, 사회문화현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재법칙 틀렸어. 그러면 이 존재법칙을 뭐로 바꿔줄 수 있을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는 규범인, 요렇게 바꿀 수 있었죠. 이게 뭐였어요? 그래요. 당위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뭐, 내지는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마지막 5번입니다. 기역과 디귿을 묶었어요. 자연현상이죠. 자, 니은 리을과 달리. 경험적 자료, 아, 또 나왔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의 공통점이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니까 이제 좀 들어오시나요? 네,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중요하게 등장을 했던 건 차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변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나, 기출 분석을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쓰신 거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 자, 이어서 25번입니다. 자, 역대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이 발생. 또 발생한 거야. 이거 막 사람이, 야, 이 지역에 허리케인 발생! 한다고 발생해요? 아니죠. 그러면 기억은 자연현상. 자, 정부는 주어가 나왔네요. 정부는 피해 예상 지역에 재난경보를 발령. 정부가 발령했대. 뭐야? 사회문화현상. 이에 원유 생산 기업들이 시설 가동을 중단. 뭐야? 사회문화현상. 자, 1번. 가치함축적인 거 아니죠? 뭘 가치적이고요? 자, 2번입니다. 확실성 아니고요. 확률입니다. 자, 3번. 보편성과 특수성 공존하는 거 사회문화현상 맞네요. 딩동댕. 23번, 25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4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는데 4번에서 이야기하는 당위 규범에 적용을 받는 건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당위 규범이라는 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 이 자체로 인간의 가치 의도 개입된 거잖아요.
자, 5번.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는데 둘다 사회문화 현상이죠. 개연성으로 둘다 설명을 할수 있어요. 달리라고 디귿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26번으로 갈게요. 자, 26번에서도 계속 같은 형태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예로부터 온기는 음식의 발효와 저장을 위해 사용. 온기가 이렇게 사용. 음식을 발효시키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갖고 이렇게 쓴 거래. 사회문화 현상이죠. 열이 가해지면 흙 알갱이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 이거는 뭐 이러한 자연적인 원리에 따른 온기의 원리에 해당을 하겠죠. 자, 조상들은 김장김치를 온기에 담아서 겨울 동안 땅속에 보관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유지를 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땅속 온기의 음식 보관 온도인 영하 1도 상태에서 김치의 유산균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끝까지 봐야 돼. 지금 디귿의 끝에 발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발견, 연구자들이 한 거겠죠. 그러면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자사 이렇게. 자, 1번. 기역과 디귿을 비교하는데 사실 둘다 어때요? 둘다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과관계가 보다 더 명확한 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이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자연현상에서 조금 더 명확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문화 현상에 인과관계가 없냐? 그건 아니었죠. 자연현상에 비해서 조금 불분명할 뿐, 어쨌든 사회문화 현상에도 인과관계라는 건 성립할 수 있어요. 자, 2번. 니은과 기역을 비교.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게,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사회문화 현상. 3번. 니은 디귿 비교합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3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경험적 자료, 파란 색깔로 쓰자. 이거 뭐라고? 공통점이라고.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둘다 가능하다고요. 자, 4번. 기역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요,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 오? 그런데 니은 디귿을 묶었네? 우리 오히려 현상별로 묶어버리면 기역과 디귿을 묶어야 되죠. 4번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함축적인 건 사회 문화 현상의 특징이겠죠. 자, 그리고 네, 5번을 보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을 묶었고요.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 나왔습니다. 5번이고요. 자, 개연성의 원리, 요 개연성에 반대되는 좀 대응되는 성질을 쓰자면 뭐예요? 필연성의 원리라고 써볼 수 있죠. 26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27번으로 갈게요. 27번에 지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제시문을 낼 때는 당대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회문화가 좀 그렇죠. 그때 막 인기 있었던 뭐 챌린지가 있으면 챌린지를 쓰기도 하고 뭐 각종 인터넷 밈 이런 것들을 제시문에 딱 부각시켜 등장시키잖아요. 실제로 뭐 당시에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좀 공론화가 되고 주목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소재로 쓰여진 거예요. 예. 주로 순 모기에 의해서 피부 세포에 침투해서 감염을 유발하고 혈액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이동. 이거는 그냥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의 자연적인 성질이죠. 그러면 기억은 자연현상. 2016년 2월. 세계보건기구는요,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 기능을 저하시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 근데 니은의 밑줄을 보면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더라라는 건 그냥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닌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발표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공중 보건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이러한 사태라는 걸 선언한 이유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게 개입되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7번 자연, 사회문화 현상.
자, 1번 갑니다. 기역과 디귿을 비교하는데요.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존재의 법칙을 따른다. 그냥 그러더라.

사실이 그러더라. 라는 존재 법칙과 이 사실 법칙이라는 거 묶어서 자연현상의 특징.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 갑니다. 니은과 기역을 비교해요. 자연현상과 또 자연현상을 비교하네. 같이 함축적일 리가 없죠. 자연현상은 둘다 공통적으로 몰 가치적이다. 자, 3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이거 오히려 확실성의 원리.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면 100% 이루어하던데? 라는 거. 자, 니은 디귿을 묶었는데요. 요거 묶을 수도 없고요.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의 원리를 적용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4번입니다. 니은 자연현상은요. 요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네, 여기서의 핵심은 요 중간에 들어간 그 비교하는 군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 기역이 같이 들어갔어요. 니은이랑 기역은 둘다 자연현상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는 자연현상의 특징이 맞기는 하지요. 그런데 묶음이 지금 달랐다. 5번입니다. 기역과 니은 잘 묶었죠?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노랑 색깔로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나오면 뭐라고? 공통점이다. 둘다 경험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어떤 연구 방법과 자료에 의해서 뭐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리라고 디귿이라는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이 5번 내용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 1번 찾았죠? 아래로 28번이요. 네, 이번에도 같은 형태로 약간 제시문의 형태만 달리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습지의 기록이에요.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면서 형성됐던 습지. 이 기억에서 뭐 인간이 여기 안에서 뭐 의도적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이걸 정체시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기억은 뭐예요? 그래요. 자연현상이겠죠. 자,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수풀, 오, 자연현상, 삭, 고니 등 평소에 보기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 감상이라는 말인 거야. 감상의 주체는 인간. 인간의 의도가 개입됐지. 그럼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죠. 자, 각종 수생식물이 습지를 빼곡하게 메워 펼쳐지는 연두빛 군락은 물론이고, 너무 멋진 다큐멘터리겠다. 개화가 잘 되지 않아서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불리는 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태어난 게 아니야. 사람에 의해서 불리는 마지막 리을은 사회문화현상이죠. 자, 1번 갑니다. 기역, 니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렸죠. 둘다 자연현상, 몰가치적인 특성을 지니고요. 2번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는데요. 자,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선지 2번 우리 유의하게 기억합시다. 자, 이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인과관계라는 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서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이것은 둘 다의 공통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대해서 부정하는 달리와 같은 표현을 쓸수 없어요. 선지 2번 잘 기억하시고 3번입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연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계속 강조했었던 거. 자, 이렇게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둘 다의 공통점에 해당을 했고요. 4번에서 이야기하는 리을,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히려 이렇게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거. 100%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연현상에서 그러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묶어보면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사회문화현상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디귿과 리을입니다.

디귿거리의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28번의 정답은 깔끔하게 5번이라고 찾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좀 결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28개의 문항을 푸는 동안 앞에 문두에서 이렇게 밑줄 친 기억에서 뭐 언제는 뭐 디귿까지도 나오고 리을까지도 나오고 달라.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 즉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제는 문제가 전환됐습니다. 29번부터는요, 문두에 보세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에 뭐래? 관점이래, 관점. 관점하면 뭐가 생각나? 그렇지, 기갈상. 자, 제시문이 나오고요. 이 제시문 속에 강조되어 있는 관점이 뭔지, 기능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또는 갈등론인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점이라고 하면요. 한번 써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개개의 개체보다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숲을 본다. 즉, 사회 구조와 체도, 체제와 어떠한, 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관점을 우리는 클 거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인할 때그 거를 쓰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거시적 관점이 있으면요, 숲이 아니라 이 숲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개체들, 나무들에 주목하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사회 구조와 체제보다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이 사람들의 서로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걸 우리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때의 거시적 관점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사회 유기체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능론, 또 하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층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다라는 걸 전제해 두고 있는 갈등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상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제시문을 한번 들어갈게요. 사회 체계는 체계가 나왔어. 체계. 구조를 좀 보겠다는 건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죠. 개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개인들이 구축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매개가 돼서 사회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 29번 제시문의 핵심은 여러분, 이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거였어요. 개인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는 이러한 구축한 관계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문화적인 가치와 규범이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 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와 조화를 깨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점은 바로 그렇죠.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기능론. 자, 이렇게 기능론을 찾았으면 1번 선지.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뭔가 좀 불균형의 상태, 이거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다시 균형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효율적인 작동인 사회의 안정과 질서와 균형이라는 거. 기능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개인이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율적인 주체. 여기서 강조되는 건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이죠. 지금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디귿.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선지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기능론의 한계점이자 비판점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배 집단을 우리는 또 다른 용어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득권이에요. 이때의 기자는 한자로 이미 기자를 쓰는 거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원, 가치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 그들이 바로 지배 집단. 근데 이러한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되게 보수적인 관점이다라는 비판을 받죠. 디귿 맞고요. 자, 리을입니다.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 그럴 리가. 기능론은 체계와 구조를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을 하잖아요. 리을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그러면 29번은요.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이어서 30번 문항입니다. 자, 30번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떠한 렌즈를 장착하고 있냐.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아닌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를 한다. 근데 이러한 도덕적인 가치는 사회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떠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 그리고 이렇게 노력에 따른 산물인 그 성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 노력을 내가 요만큼 했으면 성과 요만큼 가져가고 노력을 이만큼 많이 했으면 성과도 요만큼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보상이라고 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나타나는 관점은 뭐예요? 그래요, 이거는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1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아가서 대단원, 4단원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제시문이 되겠죠. 네.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사회는 작동한다. 이러한 원리 체계에 대해서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 자, 기능론입니다. 1번,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갈등론. 2번, 상황 정의, 상상론. 3번,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 지배집단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지가 않죠. 이거는 오히려 갈등론이고요. 4번입니다.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각자가 역할이 있고 각자가 제 기능을 다하면서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조화와 균형이 달성되는 것, 기능론에 대한 완벽한 선지. 자, 5번,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가지고 기능론이라는 걸 못 잡아냈어요. 선지만 가지고도 사실 1번과 3번, 5번은 공통적으로 갈등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빼야 돼. 이게 어떤 하나만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31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 직전 이제 우리가 수능과 9월 모평 문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래요. 근데 갑의 관점을 보면 그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받아들일 거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을, 이러한 기술의 등장은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등장을 한 거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직업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해서 사회 전체의 중요한 표현이죠. 자, 여기 밑줄 칠까요?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능론. 마지막 평,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자, 기술이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불평등이 더, 그리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사회를 갈등의 시각에서 보고요. 자본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자본가가 결국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병은 갈등론. 이렇게 관점 구분을 했으면 1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 관점, 기능론이고요.
2번입니다. 2번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상황정의. 자,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자, 3번.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행위자의 능동성 강조 5. 오히려 행위자의 능동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건 갑,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자, 4번입니다. 을의 관점과 달리, 즉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요.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이라고 본다. 4번에서 얘기하는 거 기능론이죠. 기능론에서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되게 병리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가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유기체설에 전제해 두고 있잖아요. 사회 유기체설 이 어떠한 사회의 구성 원리는 마치 생명체의 작동 원리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고요. 얼굴은 얼굴의 역할을, 머리는 머리카락의 역할을, 팔다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우리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일시적으로 와도 내가 밥이랑 약잘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어요. 나의 균형 회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기능론은 이러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 병의 관점, 갈등론과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하죠. 왜?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야. 구조와 제도를 주목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개개인의 어떠한 뭐 서로의 상호작용 행위, 뭐 이런 것들에 좀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2번이요. 자, 볼까요? 요 32번은요. 채점형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채점형 문항 좀 어렵게 고난도에 변별도 있는 문항으로 나오죠. 물론 이 문항 자체가 대단히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문제 형식과 패턴 자체를 익혀둘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요두 번째를 보니까 요게 지금 그 결과가 0점이라고 돼 있어. 이거 예라고 응답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요거 이전에 1번을 먼저 봐야겠죠. 1점. 요거 맞았으니까. 빈칸도 있고. B는요.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가? 이러한 상황 정의를 강조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1점으로 옳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틀려야 되는 거고, 예라고 응답을 했을 때 틀린 게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아니오라고 응답을 했을 때 옳은 답변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1번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A씨와 달리 B는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죠. 그쵸? 비판을 왜 받아요?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자, 이어서 니은 봅니다. A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면, 그러면 A가 기능론이 되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넣어보세요. B와 달리, 상상론과 달리, 갈등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근데 여기다 예로 응답을 해버리면 틀렸지. 그러니까 틀려서 0점인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 자, 디귿입니다. 이번에는 나예요. 자, 얘는 1점인 거예요. 만약에 나의 C와 달리 A는, 자, 지금 A와 C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요게 들어가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요게 1점이니까,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지금 요게 지금 나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A가 뭐라는 걸 찾았어요? A가 갈등론이고, C가 기능론이라는 거를 찾았죠. 만약에 요렇게 들어가면, 가에는, 이번에는, 네, B가, 저기 상상론, 상상론과 달리, 기능론은,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예라고 응답했을 때 틀렸으니까 0점인 게 맞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은 기역과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33번으로 갈게요. 각각의 질문별로 관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자, 이거는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에 해당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기능론에 해당을 하고요. 세 번째, 보수적

학점이라는 평가 받는 거 기능론에 해당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면 상상론에 해당을 하죠. 이에 대해서 일관되게 옳은 설명하는 건 기능론이라고 보았을 때 갑이 요세 개에 대해서 O, 마지막에 대해서 X라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3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34번. 자,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관점을 찾아내시면 돼요. 2년 전 수능 문항이었습니다. 사회 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사회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을 해서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 각자가 각 부문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면 사회의 안정과 조화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2번도 상징적 상호작용. 디귿과 리을을 보니까 둘다 기능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5번이요. 관점 문제입니다. 자, 갑과 을병 서로 다른 관점일 텐데요. 계층적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더라. 애초에 구조 자체가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갑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 자, 을이요?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래요. 기능론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회 다수가 합의하고 있다. 병을 볼게요. 계층적 지위는 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각자가 이렇게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형성돼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1번.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 이거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거 각자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다 다를 것이고 이러한 성과, 차등적으로 보상되는 거,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할 수 없는 논리야라는 건 오히려 기능론에 해당을 하겠죠. 우리 30번 문항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었어요. 자, 2번입니다. 을의 관점은 기능론이었고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거시적 관점. 예, 맞겠죠? 자, 3번을 보면, 3번은 갈등론적 관점, 그리고 4번에서 이야기하는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거 보는 거. 자, 이 또한 갈등론적 관점이고요. 마지막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수적인 관점인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36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점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자, 36번. 어떻게 보였어요?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 불일치는 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서로 이러한, 이때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되게 의존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규정된 역할 안에서 내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36번은 기능론적 관점이죠. 자, 기억은 갈등론이고요. 니은에서 얘기하는 거 점진적인 사회 변동 설명하기 어려운 거 오히려 갈등론입니다. 마지막 디귿만 유일하게 기능론에 해당하는 선지.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7번. 도시락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갑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역인데, 간주한데,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도시락이 이러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구조에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병의 경우에는 갈등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자, 우리는 바로 정답 선지로 가겠습니다. 병의 관점과 달리, 즉 갈등론과 달리, 을의 관점은요, 사회적인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본다.

0: 일시적으로 이렇게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이 잠깐은 나타날 수 있지만 언제라도 이것은 균형 회복을 위해서 다시 안정이 달성될 수 있는 거야. 기능론적 관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문제들 풀어봤어요. 총 21개의 문항 풀어봤고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38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개념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5번째 시간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대중문화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그 대중문화와 또 밀접한 또 관련이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또 적용하는 과정으로 두 시간에 걸쳐서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3단원 두 번째 미디어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01번의 대중문화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이제 미디어 효과에 관련된 이론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이론들을 잘 정리하는 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론을 보기에 앞서서 미디어의 기본적인 의미나 기능적인 측면 또 발달 과정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론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의미, 기능과 발달 과정입니다. 자, 미디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라틴어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중간에 있는 것. 뭔가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약간 수단, 매개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디어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미디어의 기능은요, 한 사회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회화를 수행한다. 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능을 또한 가지고요. 또한 개인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론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책이나 아니면은 라디오나 아니면 TV 아니면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도 물론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은 우리가 아무 생각으로 무지성으로 보기보다는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거기 그 미디어에서 뭔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관점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수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미디어를 바라보고 또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형성하는 데도 미디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발달했을까요? 대중 매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는 인쇄 미디어, 뭐 신문, 책, 잡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정보, 심층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심층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

아니라 눈으로 보는 측면까지 더해지는 거죠. 또 생동감 있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청각과 관련된 내용이죠. 시청각 정보.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 미디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이 SNS로 대표되어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우리가 정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인쇄미디어, 음성미디어, 영상미디어와 같은 좀 과거의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서 쌍방향, 양방향 매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양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쌍방향, 양방향 매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요. 정보의 복제와 가공, 정보를 복제하고 또 가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쌍방향 매체들하고 해서 생산자의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경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적어주세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 측면에서 경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특히 소비자는 생산하는 생산물들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존재.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여러분, 프로슈머란 말 들어봤습니까? 프로슈머, 프로듀서이면서 컨슈머. 이 둘의 합성어인 거죠. 즉,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것이 쌍방향 매체, 양방향 매체인 바로 뉴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기본적인 미디어의 의미와 발달 과정 간단하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효과에 관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효과에 관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침묵의 나선 이론 보도록 할게요. 침묵의 나선 이론. 되게 타이틀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아니 학교 생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친구들끼리 상호작용 맺으면서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이 정도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선생님도 했어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기본 입장은요, 인간은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 뭐 한다고 합니까?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의견과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왜 침묵할까요? 왜? 사람들이 많이 다 이 길이 맞아. 예스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노인 것 같은데 왜 소신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를 왜 소신 있게 못하고 그냥 나는 이거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거라고 하니까 일로 가지 뭐. 예스가 맞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고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 주류에 속하고 싶은, 다수에 속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나의 생각이 다수의 의견과 주류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침묵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혹은 주류의 의견,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아?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반장 선거? 학급에서 이런 걸 했었었는데, 물론 그땐 제가 반장을 안 나갔어요. 저는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갔었는데, 어쨌든 반장을 나갔는데, 뭐, 이제 다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쪽지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A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A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 학급을 위해서 잘할 것 같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결과를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만은요, A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B 후보가 당선된 거야.

그리고 표 차이도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공개해줬어요. 생각보다 거의 뭐 3대 2 정도의 밸런스로 그러니까 더 많은 친구가 B를 뽑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누구 뽑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는 약간 나 A 뽑았어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나는 A를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니까. 근데 왠지 많은 친구들이 뭔가 그 친구들의 의식, 시선이 의식돼가지고 뭔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뭔가 약간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를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난 A를 뽑았는데 나도 B 뽑았어 라고 되게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B를 뽑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있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도 뭐 굵직굵직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디어에서 뭐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당선자를 발표하면은요, 생각보다 실제 투표 결과보다 당선자에게 투표했다, 실제로 당선자에게 투표 안한 사람들도 당선자에게 투표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침묵의 나선 이론 같은 경우가 요두 번째 거 읽고 요거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실제 연구자가 한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믿고요. 미디어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 위에 말했던 것처럼 침묵하거나 미디어의 의견에 동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맥락이 제가 적어드린 이러한 맥락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침묵의 나선이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노엘레 노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1974년에 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냐면요. 연구 대상자들한테 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그런 일을 좀 반대해야 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해가지고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연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맥락에서 그 연구 대상자들 주변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 비흡연자들을 또 많이 배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연구 대상자들이 담배를 필수 있는 권리, 흡연권이라고 하는 거죠. 흡연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흡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흡연권에 대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연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편승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는 게 침묵의 나선 이론인 거죠. 조금 더 볼게요. 미디어는 나선이 점차 넓어지듯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찾아보니까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야.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야. 넓어지고 왼쪽에는 요렇게 굵직굵직한 화살표. 요렇게. 화살표 얘기네.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미디어의 지배를 말해. 미디어의 지배. 미디어의 지배를 말하고요. 이쪽에는 처음에는 화살표가 좀 굵어요. 굵은데 점점 화살표의 굵기가 작아져요. 그 말은 점점 영향력이 약해진다 이 뜻인데, 이쪽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배적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한 지배적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점 미디어의 지배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지지 정도, 지배적 의견과 다른 의견, 나는 주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 그것이 점점 영향력이 큰 화살표에서 작은 화살표로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가운데 이 회오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 말은 결국에 더욱더 주류 의견에 편승하고 주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양적으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이미지로서도 또한 침묵의 나설 이론을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는 나선이 점차 넓어지듯이 소수의 의견이 표출을 꺼리거나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점점 증가하잖아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써 다수의 의견을 더욱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양상이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의견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뭐냐면요, 침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나 사회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그냥 내가 다수의 의견과 다른데, 내 소신껏 내 의견을 말 못하는 이유가 그냥 고립되는 게 싫어서, 혹은 뭐 주류에 편승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맥락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전통적인 그 사회의 역사와 전통과 맥락,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규범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또 은연중에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집단주의적인 성향, 또 역사와 전통,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사실은 그렇게 침묵할 수도 있는 거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지나치게 너무 심플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내 길을 가겠어. 난 주류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어. 내 소신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엄청 유명한 이론이 있어. 여러분들도 봤을 법한 그런 사례인데요. 바로 자료탐구 9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과 애쉬의 실험이에요. 솔로몬 애쉬는요, 7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요. 애쉬는 그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왼쪽 카드의 선본을 보고 오른쪽 카드에서 같은 길이의 선본을 고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림만 보세요. 이거랑 같은 거 뭐니,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우르르 다. 야, A가 같잖아. 너눈 이상한 거 아니야? 실제로 뭐예요? C가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첫 번째 사람부터 여섯 번째 사람은 모두 정답이 A라고 말하였어요. 분명히 C인데 A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눈을 씻는 거지. 뭐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러면서. 그러자 마지막 사람은 한동안 두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A라고 답하였다. 이게 뭐예요? 침묵의 나선이. 그쵸? 이 실험에서 먼저 답을 한 6명은요, 연구자로부터 일부러 틀린 답을 하도록 요구받은 사람들, 섭외된 사람들이죠. 그쵸? 그리고 애쉬는 동일한 방식의 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마지막에 답하는 사람들 중약 37%의 사람들이 틀린 답에 동조했다. 이마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립되는 걸 두려워하고, 또 다수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려고 하는, 편승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수의 의견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그런 맥락으로서 미디어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화 배양 이론으로 가볼게요. 문화 배양 이론. 여러분, 배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배양.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갖도록 뭔가 가르쳐 길러내는 것, 기르는 것을 말하는 거다.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내고 키워내는 것을 배양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입장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세계, 텔레비전 중심적으로 바라본 입장이거든요.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세계를 실제하는 현실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 얼마나 현란합니까? 사운드도 빵빵하고요. 시각 효과도 막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많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끼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되게 눈을 뗄수 없는 그런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모습을 실제하는 현실로 수용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걸 세분화시켜서 텔레비전 중시청자, 보통 중시청자,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텔레비전의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뜻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들. 보통 중시청자라고 하고요. 경시청자라고 말하면은요, 하루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사람들을 보통 경시청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시청자는 경시청자에 비해서 텔레비전이 전달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여러 가지 컨텐츠 내용, 이런 것들을 현실 인식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텔레비전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현실적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내용들과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현실에서도 그렇겠지! 라고 바라보는 입장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현실에 대해서 왜곡되고 획일화된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거지. TV에서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각종 그런 프로그램에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능력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벌 몇 세,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면서, 와, 내 주변에도 있겠지? 내 주변에도 있겠지? 이렇게 잘생기고 능력 많고 뛰어난 친구들 있겠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TV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극적인 요소로서 TV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더욱더 자극적으로 사람들 이목을 이끌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캐치해야 되니까는요, 더욱더 그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노출되고 보다 보면은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야. TV 이퀄 현실, 현실 이퀄 TV,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현실에 대한 왜곡과 또 부적응, 또 획일화된 인식,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 문화 배양 이론입니다. 요 맥락과 관련해가지고 왜곡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든다라는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공부를 좀더 해보니까는 미국의 사회학자 거브너라고 하는 학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류화라고 하는 거랑 공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류화와 공명으로 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특히 주류화라고 하는 거 참고만 하세요. 네, 3B라고 하는 걸 통해서, TV의 3B 과정을 통해서, TV의 3B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텔레비전으로 인해 왜곡되고 획일화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B라고 하는 거 뭐냐? 첫 번째로는요, 흐림. 영어로 말하면 blurring, blurring, 맞나요? blurring, blurring, 네, blurring. 자,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혼합, blending, blending, 네, blending.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왜곡, bending, bend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3B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TV에서 특정 계층이 너무너무 우수하다라고 막 띄워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여줘. 단적으로 TV에서 중산층들 혹은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 막 찬양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막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TV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흐려지는 거야. 뭐가? 나는 개인적으로 월 소득이, 개인적인 재산이 굉장히 적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TV에서, 와, 중산층 너무 멋있다,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소득과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나 역시 스스로 중산층 아닐까? 중산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현실과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랑 약간 흐려지는 양상을 보이는 거야.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게 흐림이야.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서 혼합이 되는 거지. 뭐야? TV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혼재되어지는 양상으로 더욱더 나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현실의 왜곡과
획일화된 인식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공명이라고 하는 것,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TV에서 만약에 보여졌었던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TV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 와, TV에서 나타났던 거 진짜 여기서 나타나네? 와, 거봐봐, 거봐봐, 라고 하면서 TV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 이것을 더 크게 인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류화와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텔레비전이 현실에 대해서 왜곡과 획일화를 더욱더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하지만 한계점은요, 텔레비전 이외의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 텔레비전 중심으로 설명하니까 그 이외에 뭐 음성 미디어, 인쇄 미디어, 그쵸? 이러한 다른 미디어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텔레비전 중시청자 간에서도요, 4시간 이상 TV를 많이 보고 TV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현실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능동적, 비판적으로 현실을 또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쵸? 살아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단 말이야. 무조건 다 중시청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현실 왜곡과 획일화된 인식에 다 노출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자료탐구 99쪽에 읽기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거브너와 그의 동료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은 실제 현실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약 70에서 80%의 프로그램이 폭력적인 세상을 배경으로 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부각시켰다. 좀 굉장히 자극적이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쵸? 이러한 조사를 마친 후에 거브노와 동료들은 텔레비전을 자주 오랜 시간 보는 사람들과 중시청자,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경시청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텔레비전을 자주 오랜 시간 보는 사람들, 중시청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경시청자들과 달리 실제 폭력의 희생자가 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고 답하였다.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되고 의존될수록 현실에 대한 왜곡과 획일화된 인식,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례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체크로 이제 두 이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침묵에 나선 이론은 미디어가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렇죠. 맞고요. 이번에 침묵에 나선 이론은 미디어가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균형 있게 소개한다고 본다. 아니죠. 균형 있게 소개한다고 본다.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문화 배양 이론은 텔레비전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경시한다. 아니죠. 중시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문화 배양 이론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 속 세상을 실제 현실로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왜곡되고 획일화되게 인식한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고요. 5번에 문화 배양 이론보다 침묵에 나선 이론이 미디어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고립을 두려워하고 또 주류와 다수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침묵의 나선 이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말 골라볼게요. 6번입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미디어가 어떤 의견을, 즉 다수의 의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맥락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강화하는 맥락 때문에, 아까 1번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가 동그라미 쳤죠? 요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인간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수 의견에 동조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 침묵의 나선 이론이고요. 8번에, 문화 배양 이론은 미디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화, 아니죠. 획일화된다고 본다.
9번에 침묵의 나선 이론, 문화 배양 이론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점차 넓어지는 곡선처럼 미디어로 인해 소수 의견의 위축이 심화되고 다수 의견이 더욱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침묵의 나선 이론 골라줘야 되고요. 10번에 미디어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실제하는 현실로 인식하게 됨을 강조하는 이론은요, 문화 배양.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한 것 뭐예요? 침묵의 나선 이론인 거죠. 여기에 침묵의 나선 이론 적어주시면 되고요. 12번에 침묵의 나선 이론은 미디어가 다수의 의견을 확대함으로써 아까 앞에서 봤었던 1번이에요. 여론 형성. 여론 형성 과정을 주도한다. 13번에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세계를 실제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 문화 배양 이론이죠. 문화 배양 이론 적어주시면 되고요. 14번에 문화 배양 이론은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특히 무엇의 효과, 무엇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 가보도록 할게요. 프레이밍 이론. 프레이밍 이론. 자, 프레이밍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프먼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틀집기 이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틀집기 이론. 엄청 쉬운 이해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례죠. 물이 컵에 담겨져 있어. 반이 절반만큼 담겨져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 특히 장원영 같은 사람들은 물이 컵에 절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나? 라고 하면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물을 바라보죠. 하지만은 세상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먹을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어떡하지? 절반밖에 없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을 또 가지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르게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즉, 프레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입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미디어는 정보를 특정 프레임에 맞춰서 규정하고 재구성해서 전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특히 그 특정 프레임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 정치적인 성향을 반영한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치관을 반영한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반영한 프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이든 이러한 프레임이든 이러한 프레임이든 각각의 프레임에 따라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특정한 정보를 더욱더 강조 부각하고 아니면 특정한 정보를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어떤 프레임으로 현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달라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청소년 일탈 문제. 많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현상에 대해서, 야, 이 청소년 일탈 문제가 미디어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이나 규칙과 같은 사회 규범이 부재해서 그렇다. 사회 규범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야. 청소년들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 주변 집단에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일탈이 생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 이걸로 하냐, 이걸로 하냐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이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인식이라든가 해석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은 더 강력한 청소년 일탈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규칙과 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가족과 청소년 주변 집단, 혹은 뭐 또래 집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수용자들이 인식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수용자들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프레이밍 이론의 한계는요, 미디어의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의 배경 등 현상 인식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경시한다. 이게 프레임 때문에 무조건 프레임에 맞춰서 다 해석하는 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아니라 개인적인 뭐, 직업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성장 환경, 성장 배경,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변수에 따라서도 충분히 프레임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맥락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개인의 배경, 현상 인식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어떻게 프레임으로만 설명하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요 내용도 학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풀 때도 많이 보게 될 내용입니다. 프레이밍 이론의 한계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프레이밍 이론과 관련된 읽기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1 쪽이고요. 자, 최근 유럽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미디어의 책임이 매우 크다. 유럽 여러 대표적인 미디어의 이민자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민자가 일으키는 범죄나 소요 사태, 이민자로 인한 국가 예산 부담이나 국내 근로자의 실업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의 이민자에 대한 보도 양상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하는데 무엇이 맞춰져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민자와 관련된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에서는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거나 이민자를 기존에 있던 이민자도 추방하자라고 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대표적인 프레이밍 이론 연결시킨 혐오 정서 관련 읽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제 설정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설정 이론. 자, 의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제. 의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쟁점이 되는 주제? 쟁점이 되는 주제, 이것을 우리가 의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이 미디어가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자, 기본 입장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이 의제라고 하는 거에서는 크게 이제 미디어 의제라고 하는 거랑 미디어 의제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공중 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의제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다루는 뉴스, 주요 소재 같은 걸 말해요. 신문에서 일면으로 딱 제시하는 것들. 뉴스를 처음 9시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 10분 동안에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을 미디어 의제라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중요도를 딱 부여해가지고 신문 일면에 딱 보여주거나 뉴스의 초반부에 먼저 강조해서 보여주는 의제를 미디어 의제라고 하고요. 공중 의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수용자 의제라고도 하거든요. 수용자 의제. 그래서 미디어에서 강조하는 신문의 일면 기사나 아니면 뉴스에서 뉴스 초반에 보여주는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과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자 의제, 공중 의제라고 하죠. 그래서 미디어 의제랑 같을 수도 있고, 미디어 의제랑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 의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제 설정 이론에서는 이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 바로 이 미디어 의제, 미디어 의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문제. 이게 뭔데요? 이게 미디어 의제잖아, 미디어. 이거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신문에서 일면에서 엄청 크게 보여주고 뉴스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딱 보여주는 거. 이걸 되게 아, 중요하구나,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의제 중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 중에서 특정 의제를 부각시킴으로써 특정 의제를 수많은 의제 중에서 특정 의제를 뭘로 세팅하면서 미디어 의제로 딱 잡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 수용자 의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서로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 미디어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미디어 의제라고 하는 게 보다 더 부각되고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디어는 사람들이 의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제시한대요. 사람들이 의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그 말은 결국에 앞에서 봤었던 프레이밍 이론과 이론과도 어떻다? 매우 관점. 프레이밍 이론에서 프레이밍 이론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점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틀을 딱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마지막 부분의 특징은요. 프레이밍 이론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한계점은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미디어 의제로 반영되는 현상을 경시한다. 미디어가 딱 먼저 우선적으로 이게 중요해 하고 설정하고 세팅하는 것. 또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게 사실 더 부각되는 의제 설정 이론의 미디어 의제의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 즉 수용자 의제, 공중 의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수용자의 의제가 반영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미디어 의제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시한다. 두 번째, 쌍방향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미디어에 의해 일방적으로 미디어 의제가 설정돼서, 즉 사회적 의제가 설정돼서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 일방적으로 미디어가 의제를 설정해서 세팅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또 곤란하다. 쌍방향 매체니까는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의견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한계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 설정 이론과 여론 볼게요. 자, 여론조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요. 언제 조사하느냐? 조사 시점이 언제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이라도 응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 그랬을 때, 기후변화, 테러, 범죄, 빈부격차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는 항목은요, 뭐에 따라서? 질문의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 요즘처럼 전쟁이 부각되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아마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최근에 뭐 자연재해를 심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자연재해를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 만약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기상이변을 다루고 있는 시기에 이 질문을 던진다면은 아마 기후변화를 선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약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살인이나 강도, 강간, 폭행 등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시기에 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은요,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하필 지금 기후변화 또는 범죄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답을 알려면 결국에 뭐다? 가장 최근에 미디어가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나 TV나 뉴미디어가 그런 미디어가 가장 많이 보도한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대중들에게 노출시킨 정보와 내용과 보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가지고 역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도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시기적으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질문은 똑같아도요. 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서 의제 설정 이론, 미디어 의제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의제 설정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프레이밍 이론은요, 미디어가 정보를 특정 프레임에 맞춰 규정하고 재구성하여 전달한다고 본다. 어떻죠? 자, 옳은 내용이죠. 이번에 프레이밍 이론은 미디어마다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내용도 맞죠. 미디어마다 그들이 잡고 있는 어떤 부분에 틀을 맞출 것이냐, 정치적인 부분에 틀을 맞출 것이냐, 가치관에 맞출 것이냐, 이해관계에 맞출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프레이밍을 다 다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3번에 프레이밍 이론은요, 미디어의 프레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특정 현상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0: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프레임이든 부정적인 프레임이든 정치적인 프레임이든 이해관계에 대한 프레임이든 이런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겠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4번에 의제 설정 이론은요, 미디어가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의제를 수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의 머릿속에서 본인이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미디어 의제가 아니라 공중 의제였잖아요. 수용자 의제였잖아요.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자, 잘못된 설명인 거죠. 자, 5번에 의제 설정 이론은 무엇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는지는 미디어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지. 어떤 것이 미디어 의제, 어떤 것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는지는 미디어가 선택해서 강조하고 부각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의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의제를 설정할 뿐그 의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까? 아니죠. 설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의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뭐랑 맞닿아 있다? 바로 프레이밍 이론과 일맥상통하다, 프레이밍 이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봤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X입니다. 7번에 프레이밍 이론은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있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 당연히 아니죠.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8번에 프레이밍 이론은 미디어가 누구의 관점과 필요에 맞춰서 특정 현상에 대한 프레임을 선택한다고 본다. 시민 다수인가요? 아니죠. 미디어 중심이죠. 자, 미디어의 관점과 필요에 맞춰서, 미디어의 관점과 미디어의 필요에 맞춰서 특정 현상에 대한 프레임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정치적이든, 가치관이든, 이해관계든, 그쵸? 그 다음에 9번의 의제 설정 이론은요, 어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시민들이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곤란하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 뭐예요? 바로 어 때문에? 양방향, 쌍방향 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곤란하다라고 했었죠. 10번에 개인의 배경이나 경험 등 사람들의 현상 인식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프레이밍 말고, 프레임 말고,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경시한다. 라고 했던 거. 제가 내신에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던 거 뭐였어요? 프레이밍 이론의 한계점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10번의 프레이밍 이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핵심이에요. 각각의 이론들을 한 줄로 딱 정리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11번에 미디어가 짜놓은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그 틀. 틀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틀 말하는 거. 틀짓기 이론, 프레이밍 이론, 디귿입니다. 12번에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를 실제하는 세계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강조한다. 특히 텔레비전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사람들의 현실 인식을 떨어뜨리고 왜곡하게 되고, 그쵸? 획일화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 뭐였습니까? 문화 배양 이론이었죠? 자, 니은이고요. 13번에 미디어가 제시하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강화되는 과정, 소수의 의견을 침묵하게 되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거 침묵의 나선 이론 기억이고요. 14번에 미디어가 사람들의 관심사나 논의 주제를 제시한다. 쟁점이 되는 주제, 미디어 주제를 제시한다. 라고 한, 미디어 의제를 제시한다. 라고 보는 거, 의제 설정 이론, 리을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디어와 관련된 미디어의 효과를 바라보는 이론 네 가지 중점적으로 해서 잘 정리했어요. 아마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용 정리하시고 특히 자료 탐구에 나와 있는 읽기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 내용 꼭 확인하셔서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관련 문항에 공부한 내용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야 문화는 럭키복키.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체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사진은 내가 수강후기 댓글을 쓰다가 이런 후기를 발견을 했어. 고민 있어요. 자영쌤이라는 후기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날은 공부가 너무 순조로워서 내가 세운 계획이 무난히 흘러가 기쁘지만, 또 어떤 날은 이상할 만큼 집중도 안 되고, 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때려치우게 된대. 하다 보면 계속되고 반복해야 되는 공부에 환멸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매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다 해내는 게 어려워지고,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마침표를 찍어보는 게 제 목표인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줬어. 나도 학생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사실 매일매일 늘 공부가 잘 되고 늘 집중이 잘 되고 늘 컨디션이 좋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비슷한 난이도인데 어떤 날은 막 술술 풀리고 또 어떤 날은 잘 안 되고 그래. 나도 지금까지도 그렇거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땐 뭐랄까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수학 공부법도 그렇잖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수학에 대한 공부법. 개념 공부하고 노트도 만들어보고 관련된 예제 유제도 풀어보고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나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어려울 때는 내가 썼던 방법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일기쓰기였어. 난 좀 일기 쓰면서 나를 다 잡았거든. 자영아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인 것 같아. 공부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짜릿하게 재밌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위한 수단이랄까? 그런 기초 작업이 공부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공부가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어줄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고, 잘 안 되는 날에는, 점프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냥 한대.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 한번 또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어. 그때 그 인터뷰 해주시는 기사분이 전혜용을 물어봤어. 공부가 안 될 땐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이 공부가 안 될 땐 공부를 했대. 그래서 나는 그게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점프가 뛰어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한번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오늘처럼 꾸준히 오늘도 묵묵히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 1번 풀다가 멈췄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다시 보자. 지금 그림과 같이 1, 4분면 위에 점 A 있었고 3, 4분면 위에 점 B가 있었고 곡선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그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냐면 2대 1로 내분하는 그 내분점이 지금 원점이었던 거지. 그럼 얘를 2대 1로 내분했다는 얘기는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냈을 때 직각삼각형들을 만든다면 그대로 요 작은 직각삼각형하고 커다란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겠지. 나 여기가 지금 1대 2야. 그럼 여기도 1대 2일 거고 요 부분도 1대 2였을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문자를 하나만 사용해서 좌표를 잡았었지. 그래서 B에 대한 X좌표를 마이너스 A로, A에 대한 X좌표를 2A로, 내가 요 길이 자체를 A라고 잡는다면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A이고 1대 2였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2A잖아. 그래서 요렇게 좌표를 잡을 수 있었어. 그리고 Y좌표는 함수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했고, 우리 그렇게 만든 게 A, B 요 두 점이었지. 근데 이제 점의 좌표까지는 구했으니까 그걸로 내분점 공식을 써봤어. 특히 Y좌표에 대해서 내가 Y좌표

원자재를 가지고 내분점에 공식을 썼을 때 원점이기 때문에 전체값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식 정리를 해봤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일단 우리 2의 마이너스 1이야. 쪼개볼까? 일단 2의 a에다가 제곱이 있을 거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 제곱, 그리고 2의 a 다시 넘길게. 마이너스 12가 0이었어. 나 이렇게 쓰고 났더니 반복되는 애가 생기지. 2의 a 제곱. 우리 저 2의 a 제곱을 뭐라고 부를까? 잠깐 t라고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우리 치환했으니까 요거 지수 형태라서 양수지. 그럼 뭐가 되냐면 t의 제곱인데, 나그 뒤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하나 있어. 즉 2분의 1의 t제곱인 거고, 거기다가 t, 거기다가 마이너스 12가 지금 0인 거지. 즉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나좀더 예쁘게 정리해서 써보자. 양변에 가지고 2를 곱하는 순간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가 지금 0이 되는 거지. 요거 이제 오른쪽 으로 가지고 와서 마저 계산을 해볼게. 나 인수분해 보면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4는 0이었겠다. 인수분해만 해준 거야. 그럼 각각 0 되는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다른 하나는 4인데, 이제 여기에서 걸러내야지. 나 우리 t라는 거 치환할 때 조건이 뭐였어?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탈락. 즉 만족하는 t는 4였겠다.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리자. 나뭘 가지고 t라고 잡았냐면 2의 a제곱이 t였어. 근데 그 t값이 지금 4였던 거야. 그러니까 a는 누구였냐면 2였던 거지. 그럼 a값을 구했으면 이제 ab의 좌표들이 나오겠다. 대입 한번 해보자. 나 a가 2였으니까 2 대입해보면 4. 나 A가 2였어. 요만큼. 나 아래쪽에 내려와서 쓸게. 그럼 2에다가 2 대입했으니까 3제곱 마이너스 4. 즉, 8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누구냐면 4인 거지. 그래서 A란 점의 좌표는 4,4였고. 나 A가 지금 2였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한번더 넣을게. 2에다가 나2 집어넣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였겠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까지는 다 구했네. AB니까 마지막 마무리. 나 AB의 제곱을 좀 구해달래. 나 여기서 나 무슨 공식 알아야 돼? 그치,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아야 돼. 혹시 안 되면 지금 봐야 된다. 나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었는데, 나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싶어.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이 X2, Y2였어. 나 이랬을 때두점 사이의 거리는 일단 뭐부터 길게 쓰냐면, 루트 먼저. 그리고 X끼리 빼가지고 제곱해주고, y끼리 빼가지고 제곱해줘. 이게 공식이었지? 그래서 요 공식을 기본으로 이제 나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안 쓸게. 그럼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만 해주면 돼. 나 x끼리 빼려고 봤더니 두값 사이의 차가 6이야. 제곱하니까 36. 근데 뒤에도 뭐 있어? 똑같이 36. 그러니까 더해주면 72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점 사이의 거리 제곱 물어봐. 정답은 72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중요하게 쓰였어? 그치, 내분점. 나 여기가 지금 2대1 내분점인데, 내분점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다. 얘가 열매 주렁주렁, 고난도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볼게. 지금 두실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고, 내가 원하는 건 로그 A의 B였어. 나가 조건에서는 내가 뭔가 더할수 있는 일이 없지? 그냥 사이즈만 알려주고 있네. A보다는 B가 더 크대. 내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건나 조건이겠다. 나 우리 나 조건을 봤더니 나는 진수가 저렇게 나누기 형태인 게 싫거든? 그래서 쪼개볼 거야. 우리 진수에서의 나누기라는 건 로그끼리의 빼기였지. 나 로그 A의 B에다가 분수지수로 고친다. 3분의 2 앞에 거, 거기서 로그 a에 a를 빼준다는 얘기지? 잘 봐야 돼. 나 앞에 있는 항이야.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똑같이 한번 쪼개보자. 로그 b에다가 a였고, 세제곱근 2였으니까 분수로 고치면 3분의 2. 거기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 로그 b에 b. 지금 요만큼 계산한 거 뭐가 되냐면 1이 된대. 나 일단 정리하고 났더니 로그 a에 a니까 1, 로그 b에 b니까 1로 고칠 수 있겠다. 그럼 남은 게 뭐냐면 3분의 2 앞으로 떨어질게. 3분의 2 로그 a에 B가 남아있고, 앞쪽에.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둘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나 앞에 있던 1이랑 뒤에 있던 1이랑은 사라졌겠다.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럼 얘만 나오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로그 b의 a지. 요만큼. 근데 공통인수 눈에 보이네. 3분의 1로 묶었어. 3분의 1로 묶었을 때 로그 a의 b 마이너스 로그 b의 a인데 이 전체 값이 지금 얼마냐면 1이었다. 나 3분의 2에다가 이만큼을 곱했더니 1이 됐어. 우리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 역수지.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2분의 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할 건데,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밑하고 진수만 바뀌었어. 요거 둘이 무슨 관계야? 그치, 역수 관계지. 그러니까 로그 a의 b에서 로그 b의 a를 뺄 건데, 빼지 말고 우리 역수식 쓰자. 얘는 로그 a의 b분의 1이었지? 나 이렇게 둘을 뺀게 지금 얼마냐면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로그 a의 b가 반복되니까 나 잠깐 문자로 잡을게. 얘를 대문자 a라고 한번 써볼까? 나 a에서 a분의 1을 빼.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 나와. 근데 여기서 바로 보이면 좋은데. 나이두 값이 지금 같은 값이잖아. 나 어디에서 뭘 뺐을 때 2분의 3이 되냐면 a가 만약에 2면 2 빼기 2분의 1하면 뭐 나와? 이거 2분의 3 나온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방정식 풀면 돼. 괜찮아.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나 얘를 가지고 방정식 풀려고 양변에다가 2a 곱해볼 거야. 아니면 얘를 가지고 2a 곱하기 전에 형태 잡아서 풀었어도 괜찮고, 그럼 양변에다가 2a를 곱했더니 2a 마이너스 제곱되면서 2a 곱했으니까 2 남았고, 2a 곱했으니까 3a 됐네.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지금 0이었어. 그래서 2하고 1, 2하고 1로 인수분해하면서 4하고 1 됐어. 나 그걸로 마이너스 3이니까 풀마. 그대로 풀마. 그럼 이제 나오는 값이 뭐가 있냐면 2a 플러스 1한 덩어리. a 마이너스 2한 덩어리. 그러니까 a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a라는 애는 2였던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a라는 애내 마음대로 만들었지. 로그 a의 b였잖아.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로그 a의 b였는데 그게 2이거나. 그럼 요두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는 건 가조건이지. 나 우리 가조건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 1보다는 컸어. A가. 그리고 B는 A보다 컸어. 나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로그 A의 B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우리 로그 A 한번 해주자. 우리 로그 A를 해줬어. 로그 A의 1, 로그 A의 A, 로그 A의 B. 근데 내가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A가 1보다 크니까. 즉, 증가하는 미시기 때문에 부등호 그대로 유지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조건이 생기냐면, 진수 1이니까 0 됐고, 나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인 거고, 오른쪽이 뭐인 거냐면, 로그 A의 B야. 내가 로그 A의 B라는 값까진 못 구했지만, 얘는 1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두 개의 값 나왔거든? 이두개 중에서 조건 만족하는 1보다 큰 건, 얘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로그 A의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나와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두실수 AB가 있었고,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였어?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해주는 거야. 근데 가조건은 문자에 대한 범위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나 조건을 지금 최대한 정리해야 되지? 근데 나하고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성질이 여러 가지라. 그래서 나는 뭐 했냐면, 잘게 잘게 쪼개서 저 거듭제곱근에 대한 형태를 분수지수로 바꿔서 풀었어. 우리 그 문제가 고난도 2번이었고, 이번에는 3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우리 그림 좀 이따 볼게. 저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부를 거래. 우리 그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그랬어. 그래서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자. 우리 요런 그림이 지금 주어져 있지. 우리 그랬을 때 하나씩 볼게. 나저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이 A였는데 그게 X1, Y1이었고 그리고 B였었는데 X2, Y2였고 그리고 X1보다는 0이 더 크고 그리고 X2가 더 크다 그랬어. 나이 조건에 만족할 때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보기야. 그래서 기역 조건 봤더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냐고 물어봤어. 우리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자. 여기. 나 일단 좌표 먼저. 나 A라는 점, B라는 점을 아예 예쁘게 잡아줬어.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었네. 교점이지? 근데 A라는 점이 지금 누구였냐면 X좌표가 X1이었고, B라는 점이 누구였냐면

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B에서의 y값인 y2는 당연히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겠지. 그림 안에서도 더 밑에 있지? 그래서 y2라는 애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냐고 물어봤어. 이 위치인데. 기역보기 어떤 거야? 그치, 맞는 보기지. 나 이제 니은 한번 볼게. 우리 니은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OA의 길이가 루트 5냐고 물어보고 있고 디귿보기에서는 X2가 2분의 1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 이제 기역보기는 맞는 거 골랐고 OA에 대한 힌트 보자. 나 O라는 건 원점이고 A라는 건 X와 Y1이야. 나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A를 구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봐야 되지? 그럼 A라는 거 뭐였었냐면 교점이었어. 이 A, B 둘 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요두 개의 함수식을 한번 연립해서 찾아보자. 근데 연립해서 찾으려고 봤더니 함수식이 절대값이네. 쟤부터 좀 정리. 할까? 얘부터 좀 정리하자. 나 우리 어차피 절대값이 있는 채로는 문제를 풀어 못 풀어. 그지? 못 풀어. 요거 풀러내야 돼. 우리 절대값 풀러내는 기준은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값이 기준이지. 나 절대값 안에가 0 된다는 얘기는 이 전체값이 0이 되는 거라서 뒤에 게 지금 2의 1제곱, 그러니까 앞에 것도 2의 1제곱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뭐에 따라서 지금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지. 나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우면 숫자 하나 생각해봐. 마이너스 5 같은 거? 아니면 10 같은 숫자? 나 얘가 마이너스 5였어. 그럼 절대값 안에가 뭐가 되냐면 2의 1 플러스 5로 바뀌어. 나 2의 1 플러스 5니까 2의 6제곱, 거기서 2 뺐다? 양수지. 우리 양수일 때는 절대값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지. 그래서 2의 1-x의 마이너스 2인 거야. 다시. 나요 값은 그럼 뭐가 돼? 부호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2의 1-x 그리고 플러스 2. 그래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함수식이 달라져.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건 a라는 교점이었어. 교점이니까 당연히 연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림 보러 가보자. 식 봐야 돼. 우리 A라는 교점은 지금 어디 존재하냐면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만나. 왼쪽. 즉 X가 0보다 작은 쪽이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선 지금 함수가 누구였냐면 얘였어. 즉 2에다가 1-X 마이너스 2랑 만나야 돼. 누가 얘랑 만나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요거 괜찮아. 교점이니까 두식 연립하는 거야. 나 이거 만족시켜주는 x값 찾아주면 그게 지금 a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쪼개서 봤더니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의 마이너스 x지. 나 저쪽으로 넘길게. 그럼 2의 마이너스 x였는데 하나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만 남을 거고 나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2가 됐지. 요거 지금 2의 1제곱이잖아. 따라서 만족하는 x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었겠다. 나 x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내가 원하는 건 좌표인데. Y 값은 식에다 넣으면 되지. 근데 두개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에 넣으면 되는데 당연히 나는 얘가 편해서 여기다 넣을게. 우리 저식은 2분의 1의 X제곱이었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서 찾아도 되고 헷갈리면 여기다 넣었어도 돼.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래서 2였겠다.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 그래서 2인 거지. 그럼 이제 얘 좌표가 뭐가 됐냐면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2였어. 나 A 좌표 찾았으니까 이제 니은 보기 한번 다시 체크. 우리 니은 보기는 뭐였었냐면 OA라는 길이가 루트 5인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복습해봤지? 그래서 OA는 루트 길게 쓰고 5가 원점이니까 나 X제곱 제곱해주면 1 되는 거고 Y좌표 제곱해주면 4 되는 거고 즉 얘는 루트 5였겠다. 그래서 OA가 루트 5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디귿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 나 우리 디귿 보기는 주인공이 누구야? 디귿 보기는? 그치, X2야. 우리 X2 좀 어디 있는지 보자. X2. 우리 X2라는 건 그림 안에서 뭐였었냐면 B의 X좌표였어. 나그 X2라는 애가 2분의 1보다 크니?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지. 일단 X2가 0보다는 커. 근데 2분의 1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럼 뭐를 좀 이용해 볼 거냐면 그림을 봤더니 나 X2를 기준으로 지금 무슨 일이 생겨? 그래프가? 그치, 위아래가 달라진다? 나 지금 요 B를 기점으로 왼쪽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근데 B를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요 절대값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 즉 위아래가 뒤집히고 있어. X2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지만 찾아주면 그 X2라는 애가 2분의 1이었을 때의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를 좀 해볼 거냐면 F 2분의 1 마이너스 G 2분의 1을 한번 해보자. 나 이 두 개의 사이즈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F 2분의 1 마이너스 G 2분의 1을 했어. 근데 이게 양수야. 양수. 나 얘를 잠깐 F, 얘를 G라고 부를게. 간단하게. 그럼 F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나 어디가 더 위에 있냐면 요쪽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2분의 1이 X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얘를 계산했어. 근데 음수가 나와. 나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G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G가 더 위에 있는 쪽은 어디야? 이쪽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2분의 1이 X2보다 더 왼쪽에 있겠다. 그래서 F 2분의 1, G 2분의 1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 2분의 1하고의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제 마저 디귿보기를 좀 계산을 해볼게. 디귿보기. 나 뭐 할 거냐면 F 2분의 1 마이너스 G 2분의 1을 할 거야. 첫 번째로는 F 2분의 1 먼저. 무슨 보기냐면 디귿보기 보는 중. 나 요 계산을 좀 해볼 건데 F 2분의 1이야. 우리 F라는 게 지금 누구였었냐면 절대값 가지고 있는 애지. 우리 절대값 가지고 있는 애한테 2분의 1 넣을 건데 절대값 가지고 있는 함수는 X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지금 달라져. 0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인 거지.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2에 2분의 1 더하기 2인 거지. 나 우리 2분의 1은 뭐였어? 2분의 1? 그치, 루트지.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였겠다. 이번에는 G에다가 2분의 1 한번 넣어볼게. 나 우리 G라는 건 누구였었냐면 얘였어. 2에 마이너스 X제곱. 즉 2분의 1의 X제곱이었거든. 나 거기다가 2분의 1 넣을 거야.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2분의 1을 넣고 있어. 이거 뭐가 되냐는 거냐면 루트 2분의 1인 거고 좀 더 예쁘게 쓰면 2분의 루트 2인 거지. 나 f 2분의 1, g 2분의 1 구했어. 그 두 개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빼서 누가 큰지를 비교할 거야. f 2분의 1에서 g 2분의 1 한번 빼보자. 얘 누구였냐면 2 마이너스 루트 2였고 거기에서 2분의 루트 2를 지금 빼는 중이야. 요렇게. 그리고 났더니 2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을게. 나 루트 2, 루트 2였는데 마이너스로만 내가 꺼내서 묶었으니까 루트 2 남았고 더하기 뭐 남냐면 2분의 루트 2가 남겠지. 요 뒷부분만 정리해서 써보자. 얘는 결국 2 마이너스에다가 통분했더니 2분의. 나 2분의로 고쳤으니까 2 루트 2. 거기다가 루트 2인 거지. 즉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지. 여기까지 괜찮아? 나 우리 요 식에서 바로 대소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2라는 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2지. 우리 뒤에 있는 애는 2분의 3 루트 2지. 나 이거 루트 2로 좀 묶어내볼까? 그럼 앞에 있는 애는 루트 2고 뒤에 있는 애는 2분의 3만 남았어. 나 루트 2는 어차피 양수야. 그럼 여기서 뭐만 보면 되냐면 앞에 부호가 결정해주겠지. 우리 2분의 3이라는 건 1.5인 거고 우리 루트 2는 1.4 얼마 얼마지. 얘보다 작은 값이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뭐가 돼야 돼? 음수 나오겠다. 나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 F 2분의 1 마이너스 G 2분의 1 계산한 게 이 값이 지금 음수 나온다는 얘기야. 즉 누가 더 큰 거냐면 G가 더 큰 거야. 이제 그림 보러 가보자. 나 G가 더 커야 돼. 2분의 1에서. 우리 G라는 게 누구였냐면 감소하는 애였거든. 그 감소하는 애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구간이네. 이 구간. 즉 2분의 1이라는 애는 왼쪽에 있었던 거지. 즉 2분의 1이라는 누구보다 X2보다 더 작았어야 돼. 이제 디귿보기 보자. 나 X2가 2분의 1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 나 요 보기 맞는 보기였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옳은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기억니은 디귿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식계산이 아니라 그래프 보면서 나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는지 그런 특징까지 활용해주는 문제가 고난도 3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레벨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방금 전에 고난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요 레벨 테스트 문제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거야.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까지 같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산 실수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봐야 돼. 나 이 값을 좀 구해달래. 최대한 정리해보자. 일단 3의 마이너스 4제곱에다가 우리 9

5분의 1은 3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2제곱. 그거에 마이너스 3제곱이지. 거기다가 다시 한번. 나한 번에 안 돼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거풀때한 번에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역수니까 무슨 뜻? 음수지수. 27에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누구? 27이지. 즉 나누기 뭐인 거야? 27. 3의 세제곱인 거지. 나 이렇게 썼더니 지금 밑이 어때? 응, 밑이 전부 다 똑같아. 나 밑이 같을 때는 한 번만 쓰지? 그리고 지수끼리만 계산하자. 지수가 마이너스 4였고, 곱하기였으니까 더할 거고, 곱했으니까 6, 뺄 거야. 누구 뺄 거냐면, 3을 빼겠지. 그리고 났더니 3에 마이너스 1제곱. 나 음수지수 무슨 뜻이었냐면, 역수였어. 3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1. 얘가 1번 문제였고, 그래서 지수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계산해주는 문제였어. 이제 2번 한번 보자. 나 우리 로그가 등장하게 된게 지수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지. 지금 두실수 xy가 있었는데 x는 로그 2의 3이고 2의 y제곱은 48이래. x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y만 좀 구해보자. y는 지금 내가 원했던 y가 머리 위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걸 떨어뜨리는 게 로그였지. 그래서 y는 로그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2에 얼마인 거냐면 48. 얘가 y인 거야. 그럼 이제 x도 알고 있고 y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합쳐보자. x-y.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48을 빼줄 거야. 나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48뺄 건데 우리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뺐어. 진수끼리는 뭐 해줘야 되냐면 나누기지. 즉 48분의 3인 거지. 근데 약분시켰더니 얼마 나와? 3,1은 3에 36이었으니까 즉 얘는 로그 2에다가 16분의 1이었네. 우리 얘만 좀더 예쁘게 쓸까? 로그 2에다가 우리 16분의 1은 2에 얼마야? 일단 16은 2에 4제곱, 역수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지. 그럼 나 머리 위에 있는 거 떼굴떼굴 떨어져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이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중요했어? 지수하고 로그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고, 로그 값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레벨 1에서의 2번 문제였고, 네, 이번에는 3번 한번 보자. X를 알려주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4의 X제곱이다? 무슨 형태야? 지수 형태야. 그럼 나도 지수 형태로 고쳐야지. 한번 밑은 영원한 미. 그래서 2의 X제곱은 누구였냐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였네. 나 2의 X제곱을 알고 있고 나는 4의 X제곱이 궁금해. 그러니까 양변을 뭐할 거야? 제곱하겠지. 나 2의 x제곱을 제곱하니까 4의 x제곱. 오른쪽도 뭐해? 제곱해보자. 근데 우리 항두 개짜리를 제곱했으니까, 그치,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 3 더하기 2루트 곱했으니까 6, 그리고 루트 벗겨져서 2. 결국 뭐가 되냐면 5 플러스 2루트 6이었겠다. 근데 여기는 뭘 구한 거냐면 나 4의 x제곱을 구한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도 구해야 돼? 4의 마이너스 x제곱. 우리 마이너스 음수는 무슨 뜻? 그치, 역수였지. 그래서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방금 전에 구한 5 플러스 2루트 6분의 1인 거지. 역수니까. 그 우리 이렇게 분모에 루트 있을 때뭐 했어? 식 안에서. 다시 한번. 나 지금 얘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였어.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제곱했을 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근데 마이너스 x니까 뭐 시켰어? 그치, 역수시켰어. 그 우리 루트 안에 이런 거 있으면 뭐 했었어? 유리화시켰지. 분자 분모에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걸 공평하게 곱해줬었잖아. 그럼 이제 앞에 거 제곱하니까 25, 마이너스 4, 6이니까 24. 그리고 분자는 5-2루트 6만 남았고. 그럼 분모가 1이니까 안 써도 괜찮지. 남은 게 5-2루트 6인 거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나 4의 x제곱에다가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지금 더하는 중이야. 즉, 5 플러스 2루트 6에다가 5-2루트 6 더할 거야. 우리 이 식에서 똑같은 애들은 지워지고, 5는 두번더 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10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첫 번째 단계야. 저 로그에 관한 식을 지수에 대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 임재가 레벨 1에서의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4번 한번 보자. fx하고 gx를 곱해달래. 그 곱한 거에 개형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fx 봤더니, 지금 fx 정리부터 해볼까? fx는 2의 2x제곱이야. 좀더 예쁘게 쓰면 2의 제곱에 x제곱, 그러니까 4의 x제곱이지. 여기. 근데 gx는 지금 누구였냐면 3분의 1의 x제곱이었어.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지. 근데 요두 개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곱할 거야. 나 fx에다가 나 gx를 곱한다. 근데 fx는 4의 x제곱, gx는 3분의 1의 x제곱. 우리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에는 한 덩어리로 빼서 묶어버려도 괜찮았지. 나 4하고 3분의 1 곱했으니까 3분의 4였겠네. 즉, 내가 찾는 그래프의 개형은 누구냐면 y는 3분의 4의 x제곱이야. 일단 무슨 함수? 지수 함수. 우리 지수 함수에서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미세 사이즈지. 나 미시 지금 누구냐면 3분의 4, 즉 1보다 컸어. 그러니까 지수 함수 어떻게 생겨야 돼? 증가해야 되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 없으니까 점근선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본형이라서. 그치. y는 0, x축이어야 되네.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 찾아주면 돼. x축이 점근선인 증가하는 지수함수, x축이 점근선인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서 이 문제의 적절한 개형은 1번이었겠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정답 1번인 거지. 그래서 fx하고 gx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fx식, gx식 정리한 걸로 함수식 만들고, 우리 지수함수에서의 계열을 결정해 주는 건 미세 사이즈. 그래서 3분의 4라는 값을 이용해 준 문제가 4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5번 한번 보자. 무슨 함수 나왔어, 이번에는? 그치, 로그 함수 나왔어. 나 점근선을 알려주네.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대. 그리고 0,1과 2,k를 지난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3의 k 값. 나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야. 나 우리 점근선이라는 거 구하는 방법 뭐였어? 진수가 0일 수 없었지. 그래서 우리 얘 0되는 값을 식에서 정리했었잖아. 즉, x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진수가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었겠다. 따라서 b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a인 거지. 관계식 하나. 그리고 우리 중요한 표현이었어. 지난다 위에 있다. 나 우리 지난다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 해야 되지. 그래서 나첫 번째로는 0,1을 먼저 넣을게. x에다가 0 넣었으니까 로그 3에 0 돼서 사라졌고 누구만 남냐면 b만 남았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값 그대로 뭐 나와야 되는 거냐면 1인 거지. 나 로그 3에 b가 1이야. 그러니까 b는 3이었을 거고. 나 b가 3이었으니까 지금 요 전제값이 3. 따라서 a 값은 누구였냐면 2분의 3이었겠다. 그럼 AB가 다 나왔으니까 식이 완성이 됐겠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 함수는 로그 3에다가 나 A가 2분의 3이었고 거기다가 B 값은 3이었어. 요런 로그 함수였던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K 값 찾아볼까? 나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2,K를 지난다 그랬어. 요 로그 함수가 있잖아. 2,k를 지난대. 그럼 x 대신에 2 넣었을 때 전체 값이 k 나와주면 되는 거야. 나 x에다가 지금 2 넣는 중. 그래서 2 넣었더니 로그 3에다가 2하고 2는 없어졌어. 3하고 3이니까 6인 거지. 3 더하기 3. 얘가 지금 뭐인 거냐면 k인 거야. 그럼 이제 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3의 k제곱. 3에다가 나 k가 뭐 나왔냐면 로그 3에 6 나왔네. 로그 3에 6. 나 우리 이럴 때에는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꿔야 되는 거지. 6하고 자리 바꿔서 6에 로그 3에 3이니까 1. 그래서 얘는 6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3의 k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점근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자. 아, 요거 잘했어. 나요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ABCD의 값은 모르지만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ABCD 중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의 곱을 구해달래. 나 그래프가 4개가 나오잖아. 근데 이두 개는 지금 어떤 형태야?

점점점 커져, 증가하고 있어. 나요 아래 그래프 두 개는 뭐야? 점점점 작아져, 감소하고 있어. 나 우리 증가하고 감소를 결정해 주는 건 뭐였냐면 밑의 사이즈였지. 우리 증가한다는 얘기는 밑이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야. 우리 감소한다는 얘기는 밑의 사이즈가 0보다 크고 1보단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요두개 중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 1보다 크니까 AB가 더 커야 돼. 근데 우리 이 내용 내가 로그 함수 배우는 첫날에 설명한 적 있어. 로그 함수를 가지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직접 내가 그래프 그려줬었지. 그래서 우리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3의 x. 요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자. 규칙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둘다 공통점은 뭐냐면 1,0을 지난다는 건 공통이야. 그리고 내가 로그 2의 x를 요렇게 그렸다고 한번 해볼게. 하얀색이야. 나 우리 로그 2의 x는 x 값이 2였을 때 y 값이 뭐 나오냐면 1인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로그 3의 x를 그릴 건데 우리 로그 3의 x는 언제 1이야? x가 3일 때. 그러니까 1이 되는 이 순간이 3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나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 지금 밑은 누가 크냐면 3이 더 크거든. 근데 그림은 더 어디에 그려져? 아래쪽에. 나 밑이 클수록 그림이 아래쪽에 그려져. 보러 가보자. A하고 B가 있었어. 나 밑에 있을수록 사이즈가 더큰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나 C하고 D가 있었어. 밑에 있을수록 사이즈가 더큰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를 갖냐면 A, B, C, D의 관계를 갖지.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좀 곱해달라 그랬어. 그럼 가장 큰 거니까 지금 B인 거고 가장 작은 거니까 C인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정답은 BC면 되겠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개형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보자마자 바로 A, B, C, D 정해줄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레벨 1에서의 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7번 한번 보자. 우리 저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개수. 그리고 나서 식을 좀 봤더니 정리가 굳이 덜 되어 있지? 나 우리 왼쪽은 좌변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5였고, 오른쪽부터 고치자. 우리 지수에 로그 있을 때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었지. 즉, 16에다가 로그 3의 3이었어. 근데 우리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그냥 16이네. 근데 우리 16은 2의 얼마냐면 4제곱이지. 나 양쪽 다 지금 밑이 2로 똑같아. 지수만 떨어질 건데 x제곱은 마이너스 5고 오른쪽은 4였어. 나 2라서 증가니까 분음호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나 여기까지는 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었다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어. 나 우리 2차 부등식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하지. 그래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나 x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니까 답의 형태도 오므라지게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냐면 3까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등호 들어가. 등호 들어가. 우리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양쪽에 등호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 더 했어야 되지. 그래서 얼마냐면 7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7인 거지. 그래서 식 보면 왼쪽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밑이 3이야. 우리 밑 맞춰야 되잖아. 근데 지수 봤더니 로그 들어가 있어. 자리 바꿔서 식 계산해준 문제가 레벨 1에서의 7번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8번 한번 보자. 아, 요거 잘했어. 이게 눈에 보였으면 아마 금방 했을 텐데. 나 세제곱근 4, 세제곱근 2, 세제곱근 16, 세제곱근 4야. 우리 얘는 더 이상 뭔가 할게 없는데 얘좀 한번 볼까? 우리 16은 누구의 얼마?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4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 나 여기서 세제곱근 4인데 우리 세제곱근 4도 4는 2의 얼마? 그치, 제곱이지.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식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얘는 세제곱근 4 전체 제곱이고 얘는 세제곱근 2의 뭐야?
전체 제곱이다. 내가 이렇게 모양을 좀 봤더니 누가 자꾸 나오냐면 세제곱근 4하고 세제곱근 2가 자꾸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요두 개를 잠깐 문자로 좀 바꿔볼게. 얘를 A, 얘를 B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첫 번째, 나 세제곱근 4가 A였어. 그러니까 A-B인 거고 뒤에 식은 A제곱, 거기다가 얘는 B의 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2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얘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나 A-B야.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제곱이 나와. 우리 이럴 때는 원래 가운데에 뭐가 나와야 돼?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 나와야 되지. 저거 무슨 공식이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공식 기억나? 똑같이 생겼는데 1차인 거 꺼냈어. 그럼 뒤에는 2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2차가 여기가 빼기면 가운데가 더하기인 이런 2차식이 나왔어야 되지. 그럼 얘가 있잖아. 뭐가 돼주면 되냐면 더하기 AB가 돼주면 될것 같아. 더하기 XY였던 것처럼. 그게 맞는지 보자. 나 AB를 한번 구해봤더니 A는 누구였었냐면 세제곱근 4. B는 누구였었냐면 세제곱근 2. 나 우리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을 때는 한 번만 쓰고 알맹이끼리만 곱하니까 결국 세제곱근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2 지워지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2가 됐어. 그러니까 저 2라는 애가 진짜로 AB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제 넘어와 보자. 결국 저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1차 곱하기 2차, 3차 될 거고 A세제곱, B의 세제곱이지. 근데 그 A가 누구였냐면 세제곱근 4. 그리고 B가 누구였냐면 세제곱근 2였어. 얘를 가지고 전체 세제곱. 나 우리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루트 벗겨지지. 그래서 4-2가 되니까 전체 값은 2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2가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씩 정리하더라도 계산식이 쉽지 않았을 거야. 물론 전개에서도 같은 답이 나와.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두 개의 문자를 보고 그 뒤에 나오는 식의 규칙성을 눈치챌 수 있으면 훨씬 문제가 좀 훨씬 간단하게 풀렸을 거야. 얘가 레벨 2에서의 8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9번 한번 보자. 지금 AB는 일단 뭐였어? 양수였어. 그리고 저런 두 조건을 준다? 우리 XY 둘 곱하면 243이고, Y분의 X는 지금 9가 된다 그랬고, 내가 원하는 건이 값을 구해주는 거야. 나 얘를 가지고 이 상태로 구해봤어도 괜찮고, 아니면 한번더 정리해서도 괜찮아. 나 X하고 Y를 곱한 건 243이래. 근데 나 요식에서 분수 형태인 거 싫어서 양변에 Y 곱하자. 양변에 Y 곱했더니 X는 뭐가 되냐면 9Y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X 대신에 9Y를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럼 XY를 뭐라고 쓸수 있어? X 대신에 9y 썼으니까 그치 9y 제곱. 그게 지금 몇이냐면 243인 거지. 나 양변을 9로 나눴어. 9, 2, 18이었고 남는 거 63이니까 9, 7에 63. 따라서 지금 y 제곱이 누구인 거냐면 27인 거야.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런 게 하나밖에 없고 원래대로라면 저런 게두개 나오지만 지금 y라는 게 양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루트 27. 얘가 y였네. y 값이 정확히 나왔다? 그 y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x 값도 나온 거지? 9 루트 27. 요렇게. 그럼 이제 나온 값 가지고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까? 나이 상태로 봐도 괜찮고, 만약에 이 상태가 싫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정리했어도 돼. 나 우리 루트 27이니까 9, 3, 27이지. 나 이거 3 루트 3하고 같다? 그럼 y 값도 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9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7 루트 3하고 같은 거지. 요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분수지수로 바꿔도 돼. 편한 방법으로 써주면 돼. 나 이제 대입할게. 나 여기다가 지금 대입 한번 해볼 건데 로그 9에다가 나 x였고 y 제곱이네. 요거 괜찮아. 그럼 y에다가 로그 9. 나 내가 두식 뭐한 거야 지금? 로그끼리의 더하기였어. 진수끼리 뭐 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그래서 2 올라가서 y제곱. 그럼 xy 제곱에 와주면 되는데, 우리 y제곱은 어차피 27이었잖아. 요거 27x지. 이렇게.
그리고 나면 로그에다가 9. 우리 x값 아까 구했는데 우리 x가 27 루트 3이었네. 나 여기도 27 있었고 여기도 27 있었고 그리고 루트 3이었어. 이제 좀 정리해보자. 우리 9라는 건 누구냐면 3의 제곱인 거고 우리 27, 27 루트 3도 고쳐볼까? 3에다가 얼마로 고칠 수 있어? 27은 3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 우리 루트 3이니까 2분의 1제곱인 거지.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제곱에다가 3에 2 더했으니까 6, 2분의 6이었으니까 2분의 12, 즉 2분의 13이었겠다. 나 우리 이렇게 밑하고 지수 전부 다 있을 때는 앞으로 밀려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밀려나오냐면 2분의 2분의 13으로 밀려나오네. 그리고 로그 3의 3이었으니까 그 값은 1인 거고. 따라서 얘만 계산해주면 4분의 1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 정답은 4분의 13이 나와주면 되겠다. 나 지금 내가 푼 풀이하고 너희가 푼게 다를 수 있어.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요 xy에 관한 조건들이 분수식으로도 주어져 있고 곱의 형태로도 주어져 있고 로그의 형태로도 주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도 많고 로그에 대한 성질들도 다양하잖아.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쓰느냐에 따라 나하고 풀이법이 달랐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y를 루트 27이라서 3 루트 3으로 고쳤지. 얘를 가지고 분수지수로 고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여기서 바로 고치자. 나이 상태는 앞에 2가 숨어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27에다가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 27이라는 건 3의 세제곱인데 그거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얘는 3의 2분의 3제곱이지. 그래서 y를 가지고 이렇게 분수지수 형태로 구했어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거듭제곱근이 복잡하지 않길래 그냥 루트에 대한 형태로 고친 다음 마지막에 식계산 해준 거였어. 그래서 요 문제가 레벨 2에서의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두점 사이의 거리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도 다시 한번 적어줬지?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그치, 좌표가 필요했어. 그래서 일단 루트부터 길게 쓰고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근데 내가 빼서 제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완전제곱식 안에서 a-b의 제곱하고 b-a의 제곱하고 같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뭘 빼든 상관없어. 그래서 그두값 사이에 차의 제곱으로 봐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그 밑바꾸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에서 요하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계산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중요한 건 계산 연습이야. 그래서 문제 봤을 때 계산하면서 버벅버벅 되지 않도록 꼭 충분히 로그 밑바꾸는 연습, 그리고 로그끼리의 연산 연습을 해야 돼.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로그가 낫을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들 풀 거니까 잘 복습해가지고 오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냥 끝판아 정중영입니다. 와, 이제 함수 익숙한가 요소 끝이 났습니다. 지금 두 번째 대단원, 미분 단원까지 잘 넘어온 우리 대박이들에게 우선 박수를 보내면서, 자, 이 미분이라는 단어는 미적분 1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요. 사실 고등

중학교 수학 전체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라고 할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그려내지 못하는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나고 그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그것이 바로 미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변화율을 관찰해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다루는 함수는 굉장히 단순해요.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끝이 나면 나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잘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미분이라는 단원의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분 단원입니다. 기존 수학2에서 항상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치러낼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미분 단원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학교 시험에서야 사실 모든 개념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얘들이 전부 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극한을 정의했고, 그리고 연속으로 왔고요. 이제는 미분 계수와 도함수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출제 경향을 크게 보면, 우리가 수능도 생각을 한다고 수능을 또 한번 바라보면요. 2점짜리 문항이 2개 나와요. 그리고 3점짜리 문항, 다시 2점짜리 문항 한 문항, 그리고 3점짜리 문항이 2문항, 마지막 4점짜리가 또 2문항, 이렇게 합쳐서 5문항입니다. 예전에는 미분 단원에서 그 시험에 가장 어려운 최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최고난도 문항이 뭐이 단원, 저 단원,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빠짐없이 고난도 문항이 하나씩은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됐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소단원에서는 2점짜리 문항 하나, 3점짜리 문항 하나만 출제되니까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항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쪽에 오는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시작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x는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율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평균 변화율은 결국에 구간에서 이야기예요. 닫힌 구간 A,B에서 이야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했는지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X좌표가 A인 곳에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요. 여기 A,FA와 그리고 X좌표가 B인 곳에 또점 하나가 있습니다. B,FB예요. 근데 이두 점을 이렇게 이으나 위로 갔다가 내려오나 아니면 아래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더라도 얘는 처음 시작, 마지막 끝, 시작과 끝의 위치가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 흰색도 노란색도 연두색도 평균 변화율은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만 놓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사이에 움직인 것,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X의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하고요.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합니다. 그러니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럼 경계 양 끝에서 점들을 가지고 B-A 분의 FB-FA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선생님, 근데 이건 두 점에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결과적으로 두 점, A, FA 그리고 B, FB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하적인 의미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을 왜 지금 정의하는 거냐라고 하면 뒤에서 이제 순간적인 변화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얘들은 그냥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도 등장하냐면 여기 있는 B를 이렇게도 쓸수 있지 않아? 이런 거야. A에서 얼마만큼 커? A 더하기 델타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변화량 이 델타 X고요. 그때 Y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빼면 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기하적인 의미 두 점,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야? x 좌표가 1인 곳에서의 함수값 f1이 얼마야? 얘는 1 더하기 k 빼기 2 해서 얘는 k-1이야. 그리고 x가 3일 때의 함수값 얘는 얼마야? f3은 얘는 9 더하기 3k 빼기 2예요. 그래서 3k 더하기 7입니다. 근데 얘가 평균 변화율이 2k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뭐 k가 지금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지만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1, k 빼기 1 쫙. 얘는 3, 3k 더하기 7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기울기가 2k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황 이해가 돼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이렇게 된다고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x의 변화량 2분의 y의 변화량 빼면 2k 플러스 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2k가 k 플러스 4랑 같다는 거고요. 따라서 k는 얼마? k는 4야. 자, 유형 1번. 평균 변화율의 정의만 알면 끝. 원래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할때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잘 했었잖아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새로운 용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유제 1번으로 갑니다. 함수 f(x)가 지금 2차 함수예요. x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7이래. 상황. y는 f(x)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x 좌표가 1인 곳에서부터 그리고 x 좌표가 얼마인 것까지? 1 플러스 h인 것까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으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7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식 적어 보세요. 1 플러스 h 빼기 1분의 얘는 x의 변화량이 그냥 h라는 거야. 분자는 f1 더하기 h 빼기 f1 되겠네요. 자, 분모는 h입니다. 분자는 뭐예요? 분자? f의 1 더하기 h. 써봐. 얘는 두 배의 1 더하기 h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h 빼기 5고요. 여기에서 f1은 얘는 2 더하기 1 빼기 5입니다. 그렇지. 물론 뭐 각각 계산하셔도 되지만 얘를 어차피 빼는 거잖아요. 빼면은 이제 5랑 5는 없어질 거고요. 앞에서 2랑 2도 없어질 거고요. 그럼 누가 남아? 2h 제곱 플러스 4h 남고요. 뒤에서 h 하나 나오겠죠. 아, 됐다. 여기 2h의 제곱 더하기 5h네. 자, h 하나 약분해요. 그러니까 2h 더하기 5야. 이게 평균 변화율. 이 얼마? 7입니다. 따라서 H는, 양수 H, H는 얼마? 정답 1이 됩니다.

네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만 알면 끝. 상황들을 그래도 그려나가면서, 뭐 얘들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지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처음에는 같이 생각을 해 가면서 계산은 그 이후에. 자, 마찬가지로 유형학인 1번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번에 x의 좌표가 a인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3a인 곳까지. 그때 평균 변화율이니까 두 점을 쫙 이었을 때, 오케이, 기울기가 1이야. 이 상황.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뭘 알아야 돼요? FA 알아야 돼요. 또뭐 알아야 돼? F3A 알아야 돼. 평균 변화율은 3A 빼기 A분의 F3A 빼기 FA입니다. F3A. 누구야? 3a 넣어보세요. 27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에요. 자, fa는 누구야? 얘네 3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자, 분모 얼마? 분모는 2a. 분자 얼마? 분자는 24a제곱.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입니다. 약분해보세요. 누가 남아? 12a 빼기 1이야. 얘가 1이라고요. 이때 양수의 예값을 구하세요. 따라서 A는 얼마? 6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유형학인 1번이었고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3차 함수 fx야. 나 fx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근데 x의 값이 a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마이너스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같도록 하는 a의 값이니까 결국에 평균 변화율을 두번 계산해 달라는 거죠. 자, 스텝 1. 첫 번째, 평균 변화율부터 갑니다. 2 빼기 a분의 fe 빼기 fa예요. 지금 a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큰것 빼기 작은 것 이렇게 쓰잖아. 자, 스텝 2. 그리고 또한번더 변화율. 평균 변화율.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입니다. 자, 계산 가자. 얘는 부호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분모가 a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a의 세제곱 플러스 2a 2 넣었을 때는 12죠. 여기 빼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약분이 되잖아요. a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가 2는 아닌 거니까. a가 2보다 작습니다. a가 2는 아니니까. 지금 a에 2 넣어본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이게 0분의 0 꼴잖아요. 공통인수가 있다는 거지. 아, 위에 있는 얘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를 인수분해 하면 a-2라는 인수가 있어요. 그럼 또 누가 나와야 돼? 3차항의 계수 보고 a제곱 찾죠. 2차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2a이고요. 상수항까지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a-a- 약분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야. 찾을 수 있으면 굿! 좋고요. 이게 아니면 조립법 써야지.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조립제법 2로 시작. 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해서 올라가. 자, a-2로 나누었더니 몫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입니다. 짠! 얘가 스텝 1이에요. 되겠지? 자, 스텝 2는 더 쉽잖아. 얘는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분모가 얼마고? 분모가 3이고. 분자는 F1. 1 넣으면 3. 빼기 F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하면 여기 마이너스 12 되니까 3분의 15 해서 5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나온 평균 변화율과 아래에서 나온 평균 변화율이 어때? 같아. 스텝 3. 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과 5가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면 계산 너무 단순하네요. a가 하나 2차 방정식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 해보세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유형학인 2번이었고요. 평균 변화율 두번 계산하는 구조. 마지막 유형학인 3번으로 갑니다.
자, fx는 x제곱, 아래로 가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마이너스 1과 t라고 하자. x의 값이 마이너스부터 t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1이다 이랬잖아. 상황은 이해가 돼요? 좌표평면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는 x제곱입니다. 선생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이 점은 알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1인데 t가 어디에 있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 어쨌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입니다. 가 되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t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누구야? 기울기가 1이야 마이너스 1,1을 지나.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들 둘을 짜잔! 연립하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요. 아, 얘가 2네. 그러니 m 더하기 n 더하기 t는 m이 1이야, n은 2야, t도 2야, 정답이 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10초 컷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확인. 평균 변화율 정의 t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t 빼기 f 마이너스 1이 얘가 1입니다. 사실 계산도 간단해요. 뭔데? t 플러스 1분의. 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t제곱 빼기 1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t 빼기 1이 1이야. 아, t의 값이 먼저 나오네. t의 값이 이렇게 나오네. 자, t의 값이 2인 걸 아니까 이제는 점 누구야? 마이너스 1,1과 또점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순간 y는 x 플러스 2 되면서 m, n, t 이렇게. 자, 유형학 강의 3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목표가 아니야. 얘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필요했던 개념입니다. 이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이야기로 가요. 자, 평균 변화율 보이죠? 평균 변화율 있잖아. 얘는 어떤 구간에서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x는 a에서 x는 b까지 그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 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x의 변화량 델타 x 분의 y의 변화량 델타 y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제 구간에서의 변화율을 살피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란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다만 이상해. 뭐가? 원래 변화라는 게 있으려고 하면 둘 이상의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치킨이 15,000원이던 것이 2만 원이 됐어요. 5,000원 올랐네. 이런 거야. 2만 원이었던 걸 할인해서 18,000원을 했어요. 2,000원 내렸네. 근데 만약에 치킨이 2만 원이야. 그냥 이값 하나만 있으면 이게 얼마만큼 올랐고 얼마만큼 내렸고 이런 게 정의가 안 된다고요. 지금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변화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왼쪽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필요했던 거고요. 앞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극한이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곡선 y는 fx가 있어요. 여기 위에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점 a, fa예요.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정의하고 싶은데 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순간적인 변화를 정의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한없이 가까운 다른 점이 필요해요. 근데 한없이 가까운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뭘할 거냐? 그냥 움직이는 점을 하나 세팅해 줍니다. 움직이는 점 x, fx가 등장을 해요.
그럼 이 둘의 평균 변화율은 정의를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x-a분의 fx-fa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한없이 가까이 가져가 버리면 되겠지. 리미트. 아, 그럼 여기 앞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원래 정의 자체가 좌우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a분의 fx-fa. 왼쪽에서의 좌극한이랑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때 x-a분의 fx-fa. 오른쪽에서 갈 때랑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얘가 같고 일치해야, 일치하고 존재해야 얘가 이제 어떤 값이 존재하는 거,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순간 변화율을 정의할 거예요. 근데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각각을 구해서 얘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할 이야기니까 좀 내려두고요. 우선은 이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얘를 x는 a에서 함수 f(x)의 미분계수라고 하고요, f'a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점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의 표현을 보고, 아, 얘는 두 점이 있는 거구나. x, fx라는 점과 a, fa라는 점이 있는데, 이 고정 움직이는 점이 고정된 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점이 두개 있는 거야. x, fx랑 a, fa랑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됐죠?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아, 그럼 델타 x가 얘는 두 사이의 차인데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되겠네요. 맞죠?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x의 변화량이 델타 x 대신에 보통 h라고 얘를 표현합니다. 얘를 x가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얘를 대신 h로 얘들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표현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얘도 미분계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면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근데 표현이 1, 2두개 있어요. 둘다 아셔야 됩니다. 왼쪽의 표현을 보고, 아, 이거 f'a지. 왼쪽의 표현을 보고, 이거 f'a지.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면서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 주황색 움직이는 점이 노란색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두 점이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이, 극한으로 가버리니까 노란색 점에서의 접선과 같더라는 거야. 여기 노란색 점에서의 접선. 그래서 F'A의 기하적인 의미는 뭐냐? 얘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쓸 일은 없을 거고요. 자, 미분계수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식두개 떠올리셔야 하고요. 두 번째, a,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까지 나오면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아, 얘들이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정의는 했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서 우리 미분계수의 모양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는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야?

FX가 A,FA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괜찮죠? 근데 모양들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리미트 X가, 다시 이렇게 할까요? 별표가 하트에 가까워질 때 별표 빼기 하트분의 F, 별표 빼기 F 하트.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별표가 하트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0분의 0꼴인 거야. 선생님, 이제 0분의 0꼴을 보았을 때 앞에서 극한에서 했던 공통인수 약분하는 거 말고요. 이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도 떠올라야 되겠군요. 이런 거. 그럼 얘는 뭐야? F 프라임 별 하트죠. 하트 이런 거야. F 프라임 하트. 오, 이런 모양이구나. 하나 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 빼기 별표가 얘가 하트야. 이런 표현을 보면 쌤, 부모가 0으로 갑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긴 할 거지만 얘는 미분계수 F'A가 존재합니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거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극한값 이야기로 가는데요. 이게 연속성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에 FA가 별표야. 두 번째는 그때 미분계수. 얘가 하트야. 뒤에 있는 0분의 0꼴 분자 0으로 하려면 아 얘가 함수값이야. 뒤에 있는 얘가 미분계수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표현도 조금 더 가봅니다. 우리가 미분계수의 모양들을 뜯어서 볼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 분모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의 차가 분자의 괄호의 차가 분모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A 플러스 H 빼기 A가 분모에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가 모양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괄호 안에 보세요. 얘는 A 플러스 별표 H 빼기 FA야. 그러면 괄호에서 괄호를 뺐을 때그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돼. 누가? 별표 H가. 그럼 얘는 뭐야? F'A. 미분계수의 정의야. 여기 앞에 괄호에 A 플러스 3H야. 그럼 분모에도 3H가 있어야 미분계수 정의. A 빼기 H야. 그럼 여기 분모에도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미분계수의 정의. 이렇게 된다고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계수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에는 하트 H가 있고요. 분자에는 F에 A 플러스, 다시 별표 H가 있고, 분자에는 하트 H 빼기 FA가 있어요.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위에 괄호에서 둘의 차이. 누가 분모에 있어야 돼? 하트 H가 분모에 있어야 돼. 그래야 미분계수의 정의야. 근데 얘는 별표 H잖아. 뒤에 누가 와야 돼? 별표분의 하트 오면 되니까. 결국에 별표분의 하트에 F'A가 되는구나. 이런 거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 H 앞에 그냥 계수들 그대로 따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 괄호에서 괄호를 뺀게 분모에 있어야 되는구나. 얘가 만약에 다르다면 맞춰주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라는 건 뭔지 알았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도 알고요. 미분계수의 모양 두 개. 그리고 미분계수라는 건 뭐야? 평균 변화율 극한이고. A,FA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돼요?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은 그 순간에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미분계수라는 게 필요한 거네요. 맞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자, 연습. fx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짠! 그려놓고 얘가 y는 x제곱입니다. 글로 정말 단순하죠. 자, x좌표가 2인 곳에서 여기 2,4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습니다. 누구를 알고 싶다고? f'2를 알고 싶다고. 직접 한번 구해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f'2는 말이야. 2,4라는 점. x,fx라는 점. 아! x-2분의 fx-fe. x가 어디로?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두 번째 표현. f'2는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2 더하기 h-fe. 선생님,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낯선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정의를 외우고 나서 적용하는 연습들, 바라보는 연습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선은 외워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자, 그럼 계산.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뭐야? x-2분의. 분자는 뭐야? x제곱 빼기 4입니다. 자, 약분하고 나면 분자에 x 더하기 2만 남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극한값 계산하니까 4가 나오죠. 뭐가? f'2가.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4구나. 이런 거라고. 평균면허를 극한으로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더 가봅니다. 자, 이번엔 리미트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분모 h분의 분자 제곱하는 거야. h제곱 플러스 4, h 플러스 4에서 4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4랑 없어지고 h 약분하면 얘는 h 더하기 4의 극한이고요. h가 0으로 가니까 정답 4가 되겠죠. 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표현으로 구한 것이 더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 그리고 의미, 기하학적인 관점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연습을 해보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모든 순간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럼 1번부터 봐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0분의 0 꼴. 0분의 0 꼴이야. 극한에서는 공통인수를 찾는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도 알아야 된다고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때 미분계수가 3입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근데 저기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연속이 되어야 나중에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접선이 그려지려고 하면 평균 변화율이 극한으로 접선이 존재하려고 하면 얘는 연속이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값으로 저렇게 바로 캐치 찾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그럼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하지. 0분의 0 꼴인데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괄호 안에 괄호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 6h가 있어야 돼. 그럼 뒤에 2분의 6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6, 2분의 6, 3배의 f'-1이야. 이렇게 되지. 되나? 선생님, 얘도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라고 하면,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라고 하면, 얘네를 리미트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f2 더하기 5h 빼기 f2-4h. 그럼 분모에 누가 와야 돼? 9h가 와야 돼. 뒤에 3분의 9 해주면 될 거고요. 따라서 3배의 f'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 넘어올 수 있는 건 맞긴 해요.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문제냐면

얘는 h가 변하면 앞에 있는 점도 뒤에 있는 점도 이게 점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근데 둘다 변한다는 것이 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예요? 고정된 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점이 다가오는 거잖아. 고정된 점? 아, 고정된 함수값들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에 3h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f2 더하기 5h가 있어요. 여기에 f2를 한번 빼. 뒤에 마이너스 f에 2-4h가 있잖아. 여기에도 f2를 한번 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f2를 한번 빼고 f2를 한번 더하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를 앞에서 찢으면 3분의 5 곱하기 f'에 3분의 마이너스 4 앞에 빼기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에 f'2가 되니, 그러니 얘는 3분의 9, 3배의 f'2가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이 올바른 과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h가 변할 때둘다 따라 변하면 안 되고요. 고정된 함수값을 한번 더 하고 빼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유형 2예요. 딱 봐, 느낌 오죠? 괄호에서 괄호를 뺀게 분모에 있어야 돼.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2-h 빼기 f이면 분모에 마이너스 h 있어야지. 근데 뒤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돼. 그럼 뭐야? f'2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3이구나. 근데 계수들만 짠짠 보더라도 마이너스 f'이야.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습 유지 2번입니다. 얘도 그냥 우리가 정답만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 괄호에서 괄호를 빼. eh. 1분의 2 f'1. 얘가 4야. 따라서 f'1이 2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올바른 상황을 적어 나가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f1 한번 뺐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빼기 f1. f1을 한번 더했죠? 얘가 4인 거야. 근데 실수연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데 앞에 부분을 한번 찍고 또 뒤에 부분을 한번 찢으면 앞에서 찢었을 때 f'1 빼기 뒤에서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오니까 두 배의 f'1이 4야. f'1은 2지. 이런 과정입니다. 자, 유형 확인사. 지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x는 2에서의 미분계수와 함수값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식이 f'2는 f2 더하기 1이야 이랬잖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식, 얘 뭐야? 좌변이 뭐예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h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h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f'2가 f2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뭐 그냥 둘을 더해버려요. 그러면 두 배의 f2 더하기 1이 0이 되니까 f2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f'2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아, 원래 f2를 한번 더하고 빼고 계산을 하면 얘는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제 정리. 별표 h분의 f의 a 플러스 하트 h 빼기 f의 a 더하기 세모 h가 있으면 언제? 미분 가능할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h 앞에 계수들을 똑똑똑 따와요. 별표분의 하트 빼기 세모 f'a 이렇게 됩니다.

네. 마이너스 1 빼기 3인 거야. 아니면 괄호에서 괄호를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괄호에서 괄호를 빼면 마이너스 4h 되지. h분의 마이너스 4h니까 마이너스 4배의 f'2를 묻는 거고요. 정답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 자, 유형하기는 5로 갑니다. 선생님, 얘는 요령으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정의 그대로 갑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h분의 앞에 f1 더하기 h 제곱 있어요? 뒤에 f1 한번 뺍니다. 마이너스 f1-h 있어요? 여기에서도 f1을 한번 뺍니다. 얘가 8이에요. 얘가 8이야. 근데 한번 정리를 또 하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위에 분자 봐봐. f의 1 더하기 5 안에 제곱이죠. 1 더하기 h 제곱. 빼기 f1이 있으면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요? h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h만 있잖아. 그럼 여기 h를 하나 곱해 주시고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1-h 빼기 f1이 있으니 분모에 누가? 마이너스 h.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줍시다. 그럼 앞에서 뭐가 나와요? f 프라임 1 곱하기 얘가 0으로 가. 뒤에서 누가 나와요? f 프라임 1에 마이너스 1을 딱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f 프라임 1이 되죠. 뭐야? 얘가 8이네. 따라서 f 프라임 1이 8이야. 이렇게 되죠. 지금 h가 변하면 앞에도 변하고요, 뒤에도 변해요.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움직이는 점이 고정된 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야. 그 모양이 계속 보여야 돼. 점들 사이 관계잖아요. 평균 변화의 극한. 그러니까 f1을 한번 더하고 빼고 하면서 움직이는 점이 고정된 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점이 고정된 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h를 뭐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자 그러진 않아도 이 정도는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유형 확인 6번입니다. 당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 딱 보여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값이 있어요. 분자가도 0으로 가야 되는 거네. 자, 0 넣는 순간 f5는 얼마? f5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가 짠 올라가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5 더하기 3h 빼기 f5 얘가 1이야 가된 거지. 이건 미분계수의 몇 배하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몇 배야? 1분의 3. 두 번째 세 배의 f'5가 1입니다. 따라서 F5 더하기 F'5는 F5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F'5가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습니다. 자,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또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이 하나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분계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 다항함수에서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미분간 하나가 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각각의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기출 플러스로 가봅니다. 자, 간단한 문제죠. 0이 아닌 모든 실수 h에 대하여 다항함수에서 x의 값이 1에서부터 1 플러스 h까지 평균 변화율 주어져 있어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 얘는 1부터 1 플러스 h까지 1 플러스 h분의 빼기 1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근데 f'1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야? 순간 변화율.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아니겠습니까?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얘가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오! 그럼 이거는 그냥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3.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며. 평균 변화율 극한인 거예요. h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야? 그냥 정답이 3인 거죠. 10초 컷.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구하라는 거네. 땡큐. h에 0 넣자. 3. 저렇게 간다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기출 플러스 2024년 5월 학력 평가 수학 4번입니다. 자, 다항 함수 fx. 연속성에 대한 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누구도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요. 그래서 찾은 첫 번째 뭐야? F1이 3입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 1 더하기 2H 빼기 F1 얘가 6이에요. H 앞에 계수 보면서. 원래는 괄호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EH. 만들어주고 두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분의 2, 두 배의 F'1이 얘가 6입니다. 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값 알고요. 미분계수 압니다. F1 더하기 F'1. 함수값이 얼마고? 4고. 미분계수가 얼마니까? 3이니까. 정답이 7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건 미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간다고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앞선 나날에서 극한을 왜 배웠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정의하고. 그래서 미분계수의 식 표현 두 가지와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대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귀걸이를 핑크에 맞춰서 했거든요. 뭔가 귀걸이가 굉장히 뭐라 그러니? 달달한 떡. 꿀떡!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 고민을 하더니 꿀떡 라인처럼 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떡 되게 좋아해서 잘 먹는데 근데 꼭 나는 꿀떡을 먹는데 꼭그 안에 막 되게 좋은 거 들어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설탕과 꿀이지만 실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촉촉한 설탕이 씹히는 꿀떡을 좋아하거든요. 동네에 꿀떡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굳이 걸어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꿀떡 사오는데 근데 또 약간 중요한 게 있어요. 초록색은 안 돼. 그러니까 쑥 꿀떡은 노, 안 돼. 아니 어차피 여러분 꿀떡을 먹는다는 게 몸에 좋은 걸 먹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안 좋을 거면 확실하게 안 좋아야지, 그죠? 그래서 하양색과 핑크만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모은 에디션의 팥입니다. 그래서 초록 노, 노, 노, 흰색과 핑크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사 와서 오면서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걸어와가지고 이제 그 동네 벤치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 없어야 돼. 특별히 이렇게 사람 있는 데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 꿀떡하게 집어먹다가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힐링이 오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좋아하는 꿀떡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좀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확률로 넘어갈 거고 사실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너무 쉬워요. 좋은 고민이죠, 그죠? 좋은 고민이야. 너무 쉬워서 여러분에게 너무 쉬워서 너무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만큼 간단해요. 대신에 일단은 새로운 말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봐주셔야 돼요. 보세요. 시행과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앞으로 시행이 뭐야? 사건이 뭐야? 설명해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결론적으로 어느 쪽으로 넘어갈 때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 모든 용어들이 엄청 중요해져요. 생각해볼게. 자, 일단 시행은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지? 시행이 될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돼요. 항상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될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싶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사위 던져. 동전 던지기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특수하게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주사위인데 1이 적혀 있는 쪽에 자석을 붙이고 바닥에 자석을 깔아놨어. N극과 S극으로. 그러면 어떻게 던져도 띡 하고 1이 바닥에 갈거 아니에요? 그럼 1 맞은편에 있는 6이 항상 나오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장치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은 시행이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될수 있어야 돼요. 1, 2, 3, 4, 5, 6. 주사위에서 있다면 어떻게 던지든 간에 어떤 수가 나오든 간에 그것 자체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는 건 뒤에 또 연결이 돼요. 그렇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항상 같은 조건에서 반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주사위를 내가 지금 던지나 내일 던지나 모레 던지나 1시간 뒤 던지나 상황은 어때요? 똑같아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주사위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동전 던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서 생각을 해주면 가장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라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들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1, 2, 3, 4, 5, 6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자, 이 결과를 몽땅 다 모아놓은 봐봐요. 어떤 시행을 했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싹다 모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게? 전체 집합,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알파벳 S를 활용할 거예요. 즉,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뜨겠지. 주사위 던지기에 대한 표본 공간 S라고 하면 이건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오는 결과들을 싹다 모아서 집합으로 표시를 하시면 표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게 돼요.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우리 교재에도 보이지만 좀 그리게 되는데, 집합을 배우던 시절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해갖고 U였잖아.
1: 근데 이제 이 U를 잘 안 쓰지. 뭘 쓰겠어? 응, S를 써, S. 전체 S. 왜?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싹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도 다뤘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확률을 할 때도 다루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온다. 나올, 요런 말을 쓰거든요. 소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요런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A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A라는 집합 안에는, 사건의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안에는 원소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2도 있을 수 있고, 3도 있을 수 있고, 5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A 바깥에 있겠죠. 뭐 1, 2, 3, 4, 5, 6 이렇게. 맞아? 그죠? 응. 그럼 봐봐요. 사건은 어때? 표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정의는 오케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덜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내가 어떤 시행을 해.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겠죠. 그걸 사건이라고 해. 그래, 이렇게 하면 사건을 사건이라고 해가 되다 보니까 정의를 할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있잖아. 그 결과들 중에 몇개몇 개를 뽑게 될 거야. 그 사건에 의해서 그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시를 들 때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와. 이런 거, 이런 거. 동전을 던져서 암변이 나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근원 사건이 무엇이냐? 요게 있잖아.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수학적 확률을 이해하려면 이 표현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원 사건이라는 것이 굳이 굳이 이 상황에 왜 등장하는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놓도록 해. 근원 사건이 뭐냐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예를 들어봐. 1만 나와. 2만 나와. 3만 나와. 그렇지. 4만 나와도 있고, 5만 나와도 있고, 6만 나와도 있겠지.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한대. 긁적긁적하게 되는 거. 왜 중요해? 그죠? 이런 생각을 해놓으세요. 얘는 좀 킵해둘게.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 일단은 같이 쭈르륵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요 내용들이 예시 보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쭉 등장을 해요.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것, 그치? 거기에 사건에 해당하는 것. 자, 조금 더 갑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우고. 자, 3번에 해당하는 파트를 봐봐요. 표본 공간 S 전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을 거야.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하여 사건 A 또는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사건 B야. A라는 사건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B라는 사건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A 또는 B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합집합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 합집합 기호 그대로 나타내요. 그리고 합사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용어를 찾아보다 보면, 선생님 이거 합집합이잖아요. 근데 합집합이라고는 하지 않아. 그렇죠? 집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인데 우리가 생각한 그 집합들이랑 달라. 사건의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 사건으로 불러야 되잖아.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합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A 또는 B.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의 결과와 B의 결과를 모으되 두번 부르지 않도록만 하시면 돼요. 아, 뭐 우리 합집합 때 계속 하던 거라 이건 어려울 거 없을 거고.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에다가 또 밑줄을 그으세요. 동시에가 말하는 의미가 뭐였죠? At the same time, 일까요?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뿅, 일까요? 아니야.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또 고배 법칙으로 갔다 옵니다. 굉장히 기승전 고배 법칙으로 제가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고파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잘 기억해봐요, 우리가. 한 경우를 완성할 때 저는 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A에서 B를 지나 C로 간다고 할게요. 근데 ABC가 여기 쓰이고 있으니까 헷갈리겠다. P에서 Q를 지나 R로 간다고 할게요. 고배 법칙. P에서 Q를 지나 R로 가. 그러면 P에서 R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곱해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에서 Q를 지나서 R까지, 즉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경우와 여기에서 Q에서 R로 가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씩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을 써.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사람이 P에서 Q로 가는데 Q에서 R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 길과 이 길을 택했다고 합시다. 내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를 동시에 이동을 한다는 게 시간적인 걸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한 경우를 완성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완성할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때도 있잖아, 우리가 동시에라는 말을 써.

자, 다시. A와 B가 동시에라는 건 A도 일어나고 and B도 일어나는 거예요.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야. 그럼 뭐예요? 15의 배수인 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이 동시라는 게. 그쵸? 둘다 어떻다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Yes. 그 부분. 공통적으로. A도 and B도가 되니까 동시에, 아니 동시에 여기 써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겹치는으로 쓸게요. 겹치는.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인데 교사건이라고는 안 하고요. 얘는 곱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용어를 쓸 일은 없어. 근데 그냥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치, 곱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느낌을 알겠죠? A도 and B도. 엔드로 엮이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 파트가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개념 읽고 밑줄 긋고 하는 거야. 이 개념들 자체가 뒤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내용은 쉬워. 문제 엄청 쉬워. 중학교 때 나오던 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알려주지 않던 용어가 새롭게 생기는 때다 보니까 그 용어들을 좀 제대로 알자는 거지. 여기도 봐봐요. 배반 사건, 여사건, 이건 이제 처음 등장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만나게 될 용어는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배반 사건과 여사건.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여사건이면 뭐겠어? 그 여집합.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또 하나의 나의 그 부를 수 없던 이름 하나가 불리게 되는 거야. 여집합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 표본 공간 S잖아. 그중에 사건 A가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어떻겠어? A 안에 있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호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제 여사건이라고 읽을 거고요. 기호는 A 위에다가 C를 올려놓는 여집합대랑 거의 흡사해요. 아니, 똑같아. 그치? 요렇게 생각하는데, 자, 배반사건이라는 새로운 게 먼저 등장을 하니까 그거부터 볼게. 배반사건은 뭐냐? 읽어봐봐요. 읽어봐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뭐지? 동시가 뭐였지? 겹치는 거. 겹치지 않을 때. Yes.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겹치지 않을 때. 겹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여러분들? 겹치지 않을 때니까 써줘,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이야. 이렇게 가야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라고 멋들어지게 적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가만있어.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A, B,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서로 겹치는 요 부분이 탄생을 하는데, 이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배반 사건을 얘기할 때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A랑 B가 떨어져 있잖아. 딱 이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도 표현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건 그냥 떨어뜨려서 그리면 돼요. 안 겹치지. 이게 끝이야. 그치? 응. 그걸 뭐라고?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것을 위해 왔지? A와 A 여사건은? 그러니까 임의의 사건 A라고 할게요. 어떤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임의의 사건 A와 A 여사건은 항상 배반 사건이다. 입니까? 항상? 어떤 A를 잡든 간에 항상? 막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항상? 네. 당연하지. 얘네들이 공유하는 그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하는 원소가 없으면 배반 사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와 A 여사건은 너무 당연하게도 항상 배반 사건이 되어주는 거죠. 수학에서는 항상 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을 낚시하는 용어가 되지는 않아요. 참이 될 거면 무조건 항상 참이어야 되는 거지. 이때는 참이고 저때는 거짓이고 그러면 거짓이야, 수학은. 그잖아. 항상 참이다. 이거 뭐 이런 말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아직 어떤 문제화 될 만한 내용은 없었어. 이렇게 내용을 많이 읽었는데도.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은 아직 없었어. 아직 도입이야. 자기소개. 그죠? 아직도 자기소개가 끝나지 않았어. 어떤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그 인물이 되게 많이 등장하면 인물들을 정리를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아직 그 도입부예요. 아직 1화가 시작하지 않았던다. 제 그래도 이제 그 서막이 시작되는 느낌이랄까? 방금까지는 인물들 소개해서 아직 이제 시작해. 우리 이 단원 명이 확률이잖아요. 네, 확률이 시작됐습니다. 확률이 뭐예요? 어떤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표현은 중학교 때도 사실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 건 아니야. 자,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다 떠나서 물어볼게. 주사위를 던졌거든. 그냥 주사위를 던졌어. 일단 시행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3의 배수가 뭐랑 뭐 있죠? 3이랑 6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A라고 한다면, 방금 배운 대로, A라는 사건의 원소들을 나타내면 3과 6이 되는 거죠? 표본 공간 S에는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1, 2, 3, 4, 5, 6을 갖고 있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 사건이 확실하죠. 자, 그러면 확률은 얼마예요? 6개 중에 2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 3분의 1이라고 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미 대답 다 했을 거거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라고 했겠지. 왜? 앞 또는 뒤 중에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 그대로 들고 갑니다. 어떤 시행을 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가능성을 총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호를 보세요. 이 기호는 처음 등장했어. 그 P가 자신 없는데 외쳐도 될까? 그 probability p예요. 영어 자신감이 많이 줄었어요. 심각해. 네. 거듭 강조하지만. 근데 고등학교를 그 외고 영어과를 나왔어요.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다고 말하기가 이제 좀 민망할 만큼. 그 영어를 얘기해야 될때 약간 당황을 해. 그래도 해외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될 때는 괜찮아요. 영어는 기세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꾸 주눅이 들어. 특히 사실 수학 단어에 나오는 영어 단어 좀 어려운 단어들이잖아. probability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안 쓰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 그치? 아무튼 그래서 P예요. P. 그죠? P, A로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건데 자, 일단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 3분의 1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걸로 구하게 될 건데 일단 좀 읽어봐요. 어떤 시행에서 원소가 유한계인 표본 공간에 대하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몇 개, 6개 중에 2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본 공간에 원소가 무한히 많으면 개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6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원소가 유한계인 표본 공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요. 솔직하게 말할게. 문제를 푸는데 이 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이상한 게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답이 될 때가, 요 멘트가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일단 보시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요?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뭐야?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 원소의 개수가 어차피 경우들을 나열해가지고 개수를 센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6가지죠? 그 중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2가지입니다. 그래서 6분의 2, 즉 3분의 1 이렇게 온 거죠. 됐어?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3, 4, 5, 6이잖아. 1, 2, 3, 4, 5, 6이잖아. 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다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예시를 바꿔볼게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111, 22, 3이 적힌 주사위야. 그죠? 111, 22, 3이 적힌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자, 따져보자면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뭐 있어요? 1 또는 2 또는 3 있습니다.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1이 나오는 거한 가지잖아. 그럼 정답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풀면 될까? 절대 안 되지. 왜? 무엇 때문에?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각각 같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수학적 확률로서 나타낼 수가 없어. 1이 나타날 가능성은 6개 중에 3가지인 거고요. 2가 나타날 가능성은 6개 중에 2가지인 거고요. 3이 나타날 가능성은 6개 중에 1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것처럼 1 하나, 2 하나, 3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똑같은 1들이고 똑같은 2들이더라 하더라도 이것을 얘기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3개, 2개, 3개, 총몇 개? 6가지 중에서 몇 가지? 111, 3개가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올 가능성,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6가지 중에 3가지가 되어줍니다. 정답 2분의 1이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하면서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파트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를 1, 1, 1, 2, 2, 3으로 보는 거지. 똑같은 1들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보려면 하나 1A, 1B, 1C, 2A, 2B, 3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1A, 1B, 1C가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들끼리 같은 일들이잖아요. 같은 일들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 요런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가끔 똑같은 흰공인데 흰공들 중에 왜두 개를 뽑아? 똑같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흰공들이어도 그 중에 두 개를 뽑아야 하는 이유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했죠. 그냥 풀게 될 거야. 그죠? 그냥 풀게 되는데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뭔가 뭐지? 뭐지? 이런 순간들이 중간중간 올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아직까지도 문제화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기 단어는 개념 읽고 밑줄 긋고 할때좀 열심히 개념을 할 거야. 문제를 풀때이 개념들을 다시 언급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 볼때좀 깊게 한 번씩 그 말의 토씨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수학적 확률을 했어. 이제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굉장히 쉬워요. 제일 쉬워요. 네. 통계적 확률이란 무엇이냐?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근데 사건 A, 내가 원하는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n분의 RN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여기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n분의 RN을 상대 도수라고 했죠. 내가 시행한 횟수. 횟수. 분의 뭐야? 그 사건이 나온 횟수. 아, 눈 간지러워. 나온 횟수. 이렇게. 그 사건이 나온 횟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행한 횟수 중에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나온 횟수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일정한 값 P에 점점 가까워진대. 오랜만에 약간 그 미적분 스타일로다가. 미적분원 스타일로다가 극한의 느낌으로 나타냈어. P에 점점 가까워지면 이 P를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대. 이라고 한대요. 이 말인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내가 동전을 두번 던졌어. 앞면이 몇번 나올까? 아니, 일단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확률. 2분의 1이죠? 진짜?

이 2분의 1은 뭘 의미해요? 수학적 확률을 의미해요. 앞뒤 중에 앞이니까 얘는 수학적 확률이야, 여러분. 재밌지? 그 강요적 재미. 주입식 재미. 수학적 확률이잖아. 근데 그럼 진짜 내가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번 나올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지. 두번 던지면 앞면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뒷면이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앞밤이 나올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시행 횟수를 늘리고 있잖아. 내가 10번을 던졌어. 10번을 던지면 앞면이 몇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정확히 5번 나온다고는 말 못하지만 4, 5, 6번 정도 나오겠지. 설마 내가 1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번 나올까? 그럴 일은 거의 없어. 그렇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그 확률로서 생각을 했을 때. 100번 던져요. 앞면이 몇번 정도 나올까? 50번 가깝게 나오겠지. 동전은 1000번 던져요. 앞면이 몇번 정도 나올까? 500번 가깝게 나오겠지. 499, 뭐, 498. 어쨌든 간에 1000분의 1가 되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2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겠네. 맞습니까? 만번 던지면, 백만 번 던지면, 천만 번 던지면, 억번 던지면, 거의 결국 시행한 횟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지긴 해. 근데 어쨌든 점점 가까워지는 그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요걸 물어볼 거고 이대로 읽어주면 돼서 굉장히 쉬워요. 문제로 나올 때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볼 건데 요거 읽기 전에 잠깐 또 쉴게요. 오늘은 읽기야. 오랜만이랄까? 거의 처음으로. 수학인데 읽는 시간. 수학을 읽어볼 일이 거의 없죠, 여러분. 근데 아니다, 여러분. 교과서 같은 것도 읽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안 띄는 파트들이 있거든. 읽어보셔야 그뭐 표본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멘트를 여러분들 다시 이게 뭔 소리야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읽어보세요. 이 파트가 쉬울 때 알았지? 자, 오늘의 쉬는 시간은 좀 컨셉을 바꿔봤어요. 잔소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듣기 싫을 것 같아서 아, 그럼 잔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한 잔소리를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운동선수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볼까요? 짜잔. 오, 이거 나 처음 봐. 귀엽다. 수영. 오, 그죠? 아, 내가 들어가서 수영, 스케이트도 있구나. 우와. 검도는 안 해봤어요. 역시, 야구장, 야구가 제일 크게 그려진 건가? 아무튼. 그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갖고 왔었어. 나 요즘, 내가 자극받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공부 선수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 아예 안 쓰지. 공부 선수, 공부 국가대표,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 같고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 운동은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좀더 눈에 보이고, 그 노력도 좀더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약간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인생은 선불이에요. 후불은 없어요. 그렇죠? 공짜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어제 노력한 만큼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어제 내가 열심히 하면 몸이 풀려서 오늘도 괜찮아지겠지. 오늘 내가 잘 못하면 내일 더 못해서 슬럼프가 올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간에 그 전에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가 그 다음에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맞잖아, 그렇지? 운동해보면 여러분 아예 하루를 쉬어. 그 다음날 컨디션이 끌어올려질 수도 있겠지. 근데 제대로 쉬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약간 열심히 안 하고 안 하고 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 절대적으로 선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불로 여러분들이 결제 중인 거예요. 결제 중일 때에는 속상할 수 있지. 가져갈 때가 기분이 좋은데 아직은 결제만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나 싶겠지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지금 선불.

환불로 내고 나중에 가져가는 거라고. 후불로 가져갈게. 나 지금 먼저 결과 얻어갈게. 오예, 나 먼저 100점 가져갈게. 나중에 결제할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아, 선불이구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결론적으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나중에 더 커지는 건 분명히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노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그 생각을 해요. 안 해본 사람 없어. 내가 지금 이 노력을 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때 손흥민 선수 말을 생각하세요. 선불이구나. 지불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와봤습니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또 다시? 선불 결제를 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계속 내용을 읽고 있잖아. 선생님, 문제는 언제 푸나요? 문제 풀릴 일 되게 많아요. 뒤에도 다 문제야.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여서 그렇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실상 문제 풀이를 위한 내용으로 들어가져요. 자, 봐둘게. 자, 여기는 좀 후루룩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자, 근데 쓱 보면 읽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표본 공간 S입니다.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하고 요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 대단하게 알아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PA가 뭐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한글로 얘기해 볼래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예요. 맞아? 자, 알파벳으로 써볼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A의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즉, 집합 A, 즉,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마이너스 값일 리가 없어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무조건 어때? 얘 A는 부분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에. 무조건 어때요? S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분자가 그렇잖아. 그래? 그러면 위아래를 NS로만 나누면 PA가 되지? NS분의 0 하면 0이고요. PA로 바뀌었고요. NS분의 NS 하면 어때요? 1이에요. 새로운 내용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1보다 더큰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120%로 믿을 수 있어요. 200%로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 100%가 최대야. 없어. 없어. 그죠? 그 너무 수학인가? 그냥 그런 거 그냥 그 멋있는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뭐200%뭐 사랑해. 없어, 그런 거, 여러분. 알았죠? 자, 갑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된다고? 표본 공간이잖아, 그치?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게 전체예요, 그쵸?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당연히 1이고요. 안 일어나는 사건, 공집합이죠, 그쵸?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노란 부분만 알면 되는데 이 밑에 두 개가 등장을 하면서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글적글적이야. 너무 쉽지 않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덧셈 정리.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멋있어 보이는 표현이.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은요. 제가 문제 풀이할 때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앞에 내용은 용어 정리라서 지금 개념 읽고 밑줄 긋기 할 때를 더 열심히 했다면 여기서부터 문제 풀이에 해당하는 파트라 정말 읽고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어. 자, 이거 뭐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면 확률이니까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확률은 다 똑같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로 넘어오고 나면 너무 쉽잖아. 분자 부분을 좀 해석해서 써볼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당연하지. A의 원소의 개수, A의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뭘 빼야 되겠어?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겹치는 부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겠죠. 거기에 무엇이 달려 있냐면 분모에 ns가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쪼개.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a 교집합입니다.

이렇게만 배웠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확률끼리 더하고 확률끼리 빼서 확률을 구하는 세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덧셈정리겠지. 자, 특히 하고 나오는 이 파트가 나는 제일 그런데 배반 사건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PA 더하기 PB일 뿐입니다. 놀라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필요하냐?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케이스 사건이라고 쓰세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각각의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또는 두 번째 케이스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 구할 때 케이스 나눴었잖아. 그러면 1번이 일어날 경우, 2번이 일어날 경우를 구한 다음에 더했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1번이 일어날 확률과 2번 사건이 일어날, 2번 케이스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요. 겹치지 않으니까. 새로운 건 없네? 예스! Yes.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이해가 될 거고요.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두둥! 보세요. 사실은 얘가 제일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아까 거랑 얘랑 두 가지.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한데, 여사건의 확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한테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A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다시 뭘 의미하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갤까요? 1-PA가 됩니다. 신기할 것도 놀라울 것도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신기하다. 너무 당연해서. 그죠? 너무 당연해서. 자, 우리 이 얘기도 했었어요. A와 A 여사건을 합집합으로 연결하면 A 또는 A 여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고 있죠? A 또는 A 여사건이면 전체지 뭐. 게다가 얘네들은 어떤 관계라 그랬죠? 배반 사건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떻게 돼? 확률의 덧셈 정리 방금 배웠으니까 따끈따끈하게. P, S는 P, A 더하기 P, A 여사건. 둘이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뺄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P, A 여사건.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P, A를 빼면 됩니다. 끝! 새로운 건 없어.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내가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하지? 이걸 궁금해야지. 언제 내가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하지? 여사건을 눈치채는 게더 중요해. 뭐 적어도라는 말이 있던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럴 때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눈치를 채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형태는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씩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다야. 그래서 확률로 들어와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완전 새로운 내용이 아직은 없어요. 여기 지금 단원까지는 확률이 되게 익숙한 파트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이제 새로운 확률을 구하는 세상이 좀 열려요.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단원을 좀 즐기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자, 유형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한대요. 합이 5의 배수야. 일단 NS를 구하래. 여러분, 주사위 두개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결과 전체는?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이거 중학교 때도 계속 했던 거야. 6 곱하기 6 아니야. 36 끝. 왜? 각각의 주사위가 있잖아.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결과 1, 2, 3, 4, 5, 6. 이 둘이 어때요? 곱해야지. 왜? 결과가 각각 결정이 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합니다. 곱의 법칙.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자, 그것이 S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합이. 중학교 버전이지, 사실, 그치? 자, 그래도 이럴 때요,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가는 내가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케이스를 나누세요. 합이 5인 경우, 합이 10인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합이 15인 경우는 왜안 하냐고요? 최대 합이 얼마예요?
6 더하기 6 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합이 15까지는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두 가지로 케이스 나누면 돼.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 합이 5가 되려면 1, 4, 2, 3 순서 바꿔까지 생각하세요. 왜?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사위에 1이 나오고 저떤 주사 이상 저 주사위에는 4가 나오고 요 주사위에 4가 나오고 이 주사 저 주사위에 4가 1이 나오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순서 바꿔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 3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합이 10이 되는 건 4, 6. 순서 바꿔. 5, 5. 요렇게 있을 수 있겠죠? 얘가 몇 가지? 네 가지.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요렇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NA에 해당하는 건이 둘을 더하는 형태겠죠? 7가지.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43. 여러분, 출제를 할까요? 시험에 이 문제를? 안 하죠. 그럼 이거 왜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사건 A의 경우에서 구하는 연습하게 하려고 냈을 뿐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나올 순 없어. 여기도 볼까요? 자, 이게 오히려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그쵸? 4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은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B 중에서 A와 배반 사건인 것. B는 공집합은 아니래요. 이런 표현 다 중요하니까. 자, 우리는 뭘 그릴 거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표본 공간이 S. 1, 2, 3, 4, 5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A에는 뭐뭐뭐 있어요? 4의 약수. 1, 2, 4가 A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B는 뭐래? A와 배반 사건이래. 잘 그렸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 3과 5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B 안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지? B 안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니까 3화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5화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하시면 되는데 단, 공집합으로 둘다안 들어가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해야 됩니다. 끝.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겠죠? B의 개수는 3개예요. 이걸 뭐 써도 돼. 세 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거창하게 쓴것 같지만 3이 들어가거나 다시 쓰지 않을게. 3이야 이거. 5가 들어가거나 3, 5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기는 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사건 사건만 얘기를 하는데 확률이 안 나오면 아쉬우니까 우리 쉬운 확률 하나 풉시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수학적 확률이거든요. 근데 좀 너무 쉽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연습 삼아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전체 경우에서. 주사위 두개 던졌다며. 6 곱하기 6, 36이겠지. 그 다음 읽어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의 약수일 확률입니다. 첫 번째 나온 걸 A, B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얘의 약수가 돼야 돼. 자, 막 떠올립니다. 4랑 2도 되고, 6, 3도 되고, 66도 되고, 51도 되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대로 막무가내로 막 처리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를 기준으로 가세요. 하나를 기준으로. A를 만약에 기준으로 간다면 어때? A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에요. 그러면 B는 어떤 게 가능할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의 약수잖아, 얘가. 얘가 배수고. 그러면 1의 약수 1밖에 없어요. 2의 약수는 1, 2고, 3의 약수 1, 3, 4의 약수 1, 2, 4, 5의 약수는 1, 5, 6의 약수는 1, 2, 3, 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몇 가지야? 1일 때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이렇게 하니까 10, 14가 되어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로밖에 못 나누네. 18분의 7,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자, 첫 번째는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B를 기준으로도 가볼까요? 배수를 생각하는 게 쉬워, 약수를 생각하는 게 쉬워? 맘대로 하세요. 저는, 근데 나는 B를 더 선호했어. 왜냐하면, 약수가 1인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아까는 일일이 하나씩 나열해야 되지만, B가 1이 되면 A는 1부터 6까지 다돼 6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일이 쓰는 게좀 귀찮은 저는. 비가 2면 어때요, 얘는? 2 또는 4 또는 6일 테니까 세 가지. 3이면 3, 6일 테니까 두 가지. 떠올리기가 좋잖아. 4면은 4밖에 없지. 어? 여기서부터는. 5면은 5, 6이면 6. 각각 자기 자신밖에 없지? 요렇게 세 가지. 라고 하시면 더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덜쓴 기분? 그래서 어쨌든 근데 둘다 좋아요.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하든 떠오르는 것들을 막 적는 게 아니고 주사위는 진짜로 나오거든, 출제가.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9, 5, 14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둘 서로 막 헷갈리지 말고 하나가 약수 하나가 배수인데 막 하다가 반대로 막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2번은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우니까 몸풀기 차원에서 하고 갈까? 왜냐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통계적 확률을 만날 일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하는 느낌을 요새 2번에서 제가 주고 다음 시간에 유형들 풀면서 이제 유형 확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은 제가 주로 개념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봤던 내용들, 시행, 사건이 뭔지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예시로 답을 해도 좋으니까,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대면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아주 알차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선생님이 엄선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잘 모르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 친구들까지 다 우리의 이제 학습 내용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계를 다 해놨으니까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7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연습 문제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낼 평가원 문항이랑은 굉장히 어떤 형태적인 거리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부러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풀 때가 아니다. 지금 3학년인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빈틈없이 잘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서 두 지점 A와 B를 나타내었다. 지금 요 지점이 A고 요 지점이 B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지점이 지정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그 선이 요렇게 랑비의 결절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마리집 부분에 있는지 이렇게 이제 마리집 신경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전체적으로 다 밑마리집 신경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랑비의 결절 부분인가 마리집 부분인가

가를 반드시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팁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A에서 E 온 기역과 니은의 막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에서라고 했으니까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랑비의 결절 부위죠. 비처럼 마리즘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얘가 절연체 역할을 해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뭐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A 부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투과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던 막전이 변화 그래프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막전이 변화는 자극을 줬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전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복귀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0은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값은 일단 요축 자체가 X축이, Y축으로서 이제 0입니다. 그리고 양의 값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투과도라는 개념은 그냥 요 막이 있어요. 막을 기준으로 그 물질이 이동하면 투과도가 있는 겁니다.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이 막을 기준으로 이동하면 투과도가 있는 거고 더 많이 이동하면 투과도가 점점 이제 높다고 평가가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막 투과도는 통로의 개폐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통로가 열리면 어쩔 수 없이 길을 터주는 거니까 막 투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열려있던 통로가 닫히면 다시 막 투과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과 칼륨 이온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변화할 일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자극 받으면 먼저 열리는 통로가 뭐였지? 나트륨 이온 통로였죠? 그죠? 그럼 기역과 니은 중에 지금 투과도가 더 먼저 빨리 변하는 게 기역이잖아요. 요게 나트륨 이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투과도는 떨어집니다. 얘를 닫을 때 그때쯤 한 박자 늦게 칼륨 이온 통로 열면서 투과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칼륨 이온 통로도 점점 닫히게 된다. 니은은 칼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막 투과도 그래프가 막전이 변화 그래프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은 동일하겠죠. 자극을 주고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면 막전이도 쫙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은 맞아 떨어지지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좀 다르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음의 값이 없다. 이런 속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 구간 1에서 1은 나트륨 이온이 막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과도가 높아지는 상태. 기역, 동그라미 기역의 농도,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보다 세포 안에서가 높냐? 요렇게. 요런 부등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우리가 꼭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얘가 쏟아져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 그 농도 기울기를 뒤집을 만큼은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방식이 확산이니까. 그래서 확산을 통해서는 최대치로 들어가도 같아질 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절대 그 농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높아지는 일은 나트륨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동그라미 니은,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지금 이 구간 2에서는 거의 다 이동이 끝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왔을 때로 보입니다. 그런데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일, 이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통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어이, 칼륨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ATP가 사용되죠. 왜냐면 펌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와 같은 막투과도 변화는 B에서도, 마리즙이 있는 곳에서도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마리즙으로 감싸져 있는 곳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랑비의 결절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 전도와 관련된 전달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은 시냅스 전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여기다가 가했대요. 요 뉴런 안에 가했을 때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물질이 있는데 동그라미 기역은 특정 물질이나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시냅스 소포가 여기 있고 요게 이제 막이랑 합쳐져 가지고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되고 있고 다음 뉴런에 수용체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냅스를 기준으로 A가 전 뉴런이고요. B가 후 뉴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은 뭐라고 했냐면 열쇠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수용체의 역할은 자물쇠 역할이다. 열쇠는 문을 여는 데까지만 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을 여기 딱 붙어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고요. 나트륨이온이었어요. 나트륨이온이 들어가줘야 안쪽에서 막전이 변화, 탈분극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문을 여는 데까지만 관여하고 실제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트륨이온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아니죠. 실제로 들어가는 건 나트륨이온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시냅스 전 뉴런이고 B는 시냅스 후 뉴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헤매다가 수용체에 결합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킨다. 갑자기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온다고? 아닙니다. 그냥 이 나트륨 이온 통 를 여는 그런 열쇠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상관없이 자기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귿은 지금 틀렸고 지금 여기까지 중에서 니은만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A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B의 막전이 변화에 관여한다. A에서 신경 전달 물질 분비된 거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여기서 요거 그 통로를 열어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B에서 막전이 변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변화에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흥분 전달 속도는 흥분 전도 속도보다 빨라요? 지금 요 문장대로라면 전달이 전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했죠. 전달이 끼게 되면 항상 전도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항에서도 그 특징을 이용해서 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 니은과 리을 두 개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뉴런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그림 가는 어떤 뉴런의 지점 A와 B를 나타냈고 나는 이 뉴런의 지점 P에 역체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지점 기억과 니은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억과 니은이 각각 여기 있는 A, B 중에 하나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기 가에 뉴런의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자극을 이 P 지점에다가 줄 거야. P에다가 자극을 줄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더 가까운 지점이 A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지점이 B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줬기 때문에 여기 A와 B 지점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랑비의 결절 부위에 선이 돼 있는지 또 확인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랑비의 결절 부위 잘 돼 있으니까 막전이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다. 그럼 A와 B에서는 뭐만 다를까? P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극이 전도되는 시간이 좀 달라지겠죠? 누가 더 빨리 도착해? 더 가까운 A에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극을 지금 저 P 지점에다가 주고 A, B 지점에서 막전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 초반에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고요하겠죠. 붕극 상태로 고요하게 유지가 되는데 도착하면 그때부터 탈분극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기억에서 먼저 일어났어. 그럼 뭐야? 동그라미 기억이 더 가까운 A 지점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B는 조금 더 늦게 그런 막전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자료의 내용을 일부러 찾아서 넣어놨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 각각의 A와 B처럼 서로 거리가 다르게 떨어져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 더 먼저 막전이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A, 동그라미 B, 니은은 B이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T라는 시점. 그러면 지금 자극 주고 똑같이 T라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A와 B 두 지점에서 동시에 막전을 측정한다. 그러면 A는 요 값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A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지금 이 T라는 시점에 측정하면 요 값으로 측정이 될 거고 니은 B에서 측정을 하면 올라가는 중에 이 값으로 이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A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제본극 상황이고, 얘는 만약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B는 지금 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탈본극 상황으로,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T일 때 A와 B 중 탈본극 상태의 지점은 B여야 되겠죠. A는 제본극이니까. 그래서 D는 틀렸고, 그 다음에 D급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일정 시간 후 A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느냐? 자, 요거는 문제에서 상황이 좀 바뀌었죠. B 지점에다가 자극을 준답니다. 그러면 A 쪽으로 전도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전도는 양방향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B에다가 자극을 주면 A 쪽으로도 가고 이쪽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도 가고 양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A에서도 이런 활동 전이가 또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D급 답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극점을 찾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극점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유런에서 지점 기역과 니은 중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3번 문제에서는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다라고 자극점을 명시를 해줬고, 여기에서는 자극을 줬는데 기역인지 니은인지 맞춰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극점 찾기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둘 중에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T1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이 A, B, C, D 네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한 막전이 값을 그림에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극 주고 조금 기다려요. T1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그리고 동시에 측정을 했더니 A는 마이너스 60mV, B는 플러스 30mV, C는 플러스 10mV, D는 마이너스 80mV의 값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나는 이온을 통한 나트륨 이온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요거 이온 통로를 통한 확산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트륨은 어디 많아요? 나트륨 나가 하고 계속 쫓겨나니까 밖에 많고 안에 적습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쪽이 밖에 거기 쪽이 아니고 요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요런 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탈분극 시점에서 일어나죠. 사실 이런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분극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사실 자극점을 찾는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처음에 한 번만 연습을 해두면 수월하게 좀 찾을 수 있는 편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막전이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점을 찍을 수 있는 데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A 지점은 마이너스 60인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가 않네. 그 다음에 C 지점 플러스 10입니다. 플러스 10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네. 근데 B의 플러스 30은 이 문항에서 막전 최대값이 플러스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최대값 꼭대기에 해당하는 지점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꼭대기 지점이 B의 상황이다. B는 탈분극 꼭대기구나.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80mV인데, 마이너스 80은 딱 여기만 있는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자극점이랑 가까운 점입니까? D가 더 가까운 지점입니다. 어디로부터? 자극점으로부터. 이 그래프의 지금 현재 상황의 점을 찍었을 때, 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더 자극점으로부터 가까운, 그래서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B보다는 D에서 자극점이 더 가까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역이 자극점이면 D보다 B가 더 가까우니까 안 되고, 니은이 자극점이어야 B보다 D가 더 가까운 이 그래프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자극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여기는 금세 도착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전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고, B까지는 머니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를 쓸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죠.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는 0에 가까운 어떤 상황에 있는 지점으로 측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자극을 준 지점은 기억이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자극점에서 D가 더 가까워야 된다. 그게 이 자료의 해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 T1일 때 A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B는 탈분극 꼭대기고요. D는 과분극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C는 플러스 10인데, 아까는 저 값만 봤을 때 여긴지 여긴지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C라는 지점은 B와 D의 사이에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막전이도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B와 D의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C의 상황이다.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60이 아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A는 이제 자극점에서 제일 먼 지점이죠. 그럼 자극점에서 제일 먼 지점은 점을 찍었을 때도 제일 이쪽, 왼쪽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쓰면 안 돼. 여기 쓰면 B, C, A, D 순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B가 여기면 C가 여기고 A가 여기 있어야 여기가 60인 그래프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A는 자극점에서 제일 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A다. 그래서 실제 위치가 A, B, C, D 순으로 배열이 돼 있으면 여기다가 그 지점들의 값을 찍었을 때도 A, B, C, D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A는 지금 탈분극 상황입니다. 탈분극이니까 나와 같은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이런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느냐? 맞죠. 요거 맞죠.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풀어내는 그런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C에서 탈분극인가요? 아니죠. 내려가고 있죠. 재분극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는. 그래서 4번 문제가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쉽다. 이런 문제만 나온다면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항이 바로 4번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은, 이렇게. 그림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그림 가는 뉴런 X에, 이게 뉴런 X예요. 지점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줬습니다. 그러면 4번 문항이랑 똑같이 기억 또는 니은이 자극점일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자극점 찾기 문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D1에서 D3에서, D1부터 D3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면, 각 지점에서 활동전이 변화는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일반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는 자극점을 찾아야 될 건데, 어떤 단서들을 통해서 찾을 거냐면, 여기에서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은 6ms다라고 시간 주고 있고요. 자극을 주고 각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하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6ms고, 그 다음에 이 뉴런 X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3cm per ms의 속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흥분의 전도 속도가 3cm per ms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뉴런에서는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줬다고 칠게요. 지금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면 1ms 지났을 때 3c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란 얘기입니다. 1ms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 나가면 3cm 거리에 도달하는 그런 속도다라는 의미가 3cm per ms가 되겠죠. 선생님이 옆에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또는 뭐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까먹었을까봐 거시속도는 거속시라고 표현하는 요 딱정벌레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요렇게. 어떤 거리를 이동한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죠. 그러면 3cm라는 거리는 1ms 동안에 갈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진 뉴런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D1, D2, D3의 값을 요 옆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그랬을 때 D1은 마이너스 70mV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는 지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한번

한번 점을 찍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D2가 지금 마이너스 80mV입니다. 요게 D2. 그 다음에 D3가 플러스 30mV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0mV의 D3. 자, 그럼 선생님이 요렇게 점을 찍었을 때더 자극점에서 가까운 지점이 더 오른쪽에 찍힌다고 했어요. 그러면 D2가 D3보다는 자극점에서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빨리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더 길게 남았다. 그럼 지금 D3보다 D2가 자극점에서 더 가까우려면 자극점이 니은이면 안 됩니다. 자극점이 니은이면 D3가 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자극점이 기역이어야만 D2까지가 D3까지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자극점을 찾았고, D3가 여기, D2가 여기. 그러면 D1은 자극점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D1보다 조금 더먼 D2가 이미 과분구까지 왔다면 더 가까운 D1은 더 이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값이. 그래서 아예 원래 분극 상황으로 돌아온 그런 상태가 D1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자극을 준 점은 기역이다. 맞죠? 이 D2랑 D3 두 개의 값만 사실 비교해도 어디가 더 가까운 지점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추론했을 때 기역이 자극점이 되어야만 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니은. 6ms일 때 D1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D1은 어때요? 아예 그냥 분극이죠. 아예 다 지나고 분극으로 돌아온 제일 가까운 지점이니까 재분극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극을 준 지점과 D2 사이의 거리를 물었습니다. 그게 9cm예요. 근데 갑자기 거리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지? 여기 뭐 센티미터로 써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를 이용하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밑에 있는 시간과 속도를 곱해주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D2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D2. 여기다가 자극 주고 6ms가 흘렀을 때 측정하니까 D2는 마이너스 80 값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은 그 자리에 자극이 도착한 다음에 얼마가 흘러야 도달할 수 있는 값이죠? 3ms가 흘러야 도달할 수 있는 값이에요. 도착해서 3ms가 흐른 거야. 그러면 전체 이 기다린 시간이 6ms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단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ms가 걸린 거고, 3ms 동안 가서 도착해가지고 3ms 동안 이 막전이 변화를 겪고, 그리고 6ms가 딱 됐을 때 마이너스 80 값으로 측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D2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ms입니다. 근데 이 뉴런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3cm를 1ms 동안 가는 속도라고요. 그러니까 1ms 동안은 3cm 가는데, 그렇다면 3ms라는 시간 동안은 그거의 3배, 9cm 갈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래서 자극 준 지점으로부터 D2까지의 거리는 9cm이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근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이렇게까지 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1ms 동안에 3cm 갈수 있는 게 바로 이 뉴런의 속도인데, 지금 보니까 저기까지 3ms 걸렸네. 그렇다면 거리는 얼마일까? 요거의 3배, 9cm겠지. 뭐 결국엔 이 과정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 되는 문제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 볼게요. 6번에 이제 거리 간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렇게 거리가 나타나 있다면 속도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림 가는 어떤 밋마리즈 신경 A에, 요게 이제 A라는 밋마리즈 신경이고, PQ 중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을 줬대요. 지금 P가 이쪽 끝, Q가 이쪽 오른쪽 끝. 이번에도 자극점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P 또는 Q, 양쪽 끝에 있는 두 지점.

장점이 자극점의 후보가 된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역치사의 자극을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6밀리세크일 때딱 6밀리세크 기다렸다가 각 지점에서 동시에 막전위 값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된 값을 그림에다 올려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신경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하는 막전위 변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심플하게 그냥 접근을 해볼게요. D1이 마이너스 80이래.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찍어줘요. 찍어줘. 근데 나머지 값들은 마이너스 10, 여기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이너스 20은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5는 뭐 여기 어디 둘 중에 하나겠지? 지금 그 값만 봤을 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둘 중에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 마이너스 80보다는 얘를 기준으로는 더 왼쪽에 있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D2부터 D4는 이거 두개 중에 어떤 선택지를 갖든 상관없이 일단은 도착해서 더 적은 시간이 흐른 상태다. 누구보다 D1의 마이너스 80보다. 그래서 D1이 어떤 지점이에요? 자극점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플러스 30꼭 그런 값으로 안 줘도 풀수 있다. 마이너스 80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 하나만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러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 D1이다. 그러면 자극점에서 D1이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자극점은 어디여야 돼요? P여야 되겠죠. 여기다 자극 줬다. 자, 그리고 D2부터 D4가 각각 지금 이제는 어느 지점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D2가 제일 또이 D1이랑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그래프 상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요쪽에 더 붙어 있는 요 값이 제곱근의 마이너스 10이 D2일 거고 그다음에 D3는 마이너스 20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값이 D3가 돼버리면 D3 지점이 D1과 D2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진 않죠. 그러면 D2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요 지점이 D3겠다. 그 다음에 D4는 또 D3보다는 또 조금 더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5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여야 한다. 여기가 D4. 그래서 실제로 자극점에서부터 D1, D2, D3, D4 순으로 되어 있다면 이 그래프에서도 자극점으로부터 D1, D2, D3, D4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여. 자극을 준 지점은 Q이다. 그러면 안 되죠. 왜? D1에서 제일 가까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점이.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럼 일단 시간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시간 정보가 확실히 주어진 거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D1에서 도착해서 5밀리세크가 지나야만 마이너스 80 값을 도달할 수 있다.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이 측정이 되려면 그 지점에 흥분이 도달하고 5밀리세크가 지나야만 한다. 그럼 총합이 6밀리세크니까 가는데 얼마 걸렸단 얘기? 1밀리세크 걸렸단 얘기죠. 요렇게.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이후에는 계속 속도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cm 거리를 1밀리세크 동안 갔습니다. 여기까지 3cm잖아요? 3cm 거리를 1밀리세크 동안 갔으니까 3cm per 밀리세크의 속도이다라고 되어 있는 니은 보기가 맞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6밀리세크일 때, 뭐, 시간 똑같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럴 때 D3에서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유입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는 걸까? D3가 탈분극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탈분극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D3는 그러면 지금 6밀리세크일 때 탈분극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탈분극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3 같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 여기니까 탈봉국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탈봉국 상황이니까 나트륨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유입되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때 밖에서 안으로 가는 이 방향이 맞는가 정도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은 밖에 항상 많아서 열리기만 하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으로 유입된다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디귿보기 맞는 내용이었다. 니은 디귿 이렇게 옳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못 풀었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처음 봤잖아. 다음에는 풀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림은 밋마리즙 신경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밋마리즙 신경의 축삭돌기에 그냥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부피감을 줘서 그려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면 사실은 이런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쪽 내부 공간을 가진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내부 공간 느낌도 살려서 그려낸 것이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뭐 그렇게 내부 공간을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의 차이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그냥 여기서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에서. 그리고 표는 그런 그림인데 보면 A, B, C 세 지점이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세 지점도 여기 축삭돌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표는 축삭돌기의 A, B, C 중한 지점에 자극을 1회 준후 T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 B, C는 자극점 후보고요. 가나, 나의 A, B, C 중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자극점의 후보가 A, B, C고, 기역, 니은, 디귿은 그냥 측정점, 정해져 있는 측정점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1회 자극에 의해서 1회의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발생했으니까 뭐 여러 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고,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로 보면 되고, 가와 나에 들어갈 요 지점이 각각 A, B, C 중에 한 지점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가라는 지점에 자극을 줬더니, 기역 부위와 니은 부위의 막전위 값이 똑같네요. 그 다음에 디귿의 막전위 값만 다릅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에다가 자극을 줬더니, 기역, 니은, 디귿 세 지점의 막전위 값이 다 달라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줄수 있을까? 근데 요거는 이제 끝까지 조금 더 읽어보면 단서 조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 B라는 지점은 요 기역과 니은 지점 가운데, 사이의 가운데고, C라는 지점은 니은과 디귿 사이의 가운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는 기역과 니은 사이의 지점이고, C도 니은과 디귿 사이의 지점이다. 뭐 여기서의 거리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다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B 지점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기역까지 그 흥분이 전도되는 시간과 니은까지 전도되는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갔다 하면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를 쓸수 있는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B가 자극점일 때는 기역과 니은이 무조건 같은 막전위 값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그 중간 지점에서 자극을 줬으니까. 같은 원리로 만약에 C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다면 니은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과 디귿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항상 똑같은 값으로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만약에 C에다 자극을 줬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 그랬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 값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게 가죠. 가에서는 기역과 니은의 막전위 값이 똑같아요. 근데 물론,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이 두 군데에 존재하는 값이죠. 요렇게 있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50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50이니까, 이렇게 같은 값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점은 탈봉극의 마이너스 50, 한 지점은 재분극의 마이너스 50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면 똑같은 이 점으로 둘다 상태도 탈

한국인 마이너스 50 이렇게만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반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자료죠. 나라는 지점에 자극을 주니까 세 지점의 값이 모두 달라요. 모두가 다르게 나오는 자극점은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A여야만 가능합니다. A에다가 자극 주면 기역까지의 거리도 다르고 니은까지, 디귿까지의 거리도 다르니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 지점이 A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렇게 밝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동그라미 기역이 제일 가까운 지점입니다. 자극점인 A로부터.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5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가장 오른쪽에 존재하는 값이려면 여기가 타당하겠죠. 이쪽 마이너스 50. 재분극인 상태. 이게 바로 기역 지점의 값입니다. A에 자극을 줬을 때. 그 다음에 니은은 A에 자극 줬다면 기역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플러스 10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중에 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중에 이렇게 니은이 이 값에 해당이 될 거다. 아무튼 플러스 10일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멀리 있는 값이니까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디귿의 값은. 그러면 이제 막 도착했거나 아직 도착 못한 분극 상태의 그런 지점이 디귿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A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B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기역과 니은이 제일 가까운 지점이거든요. 걔네 둘이 똑같이 마이너스 50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디귿이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단계니까 얘만 또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디귿이 플러스 10입니다.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 어딘가가 디귿의 상태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가까운 기역과 니은의 마이너스 50은 여기는 안 되죠. 더 가까우니까 이 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분극의 마이너스 50인 것이 기역과 니은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역에 가 지점의 자극을 1회 준 후 가가 지금 어디냐면 기역과 니은 사이의 B지점이죠. B에다가 자극을 1회 준 후 시간 T가 지났을 때 니은 부위에서의 칼륨 이온의 유출이 일어나느냐. 칼륨 이온의 유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통로가 열렸을 때, 다른 말로 요거는 재분극 상황일 때 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알아내기로는 기역도 니은도 다 재분극 상황이니까. 근데 기역 보기는 항상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항상 열려있는 칼륨이온 통로가 있어서 계속 유출되고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풀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나 지점은 A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 지점의 자극을 1회 준 후 시간 T가 지났을 때 동그라미 기역 부위에서 나트륨이온의 농도를 안분의 밖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자극을 줬냐 어느 지점에서 측정했냐랑 전혀 관계없어요. 왜? 나트륨이온 농도는 항상 안보다 밖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의 농도가 비교적 더 낮고 밖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나트륨이온 농도는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이 숫자가 더 커지냐 작아지냐지 1보다 큰 건 확실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보겠습니다. 표는 민마리즈 신경 A의 지점 P에서 지점 D1부터 D3까지의 거리가 거리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민마리즈 신경이 있어요. A라는 신경이 있고 여기에 지점 P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지점 P로부터 D1, D2, D3의 세 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P로부터 D1은 4cm 거리 D2는 6cm 거리, D3까지는 동그라미 기역만큼 떨어져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뭐 방향이 D1은 여기 있고 D2는 여기 있고 해도 되거든요. 이 거리만 맞으면. 근데 그냥 보기 쉽게 D1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D1 여기 쓰고 거기보다는 2cm 더 떨어져 있는 D2. 그다음에 D3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점까지 가는데 경과된 시간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죠. 근데 D1까지는 여기서는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지금 자극점이잖아요. 그럼 자극점으로부터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 도착해서 플러스 30이라는 값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두 개를 쪼갰을 때. 그러면 가는데 걸린 시간에다가 플러스 30mV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래프로 보면 그게 바로 2ms입니다. 요렇게 더한 값이 바로 요 표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D1은 플러스 30까지 도달하는데 총 4ms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도착한다면 2ms 지나서 플러스 30의 값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데 2ms 걸리고 도착해서 2ms 동안 플러스 30 값에 도달했고, 요렇게 측정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D2 지점도 도착해서는 2ms 지나야 플러스 30에 도달하는 건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면 총 값이 5라면 가는데 3ms 걸리고 도착해서 2ms가 지났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D1부터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ms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P에서부터 D2까지는 2ms 걸리고, P에서부터 D1까지 2ms, 그다음에 D2까지는 3ms가 걸린다면 D1부터 D2까지는 1ms가 걸린다. 그럼 1ms가 걸리는 거리인데 실제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어요? 2c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1ms를 2cm 동안 가는 그런 거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속도다. 그래서 속도는 2cm를 1ms 동안 열심히 갈수 있는 그런 속도, 2cm per ms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D3 지점은 거리를 우리가 구해내 봅시다. 얘는 플러스 30까지 도달하는데 7ms가 걸립니다. 그럼 도착해서 2ms가 지나야 플러스 30이 될 테니까 가는 데는 5ms가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속도로 5ms 동안 가면 몇 cm 거리에 있어야 돼? 10cm 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10이다. 맞고. 니은 A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2cm per ms이다. 맞고. 디귿 P에 역치상의 자극을 1해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일 때 D1에서의 막전이와 D3에서의 막전이는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자극 줬어요. 2ms만 지난 다음에 딱 측정하면 D1은 이제 막 도착한 마이너스 70mV일 거고 D3는 아직 도착도 못했어. 그럼 마이너스 70이겠지. 그래서 막전이 값을 마이너스 70으로 같게 측정이 될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보겠습니다. A와 B 두 개의 뉴런이 제시가 됐고요. P1부터 P2, P3까지는 3cm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나는 저 지점들에다가 자극을 준다면 이렇게 막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타내고 있는 나 그래프가 있고 여기서 둘다 P1 지점에 자극을 준대요. P1에 자극을 주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다음에 동그라미 A ms가 지났을 때 측정한 값에서 A의 P2에서는 플러스 30의 값으로 여기가 측정이 됐고, 그 다음에 B의 P3에서는 마이너스 80으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3cm per ms거나 두 뉴런이 1cm per ms가 여기 매치가 각각 속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플러스 30의 값에 도달하려면 도착해서 2ms 지나야 돼요. 시간으로는 도착해서 2ms가 지났을 때 플러스 30 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값은 도착해서 3ms가 지나야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가는데 걸린 시간은 둘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 괄호로 묶인 저 시간의 총합은 동그라미 A 밀리세크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럼 저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여야 되냐면요. 얘는 3이고 얘는 2면서 총합은 5로 똑같고 그래야만 A라는 뉴런은 3cm 거리를 3ms 동안 성실히 가는 1cm per ms의 속도로 가진 뉴런이 되는 거고

그럼 1ms 동안 3cm 가는 요 이렇게 속도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럼 P2까지는 1ms 만에 도달해요. 그럼 총합 시간이,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 2ms니까 도착해서 1ms 지나면 바로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착해서 1ms 지났을 때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탈북극 상황. 자, 그랬을 때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탈북극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데, 탈북극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서 세포 내부로 나트륨 이온이 막 유입돼서, 그래서 붕극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탈북극이라고 하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옳은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9번까지 매우 좋은 문제들 알차게 풀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낙오하지 않고 잘 따라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봤는데 못 풀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선생님이랑 지금 해설하는 강의 같이 들었잖아요. 그럼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스스로를 격려를 해주면서 다음 연습 문제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돌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압과 날씨 계속 할 건데 오늘은 온대저기압에 초점을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기압보다 저기압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저기압은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이유는 상승기류 때문에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이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같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전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날씨가 흐린 것과 전선이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의 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의 맥. 자, 이 그림은요 이따가도 하겠지만 그려야 돼요. 그려 안 그려? 그려 하셨죠? 꼭 그리셔야 되고 반드시 찰칵, 반드시 찰칵 하셔야 된다. 자, 보면요, 등압선 나와 있고 지금 등압선에 기압 수치가 나와 있는데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여기서 기압이 가장 낮다. 아, 여기 저기압의 중심이 있어요.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 여기 이상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저희 전선을 표시하는 그림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기압을 기준으로 XY 단면상에서 싹둑 잘랐을 때 그 단면상에서 보면 공기가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정나눈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두껍게 발달하는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하고, 그 구름이 이제 비를 내리고 있는,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다 라고 한다면 란을 붙여서 정나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난층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층운형 구름 중에서 비를 내리고 있는 구름,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 난자를 붙여서 난층운 부르는 거고요. 고층운이 있네요. 층운형 구름 중에서 꽤나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을 우리가 고층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권운 있죠. 권운은 깃털처럼 보이는, 우리가 하늘에 보다 보면 깃털 같은 그런 구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 아, 온대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시옷자 같은 어떤 그림, 느낌?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전선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온대저기압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압과 날씨를 얘기할 때요,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중위도 지역의 특성상 고위도 위쪽,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위쪽은 찬 공기, 남쪽은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대저기압은 필연적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온대저기압 얘기도 하겠지만 전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다. 자, 설명드려볼게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건 공기덩이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덩이. 자, 성질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이 성질이라고 하는 건 온도라고 생각하십니다.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덩어리에서 성질을 얘기할 때는 뭐 온도랑 습도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온대저기압에서 얘기하는 전선은 온도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온도가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대. 만나면 그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다른 불운석 경계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 찬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대. 만나면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면이 생기겠죠? 그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 땅 바닥과 만나는 이 선, 그래서 만나 생기는 이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지표면에서 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선을 기준으로 내가 위치한 곳이 따뜻한 공기냐, 내가 위치한 곳이 찬 공기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 전선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전선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따뜻한 공기 영향을 받고 있어? 내가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전선이 그런 역할을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서 전선면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럼 기본적으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더 무겁다? 찬 공기가 무겁다. 둘이 만나면 찬 공기는 무조건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무조건 위로. 그래서 두 녀석이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반드시 상승을 한다. 따뜻한 공기가 반드시 상승을 하는데 전선면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전선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아셨죠?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전선이 있으면 전선면이 있는 거고 전선면 부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전선면의 형태를 따라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선면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전선의 종류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한랭전선과 옴난전선을 얘기할 텐데 이 한랭전선과 옴난전선이 온대저기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선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가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얘기할 때 온대저기압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한다고. 반드시.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을, 중위도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서쪽, 동쪽이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은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 거대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일반적인 공기 덩어리들이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온대저기압에서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배치로 만들어져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일반적으로.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 아셨죠? 그러다 보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무조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찬 공기가 무겁다고요. 무겁다 보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할 때, 이 무거운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이동을 해요. 강제적으로 얘가 얘를 파고들면서 이동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뜻한 공기는 들쳐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어떤 식의 공기의 이동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이쪽에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올라간다. 됐나요? 그럼, 공기의 상승이 생기네? 상승 기류가 생기네? 상승 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런데, 볼게요. 지금 여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지표면 부근에서 굉장히 급하죠? 수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구나. 수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구나. 수직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겠구나.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전선을 만들어낼 때그 전선을 우리가 한랭 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시로 이렇게. 아래 표죠? 아래 표죠? 아래 표죠? 됐죠? 이거 우리 해구 부근에서 판의 섭입을 얘기할 때 했던 표시와 똑같습니다. 같은 표시.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파고드는 쪽으로. 됐죠? 이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따뜻한 공기는 가볍거든요? 찬 공기는 무거워요. 가벼운 녀석이 무거운 녀석을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전선 면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가벼운 녀석이 무거운 녀석을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때와 비교해보면 지표면 부근에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죠. 수직적인 상승인데 이때는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을 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수직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완만한 상승. 그래서 구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두껍지 않은 구름이 만들어져요. 얇은 구름. 비교적. 아셨죠? 지표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층운형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은 구름이 만들어진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런 전선을 온난 전선이라고 얘기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둥근, 둥근, 둥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는 쪽.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쪽. 됐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들은 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한랭 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아직 전선 통과 안 했죠? 여기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없는 거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선을 통과한 시점이죠. 이 사람한테는 지금 공기의 상승이 있어서 두꺼운 구름을 볼수 있는 상태. 여기서는 굉장히 두꺼운 빗방울이 내릴 수가 있어요. 소나기. 이런 상태. 그래서 전선이 진행하는 앞쪽 아니라 전선이 진행하는 뒤쪽에 비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는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공기의 상승이 없지만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긴 지금 공기의 상승이 있죠. 여기에 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비는 비교해 봤을 때 두꺼운 구름에서 만들어진 비가 아니죠. 약한 비. 이런 경우는 전선이 가고 있는 방향의 앞쪽에서 약한 비가 내린다. 됐죠? 여기에 전선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면 전형적으로 서쪽에 이러한 한랭 전선이, 동쪽에 이러한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힘이, 즉 무거운 녀석이 가벼운 녀석을 미는 게 가벼운 녀석이 무거운 녀석을 미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 전선은 전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더 빨리 이동을 해서 나중에는요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빨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아요.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여기서 두 아이가 만나는 방식으로 바뀌더라. 이런 식까지. 아셨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온대저기압에서 같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랬을 때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 형성이 된다.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수직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수직 상승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전선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상승에 의한 구름에 의한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다. 좁은 영역의 두꺼운 구름. 됐죠? 얘는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자발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완만 상승이라고요. 완만 상승이다 보니까 두꺼운 구름이 아니라 좀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앞에서 비교적 약한 비가 내릴 수가 있다. 아셨죠? 그렇지만 구름이 만들어진 영역으로 따지면 얘가 더 넓거든요. 그래서 넓은 구역에. 됐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얘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나중에는요, 얘가 얘를 따라잡을 수가 있다. 전선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을 때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통과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면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된다. 라는 의미. 얘는 여기 앞에서는 찬 공기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로 가면 따뜻한 공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제일 중요한 한랭전선, 온난전선 얘기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거냐면 자, 이제 폐색전선 얘기하겠습니다.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두 전선이 겹쳐질 때. 얘가 동쪽으로, 얘도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더 빠르다고요. 그럼 만나겠지. 만나서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만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도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얘도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더 빠르다고요. 찬 공기가 더 따뜻한 공기를 미는 게좀더 수월하다고요. 그래서 따라잡아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만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얘도 찬 공기고, 얘도 찬 공기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더찬 공기야. 그럼 얘가 더 무겁겠지? 더 무거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더 무거운 공기니까, 더찬 공기니까, 얘가 얘마저 파고들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올라가. 찬 공기가. 이런 식으로 두 전선이 합쳐질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걸 패색 전선. 두 전선이 합쳐지는 걸 패색 전선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아니라, 얘가 더찬 공기야. 그러면 얘가 얘마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더찬 공기고, 얘가 얘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얘도 패색 전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으면 패색 전선이 된다라고 하는데 얘가 더 차면 얘마저 밀려 들쳐 올라간다.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할게요. 찬 공기 구분을 해야 되니까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의 이동 방향이 똑같아서 한랭형 패색 전선.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찬 공기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온난형 패색 전선. 둘다 패색 전선인데 이런 패색 전선도 가능하고 이런 패색 전선도 가능하다. 아셨죠? 어쨌든 만나면 패색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승, 여기에서도 상승. 아, 비 많이 내리겠네. 여기에서도 상승, 여기에서도 상승. 아, 비 많이 내리겠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패색 전선 얘기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정체 전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 전선.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찬 공기가 여기 있어. 그냥 북반구를 생각하면 북쪽에 찬 공기가 있는 거니까,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니까.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아, 나 내려가고 싶어. 이렇게. 찬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 북쪽으로. 그런데 얘가 압도적으로 힘이 커서 얘를 밀어내기 시작하면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압도적으로 힘이 커서 얘를 밀어내기 시작하면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데, 두 아이의 세력이 비슷해요. 그럼 비등비등하게 세력 싸움을 하겠지.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두 공기 덩어리의 불운 성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선을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정체 전선은 찬 공기가 밀어내면서 이동을 하면 한랭 전선이, 따뜻한 공기가 밀어내면서 이동을 하면 온난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둘다 아닌 경우, 둘다 세력이 비슷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누구 한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약간 진동하는 느낌으로 오랫동안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정체 전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장마. 장마가 정체 전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지역에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 그 정체전선에 걸려있는 일정 지역이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 올라가려고 하죠. 결론적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누가 상승한다고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얘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실제 전선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고,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선면은 북쪽으로 형성이 돼요. 전선면은. 그럼 비는 여기서 내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체 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구름은 북쪽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비를 좀더 많이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X와 Y 중에서 구름, 정체 전선에 의한 구름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정체 전선은 어디에?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지.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찬 공기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세력이 비등비등해.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은 이 위쪽에 만들어내는 상태. 일기도로 보면 이쪽에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고기압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쪽에도 고기압으로 찬 공기의 세력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얘의 세력과 얘의 세력이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전선의 위치 변화 없이 계속 일정한 위치에서 비를 계속 붓는, 비를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장마 전선, 정지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름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전선의 북쪽에 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요렇게 그림으로 이 전선과 구름 영역 정리해보면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한랭전선 있죠? 찬 공기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겁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들쳐 올라가면서 여기서 적운형 구름, 비. 자,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따뜻한 공기가 자발적으로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비. 그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따라, 아, 다시요. 한랭전선이 온난화선을 따라잡으면 합쳐지죠. 합쳐지면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는 양쪽에 다 비. 자, 정체전선 만들어졌죠? 찬 공기는 내려오고 싶고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비는 북쪽에.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선과 강수구역, 그다음에 구름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대저기압 해석에 제일 중요한 전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온대저기압 얘기해야 되겠죠? 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저기압, 중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 발생 장소, 주로 한대 전선대 부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건 다음에 배울 겁니다. 지구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제일 많이 만나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전선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전선이 많이 만들어진다? 공기의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공기의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지표면의 공기는 부족해진다.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근데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전선을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 잘 만들어진다. 전선을 가지고 있는 저기압? 온대저기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이런 지역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제일 많이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 지역이 한대 전선대가 되는 거고, 이 한대 전선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아주 잘 만나는 지구상의 어떤 지점,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전선면이 생기는 거고. 만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납니다. 따뜻한 공기가 만나요. 지금 보면 찬 공기의 무게중심,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 둘의 무게중심. 이렇게. 무조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무거우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따뜻한 공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 공기 덩어리들의 무게 중심 위치가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감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원래 얘네들의 무게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무게 중심의 위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보다 무게 중심의 위치가 내려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어디 있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이 위치 에너지가. 이 전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고. 무게 중심이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에 의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기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풍속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풍속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랑 관련 있냐면 상승 기류랑 또 관련 있어요. 상승 기류가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즉,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전체 공기 덩어리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승 기류가 강화된다고. 상승 기류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밑에 공기량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기압이 강화되는 거예요. 저기압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밑에 공기가 부족하면 저기압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위치 에너지 감소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이제 죽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 그래서 정체전선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온대저기압의 모습은 이런 모습. 저기압 중심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구분되어 있는 약간 시옷자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다고 했죠? 얘가 얘를 따라잡기 시작해요. 풍속이 센 이쪽부터 더 빨리 따라잡아서 회색전선. 나중엔 더 많이 따라잡아서 회색전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따라잡아 버리겠죠. 다 따라잡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대저기압이 사라져 버린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었고 여기에 온난전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온난전선. 나중에 얘가 얘를 따라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폐색전선이 만들어져. 온난형 폐색전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랭형 폐색전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폐색전선이 만들어져요.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쪽에 있는 찬 공기와 이쪽에 있는 찬 공기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밑에는 그냥 찬 공기, 위에는 그냥 따뜻한 공기. 얘가 찬 공기였고, 얘가 따뜻한 공기였고, 얘가 찬 공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와 만나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속돼버리면 밑에 있는 찬 공기들이 섞여서 그냥 밑엔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여기서 전선면은 누가 되냐면 얘가 전선면이 되는 거고 이 전선면은 지표면이랑 만나질 않아요. 그럼 전선이 소멸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 구조를 잘 보면 밑에 찬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는 무겁거든. 무겁긴 무거우면 상승을 안 하거든. 저기압인데 상승 기류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기압에서 상승 기류가 사라졌어? 저기압도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런 꼴. 그래서 폐색 전선이 완전히 다 진행이 돼 버리면 밑에 찬 공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버리면 그때 저기압은 소멸돼 버린다. 더 이상 상승 기류가 발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변화를 거치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체크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러한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 우리 지역이 걸리냐에 따라서 좀 날씨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거치고 나중에 완전히 폐색 전선이 다 만들어져서 밑에 찬 공기가 꽉 자리를 잡게 되면 온대저기압은 소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를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위도 지역이에요. 중위도 지역. 여기 찬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무조건 북반구를 생각하는 거고 북쪽은 찬 공기, 밑에는 따뜻한 공기. 찬 공기는 내려가고 싶어요? 아, 찬 공기는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체전선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내려가고 싶고 올라가고 싶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동하고 싶다 보니까 여기서 파동이 생긴다. 에너지의 교환을 위해서 파동이 생긴다. 아셨죠? 파동이 생겨요. 파동이 생기다 보니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죠.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고 상승 기류가 생기면 지상에 있는 공기의 양이 부족해지는 거고 지상에 있는 공기 양이 부족해지면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아셨죠? 찬 공기 내려오고 싶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싶어서 정체전선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따뜻한 공기 상승하면서 지상에 있는 공기 양 부족해지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이해 쉽다고요? 근데 지금 북반구 저기압이 만들어졌죠? 그럼 북반구 저기압 오른손권 해야 되겠지? 상승 기류 만들어지죠?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모인다. 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이면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네?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저기압 만들어지고 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잘 보세요.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죠? 이쪽을 보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있는 모습. 이쪽을 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는 모습. 이쪽은 찬 공기가 찬 공기로 가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기압을 중심에 두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있어? 그럼 여기에 한랭전선 만들어줘야지. 뾰족, 뾰족, 뾰족.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어? 아, 그럼 여기 온난전선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는 찬 공기가 밀면서 파고들면서 한랭전선 만들어져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온난전선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온대저기압의 모습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찬 공기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따뜻한 공기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됐죠? 물론 여긴 찬 공기. 됐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얘를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찬 공기가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파고들면서 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두꺼운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됐죠?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상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얇은 구름이, 자연스럽게 얇은 구름이 여기 쭉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얇은 구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어쨌든 얇은 구름이 층층층층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약한 비를, 넓은 영역의 약한 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위에 그냥 따뜻한 상태죠. 여기 지금 전선면이 없으니까 여기서의 공기의 상승은 없는 거야. 됐죠? 여기서.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전선 바로 뒤에 있죠? 두꺼운 구름에서 내리는 소나기를 지금 막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좀 위로 할까? 좀 멀리. 이 사람 지금 여기에 공기의 상승? 있다, 없다? 여기로부터 먼 곳. 없다. 그냥 차갑기만 한 상태.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대적에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 그대로 같이 이동한다고요.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얘보다 빠르니까 한랭선이 온난선을 따라잡으면서 나중에 얘가 얘를 다 따라잡아요. 그러면 시간이 하나만 더 갈까요? 시간이 더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같은 방향으로 패닉전선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런 상태가 다 돼버리면 밑에는 그냥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전선이 없어진 상태. 얘가 전선면이니까. 그러면 찬 공기 무거우니까 상승 안 해요. 그럼 저기압인데 상승기류가 없어졌어. 저기압이 소멸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면요.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한랭전선인데, 찬 공기가 지금 얘를 파고들면서 한랭전선을 만들어낸 거고, 온난전선이죠. 따뜻한 공기가 얘를 지금 밀면서 온난전선을 만들어낸 경우, 얘를 싹둑 잘라서 단면으로 표현하면 X, Y 단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랭전선면이 있는 거고요. 한랭전선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한랭전선. 그 다음에 여기에 온난전선면이 있는 거고, 온난전선. 전선면의 기울기를 보면 전선 부근에서 얘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지.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비교적 완만한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됐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볼게요. C. 기온이 어떻냐? 한랭선 뒤에 있는 요 녀석 기온 어때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찬 공기. B는요? 따뜻한 공기. A는요? 찬 공기. 이렇게. 구름은요? 여기 지금 구름. 어떤 구름? 두꺼운 구름. 저군. 이렇게 가는 거고. 넌 구름이 없구나. A는요? 위에. 무슨 공기 구름 있어요? 층운. 이렇게. B는요? 얘 지금 두꺼운 구름이니까 내린다고 하면 좁은 영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이고. 넌 B 없고. 얘는요? 지금 비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약한 비가 내리겠지. 약한 비. 구름의 두께가 시간당 강수량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좋아요. 자, 풍향을 따지면 A 같은 경우는 저기압의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바람이 부는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이런 바람이 불어요. 남동풍.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생각해도 좋고요. 또는 여기가 저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불어도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쨌든 B 같은 경우는 남서풍, C 같은 경우는 북서풍. 됐죠?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자, 그래서 우리 온대저기압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온대저기압과 날씨에서, 자, 전선 부근에서 풍향, 기온, 기압이 급변한다. 전선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통과하는 건 아니고, 우린 가만히 있는데, 저기압이 오면서 얘가 전선이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기압은 온대저기압 중심과 가까울수록 낮다. 온대저기압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니까.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세다. 중심기압이 낮다.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고, 고기압은 기압이 높을수록 센 거고.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 기준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 기준으로 왼쪽 지역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자, 볼게요.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A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A. 그럼 A, 여기에서 바람 어떻게 부냐면, 현 시점에서의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A에서의 처음 바람은 이렇게 분다고, 여기서. 여기에서의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남서풍. 여기에서의 바람은 북서풍 이렇게 불어요. A. 그죠? B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바람 불때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B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불어요. 여기서는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분다고. 맞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시계를. 시계를 생각해 볼 건데, 여기가 지금 12시, 여기가 3시, 6시, 그 다음 여기 9시라고 하면, 지금 바람 불어오는 쪽을 따라가는 거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점이 찍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잖아. 시계 방향. A는 시계 방향이에요. 됐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요. 북동풍이잖아. 여기에 찍혔잖아요. 그랬다가 북서풍이잖아. 여기에 찍혔어요. 그러다 서풍이잖아. 시계 반대 방향. 됐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계 방향. 왼쪽에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얘는 태풍에도 그대로 적용.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까지 했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플러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 플러스. A와 B에서의 풍향 변화는 각각 어떠한가?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압 이동을 한 거지. 저기압 이동을 한 거지.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통과한 상태로 바뀐 거고, B 같은 경우는 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저기압 중심이 B의 밑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 됐죠? 풍향 변화. A에서는 시계 방향의 변화. 아까 했었죠? B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의 변화. 얘기했던 거고. 자, A와 B에서의 기온 변화는 각각 어떠한가? A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찬 공기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B도 마찬가지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온난전선이 통과해 버렸더니 얘는 지금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네. 얘는 그대로 찬 공기인데. 그러니까 기온 변화를 얘기하면 A는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바뀌었다. B는 찬 공기에서 찬 공기. 자, A와 B에서의 기압 변화는 어떠한가? 지금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죠? 1012, 1008, 1004보다도 더 낮아. 그러면 여기선 1012, 1008, 1004보다 더 낮아. 자, A와 B 지점 기압 변화를 따져보면 A와 B 모두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압이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도 봤고요.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이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열대저기압과 관련된 문제는 자료 해석이 포인트예요. 무조건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자료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료가 우선이에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향 자료 있고요. 기압, 기온 변화 자료가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고는 뭐냐면, 온대저기압 중심이 북반구 어느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하는 36시간 동안의 기록. 줄 그어야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모두 이 관측소를 통과하였다. 자, 저기압이 중심이 통과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상태. 근데 보니까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한대. 그럼 관측소는 어딘가? 뭐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남쪽에. 그런 상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압 이동을 해? 그럼 온난전선 통과랑 한랭전선 통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했다니까. 아, 그럼 이제 봐야 되구나. 자, 온대저기압 자료에서 해석을 할때 1번 순서는 풍향. 풍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으로 바뀌었네. 북서풍으로 바뀌었네. 남동풍이 불고 있어. 온난전선 앞. 남서풍으로 바뀌었어. 온난전선 통과했구나. 북서풍으로 바뀌었어. 아, 한랭전선 통과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여기에서 온난전선을 통과했구나. 온난전선이 통과했구나. 온난전선 통과했구나. 아, 여기서 한랭전선 통과했구나. 이렇게 해서. 됐죠? 왜냐면, 온난전선 앞에서는 남동풍인데, 저기압이 이동을 해서 온난전선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남서풍으로 바뀌니까. 만약에 저기압이 가서 한랭전선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니까. 풍향 자료가 해석 1번. 자, 보겠습니다.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여기네요.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맞네요. A일 때 관측소의 상공에는 온난 전선면이 나타난다. A일 때가 언젠데? A가 여기네. A는 지금 온난전선 통과 후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아, A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다가 저기압 중심 그려주고 한랭전선, 온난전선 A가 지금 이 상황이네. 여기에 온난전선면이 있다? 없지. 온난전선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틀렸네. 자, 관측소에서 B와 C 사이에 주로 저온형 구름이 관측된다. B와 C는요, 한랭전선을 통과한 시점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관측소의 위치가 여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저온형 구름이 관측이 되겠지. 됐죠? 기역 ㄷ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볼게요. 자, 그림 간에 어느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 T1, T2, T시각의 온대저기압 중심 위치. 아,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하나.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나는 T1, T2, T일 때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 얘랑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 자료가 나왔을 때는 풍향을 먼저 봐라. 얘는요, 남, 동풍. 얘는요, 남, 서풍. 얘는요, 북, 서풍. 이게 1번이야. 남, 동풍, 온난 전선 앞. 아. 얘가 이렇게 간다. 근데 남동풍, 온난전선 앞에 놓였던 시기가 있다. 자, 남서풍,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북서풍, 한랭전선 뒤. 매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T1 시기에 이렇게 전선이 그려지면 온난전선 앞. 그 다음에 T2 시기는 이렇게 전선이 그려지면 사이. T3 시기는 한랭전선 뒤에 놓이면 북서풍. 이렇게. 됐죠? 이렇게 놓고 연결을 시키면, 아, 너는 지금 온난전선 앞에니까 T1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넌 사이니까 T2랑 연결이 되는 거고, 너는 한랭전선 뒤니까 T3랑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요. T1일 때, P1에서, 아, 다시요. T1일 때 P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는, T1일 때 P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는 누구? 디귿. T1, 디귿. 맞네요. T1. 맞고요. 자, T2일 때 P에서는 저온형 구름이 관측이 된다. T2일 때 전선 사이에 놓입니다. 저온형 구름 없죠. 만약에 저온형 구름이 관측이 되려면 T3여야 되겠지. 여기 지금 소나기도 내리고 있잖아요. 여기 T3 소나기. 자, P에서의 기온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됐죠. T2일 때는 요 사이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T3일 때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니까.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T2일 때가 높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번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 A 지역 주변에 위치한 온대저기압이 동반된 어느 전선이 A 지역을 통과하기 전후의 지상 기온 분포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줄. 이 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이다. 자, 지금 방위 표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북반구 A 지역이야. 근데 온대저기압이면 북반구 A 지역이라고 한다면, 자, 저기압 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려야 돼요. 그려. 한랭전선, 온난전선. 됐죠? 그렇게 해놓고 특정 지역을 딱 놔요. 선을 딱 그려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전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어딘가 있다고 놓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쪽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이쪽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이쪽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맞죠? 그럼 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따뜻한 공기, 서쪽에 찬 공기라고 한다면 그 전선은 한랭전선이야. 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찬 공기, 서쪽에 따뜻한 공기라고 한다면 그 전선은 온난전선이야. 그리고 전선을 기준으로 양쪽에서의 기온 변화는 급격하게 나타나겠지. 그리고 풍향 변화도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전선 통과 전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와 동의 온도 차이가 분명하네, 극명하네. 이쪽은 차 0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4도, 2도. 이쪽은 16도, 18도, 20도로 가는 거니까 따뜻.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요 영역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니까 여긴 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쪽에 찬 공기가 있고 동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대. 서쪽에 찬 공기가 있고 동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대. 아, 또 한랭전선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리고 한랭전선을 통과했더니 온도가 지금 낮아졌잖아요. 온도가 낮아졌다. 찬 공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꼴. 자, A를 통과한 전선은 온난전선이다. 한랭전선이다. 자, 가에서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여기는 통과 전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A의 위치는 여기지. 그러면 전선면이 없죠. 전선면은 통과 후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전선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기간에 A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처음에 통과 전에는 남서풍이 불었을 것이고 통과 후에는 북서풍이 분다고요. 그러면 다시 12시, 3시, 6시, 9시라고 한다면 남서풍이 불어요. 여기 북서풍이 불어요. 여기 시계가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맞는 거. 됐죠? 디귿만 맞는 거고요.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가는요. 어느 날 T 시각의 적외 영상. 아, 너 T 시각이고 적외 영상이구나.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T 시각으로부터 12시간 후에 지상 1기도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T 시간으로부터 12시간 후라고 했고, 보면 요 기간, 자, 밑줄 그을게요. 이 기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관측소를 통과하였다. 그러니까 요 시간 중에서 전선이 통과하였다는 얘기지. 어떤 전선이 통과를 하였다. 그 결과가 요렇다. 근데 보니까 지금 A가 여기 있고 전선이 통과한 결과가 요 모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적 이압은 무조건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대적 이압 중심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관측소 A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동한 결과가 12시간 후에 통과한 결과가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난전선이 A보다 서쪽에 있었다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통과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구름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겠구나. 온난전선이. 그리고 뭐 여기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겠죠? 온난전선이 있고 그 이후에 저기압 이동하면서 온난전선을 통과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볼수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가에서 구름 최상부 온도는 기역 영역이 니은 영역보다 높다. 지금 적외 영상이라고 했죠? 적외 영상이면 높이를 보겠다고, 높이를. 자, 얘가 밝다고. 밝아요. 밝다라고 하는 건 적외선 세기가 약해요. 저온이에요. 높이가 높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밝다.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온도가 낮다. 최상부 높이가 높다.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둡다. 적외선 세기가 강하다. 고온이다. 최상부 높이가 낮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반대로. 그러면 가에서 구름 최상부 온도는 기역 영역이 니은 영역보다 높다가 맞지. 그쵸? 기역이 고온, 니은이 저온이니까 맞고요. 자, 나에서 정체 전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자료 해석이라고, 자료 해석. 보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여기는 뭐야? 찬 공기는 내려가고 싶어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둘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정체전선.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나타난다. 맞죠? 일반적으로 정체전선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 딱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 전에는 정체전선이 이렇게 머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체전선 여기 나타난다. 맞는 거. 됐고요. 자, 이 기간에 A에서 풍향은 남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변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요, 온난전선 앞에 있었잖아. 온난전선 앞에 있었으면 남동풍이고요. 통과했죠? 사이로 들어갔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여기서 바람은 이렇게 분다고. 그러면, 바람 이렇게. 그러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으니까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그러니까, 아, 풍향 변화를 물어본 건 아니네요.

0: 부품계열에서 부품계열로 변화했느냐? 난풍과 난풍이지. 그럼 틀렸네. 됐죠? 기역, 니은 맞는 거고요.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강 했고요. 온대 저기압 배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지구력 업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요 지구력 업 퀴즈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또 저기압 하겠습니다. 열대 저기압 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5회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체크해드렸던 우수 문항 중에 16번, 17번, 19번, 이번 시간에 함께 풀이를 할 거니까 혹시나 아직 안 푼 친구들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어디가 막혔는지 체크한 다음에 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천이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지역 H에서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 D가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요 기역리엔 디귿리을이 이 A, B, C, D에 매칭이 딱딱 된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직 분포보다는 천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주어진 애들 중에선 관목림이 먼저 형성이 되겠죠. 관목 하면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목림이 형성이 되고 이제 강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양수들이 먼저 잘 자라게 되면서 양수림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양수림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묘목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음수림 전에 호남림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수림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들수록 이제 이러한 천이의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직분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수직분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제일 위에 기온이 낮아서 관목림, 관목대가 있을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뭐 이제 화력흡수림 그 중에 좀 따뜻한 지역에 상록화력수림, 낙엽화력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침엽수림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랑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여기 출제자가 양수림은 침엽수림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얘는 침엽수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음수림이 화렵수림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운 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화렵수가 이제 가장 아래쪽에 위치했으니까 리을이 화렵수림 그러니까 음수림인 D가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호남림 등장할 테니까 C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양수림, 침엽수림이 이제

여기에서 B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관목 대 관목님은 A가 되겠죠. 이제 기억은 A야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B와 니은은 모두 양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B와 니은 모두 양술입니다. 맞는 거고, 보기 니은에서 가의 식물 군집은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대요. 극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천이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말인즉슨 여기에서는 지금 음술인까지 진행됐으니까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천이의 마지막 단계, 가장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 나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수직 분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도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게 수직 분포야 라고 해서 보기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수직 분포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수평 분포 나올 수 있죠.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포이다 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4번에서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곤충 A와 B의 개체군이 생장하는 온도와 습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X축에 온도 나와 있고 Y축에 습도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자료 해석형이기 때문에 바로 보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습도가 10% 미만인 건조한 환경에서는 A는 생장할 수 있다.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습도의 10% 밑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가보니까 여기에서 생장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생장할 수 없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온도가 25도씨고 습도가 12%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략적으로 가봅시다. 온도가 25, 그 다음에 습도는 12, 요 정도죠. 여기에서는 A와 B가 한 개체군을 이룬대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지금 온도가 25고 습도가 12%인 이 구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하고 B는 지금 서로 다른 종인 곤충 A와 B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을 A와 B로 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체군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동일한 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인데 한 개체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라고 하면 맞는 거죠. 군집에는 여러 개체군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다 라고 해주면 디귿이 당연히 정답일 텐데, 보기 디귿에서 온도와 습도는 모두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 하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 생물적 요인을 영향 단계에 따라서 일명 생소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온도와 습도는 그러한 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생물들을 둘러싼 무기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디귿이 맞는 보기다 라고 골라줄 수 있는 것이고,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 바로 해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선생님이 이제 우수문항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수문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너무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도도 보게 된다면 중간 난도에서 이제 한 중상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문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틀렸다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쓰는 아이디어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난도가 높은 문제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라지 H와 스몰 H죠, 가가. 나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림은 사람 피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럼 얘는 지원기니까 2N짜리의 세포겠네? 라는 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표시되어져 있다는 건 S기 지나서 복제 후라는 거죠. 복제 후에 2N짜리의 세포이고,

X형색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연변이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핵상이 N인 세포에 X형색채가 없다라는 말은 대신 Y형색채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 세포를 매칭하기 위해서 핵상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핵상. 왜냐? 지금 여기에 ABC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으니까 EN의 세포가 하나 있고 핵상이 N인 세포가 두개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EN하고 N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쌤은 어떤 거에 먼저 딱 눈길이 갔냐면, C에 눈길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대립유전자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없대요. 없어. 라지 H는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H, 라지 T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쌤은 어떻게 바로 이 C가 어떠한 세포인지를 알았냐면 얘는 핵상이 N인데 Y염색체를 가진 세포야라는 걸 알아냈어요. 쌤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아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중에 가하고 나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는 둘 중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요렇게 그네 개의 유전자 중에 그두 유전자가 모두 없는 것은 바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에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두 개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X염색체가 없으니까 Y염색체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인 라지 H는 반드시 존재해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핵상이 N인 세포에서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몰 H, 라지 T 둘 중에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스몰 H는 없다고 했으니까 라지 H는 하나 있으면서 이 라지 H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에 라지 H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T, 라지 T하고 스몰 T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 되고 가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Y염색체를 가지는 애가 누구라 그랬지? 여기에서 지금 N이면서 Y염색체를 가진 애가 2번이네. 그래서 C는 로마 숫자 2번 세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Y가 갔으면 이쪽으로는 X가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3번도 X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X염색체에 있는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세포는 라지 H가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 다른 세포에 있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얘는 핵상이 EN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핵상이 N인 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겠다. 그럼 얘가 누구겠어?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A가 3번이 될 것이며, 그럼 자연스럽게 B는 1번 세포이면서 핵상이 EN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를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유전자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여기 얘는 그 2번 세포는 라지 H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라지 H를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일 테니까 얘네를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한쪽에 라지 H, 한쪽에 라지 H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반대쪽으로는 이제 누가 갔을 것이냐? 기역과 니은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이 3번 세포는 라지 H 없으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에 있는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라지 T는 없겠죠. 아, 그래서 여기가 X 되면서 이 기역이 라지 T, 니은이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스몰 H가 이렇게 가면서 X염색체가 갔을 것이다. X염색체와 스몰 H. 근데 스몰 H가 두개 갔겠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분리되면서 이쪽 스몰 H 하나 가고 X염색체 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1번 세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EN의 세포니까 여기 핵상이 N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지 H도 가지고 스몰 H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X염색체 있는 스몰 T 가지고 Y염색체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도 한번 쳐볼게요. 라지 H 가지고 스몰 T 가지고 라지 T 없고 스몰 H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스몰 T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라지 T하고 스몰 T는 X염색체에 존재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C에 Y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C가 2번 세포였고요. Y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맞고, P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 H, 라지 H, X에

스몰 TY다. 성염색체 있는 건 맞았는데 라지 H 스몰 H가 아니라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니까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쌤이 좋은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우수 문항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이 핵심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여기 EN인 세포는 핵상이 N인 세포가 갖는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집니다.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갖는다. 이 말인즉슨 EN짜리에 없던 유전자가 핵상이 N인 세포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분열 중에 핵상 N인 세포들이 가지는 유전자들은 모두 EN짜리 세포들이 EN짜리 세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접근했었던 요 C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어요. 2번은 무엇이냐면 남자의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남자의 세포에서 상염색체의 존재하는 남자의 세포에 핵상 EN이든 N이든지 간에 상염색체, 쌤이 상에다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한 걸 상염색체라고 할 거예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EN의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N짜리의 세포더라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세포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둘다 없다면 그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성염색체라는 것은 남자니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머지 하나가 X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쌤이 X염색체 있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 라지 T하고 스몰 T가. 알겠죠? 원래는 이제 성염색체로 가는 건데 대부분 Y염색체 있는 유전자는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고 X염색체 있는 유전자가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X라고 놓고 문제 푸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에 대립 유전자가 둘다 없다면 그것은 이제 남자의 세포 중에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지금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정리해 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이러한 문제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쌤이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는 만약에 다른 것들이 이제 물음표로 나오고 얘가 이제 다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음표라고 한번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B라는 세포가 그럼 쌤은 이 B라는 세포를 보고 바로 핵상이 EN이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제시된 대립 유전자가 4개뿐이잖아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인데 이 4개 중에서 반보다 더 많이. 그래서 아니 3개 이상으로 가지게 된다면 4개 중에서 3개 이상 가지게 된다면 얘는 핵상이 EN일 수밖에 없다. 핵상이 N일 수 없다라는 거죠. 돌연변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핵상을 꼭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EN짜리 핵상을 찾아낼 때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제시된 대립 유전자 중에서 반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세포는 핵상이 EN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이디어로 사용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풀어 나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제 다인자 유전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풀었을 것 같고요. 아닌 친구들은 좀 헤맸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장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가와나를 결정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4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꼭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도 고마운 건데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알겠죠? 왜냐,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면, 쌤이 아까 바로 전 문제, 15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상이 N인 세포에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간은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다인자 유전이네. 다인자 유전이면 항상 어떠한 조건이 나온다?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조건들이 이렇게 밑에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요, 대립 유전자 라지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우열 관계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얘가 우열이 명확한지, 완전 우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열이 불분명한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의 유전자형이 A 기역 스몰 bb 라지 d 스몰 d인 p래요. 남자 p. 자, p는 a에다가 기역이란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기역은 당연히 a와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q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에 니은 b, 디귿 d.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데요. 자, 니은은 B와 관련된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일 것이고, 디귿은 라지 D와 스몰 D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A라는 자손은요,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1이다. 쌤은 이거를 대문자 한개 가지는 표현형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 아이에게서 이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다. 이게 이번 그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조건이었거든요. 9가지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자, 가와나의 표현형인데, 우선 아까 여기서 알려준 것 중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그러면 간은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네들이 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확률은 곱으로 결정해줘야 되죠. 그치? 서로 독립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하고 나의 표현형에 곱한 값이 9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9가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곱하기 9, 9 곱하기 1 이런 거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9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얘 우열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거, 이두 가지의 유전자로 여러분들 유전자형 몇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쌤은 세 가지밖에 못 만드는데 여러분들 더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요세 가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 최대 가짓수 세 가지 다라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려면 부모의, 지금 여기에서 가에 대한 유전자만 나왔지, 나에 대한 유전자가 안 나왔잖아. P와 Q의 그 유전자형은 무엇이 된다? 이세 가지가 나오게 되려면 둘다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한쪽이라도 라지 2나 스몰 2E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 이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번. 한쪽이 라지 스몰이고, 라지라지라면 여기서 라지라지와 라지 스몰이밖에 안 나오고, 스몰이라면 라지 스몰이와 스몰이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형접합이 하나라도 껴있는 순간 이세 가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나에서는 부모가 모두 라지 스몰이의 유전자형을 가지면서 얘네의 우열은 불분명하다. 우열이 명확하지 않다.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몇대몇대 몇으로 나오는지는 체크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확률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러한 표현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표현형의 가짓수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이제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하나인 A라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떠한 애들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선 여기 Q에서 라지 A, 라지 A 중에 하나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줄 텐데, 라지 A를 무조건 주죠. 그럼 이미 얘는 대문자 한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쪽에서, 여기 P에서 이둘 중에 무엇을 줬다는 거야?
스몰 A를 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몰 B 주고, 여기서도 스몰 B 주고, 여기서도 스몰 D, 여기서 스몰 D 줘가지고,

문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기억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라지 A가 아니라 스몰 A다. 아, 그래서 기억은 스몰 A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스몰 A입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기억이다라는 것만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얘를 사용을 해야 되죠. 세 가지. 가에 이 P하고 Q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풀었을 거예요. 어떤 거? 자, 얘네들이 모두 독립일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모두 독립이라고 주어졌고, 얘네들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1 플러스 n. 이 n은요, 부모의 이형 접합수입니다. 이형 접합수. 자,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 플러스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지금 n은 부모의 이형 접합수인데, 지금 여기 라지 a 스몰 a에서 이형 접합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형 접합 두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n이 세 가지 나와야 되니까, n의 값은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이 부모의 p와 q를 합쳐서 이형 접합의 개수는 총두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는 모두 동형 접합이다. 스몰 bb, 라지 a, 라지 a, 여기는 스몰 b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d가 되면서 스몰 d, 스몰 d로 동형 접합이어야 된다. 이형 접합이면 안 된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스몰 b, 디귿이 스몰 d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1 플러스 n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얘를 보고 구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구해냈을 텐데 여기에서 라지 b도 넣어보고 라지 d도 넣어보면서 퍼넷사각형 그리면서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n 요거를 이용을 한다. 근데 이1 플러스 n이라는 건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세 가지의 유전자형이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독립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n은 부모의 이형 접합수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1이라는 것은 왜 더해주는 것이냐. 이 1이라는 건 이형 접합에서 줄수 있는 대문자 수가 하나도 없을 때그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반드시 더해준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1 플러스 n으로 이제 부모의 이형 접합수를 이용해서 자손의 표현형의 가짓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치? 자, 이런 것들, 꼭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라지 E는 스몰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라지 E하고 스몰 E에서는 우열이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완전 우성이다. 틀린 보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중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1이다. 자, 기역은 스몰 A였고요. 니은은 스몰 B, 그 다음에 디귿도 스몰 D였으니까 모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제로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다. 이렇게 가는 거고, 디귿으로 가서, 자, 이것 때문에 쌤이 얘를 안 지웠어요. A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나에 대해서부터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하고 나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인데,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 나부터 결정해 볼게요. 자, 나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표현형이 같을 거이 중에서 넷 중에 라지 스몰이는 둘이다.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지우고, 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어머니가 대문자의 수가 몇 개예요? 라지 A, 라지 A. 대문자 두 개죠? 대문자 두 개예요. 자, 그러면 P하고 Q 사이에서 대문자 두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얘네 그 확률을 구할 때는요, 분모는 아빠와 엄마의 생식세포의 곱, 그 다음에 NC,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 얘는 스물 B밖에 못 주죠. 얘는 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에서 4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라지 A 스몰 B 스몰 D밖에 못 주니까 1. 그래서 분모는 4가 되고요. 요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둘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은 유전자를 6개 가질 텐데, 자, 이 중에서 라지 A 스몰 A에서 대문자를 하나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 라제이 라제이는 라제 A밖에 못 주고 스몰 B 스몰 B는 스몰 B밖에 못 주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B밖에 못 주고 라지 D 스몰 D에서 대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자리가 해결이 되고 스몰 DD니까 스몰 D밖에 못 준다. 그러면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두 자리고 이 N이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입니다. 이 R은요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인데 지금 대문자가 이미 한 개가 나와 있잖아. 근데 나는 대문자 두 개인 걸 구하고 싶으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는 1이다. 그러면 EC1은 2니까 4분의 2고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가에서 엄마 Q와 어머니와 그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1이다라고 해서 D은 맞는 보기 2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미은은 해결하기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미은 측하고 디귿 맞겠지 하고서는 바로 고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정확히 나오는지, 그 중에서도 이 2분의 1이 정확히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16번 해결을 해봤고 1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예요. 그 중에 기역은 대립 유전자 라지알과 스몰 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가 모두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정보를 좀 많이 줬어요.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는 모두 XM 색채에 존재한다. 이렇게 조건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 시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사람에게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 세포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정상 생식 세포와 수정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 아이가 자녀 2와 3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표가 구성원 성별과 기역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표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가계도를 그립니다. 자, 가계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3명이 태어났어. 자, 이때 자녀 1은 여자, 자녀 2는 남자, 자녀 3은도 남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표현형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기역,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었고, 어머니는 니은이 발현된 거는 알려줬지만, 기역이 발현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역이 정상이다, 발현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 1도 기역이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니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준 상황. 그 다음에 자녀 2는 기역이 발현됐고, 자녀 3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었다.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확실하게 알려준 거 먼저 봐야 되죠. X 염색체의 존재를 하는데,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기역이 발현이 되었는데, 여기 자녀 1에 기역이 발현되지 않았다. 정상이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려줬죠? 그럼 아버지하고 딸이 형질이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아빠가 기역이 발현되었을 때 딸이 정상이다. 그러면은 쌤이 자주 쓰는 공식 중에 아병, 딸병이 성립을 안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X 염색체 우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X 염색체 유전이라고 알려졌는데 X 염색체 우성 유전의 위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X 염색체 열성 유전이 되는 것이고 열성 유전이라는 말은 이 열성 유전자가 기역 발현 유전자고 라지알이 정상 유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 니은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아빠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모두 니은이 발현된 상황입니다. 그치? 니은이 모두 발현되었는데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자손이 태어났잖아. 2번이 자손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유전이다? 우성 유전이다. 발현되지 않은 게 열성이다. 그러면 라지티가 니은 발현 유전자고 스몰티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쓸수 있는 애들 먼저 써놓도록 해볼까요?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면 아버지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음됐어요. 그러면은 스몰 R에다가 그 다음에

0: 라지 T 가지고 Y 염색체를 가진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0: 그리고 이제 자녀 2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애가 이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난 아이인지 모르니까 그한 명은 핵형이 그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3이 정상이 아닐까라고 해서 자녀 3이 정상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기억,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었으니까 기억을 발현시키는 스몰R 가지게 될 것이고 니은을 발현시키는 라지T 가지면서 Y 염색체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몰R의 라지T는 누구로부터 와야 돼? 엄마로부터 와야 돼. 스몰R의 라지T, X 염색체를 이렇게 받을 것이고 엄마는 이제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이 T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어머니가 이제 기억이 발현됐는지 안 발현됐는지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X 염색체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스몰R의 라지 T를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기억이 지금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어졌으니까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이 1번에 라지 R은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지. 라지 R을 이렇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녀 2번이 기억이 발현이 되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이런 애가 태어나려면 어떠한 유전자를 가져야 되냐면 얘는 스몰 R이랑 스몰 T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떠한 X 염색체를 비분리로 통해서 받는지든지 간에 스몰 R과 스몰 T가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치? 얘를 이제 여기에 만약에 스몰 T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라지아를 무조건 갖고 오니까 여기에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억이 발현됐잖아. 모순이 생긴다. 아, 그래서 자녀 3이 정상으로 논다고 치면 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자녀 3이 정상이 아니니까 자녀 2가 핵형이 정상이다. 이렇게 놓는 거지. 자, 그러면 자녀 2가 이제 정상이라고 놓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지우고. 자녀 2는 기억이 발현되었으니까 스몰 R에다가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인 스몰 T, Y를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스몰 R에 스몰 T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기억에 대해서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자녀 1에 라지 R은 엄마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엄마는 마찬가지로 라지아를 가지게 된다. 그럼 어머니는 여기가 발현되지 않는다. X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니은이 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지티 가져야겠죠. 라지티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럼 자녀 3번은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남자니까 아빠로부터 Y 염색체는 받았어. 그치? 그리고 기억이 발현되려면 라지R을 받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이 라지R, 라지T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니은이 발현되려니까 라지T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이 X 염색체는 받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아빠로부터 이 라지T를 받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스몰R에 라지T까지 모두 정자에다가 이렇게 받았고, 한쪽은 정상생식세포였으니까 엄마가 스몰 R에 스몰 T를 이렇게 난자에다가 주게 된다면 이러한 표현형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나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열성형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부터 찾아냈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니은 A가 정상생식세포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다? 아니죠, 여러분들. A하고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되어서, 맞죠? 자녀 3이 태어났다. 자녀 2가 장성했으니까 자녀 3이 태어났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물어봤는데,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를 모두 가지려면, 아빠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지만 XY가 함께 정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디귿이 맞는 것이다라고 골라주시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왔

0: 썼던 8번 문제하고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1: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풀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빠르게 볼게요. 이 그림은요, 날개에 긴 꼬리가 있는 나방 A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이 박쥐라는 애들은 초음파를 발산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분석해서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A가 비행 중일 때 날개꼬리에
0: 펄럭여가지고
1: 초음파를 교란시켰어. 그래서 박쥐의 포식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뭐뭐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가설 설정 단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를 같은 수의 집단 1과 2로 나눈 후에 1에서만 날개꼬리를 제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1과 2가 있는데 1은 날개꼬리를 제거, 얘는 그대로 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의 서식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박쥐에게 잡아먹힌 A의 비율을 1과 2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림에서 나타냈고 기역과 니은으로 표현을 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의 결론을 보니까 어때요? 가설과 일치하죠. 아, 그래서 날개꼬리의 펄럭임이 초음파를 교란시켰던 거야. 그래서 날개꼬리가 있는 애들은 박쥐에게 잘 잡아먹히지 않았던 거야.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지금 Y축에 박쥐에게 잡아먹힌 A의 비율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많이 잡아먹힌 애들은 날개꼬리가 제거된 애들이겠지. 아, 그래서 많이 잡아먹힌 애들은 날개꼬리가 제거된 1번이고, 2번이 이제 그 날개꼬리가 제거되지 않은 애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니은은 2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A는 종속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종속변인이 아니라 A가 지금 밑줄 친게 날개꼬리를 제거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작변인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변인. 박쥐와 A 사이의 상호작용은 종간 경쟁에 해당한다? 아니죠. 먹고 먹히는 관계. 박쥐가 포식자, 이 나방 A가 피식자 되는 거니까 포식과 피식 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9번 우수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9번 문항이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장 이번 회에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ABOC 혈액형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나의 유전자는 하나는 ABOC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ABOC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하나가 X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H하고 스몰H고, 그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T와 스몰T. 그리고 이제 ABOC 혈액형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A, B, O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하고 B가 O에 대해서 공동우성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I의 A, I의 B, 얘는 small i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쌤은 이게 좀더 익숙해가지고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쓰기도 편하고 A, B, O로 표시를 할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H하고 라지T가 각각 완전 우성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치? 그러면 ABOC 혈액형은 어느 염색체에 존재해요? 상염색체에 존재해요. 그치?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하고 같은 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전 관계를 볼때 함께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그 가나의 발현 여부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표현형을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2번, 3번, 7번은 나만 발현됐고, 4번, 8번은 다만 발현됐으며, 6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죠. 4번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가 나오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ABOC 혈액형이 1, 2, 3, 4, 5, 6까지가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대요. 이제 ABOC의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1, 2, 3, 4, 5, 6에 모두 포진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 중에 3의 유전자형은 이형적 합성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쌤은 이런 문제를 풀때 ABOC 혈액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 연관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걸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쌤은 평소처럼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응집소 알파,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136의 응집소 알파는 물음표인데 응집소 베타를

136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음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는 A형과 O형이죠. 맞아? 그러면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AA와 AO가 있고요. O형은 유전자형이 OO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136이 아까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36은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중에 아까 3의 유전자형은 2형 접합성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2형 접합성인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지 AO. AO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3은 유전자형이 AO야.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번은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는 건 무슨 혈액형밖에 없다? AB형이다. AB형은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AB 하나밖에 없으니까 AB 이렇게 써두도록 할게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AA 아니면 OO 이둘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AA와 OO 중에.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누굴까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6번이 A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A라고 가정을 하면 이 8에게 A 유전자를 무조건 하나 주죠. 그러면 이 8번은 응집소 알파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응집소 알파를 가지는 순간 이 A를 가진 애는 A형과 AB형밖에 없는데 걔네들하고 응집돼 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6은 AA가 아니다. 그럼 뭐밖에 안 된다? OO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셋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럼 1, 3, 6 중에 나머지 하나인 1이 AA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을 먼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 6, 2, 5, 5 나왔으니까 4번은 5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AB형이 나오려면 B를 줘야 되니까 BO다라는 거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1, 2, 3, 4, 5, 6에서 이제 나머지 안 나온 그 유전자형이 뭐가 있냐면 BB 하고, 그 다음에 BO도 나왔고, 여기에서는 7번은 해당이 안 되니까 AB가 안 나왔죠. 요 중에서 이제 2번하고 5번이 매칭이 될 것이다.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나머지 걸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가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가하고 나가 누가 상염색체 있고 X염색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몇 가지 있어서 걔네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하고 6번,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 지금 아빠가 나가 그 발현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빠, 가를 볼게요. 아, 3번하고 6번에서, 아빠는 가에 대해서 발현이 되지 않았어. 근데 6번은 가에 대해서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정딸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가는 적어도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5번을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엄마가 나가 발현됐는데 아들은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은, 엄병, 아병의 위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M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나머지 하나가 XM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XM색체 유전인데 열성 유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성 유전이 될 겁니다. 맞죠? 가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혈액형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가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거는 우성 유전이니까 가가 라지 H, 그 다음에 정상이 스몰 H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 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은 스몰 H, 스몰 H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5의 스몰 H는 6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 이렇게 되면서 이 라지 H는 4번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H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 발현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가 써 있지 않으니까 가 스몰 H, 스몰 H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B의 스몰 H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게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X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염색체 우성 유전이면 얘는 나가 발현 유전자고, 그 다음에 스몰 T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번은 스몰 TT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아까 이 조건 한번 봐요.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지 H 하나, 스몰 T 두 개, 그러니까 1 플러스 2 해가지고 3이 나오잖아. 이 조건에 위배가 되네.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가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두면 나는 X염색체 열성 유전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성 유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성립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거를 쭉쭉쭉 지워지고 이번에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얘가 이제 가발인 유전자야. 그리고 얘가 정상 유전자야.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되겠네?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번은 스몰 H를 이렇게 줘야 되고, 가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H를 갖겠다. 7번에게 라지 H 줄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스몰 H 같이 있는 유전자 4로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X염색체 우성 유전이니까 라지 T가 나발인 유전자, 스몰 T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상, 즉 나가 써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T, 스몰 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스몰 T, 스몰 T가 되겠다. 이렇게 확정.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을 먼저 결정했으니까 얘를 보는 거야. 4에서 라지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인데 라지 H 제로잖아. 스몰 T 두 개잖아. 오 맞네. 아 그래서 이걸로 가자 라고 해서 가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면서 ABO식 그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고 나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우성 유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나머지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2번하고 5번까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5의 스몰 H를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응집수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혈액형 아니면 어떤 혈액형밖에 안 돼요?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건 B형 아니면 O형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B형 아니면 O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얘가 5번하고 2번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중에 2번을 내가 AB라고 한번 해볼게요. 2번을 AB라고 얘기를 해보자. AB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BB가 나올 수 있나요? 얘네 2번하고 5번은 BB와 AB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를 AB라고 놓으니까 BB가 절대 나올 수 없죠. 얘가 무조건 A를 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2번은 BB가 되는 것이고 5번이 A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B형 아니면 O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AB 둘 중에 줘야 되면 O형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8번은 얘로부터 B를 이렇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가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스몰 H만 이렇게 가져야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스몰 H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정상이니까 A하고 라지 H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쓰고 이제 보기에서 원하는 것들만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가는 열성형질이다. 가는 열성형질.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ABO식,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이걸 쌤이 BO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2번을 보니까 BB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BO가 아니라 BB입니다. 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 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 7핵에서 H, 스몰 T, 그 다음에 B 유전자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니? 우리 7번 다 구했잖아. 그치? 자, 7번을 보면 우선은 그 라지 B하고 이게 라지 B잖아. B하고 스몰 H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B하고 라지 H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없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그 하나의 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라지 B하고 스몰 H는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근데 라지 B하고 라지 H는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네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번 다 해결을 받고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그림 가와 나는 생태계에서 질소순환 과정과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소순환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질소순환은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것인데 먼저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질소 고정이에요.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이 화학식까지도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산 이온, NO3 마이너스. 이것까지 기억하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여기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질산 이온이 대기 중에 질소가 되는 과정, 이걸 우리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가져다가 이제 질소 화합물, 단백질이나 핵산의 형태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B가 나왔네요.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흡수해서 질소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B가 한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B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생산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유기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낙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A에게 전달이 되는데, 요 A가 분해자이다. 그리고 이제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킨다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 탄소 그 순환의 과정의 일부가 나타난 것인데, A 아까 우리가 분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는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생산자만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형태를 이제 바꾸는 거죠. 광합성으로 유기물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디귿이 바로 광합성을 표현해 주는 거야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아.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 과정 기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질소 고정 과정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까지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얘네들은 질소 고정 세균이고, 질소 고정이 얘네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보기 기억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과정 니은에 탈질산화 세균이 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질산화 작용에도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용 뒤에다가 세균만 붙여주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 그러면 탈질산화 작용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과정 니은이 질산화 작용이니까 질산화 세균에 의해 세균이 관여한다. 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 광합성은 과정 디귿에 해당한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 CO2가 유기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소 순환이랑 탄소 순환이 함께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질소 순환이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식 정도로 한 번씩 백지 복습해보는 거 쌤이 추천드리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N2에서 NH4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이 질소 고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또 하나도 배웠습니다. N2를 뭘로 바꾸는 거?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것도 질소 고정인데, 이 질소 고정은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함께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N2가 NH4 플러스로 바뀌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뀐 애들이 또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NH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NO3 마이너스로.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질산 이온이니까 질산이 된다. 그러면 델 화자 써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질산화 작용이니까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뀐 NO3 마이너스는 다시 공기 중, 대기 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기 중에 이제 질소가 차지하는 게 78% 정도나 되죠. 어쨌든 이 NO3 마이너스가 N2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걸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이 과정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용어만 더 정리해보자면,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즉 여기다 써볼까?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 두 가지를 이제 뿌리나 이런 것들로 흡수해가지고 질소 화합물, 질소 화합물이라는 거는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핵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은 우리가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화학식을 보고서 이러한 용어를 떠올리는 거, 이게 질소 고정에서는, 질소 순환에서는 핵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백지 복습으로라도 얘네들 한 번씩 써보면서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5회 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쌤이 추천드리고요. 쌤이랑은 이제 6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요,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0회차, 10강이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5회차 문제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번 시간부터 12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조금 난도 높은 문제들 수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가와다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구조 일부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BC가요, 수소, 헬륨, 탄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런 그래프 우리 사실 기출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외곽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주 공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 두 가지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수소와 헬륨. 근데 얘네 둘이 몇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3대 1.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됐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수소가 전체의 한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헬륨이 나머지 한24% 정도, 나머지가 한 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별도요, 결국에 우주 공간에 있는 성간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인 거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요, A가 한요 정도 있을 때 B가 한이 정도 있더라. 이게 한 1대 3, 3대 1의 비율을 가지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B가 누구인 거예요? 그렇지, B가 바로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심부에서는요, 수소의 양은 좀 줄어들어 있고요, 헬륨의 양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 지금 가에서는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나의 내부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B가 수소이고 A가 헬륨인 것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C라는 또 다른 원소가 새롭게 생성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원소가 생겼다는 건 이것도 역시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원소일 거고요. 지금 이 C가 바로 탄소에 해당하겠지. 너가 탄소구나. 자, 그럼 여러분. 탄소가 만들어졌다는 건 나에서는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세 개의 헬륨이 모여서 하나의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별은 정력화 평형 상태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지를 보았을 때요. 이게 결국엔 무엇을 뜻하는 걸까를 잘 해석을 해줘야 돼. 별이 정력화 평형 상태? 우리 정력향 평형 상태인 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주계열성이 바로 정력학 평형 상태에 해당했었지. 따라서 이 문제는요, 결국엔 가가 주계열성이에요? 라는 질문을 한번더 꼬아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주계열성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은 별의 어디에서? 그렇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잖아. 따라서 간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잘 봐보세요. 나의 별은 중심부에서 주로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PP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조금씩 형태는 달라도 얘네 둘다 결국 누구의 일종이야? 맞아요. PP 반응, CNO 순환 반응 둘다 수소 핵융합 반응의 일종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따라서 니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H활도에서 가의 별은 나의 별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사회차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별의 진화 단원 잘 하려면, 별의 내부 구조 단원 잘 하려면요. H활도를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아지는데, 자, 이때 주계열성은 요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더라. 자,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좀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했었고. 자, 이 태양의 진화 경로 H활도에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계열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였다가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요런 그림 만들어져요라는 거 우리 사회차에서 그려봤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시작해요라는 이야기 했었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난 이후이니까 여기 정도에 이제 나가 해당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가는 주계열성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가는 주계열성, 나는 적색 거성 단계이니까요, 가가 더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더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요거 딱 보니까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료 해석이 어렵진 않은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일단 가와 나의 자료를 보면요. 등 수온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구과학에서 자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등치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번 4회차에서도 얘기를 했거든.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랑 4회차하고 5회차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등치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벌써 계속했어. 그 말은, 아,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이 등치선이랑 관련된 문제 나올 가능성 엄청 높은 거구나. 되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역시나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 둘 중에 하나는 라니냐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도 보시고 어디가 서태평양, 어디가 동태평양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동경 140도. 동경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금 영국을,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요게 사실 서태평양이더라.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나가 훨씬 더 높더라. 그럼 이걸 통해서 아, 나가 엘니뇨 시기이구나, 가가 라니냐 시기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시기이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집 나갔었던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따뜻한 해수층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용승의 세기도 달라지죠. 라니냐 시기는 집을 더 많이 나갔으니까 더 많은 해수가 위로 올라와서 보충을 해줘야 돼. 용승이 평소보다 강해지게 되고요. 반면에 엘니뇨 시기, 집 나갔던 해수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채워줄 게 적단 말이야. 그래서 용승의 세기 약해지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 빼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가랑 나는 요값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따져줘도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 가랑 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요, 사실 엘니뇨 시기건 라니냐 시기건 평상시건 항상 높아.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좀 비슷해요. 근데 누가 많이 달라지느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많이 달라지거든. 근데 라니냐 시기는 가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표층 수온이 더 낮아지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가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근데 가가 플러스 값 가지면요, 나는 마이너스 값 갖는다. 둘이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큰 거예요. 기억 틀렸고. 니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잖아.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심해야 돼. 자, 우리 등치선,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에서 그 수치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 등치선의 간격이 어때야 된다? 조밀해야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수온 변화가 심한 곳이 수온 약층이기 때문에 등치선, 여기서는 등수온선이 되겠죠? 등치선이 조밀한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여기서 지금 등치선이 조밀하거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되게 얕은 거예요. 왜냐? 위에 있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매우 얇거든. 반면에 엘니뇨 시기는요, 따뜻한 해수층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여기서 나타나잖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는 나가 더 깊은 거 맞아요. 많이 물어보는 선지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 워커 순환의 세기는 모든 게 강해지는 라니냐 시기에 더 강하죠. 따라서 나가 더 약합니다. 디귿 틀렸더라.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수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에너지의 이동 방향 북쪽으로 흐르는 건 플러스, 남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따져줄 때, 기본적으로 저위도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는 과잉 상태이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B가. 적도를 기준으로 C랑 D가 있는 쪽은 에너지 수송량이 둘다 플러스야. 그 말은 북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북쪽이 고위도 쪽이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아, 여기가 지금 북반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A쪽, 그럼 사실 여기가 남반구겠지? 여기를 보면은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어. 근데 태평양 더하기 인도 양이 더 많은 양이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종 합산은 남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수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구나, 남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역에서는 북쪽 도해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남반구거든. 근데 북쪽 도해류는 이름처럼 북반구, 적도의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따라서 A역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B해역과 A해역 비교하라. B해역과 C해역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대기의 순환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이때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요. 적도를 기준으로 대기의 순환이 상하, 상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적도에서는 상승 기류, 30도에서는 하강 기류, 60도에서 다시 상승 기류, 90도에서 하강 기류. 상하, 상하 반복이다. 북반구도 마찬가지. 적도에서 상승,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 90도에서 하강. 상하, 상하 반복된다. 자, 그럼 볼게요. B해역은요, 적도 해역입니다. 상승 기류 발달했으니까요, 강수량 되게 많아요. 따라서 요값 작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면에 C해역은 위도 30도예요.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증발량 많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B해역이 더 작은 거 맞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양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거, 아,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더라? 그렇지. 표층 염분이랑 관련이 있더라. 표층 염분도 B해역보다 C해역에서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에너지 수송량의 하압은 C해역이 D해역보다 크다. 그렇지. C해역에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한 값이 D해역에서 여기와 여기를 더한 값보다 크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아, 이 15번 문제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게의 이동에 대한 문제이고요. 고지자기 복각에 대한 문제이고, 이따가 닮은 꼴 문제도 볼 것이기 때문에 별표 쳐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의 풀이법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풀수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이거 우리 사회차 할 때도 했었는데, 지게와 고지자기 극은 항상 평행이동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게가 과거에 생겼을 거야. 근데 지게가 과거에 생길 때 그때의 과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지자기 복각이라는 건 지게가 형성될 때, 암석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고 나면 이 복각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요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지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거든. 그럼 이때 지게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동하느냐?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고지자기 극도 겉보기 이동이 일어나는 거더라. 그래서 현재 위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게이 지게의 이동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고지자기 극이잖아요. 우리 극은 항상 몇 도냐? 위도 90도더라. 따라서 과거에도 극은 항상 위도 90도에 있었어요. 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봐볼게요. A, B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야. 이로부터 추정한 2억 년 전에 A,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위치는요, 현재 지게의 위치가 아니야. 언제 지게의 위치냐? 2억 년전 지게의 위치예요. 그럼 봐봐요. 자, 내가 현재 지게의 위치를 지금 알아? 아, 몰라. 현재 지게의 위치 안 나와 있어. 우리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알고 있느냐? 과거 지게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야. 언제? 2억 년 전에 지게의 위치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실 2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의 위치도 알아요. 왜냐? 항상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몇 도였다? 위도 90도였다.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도 여기였었던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현재 관측되는 2억 년전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를 알아요. 문제에 나와 있어. 그치? 2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아. 그럼 누구도 알수 있느냐? 현재 지게의 위치까지 알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요, 과거 극의 위치를 현재 극의 위치로 옮겨볼 거예요. 봐봐요. 과거 극의 위치가 여기래매. 근데 현재 극의 위치는 여기래매. 그러면 한 칸, 두칸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 남쪽으로. 됐죠? 한 칸, 두칸 내려갔더니 현재 극의 위치로 간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그럼 봅시다. 과거의 지계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내가 현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극이 이동한 만큼 지계도 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극이 두칸 내려왔으니까 지계도 두칸 내려가면 돼요. 두칸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현재 지계가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야. 현재 A의 위치가 여기인 거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B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B 봐볼게요. B의 과거 위치를 알아. 그리고 B의 과거 극도 당연히 알아. 그리고 우리가 B의 현재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알아. 자, 그럼 평행이동 시켜보자. 과거의 극을 현재 극의 위치로 바꿔주려면 남쪽으로 한칸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극이 한칸 내려왔으면 지계도 같이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한칸 아래로 내려오면 돼. 그러니까 현재 B는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A 현재 적도에 위치하고요. B는 위도 15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A가 더 저위도인 거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200mA에서 150mA 동안 평균 이동 속도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동 속도는요, 시간분의 거리이잖아.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인데, 이때 여러분들 지계의 위치 따로 구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지계와 극은요, 서로 나란하게 평행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극의 위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의 위치 변화로 우리가 이동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200mA에서 150mA가 되는 동안 A도 한 칸, 극의 위치가 변했고요. B도 한칸 변했거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했으니까요. 이동 속도는 A랑 B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250mA에서 현재 동안 고지자기 북각이 0인 시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고지자기 북각이 0이라는 건 이거 위도 몇 도에 위치하는 거야? 맞아요. 위도 0도. 적도에 위치하는 거고요. 우리 적도에 위치할 때는요. 지계와 극 사이의 거리가요. 90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계의 위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지계와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지금 한 칸에 15도거든요. 15도 한 칸에. 그러니까 90도만큼 떨어져 있으려면 6칸 떨어져 있는 시기가 존재해야 돼. 15도 6칸 하면은 90도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간게 여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100mA일 때 7칸까지도 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7칸 멀어진 시절도 있고 5칸 멀어진 시절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시기는 6칸 멀어진 시기가 존재했을 거야. 따라서 일단 A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요. 여기가 지금 현재 B의 위치거든. 그럼 여기서 6칸 극이 떨어진 적 있는지 보면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했는데 여섯 칸 이상 떨어진 극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극과의 거리가 90도보다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복각이 0인 시기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서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까다로운데 방금 한 지계와 극이 평행이동한다라는 개념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 문제가 조금 더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지계의 위도를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계의 고지자기 복각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복각을 이용해서 지계의 위도를 구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돋보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거 직의 위치를 찾아주어야 되니까 까다로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직의와 고지작이 그게 평행이동을 자유롭게 문제에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력골 문항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문제이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주계열성이에요. 중심별이 태양보다 나이가 적은 주계열성이고, 생명가능지대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중심별에서 좀 가까웠던 생명가능지대가요, 중심에서 더 멀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가 중심에서 멀어졌어?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별의 광도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광도가 증가했으니까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졌겠지. 자, 그러면 우리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진다라는 거이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니은 빼기 기억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뭔가 갑자기 값을 정확히 비교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요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폭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도가 커지면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요만큼의 폭이 기억에서 보면 기역 빼기 2일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의 폭이. 이것보다 누가 더 폭이 넓어야 되냐면, 니은 빼기 2.5가 더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 빼기 기역은 0.5보다 커요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0.5가 아니라 이거보다 커야 되고요. 이은입니다. 별의 질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S랑 태양 둘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서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리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 겁니다. 근데 우리 태양은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이 딱 하나 있어. 누구? 지구. 지구까지의 거리는 1AU지. 그러니까 태양은 1AU를 포함한단 말이야, 생명가능지대가. 근데 지금 S 같은 경우에는요, 1AU보다 훨씬 더먼 곳에 생명가능지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광도는 S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질량도 S가 더 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디귿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명가능지대가 멀어지는 속도는 안쪽 경계랑 바깥쪽 경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안쪽 경계는요, 2에서 2.5가 됐으니까 0.5만큼 멀어졌어, 같은 시간 동안.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바깥쪽 경계는요, 기역에서 니은이 됐잖아. 근데 우리 아까 니은 빼기 기역이 0.5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바깥쪽 경계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만큼 멀어진 거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아, 안쪽 경계가 바깥쪽 경계보다 더 느리게 멀어지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죠? 니은 디귿 4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 허블 법칙의 문제인데 두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T1 시점이랑 T2 시점이 나오고 있고, 시점이 다르니까 각각에서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지만 이 허블 상수값은 T1 시기랑 T2 시기가 다른 겁니다.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자, 지금 보니까 ABC라는 세 개의 은하가 나오는데요, 딱 보니까 이거 삼각비 이용해야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겠네. 보니까 지금 120대 160이면 3대 4거든요. 그럼 우리 항상 직각 삼각형 3대 4대 5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만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3대 4대 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후퇴 속도, A에서 관측한 T1, T2 시기의 B와 C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허블 법칙이 만족한다는 건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거리의 비가 3대 4대 5면은 후퇴 속도도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봐봐요. C의, 지금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가 이거잖아. 그럼 이게 3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 비율이 3대 4가 되어야 되는 거고. T2 시기일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비율이 3대 4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흐태 속도를 구해주면요. T1일 때 B는 14,800km/s가 나오고, 그리고 T2일 때 C는 12,600km/s가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는 기역을 중심으로 팽창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주의 팽창의 중심점이 있어? 아니야. 우리 우주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지 어딘가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은 아니더라.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A에서 관측한 C의 흐태 속도, 여기 다 써있지. 이게 T1일 때, 이게 T2일 때. T1이 T2의 3분의 2이다? 아니지. 3분의 2보다 훨씬 더큰값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관측 파장. T1에서 B에서 C를 관측할 때, T2에서 A에서 B를 관측할 때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디귿. 자, 관측 파장을 구하라 라는 건 이것은 결과적으로 파장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는 값이거든. 근데 사실 이 파장의 변화량은요, 오로지 흐태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흐태 속도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요 식을 만족하게 되거든.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당연히 관측 파장도 클 거야. 왜냐? 관측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 파장에서 파장의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결국에는요, 흐태 속도와 파장의 변화량은 비례하는 관계거든.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이 흐태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의 변화량이 길 거고, 그럼 관측 파장도 길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흐태 속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T1에서 안타깝게도 B에서 C를 관측할 때를 구해 보래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A에서 B를 관측할 때, A에서 C를 관측할 때였는데, B에서 C를 관측할 때를 구해 보래. 근데 우리 아까 흐태 속도는 거리의 B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 B가 3대 4대 5면, 흐태 속도의 비도 3대 4대 5여야 하거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때의 흐태 속도를 구해주시면 흐태 속도가 몇이 나오느냐? 18,500km/s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T2일 때 A에서 B를 관측한 건 우리 이미 앞에 문제에 주어져 있죠. 16,800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긴 거냐? T1에서 B에서 C를 관측할 때가 더긴 거예요. 따라서 디귿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별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기출문제 변형이 된 것이고요. 그 기출문제를 우리 닮은꼴 문제로 살펴볼 거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반지름이랑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요. A는 표면 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의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밑에 단이라고 하면서 태양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딱 태양의 절대 등급인 거지. 플러스 4.8. 사실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태양의 반지름은 7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태양의 반지름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어머나. X 값이랑 y 값을 했을 때딱 만나는 요 선이 지금 이 굵은 선 위에 해당하네? A에 해당하네? 근데 이 A가 뭐라고 했냐면은 표면 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의 관계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때 표면 온도가 누구랑 똑같아야겠어? 그렇지. 절대 등급이랑 반지름이 둘다 태양이랑 같으니까 이때 표면 온도도 태양이랑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지금 이 A는 무엇이냐?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별의 절대 등급과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이냐? 태양의 표면 온도는요, 5800 켈빈, G2 별이거든. G2.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그은 이 노란색 선은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인 별의 위치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대 등급은 광도랑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광도를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태양을 1이라고 태양을 한번 기준으로 둬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4.8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었으니까 여기로 쭉 와서 여기가 지금 광도가 1, 태양이랑 같은 곳이 되겠고. 우리 절대 등급이 5등급 작아질 때마다 광도는 100배 증가하잖아. 5등급의 100배, 10의 제곱. 근데 여러분들 5등급 말고 2.5등급도 외워둡시다. 자, 2.5등급은 5등급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100에다가 루트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는 10, 그러니까 10배씩 차이가 나요, 광도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광도는 지금 한 칸에 10배 차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더라. 됐죠? 광도까지 완성을 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광도 공식 생각을 해주어야겠지. 우리 광도는 비례하더라. 무엇에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지금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은 별인데,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 디귿처럼. 자, 이 친구들은요. 표면 온도, 여기가 지금, 표면 온도가 같은 게 아니죠? 표면 온도는 지금 여기가 태양이랑 같은 거고, 이 같은 선에 있다는 건 반지름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는 더 작아.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더 작아. 반지름은 같은데 광도가 작아. 그 말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어떻다? 그렇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반지름은 같은데 T의 값이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아래쪽 있잖아요. 태양의 이 표면 온도랑 같은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구역은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구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위쪽으로 가볼게. 태양의 요 표면 온도랑 같은 곳보다 위에 있는 구역. 그럼 이 구역은 반지름이 같을 때 태양의 표면 온도를 가진 것보다 광도가 더큰 거야.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더 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의 구역은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구역인 거야. 자, 요 정도 해석하고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적색거성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 우리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으면 적색 띄고 있지 않겠지? 따라서 적색거성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수소, 중성수소 흡수선의 상대적인 색이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게요.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우리가요, 분광형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분광형이잖아. 이때 주요한 흡수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소 흡수선 되게 중요하죠.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칼슘 흡수선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 피크점을 찍는지 요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 흡수선은 솔직히 쉬워.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을 우리는 A형 별이라고 부른 거거든. 따라서 수소 흡수선은요,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A형 별에서 최대값을 가지더라. 됐죠? 자, 그다음에 이온화된 칼슘선. 이온화된 칼슘선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최고값을 가지냐? K형 별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게 이온화된 칼슘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자면 뭘볼 수가 있느냐? 헬륨선. 뭐 중성 헬륨 아니면 이온화된 헬륨. 이 헬륨선은요,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만 나타나게 되지. 주로 OB형 별에서만 나타나더라. 그래서 헬륨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때 니은이랑 디귿을 비교를 해보면 니은은요 지금 요 선, 노란색 선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G2 별이고요. G형 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디귿은요. 이 노란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즉,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G형별보다 더 뒤쪽에 있는 K형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귿이 K형별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는요, 계속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니은이 디귿보다 더 강해야 되겠죠. 니은 다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강하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에서 지금 요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R1이랑 R2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먼저 R2부터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2의 특징을 보면, R2의 반지름을 가지는 게 지금 니은이거든요. 근데 지금 니은에서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을 때,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큰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100배야. 그럼 반지름이 몇 배야? 그렇지. 반지름이 10배여야 10에 제곱해서 100배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R2는요, 태양의 반지름의 10배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R1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R1이면서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요, 광도가 몇이냐면 10보다 큽니다. 그쵸? 10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면 광도가 10보다 커. 근데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반지름의 제곱이 10보다 클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값이 루트 10 태양의 반지름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면 태양의 반지름 사라지고 요 값은 결과적으로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R1분의 R2는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이 루트 10 자체가 3점 땡땡 값이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4보다 작은 게 맞는 게 되는 거지. 3점 몇몇보다 작으니까. 따라서요, 디귿, 니은 맞아서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닮은꼴 문제를 보면요, 상당히 비슷해요. 요 문제에서 이 문제를 아마 따오셨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광도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도 값으로 나와 있고, 반지름도 태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보다 조금 더 심플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문항 코드 입력하셔서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문제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은 가의 자료도 좀 복잡하고 나의 자료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요, 쌤이 나는 일단 안 보겠습니다. 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밝기 변화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3t, 4t, 5t, 6t 하면서 델타 t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구해야 될 때, 이땐 여러분들이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되느냐? 일단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큰 원을 관통하는,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요렇게 양쪽 귀퉁이에, 어머, 원이 아니네요. 양쪽 귀퉁이에 네 개의 원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중심별이 있고, 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의 위치를 그린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요 가의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가 4t거든요. 4t일 때부터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식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지금 어디냐? 요때지. 여기 중심에 위치할 때가 4t인 거예요. 이제 막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할 거야. 그런 다음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되는 시점. 그때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5t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그림이 5t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요, 4T에서 5T가 되는 동안 행성의 반지름 지나고 행성의 반지름 지났어. 즉, 행성의 지름만큼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4T에서 5T거든. 즉, 여기에서 나오는 델타 T거든. 그러니까 이 델타 T 동안 행성은 몇 만큼을 이동을 하냐면요. 지금 이 스몰 r이 행성의 반지름입니다. 행성의 반지름의 두 배만큼을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는 동안 밝기가 최대로 낮아진 채로 쭉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심별을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밝기가 밝아질 건데,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중심별이 크면 클수록 요 앞에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길어지겠지. 그 지구 앞을 오랫동안 지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요. 요 끝이 안 나와 있어. 끝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을 일단 할게요. 아,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일 작다는 건요 앞을 지나는 구간이 제일 짧아야 되니까 요때부터 요때 지금 11T 요 시점부터 식현상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렇게 밝기가 다시 밝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되죠? 자, 그러면 어디가 11T가 되는 거냐? 이 그림에서는 이제 막 빠져나가기 직전 요때 상황이 11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우리는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상황을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때요. 중심이 4T에서 11T 동안 이만큼을 이동했거든요. 행성이. 그쵸? 근데 사실 이만큼의 길이가요. 요만큼이 행성의 반지름? 요만큼도 행성의 반지름이니까 결국에 이 4T에서 11T까지 이동하는 거. 4T에서 11T까지 이동하는 거. 즉, 7 델타 T만큼. 우리 아까 1T에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이7 델타 T만큼 이동할 때, 이 시간이 지날 때몇 만큼을 이동한 거냐면 결국에는 중심별의 지름만큼을 이동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쵸?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엔 중심별의 지름이거든. 그럼 우리 중심별은 크니까 라지 알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만큼 동안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라고요. 이 라지 알만큼 이동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구했느냐? 우리 아까 델타 T가 이 스몰 r이라며 이걸 구했거든. 그러니까 델타 T가 이 스몰 r이라며. 그러니까 7 델타 T는 14 스몰 r인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요. 14 스몰 r이 결국엔 이 라지 r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지금 우리가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때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7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됐죠? 가장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자, 그럼 봐봐요. 요 상황에서의 그런 밝기 변화는 얼마나가 나와야 되느냐? 밝기 변화량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에는 49분의 1이 될 거야. 7의 제곱분의 1. 됐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심별의 밝기가 제일 작을 때, 금방 바깥으로 나올 때를 가정한 거거든. 사실 11T보다 한참 가다가 이렇게 중심별의 밝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반지름이, 중심별의 반지름이 이것보다 클 수도 있어. 이거랑 같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분모가 사실은 더큰 값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밝기 변화량은요, 우리가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밝기 변화량은 이 분모가 이것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밝기 변화량은 4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이 더 커지면 사실은 49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일단 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기역을 봐볼게요. 기역은 1.95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기역이 1.950일 때의 상태를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밝기 변화량이 몇이 나오느냐? 2000분의 50이 나오고요. 이것은 40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40분의 1이라는 건 49분의 1보다 더큰 값이잖아.
그치? 49분의 1보다 큰 값이잖아. 근데 우리 밝기 변화량은 49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요 값보다 밝기 변화량이 실제로 더 작아야 돼. 그치? 49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 같거나 작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요 값이 40분의 1보다 작으려면, 기역은 1.950보다 커야겠지. 커야지 이 밝기 변화량이 40분의 1보다 작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역이 맞는 보기구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보다 큰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역을 풀었고, 자, 니은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물어보았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가 시선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때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지점, 행성이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 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우리가요,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시선속도 변화가 되게 제일 크다는 거야. 식현상의 딱 중심점에서. 그리고 이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접선의 기울기 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선속도의 변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량은 ET에서 3T. ET에서 3T는 요 구간이거든. 아직 식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은 구간이야. 반면에 9T에서 10T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시선속도 변화가 큰 겁니다. 따라서 9T에서 10T가 더큰 거예요. 니은 맞는 얘기.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에 대해서 관측 파장 물어보았어요. 자, 요거 지우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관측 파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유 파장에다가 파장의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거든. 그러니까 저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델타 3. 이거뿐에. 여기는 분모는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다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지금 고유 파장은 다 지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식을 떠올려야 되느냐? 아, 파장의 변화량은 시선속도랑 비례하더라라는 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파장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시선속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의 자료를 봅니다. 나의 자료에서요, 지금 공전속도 빼기 시선속도의 값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사실요, 이 공전속도라는 건, 공전속도라는 건 이것은 사실 상수값인 거거든, 상수값. 그럼 우리가 원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이 그래프에도 원래 공전속도가 없다면 중심이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중심이 5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공전속도가 5m/s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전속도가 5m/s일 때 지금 시선속도의 값을 구해보면은 t1일 때는 5 빼기 0이 5가 되니까 0이 되겠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t2일 때는 5 빼기 마이너스 4가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다시 5 빼기 0은 0. 여기는 5 빼기 4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시선속도가 4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어차피 비례하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4의 파장의 변화량, 4일 때, t4일 때 파장의 변화량 4였고요. 4 빼기 t3일 땐 0이었지.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 t2일 때 마이너스 4거든요. 빼기 0이지.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역 니은, 디귿 답은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10월 학력평가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비슷하냐면 지금 앞에 문제에서요. 공전속도는 5m/s인데 시선속도가 최대값이 4m/s밖에 안 됐었거든. 그럼
그럼 그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거냐? 시선 방향이랑 공전궤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공전궤도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선 속도랑 공전 속도가 같지 않으면서 이 세타 값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V분의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럼 앞에서 시선 속도가 이렇게 나왔었던 건 코사인 세타 값이 몇이었던 걸까? 이런 걸 같이 구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발전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나의 자료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공부하는 거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우리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양한 요소 세 가지가 전부 다 변하고 있어요. 기억 한번 볼게요. X가 기온의 연교차라면 기역은 A, 니은은 B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 스텝 1번, 2번, 3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사각 비교하는 게 1번이에요. 경사각이 더 크면 기온의 연교차 더큰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A랑 현재를 비교하면 A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크잖아. 그럼 다른 거볼 것도 없어. A가 더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A 될수 있지. 왜냐? 기온의 연교차 플러스 값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B 보겠습니다. B는요, 안타깝게도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아.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으니까 1번에서는 결론 안 났어요. 1번에서 결론 안 나면 그 다음에는 경사 방향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차 운동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B랑 현재는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동일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거 북반구 상황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B와 현재는 북반구는요, 연교차가 작은 시기지.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B랑 현재가 연교차가 작은 시기니까 2번에서도 결론이 안난 거야. 왜냐? B랑 현재의 경사 방향이 똑같거든. 그럼 2번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돼요. 3번이 누구냐? 20률입니다. 자, 20률. B랑 현재가 달라요. B가 현재보다 큽니다. 자, 그럼 20률이 클때 이건 어떻게 봐주면 되느냐? 2번이랑 같이 봐줘야 돼. 2번에서 지금 경사 방향을 따져줬을 때 B랑 현재는 연교차가 작았거든. 그러면 20률이 클수록 B랑 현재가 둘다 20률이 연교차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연교차 자체가 20률의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 그럼 20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작은 곳은 더 작아지고요. 연교차가 큰 곳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랑 C는 연교차가 작은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0률이 클수록 연교차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B가 현재보다 연교차가 더 작은 거더라. 그러니까 이 경사 방향에 의한 차이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B가 연교차가 더 작은 거니까 B가 마이너스 값 갖는 거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겨울철 태양의 한낮 최대 고도, 남중고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중고도는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계절 봐줘야 되는데, 이미 계절 겨울철이에요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계절은 겨울철이야. 그럼 계절 봐줬으면 두 번째로 경사각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겨울철은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 낮아지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지금 보시면 B랑 C는요,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거든.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으면 남중고도도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C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 북반구랑 남반구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C는 보니까 현재와 경사 방향이 반대인 시점이거든. 그럼 우리 북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작은 곳이니까 이땐 연교차가 더 커지는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평균 기온 높아지는 시기이고, 반면에 남반구는 현재가 연교차가 크죠.
그런데 현재랑 반대가 되니까 연교차가 작아지는 시기이고, 그러니까 여름철은 지금보다 시원해집니다. 따라서 북반구가 더 높다라고 해서 디귿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기역 디귿 3번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요 뒤에 있는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서 가져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항 코드 입력하셔서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뒷부분에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곱씹어 보시면서 단문고 문항까지 풀어 보셔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좋은 문제들 많았으니까요. 천천히 곱씹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6회차 문제 풀어 볼 거니까요. 꼼꼼하게 풀어 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에서 만나서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오늘 수능 기출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의 이해 남은 문제들을 풀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단원으로 우리 이제 물질대사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과학의 이해에서 생물의 특성 문제들을 주로 봤었죠. 생물의 특성 문제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시간에도 좀 연결되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에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이제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그렇죠. 연역적 탐구 방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봤었죠. 대조군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비슷한 문제들 몇 문제 풀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숲 F에서 새와 박쥐가 곤충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새와 박쥐가 곤충개체수 감소. 뭔가 이제 가설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우겠죠. 새와 박쥐가 곤충개체수를 감소시킬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세워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은 숲 F, 그죠? 숲 F에 동일한 조건의 구역 A, B, C로 나눠서 A에는 새와 박쥐 접근을 새와 박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럼 이제 A는 새도 있고 박쥐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랬더니 개체수가 제일 적네요. 정말 새와 박쥐가 곤충 개체수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곤충 개체수 이게 이제 결론이겠죠? 종속 변인 되겠습니다. B에는 새의 접근만 차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박쥐가 있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C에는 박쥐 접근 차단했대요. 그럼 여기에는 새가 있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다 곤충 개체수에게는 감소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번. 조작 변이는 곤충 개체수다 그랬어요. 조작 변이는 뭘까요? 뭐 새라든지 박쥐의 뭐 차단 여부. 이런 게 이제 조작 변이 될 수 있겠죠. 꼭 쓸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지난 시간에 한번 써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뭐 쓰는 게 여러분들이 정 그러시다면 조작변인이 뭐지? 종속변인이 뭐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은 뭐예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곤충개체수는 종속변인이니까. 니은번 C에서 자 A, B, C 다 우리 이제 환경저항, 환경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체군의 생장곡선에서 뭐 먹이 부족, 공간 부족, 그 다음에 천적, 천적, 질병 뭐 이런 것들, 노폐물 증가 다 이제 환경저항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새가 박쥐보다 크다? 네. 곤충 개체수가 뭐가 더 적어요? 여기는 이제 박쥐가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새가 있는 경우인데, 박쥐가 있는 경우가 개체수가 더 적잖아, 그지? 그렇죠? 새가 있는 경우보다 박쥐가 있는 경우가 곤충 개체수가 더 적다라는 걸 우리가 종속변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디귿번은 역시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갈게요. 어떤 연못에 서식하는 동물종 기역디귿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아예 이제 발문에 나와버렸죠. 그쵸?

이제 생태계와 우리 일단은 우리 탐구 방법 이제 연결된 문제인데 오히려 약간 좀더 무게중심이 생태계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한번 보기들을 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기업과 이유는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한다.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죠? 디귿은 기업과 니은 천적이다. 얘가 얘네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포식이죠. 포식자. 얘에 대한 피식자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인공연못 A와 B 각각의 같은 개체수 기업과 니은을 넣고 A에만 디귿을 추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만 디귿을 넣었어요. 여긴 넣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실험군이 되겠죠. 대조군이 될 것이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와 B 각각에서 기업과 니은 개체수 조사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개체수는 뭐가 될까요? 기업과 니은 개체수가 종속변이 되겠습니다. 디귿을 추가했느냐, 추가하지 않았느냐가 조작변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넣었더니만 얘네들의 개체수가 얘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조절이 된 거겠죠, 그죠?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얘네 둘이 뭐한 겁니까? 지금 요걸 적용하셔야 되겠죠? 경쟁해가지고 얘는 살고 얘는 졌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경쟁 베타 원리다. 네, 경쟁 베타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근데 왜 얘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 지금 더 강력한 포식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 둘이 싸울 겨를이 없는 거지. 그지? 뭐 굳이 이제 뭐 답안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얘네 둘 사이에서 이제 경쟁이 될 텐데 얘가 있어 버리니까 얘네 둘이가 이제 얘 때문에 포식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둘이 싸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번. 조작변이는 디귿의 추가 여부다. 그렇죠. 조작변이는 디귿의 추가 여부. 니은번. A에서 기역과 니은은 한 개체군을 이룬다. 여러분, 한 개체군은 뭐예요? 같은 종이라는 얘기죠. 이건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 경쟁. 이종 간 상호작용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B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의 경쟁 베타. 여기 문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보기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정답은 기역 디귿. 23번은 여러분들 그 보시면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생태계 쪽에 좀더 무게중심이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일단은 문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우리 생태계 단원과 많이 연결되어서 출제할 수 있겠구나. 특히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가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입니다. 암이 있는 생지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 잘하면 암세포 수가 줄어들 것 같아. 자, 동일한 암이 있는 생지 집단. 자, 동일한 암이 있는 생지 집단. 이게 뭘까요? 통제변이죠, 그죠? 집단 1과 2를 준비하고, 2에만, 이라고 그랬어요. 2에만. 이게 뭐예요? 실험군이죠, 실험군. 실험군. 자, 2가 실험군이고, 1은 뭐예요? 대조군이겠죠, 그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돕는 물질 주사.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조작변이겠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돕는 물질의 주사 여부. 요게 조작변이 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서 암세포의 수축정, 암세포의 수축정 이거 뭐예요? 종속변이죠, 그죠? A에서만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었다. A는 1과 2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결론 볼까요? 암이 있는 생지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자, 도와주는 물질을 넣었대잖아, 그지? 도와줬더니만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A가 암세포 줄었다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이 물질 넣어준. 면역세포가 암세포 인식을 도와주는 물질을 넣어준 E가 바로 된다. A가 된다. 정리됐죠?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역번. 조작변이는 기역의 주사 여부다.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통과죠. 그다음 니은번. A는 E다. 이것도 설명드렸으니까 통과죠. 디귿번.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좀잘 나오지

뭔가 추가로 처리했죠, 그죠? 네, B가 이제 실험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와 B 개미가 일정한 위치에 있는 먹이를 찾아가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하면서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이게 뭡니까? 종속변이 되겠죠. 종속변인. 다의 결과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기역에서는 점점 감소했답니다. 지금 향상시킬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고 정말 향상됐네요, 그죠? 물질 X가. 그렇죠? 그래서 감소했다는 얘기는 물질 X를 처리한 집단이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니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역관은 A와 B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그러면 어떤 게 A입니까? A는 처음에 합류하지 않았고 B에 합류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간이 줄어든 기역이 B고요. 니은이 A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가시면 되겠죠. 자, 기역은 A입니다. 자, 기역은 B라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니은, 조작변이는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네, 종속변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다음 디귿은 뭡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 자, 우리가 관찰, 문제인식, 그다음에 뭐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결론 도출까지 이르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역적 탐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형적 탐구 과정은 뭐예요? 알고 있죠, 그죠? 여러 사실들을 관찰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죠? 이 생물도 세포로 돼 있네. 요 생물도 관찰했더니 세포로 돼 있네. 여기 생물도 관찰했더니 세포로 돼 있네. 아, 종합 정리. 모든 생물은 세포로 돼 있나 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균형적 탐구 방법. 알겠죠? 네. 거기에는 어떤 주제 탐구할 때 우리가 균형적 탐구를 쓴다고 그랬죠? 실험을 하기 어려운. 그죠? 그래서 무슨 단계가 없다?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균합적 탐구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그리고 실험이 불가능한, 실험이 어려운 그러한 탐구를 할때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뭐 기출문제에 전부 다 연역적 탐구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입니다.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다. 가설입니다. 밀웜은 스티로폼을 먹을 거야. 상자 A와 B를 준비했습니다. 각 스티로폼을 50g 넣고 표와 같이 밀웜을 넣었답니다. 여기 넣었죠? 넣지 않았죠? 대조군, 실험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작변이는 뭡니까? 밀웜의 첨가 여부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측정하면 됩니까? 스티로폼의 질량변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종속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A에서만, A에 뭐 했는데? 밀웜을 넣었잖아. 그지? 그랬더니만 0.03g씩 감소했어요. 그러면 결론 도출은 뭐가 될까요? 밀웜이 정말 스티로폼을 먹는구나. 라는 결론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기역.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론 도출. 연역적 탐구 관점. 기역번 됐고. 니은. 대조 실험입니다. 대조군, 실험군. 좋습니다. 됐고, 디귿번. 기역은 조작변인입니다. 기역이 뭐예요? 스티로폼의 질량 변화. 이건 종속변인이죠. 밀웜의 유무, 밀웜의 여부. 이런 것들이 조작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27번 갑니다. 다음은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 기역과 세균 S에 대한 어떤 과학자의 수행입니다.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 기역, 그 다음에 세균 S. 네. S의 밀도가, 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개체수 생각하시면 돼. S의 개체수가 낮은 호수에서보다 S의 개체수가 많은 호수에서 기역의 농도가 낮다. 그럼 뭔가 세균 S가 독소를 분해하는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찰했고, S가 기역을 분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설 설정이죠. 그죠? 같은 농도의 기역이 들어있는 수조, 같은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수조 1과 2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한 수조에만 S를 넣었습니다. S를 넣은 쪽은 실험군, S를 넣지 않은 쪽은 비교군, 대조군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 각각 남아있는 기역의 농도를 측정했답니다. 네, 이 기역의 농도, 독소의 농도 측정, 이게 종속변이 되겠죠. 수조에 남아있는 기역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은 정말로, 세균 S가 우리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 기역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았다. 그러면 여기에 S가 첨가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기억번. 나에서 대조 실험 수행된 거 보이셨죠? 그죠? 자, S를 넣었다. 실험군. 넣지 않았다. 대조군. 비교 기준. 그 다음, 니은번. 조작 변이는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다. 이번에는 조작 변이 아니라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종속 변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기억번은 맞는 것이고, 니은번은 틀렸다. 그 다음, 디귿번. S를 넣은 수조는, 자, S를 넣은 수는 2다.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8번입니다. 다음은 동물종 A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A의 수컷 꼬리에 긴 장식물이 있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수컷 꼬리에 긴 장식물이 있는 것을 관찰했어요.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답니다. 아, 꼬리 길이, 암컷은 말이야. 수컷의 꼬리 길이가 길수록 더 배우자로 선호해 하는 것 같아.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 집단 1과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짧은 수컷 집단 2에서 각각 한 마리씩 골라 암컷 한 마리와 함께 두고 암컷이 어떤 수컷을 배우자 선택하는지를 관찰했다라고 돼 있어요. 답번에 나의 과정을 반복해서 1의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2의 개체가 선택된 비율보다 높았다. 1이 뭐였는데요? 1이 예, 긴 수컷이었죠. 그죠? 2가 짧은 수컷. 정말 그럼 가설대로 긴 수컷을 좋아하나 봐요. 그죠?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선호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뭐가 될까요? 조작 변이는 수컷의 길이? 수컷의 정확히 얘기하면 수컷의 꼬리. 예, 장식물의 길이? 이런 거. 여러분 조작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 변이는 뭡니까? 종속 변이는 암컷의 배우자 선택 비율. 예. 암컷의 배우자 선택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 변인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 보기 할게요. 기억은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다. 잠정적인 결론이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가설이라고 한다. 기억번 맞고요. 그다음 니은번. 조작 변이는 암컷이 1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 요건 이제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니은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이다. 라.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도출했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단원, 생명현상의 이해를 기출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어요. 수능 기출의 미래에 나와 있는 28문제의 1단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물론, 쉽지만,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1단원 공부했다 그래서 1단원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단원에 있는 내용들도 선지 중에 포함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 특별히 생명과학의 탐구는 연역적 탐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어떤 순서 잡는 거, 그 다음에 조작변인, 종속변인 구분하는 거, 대조군과 실험군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 공부했으면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수월하게 풀어보셨을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장 마지막 단원, 생태계 파트에 있는 어떠한 선지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 느끼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사람의 물질 대사 파트를 볼 거예요. 여기도 1단원과 마찬가지로 문제 수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죠? 뭐, 여기 한 문제 나왔던 건 이건 무시하시고 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어는 굉장히 많죠. 한번 읽어볼까? 세포의 생명활동, 에너지 전환과 이용,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굉장히 뭔가 많아 보이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내용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단원들 꽤 쉽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나 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 강의 때도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도 난이도가 중하야. 중하. 1단원과 마찬가지로 중하고, 여기는 오히려 1단원보다 뭐가 적냐면 단원 통합형이 더 적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안에서만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어떤 기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요, 여기 단원은 기출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여기 단원에서의 기출 문제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 우리가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는 수능의 마지막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명과학 1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과학 1으로 우리 교육과정상 마지막, 또 이제 뭐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서 여러분 후배들이 생명과학 1이라는 이름으로 수능을 치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여러분 후배들은 어때요? 예,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고 그냥 통합과학.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단원 안에서 이 물질에서 단원은 굉장히 좀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자란 자료입니다. 기억은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나오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 단백질 생각나셔야 돼. 이렇게 이제 딱딱 짚으시면 돼. 암모니아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단백질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질소성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암모니아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이 독성이 강해. 그래서 독성이 조금 약한 형태인 요소로 전환을 한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하니? 간에서 하고, 얘는 소화계야. 이게 맨날 나오는 복이야. 그치?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성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과정은 합성, 동화작용이에요. 조금 더 가보면 얘는 동화작용입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기출문제에서. 암모니아 잘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4번.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거는 탄수화물이죠, 여러분들. 포도당. 네, 세포호흡을 통해서 H2O,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이화작용 따라 붙는 거야. 지금 물질에서 푸는 거니까.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에너지의 일부는 ATP. 예, 일부는 ATP, 일부는 열이죠. 나머지는 열이지, 그지? ATP와 열.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갑시다. 기억번. 기억은 암모니아 아니죠? 기억은 이산화탄소고요. 니은번. 이렇게 보여드릴게. 기억은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났다. 이화작용. 분해. 이화작용. 그 다음에 디귿번. 근수축. 우리 근수축이 조금 뒤에 이제 신경계에서 배울 텐데, 근수축 과정에서 뭘 이용하니? ATP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지? 근수축 과정에서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근수축 과정에는 A에 저장된, ATP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정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굉장히 어때? 최근에 나왔던, 가장 최근이잖아. 2026학년도 문제니까 가장 최근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짧아. 굉장히 짧게 출제하고 있다. 이거 아마 이 기조가 여러분이 보실 2027학년도 수능에도 적용될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 자, 가.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합니다. A는 분해와 합성 중 하나입니다.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호르몬. 글리코제는 다당류입니다. 포당은 단당류입니다. 그럼 글리코젠이 포당으로 가는 거니까 분해지요. 분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A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습니다. 네, A 똑같잖아, 그지? 분해. 결국 이제 얘는 분해고요. 물질 대사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화작용. 이화작용. 됐죠? 기억번 갑니다. 기억번. A는 합성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A는 분해지요. 틀렸고요. 니은번 갑니다. 간에서 가가 일어납니다. 간에서 가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이 뭡니까? 간입니다. 이거 이제 3단원. 우리 항상성 파트에서 기왕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포도당. 글리코젠. 잘 나오니까. 포당은 단당류입니다, 여러분. 얘는 다당류입니다. 저분자, 고분자야. 그럼 얘가 얘로 갑니다. 얘가 얘로 가요.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거죠. 합성하는 겁니다. 합성. 그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디서 한다고, 이거? 네,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간입니다, 간. 됐죠? 여기에 관여하는 이제 호르몬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전환하는 거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예, 글루 카곤입니다. 이자의 알파 세포지요. 그 다음에 자 푸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주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이거는 이자 베타 인슐린입니다. 됐어요? 네, 베타 인슐린 알파 글루카곤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라. 그래서 얘는 푸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혈당량을 어떻게 주는 거야? 네,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을 감소시켜 주는 호르몬이야. 얘는 글리코젠을 푸당으로 푸당 혈액이 많아지는 거야.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자, 개념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가벼운 요 개념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수 있다. 요것만 짧게 굵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는 기역범 예, 됐고요. 간에서 가가 일어난다. 요거 설명하려고 좀 멀리 왔다. 예, 됐고요. 그다음 디귿번.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뭐 ATP에 합성도 되고요.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니은 디귿번. 이것도 디귿번도 여러분들 잘 나오는 보기니까 아마 익숙하게 여러 번 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 갑니다. 그린간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이화작용입니다.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입니다. 기억은 CO2와 O2, 이산화탄소와 산소입니다. 이 정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읽을 수 있죠, 그죠? 자, 푸당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지요. 그죠? 세포호흡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겠지요.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합성되는 거죠. 그 에너지의 일부가 ATP 합성에 이용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보기 갈까요? 기역번. 기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O2입니다. 기역이 지금 CO2라고 했으니까 네, 틀린 설명이죠. 니은번. 가에서 이화작용. 가에서 이화작용. 자, 세포 이화작용입니다. 포당이 이산화탄소와 물, 간단한 물질로.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이 에너지의 일부가 ADP가 ATP로 합성되는 데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부는 과정 B에 사용된다. 오케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디귿번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디귿번. 자,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과정 B에 사용된다. 헷갈리지 않도록 화살표 잘 보시고요. 네, 실수만 안 하시면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4번. 다음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역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특별한 거 없고요. 나의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됩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역번. 지방은 기역에 해당한다. 자, 지방도 뭐 단백질도 또는 뭐 탄수화물도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노폐물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됐고 기억됐고 그다음에 니은번 A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자, A가 뭔데요? 세포호흡 물질 대사에는 두 개가 핵심어라 그랬죠? 효소가 관여한다. 그다음에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니은번도 우리가 맞는 복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디귿번에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디귿번 4번의 디귿번 나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네, 합성은 동화작용이고 분해는 물질 대사에서 분해는 뭐라 불러요? 이화작용이라고 부르시면 돼. 용어. 암기하셔야 되겠죠? 합성은 동화, 분해는 이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합성이니까 디귿번을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1, 2, 3, 4번 쭉 풀어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짧죠, 그죠? 문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뭔가 지식형 문제입니다.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물질대사의 요기 파트에서 나오는 주 문항들이다라는 거고요. 뭔가 ATP와 연결돼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지가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좀

곤란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없었다. 5번 갑니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기억나는 것이 나와 있잖아.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볼게요.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작용, 분해. 됐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 뭐 여기는 합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갔어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합성이거든? 간에서 하거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물질에서 하겠지, 그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합성과 분해 반응은 물질에서라고 했으니까. 물질에서에는 뭐가 관여되니? 효소가 관여되니까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지방이 나왔습니다, 지방. 네, 지방은 세포결과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단백질 같은 녀석은 이산화탄소와 물 만들어지고 하나 더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기억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맞는 보기. 기억니은 디귿 다 맞다.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표는 사람에서 영양소 가와 나가 세포업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입니다. 아, 노폐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가와 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인데 얘가 뭔가 세개 있는 거 보니까 암모니아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얘가 이제 여러분들 단백질, 얘가 탄수화물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적인 기억은 뭘까? 이산화탄소일 것이고 니은이 암모니아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기. 간은 단백질입니다. 자, 간은 탄수화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니은. 호흡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여러분들, 호흡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 아시겠죠? 예, 호흡. 예, 그죠? 네, 우리 니은 번 호흡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번. 사람에서 지방이 세포업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니은 있나요? 아니죠. 니은은 단백질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 과정에서 세포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2번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비슷한 문항입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과정 1과 2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다 그랬죠? 아미노산, 단백질의 분해산물이잖아. 그지? 여기에 이제 기억은 같은 거니까 니은이 암모니아구나. 아,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문제에서 자주 선지에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돼. 자, 기억번. 자, 기억번부터 보시면 기억은 이산화탄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이산화탄소 맞고요. 니은. 간에서 니은이 요소로 전환된다. 간에서 설명드렸죠?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간에서. 그죠? 됐고. 그 다음, 디귿번. 1과 2는 모두 이화작용이다. 자,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아미노산이 분해되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로. 자, 모두 다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하는 설명은 맞겠습니다. 7번은 5번입니다. 8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입니다. 기억 디귿은 ADP, ATP, 단백질입니다. 기억은 세포업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그러면 기억은 단백질이구나. 됐죠? 미토콘드리아 세포 장소죠. 세포의 주요 장소입니다. 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업을 통해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된다. 세포의 에너지의 일부를 가지고 ADP에 무기인산 붙여서 ATP로 합성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기억은 ATP다 그랬는데 기억은 A. 자, 기억은 단백질이죠. 기억은 단백질. 그죠? 기억은 단백질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가에서 이화작용. 분해. 세포 나와 있죠? 맞고요. 디귿. 디귿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됩니다. ATP의 에너지를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하죠. 생명활동의 에너지. 그죠?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5, 6, 7, 8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네, 암모니아는 단백질의 분해산물.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미노산, 단백질. 네.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이제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번을 가시죠.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녹말이 소화 과정을 거쳐 포장으로 분해된다. 이화작용이죠. 포장이 세포를 통해 물과 이산탄소를 분해된다. 이화작용이죠. 포장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우리 여기 호르몬도 우리가 알고 있죠. 뭐라 그랬죠? 간에서 포장을 글리코젠으로 전하는 데 관여해주는 호르몬 베타 인슐린입니다. 제가 왜 자꾸 베타를 먼저 쓰냐면 같이 외워버리라고 그냥. 이자 베타 세포 인슐린. 네. 외워버리시면 좋아서 그냥 베타 인슐린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번. 소화계에서 기억이 흡수된다. 소화계에서. 소장에서 우리 흡수가 되죠. 분해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화와 흡수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장의 융털에 모세혈관이라든지 암주관을 통해서 우리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났다. 지금 분해. 보이시죠? 분해. 그 다음 디귿번. 글루카곤은 이라고 그랬는데 글루카곤이 아니라 뭐라고? 인슐린이라고. 인슐린 글루카곤도 좀 여기 단원에서 물질에서 단원에서 사용되는 선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사의 자료입니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반복되는 거죠. 간이라고 하는 거 나올 것이고요. 이 녀석이 소화계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물질사니까 효소 관여될 것이고요. 그죠? 네, 동화작용입니다. 그죠? 나번. 지방은 세포를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된다. 위에 것은 합성입니다. 아래 것은 분해입니다. 여긴 동화작용입니다. 여기는 이화작용입니다. 자, 기억. 간에서 가가 일어난다. 걸렸죠? 자, 기억번 됐고, 니은번. 나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물질에서는 무조건 효소가 관여한다. 그 다음, 디귿번. 배설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자, 기억, 배설계. 예, 이제 오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서 배출되니까, 디귿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네드. 자, 10번은 5번입니다. 11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사의 자료입니다. 거의 발문 조건은 비슷하죠? 네, 가나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보기 볼까요?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분해됩니다. 됐으니까 기억번 됐고요. 니은번 이산화탄소는 기억에 해당합니다. 포당이 세포를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우리 이산화탄소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가와 나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가와 나는 다 뭐예요? 물질 대사잖아, 그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변화, 물질 대사. 네, 디귿도 맞는 설명.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은 포장과 아미노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찾아볼까요? 세포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 자,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전부 아니야. ATP 합성에 이용되는 것이고요. 기억은 세포 이용된 결과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자, 선지 갈게요.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미토콘드리아에서 A가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결과 에너지의 일부가 ATP 합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네, 니은번. 암모니아는 B에 해당합니다. 이거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 NH3, 암모니아. 됐고. 디귿. 기억은 포유당이다. 기억은 아미노산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인슐린 하나 정도? 여러분들 19번 문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자, 세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ADP와 ATP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볼까요?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포유당은 세포업을 통해 물과 이산탄소로 분해된다. 이거 이화작용 맞죠? 그죠? 기억번 됐고요. 니은번.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이 기억으로 간다 그랬는데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기억에 저장되며 기억이 니은과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ATP며 니은이 ADP 되겠습니다. 됐죠? 니은번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이 기억으로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ADP 무기인산이 더해져 가지고 ATP가 합성되는 것이니까 니은 보기도 맞죠. 그다음 디귿번 포유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이거 앞서 문제에서도 봤었죠. 그죠? 네, 우리 세포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1분의 ATP 합성, 1분은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 미역,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4번입니다.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 그냥 기역, 미역, 디귿 그냥 보시면 돼.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 작용, 분해, 지방 분해, 소화 과정, 이화. 자,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 자, 요거 조금 이제 안 나오던 보기인데, 우리가 합성될 때는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예요. 그리고 이화작용은 반대입니다. 에너지 방출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러한 반응을, 이러한 화학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동화작용의 에너지 흡수, 이화작용 에너지 방출. 됐죠? 그 다음 디귿번. 포도당이 세포업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 물과 이산화탄소. 됐죠?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사람에서 세포업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되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A와 B는 H2O와 O2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역관이는 ADP와 ATP랍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게 우리 산소가 되겠죠? 세포결과 만들어진 최종 산물 중에 이산화탄소와 여기 들어가는 것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1분은 열, 1분은 ATP 합성이니까 무기인산이 더해지면서 ADP가 ATP로 합성되는 것이고요.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생명활동, 뭐 근수축이라든지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번. 세포업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세포업 이화작용 됐고요. 니은번. 호흡계를 통해 비가. 여러분, 호흡계를 통해 얘도 나가고요. 얘도 나가죠. 그죠? 네. 수증기 형태로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는 겁니다. 자, 니은번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디귿번. 근수축 과정에서 니은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이제 그림을 하나 줬네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과정 기역과 니은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합성입니다. 동화작용이죠. 에너지 흡수입니다. 그죠? 동화작용 에너지 흡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는 과정. 이거는 이제 이화작용이겠죠? 이건 분해입니다. 에너지 방출입니다. 됐죠? 자, 에너지의 출입, 그리고 효소의 관여. 이게 물질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기역번. 기역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 에너지 방출. 자, 니은은 이렇게 쓸까요? 여기 에너지 방출. 여기는 에너지 흡수. 이렇게 그림에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에너지 출입까지도. 니은이 된다. 그 다음 디귿번. 자, 기역이든 니은이든 물질에서는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과정 가와 나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똑같습니다. 합성, 동화작용, 자, 에너지 흡수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합성, 동화작용이에요. 에너지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기역번, 가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났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간에서 나가 일어났다. 장소는 간입니다. 간. 장소는 간. 됐고. 디귿번, 포도당이 세포업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기역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암모니아. 얘는 포도당의 산물이 아니라 아미노산. 그죠? 단백질의 분해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암모니아니까 디귿번은 틀렸다. 포도당이 분해됐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갑니다. 그린 간은 사람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분해죠, 분해. 분해예요. 이화작용입니다. 자, 에너지는 방출되죠. 자, 그러면 보기 갈게요.
기억번 가에서 이화 적용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고요.

2번, 나에서 생성된 노폐물에는 CO2가 있다. 자, 포도당 들어갔어요. O2 들어갔어요. 일부 에너지. 자, 일부는 뭐 체온 유지에 사용되고요. 이건 ATP 합성에 이용되겠죠. 일부는 노폐물로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예, 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2번 보기에 노폐물에 CO2 있다. 맞죠? 그다음 디귿번. 가와 나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이것도 물질 대사예요. 이것도 물질 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 관여가 맞겠지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대사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글리코지는 다당류, 포도당은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얘가 분해입니다. 얘가 합성입니다. 그러면 했듯이 얘는 동화작용이요. 얘는 이화작용입니다. 여기 됐죠? 자, 보기. 기억은 인슐린에 의해 A가 그랬습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포도당, 혈액에 있는 당을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인슐린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글루카곤이 되겠죠. 인슐린과 글루카곤만 얘기한다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그래서 기역번은 여러분들 틀렸죠?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번. B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동화작용. 네, 걸렸죠?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A와 B에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볼게요. 자, 그림은 ATP와 ADP 사이의 전환입니다. 이건 전환 그림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얘가 이제 ADP입니다. 그렇죠? 인산 두 개. 아데노신, 이게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데노신.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인산 두개 있다는 얘기죠. 물결 무늬는 고인산 결합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붙는다 이런 얘기고, 붙으면 이게 일종의 합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화작용이에요. 그죠? 네. 그럼 반대니까 여기는 이화작용이고, 여기는 분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데노신 세 개니까 트라이포스페이트. 고에너지 인산결합 두 개.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개 있는 거고요. ADP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한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ATP입니다. 됐고. 자, 기역번. 기역은 ATP다 그랬어요. 자, 기역은 ADP예요. 기역은 ADP고. 그다음 니은번.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났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ATP 합성에 이용된다. 아, 했잖아. 그지? 됐고요. 기역번이 그래서 여러분 기역번이 맞는 복이고 니은번도 맞는 복이죠? 아, 기역번은 기역이 ATP라고 했으니까 기역번 틀렸네. 기역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맞고. 그럼 디귿번. 과정 2에서 인산결합이 끊어진다. 과정 2 ATP가 ADP로 갈때요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고에너지 산업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물질 대사 파트의 문제들을 주로 풀어봤어요. 그렇죠? 네, 물질 대사 파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의 길이가 최근 기출 문제로 올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교재의 순서가 최근 기출 문제부터 좀 과거의 기출 문제 순서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 문제들은 최근 기출 문제로서 좀 문제 길이가 좀 짧다. 그리고 좀 다음 시간에 볼 문제들은 문제 길이가 좀 긴데 그건 좀 예전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선거와 선거제도 나머지 네 문제 풀고 정치가정과 정치참여 우리 수능특강 8단원의 문제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문제 7번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전문제 7번을 보자마자 아, 선생님 저 선거인단 이거 몰라요. 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안 배웠잖아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선거랑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 배울 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선거인단과 관련된 것도 수능에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선거인단과 관련된 정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만 그대로 차근차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자, 각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구에서 배정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있는 거야.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이 한 명씩 배정된대. 자, 그러면은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확보하게 되는 거래.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 여기까지 대통령 선거랑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요. 일단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수야. 유권자의 수에 따라서 100명당 선거인단의 숫자를 나눠준대. 자, 그럼 선거인단의 숫자는 100명당 한 명이야. 그럼 각각 2, 3, 4, 2, 3,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전체 담아놓으면 선거인단의 수는 16명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는 작업은요. 바로 퍼센트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유권자의 수가 명 이고 나머지는 득표율로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다 100명씩이라면은 숫자 그대로 놔두대. 근데 이게 100명씩이 아니라 200, 300, 400, 200, 300, 200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나와 있는 상대적인 수치를 절대적인 수치인 표로 득표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 이거 사실은 단순 작업이니까 내가 선거구 3까지만 할게.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이 작업을 나머지 선거구 4, 5, 6도 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단순 계산이니까 나는 하는 방법 위주로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방법에서는 그러면 누가 당선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간대. 그러면 A, B, C, D당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누구야? 일단 선거구 1에서는 A당, 선거구 2에서는 B당, 선거구 3에서는 선거구 3에서는 A당, 선거구 4에서는 B, 선거구 5에서는 A, 선거구 6에서는 B당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의 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당 셋, B당 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인단 수를 더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 4, 3을 더해서 어떻게? 9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선거인단은 모두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3, 2, 2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7이라고 쓰는 거예요. C당과 D당은 선거인단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선거인단이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니까 누가 당선돼? 현행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A가 당선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의회 의원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6개의 선거구에서 6명의 의원, 오케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소선거구제가 되는 거겠네. 자,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공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현행에서는 누가 당선되었을까? 그렇지. 현행에서는 제일 쉽게 그냥 많은 표를 당선한 사람이 얻은 사람이 당선됐겠죠. 그러니까 A당 3석, B당은 3석, C당, D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행이었어요. 근데 개편안에서 바꾸려고 한대. 저희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바꿔본다면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그래서 이가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왜냐면은 가장 많은 표를 구했다라는 거는 맨 밑에 있는 종합적인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절대적인 수치를 여러분이 쓴 다음에 다 더해주시면,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A당은 490, B당의 경우에는 510, C당의 경우에는 360, D당의 경우에는 240이 나와서 전체는 1600명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얻을 표를 후보자로 누구야? 510표를 얻은 누가 된다? B당의 후보자가 된다. B당 당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의회 의원 선거는, 자, 여기가 너무 중요해. 선거구 1, 2, 3, 4, 5, 1, 2, 3, 4, 5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16명 의원을 선출한대.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득표수를 다 더해본 거야, 일단은. 자,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며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다가 의회 의원 정수를 곱해서 산출된 정수만큼 배분하고 소수점 예외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일단은 득표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득표율을 구하려면은 1600분의 490 얼마에서 곱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전체 의석수인 16으로 곱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다 보면 땅 보이네. 너무 쉽네.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워지고 소수점 2개 4.9 나오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오히려 식을 써보는 거야. 1600분의 490 곱하기 16이니까 오케이 4.90이구나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각각 4.9, 5.1, 3.6, 2.4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수만큼 배분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눠주게 된다면은 이 방법 우리 다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게 된다면 각각 어떻게 나와? 5, 5, 4,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왜냐면은 4, 5, 3이었다가 잔여 의석 2석 있으니까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하나씩 더 주니까 5, 5, 4,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다 나왔다. 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1번부터 보자. 현행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의 후보자는 비정당이야. 현행에서는 A 정당이 당선되지. 1번 잘못된 설명이야.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원 선거에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A랑 B 두 정당이 똑같이 세석식인데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서 이거 잘 봐야 돼. 510표니까 오케이. 510표 당선됐으니까 1000표 중에 510이면 과반이 나면 안 돼. 1600이 전체야. 1600의 과반 얻지 못했어. 3번 잘못된 설명이야. 이거 여러분 낚이라고 된 거야. 510이면 마치 1000의 과반 같잖아. 아닙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비정당이야. 비정당이 확보한 의회 의석수는 5석이야. 정답은 4번이야. 마지막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달리 개편안의 의회 의원 선거제도는 소수정당 후보자들의 의회 진출에 더 유리하지. 왜? 비례대표제잖아. 현행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에 단순다수 대표제니까 오히려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거는 불리한 거는 오히려 현행이겠지. 개편안의 경우는 더 유리할 거야. 왜? 비례대표제니까. 따라서 7번의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기본 문제 풀때 한번 알려줬어. 맨 앞에 정부 형태라는 게 나오면 일단 하나만 체크해. 정부 형태인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래. 각국의 의회 의원은 지역구 100명이래. 그리고 T 시기에 요게 중요하다. 각국의 의회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고, 오케이. T 시기에 100석, 선거구 100개.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득표수는 당선인을 결정한대. T 플러스 1 시기에는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선거구의 수가 50개가 된대. 선거구의 수가 50개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거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겠죠? T 플러스 1 시기에는. 자, 이제 T 플러스 2 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제는 T 플러스 1 시기가 동일하대.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된다? 중대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는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대신에 선거별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이번에는 공천 체제가 달라지는 거네. 자, 이제 표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온대. 자, 일단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요. 이 작업에서 과반 의석이 있는 정당을 찾는 거야. 자, 근데 T식의 경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 A 정당이. 만약에 의원내각제였다면 행정부 수반 어디서 나와야 돼? 과반 의석 차지했으니까 의원내각제였다면 A 정당에서 과반 의석 차지했으니까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 정당이어야 돼. 근데 과반 의석을 A 정당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B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나왔다라는 거는 의원 내각제는 될수 없다. 오케이. 지금 그럼 각국은 뭐다? 대통령제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어. 되셨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식의 의회 의원 선거제도는 동일 선거구내에서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 정답하면 안 돼. 당선자 간에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의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인 거야. 중대 선거구제니까.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잘못된 설명이야. 왜? 단독내각 구성은 어디서 하는 거야? 의원내각제. 근데 지금 가북은 대통령제라는 거 찾아낸 거지.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가 1인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선거구별로 후보자일 수 있는 공천자의 수가 1인이라면 이라는 가정이라면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T 플러스 1시기에서 1인 공천 체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얘들아, 선거구의 수는 몇 개였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50개였어. 자, 근데 B당과 C당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 B당은 30,

8개에서 2명씩을 일단 뭐 2등 안에 들었나 봐. 그리고 C당은 16개의 선거구에서 일단은 뭐 2등 안에 들었나 봐. 그치? 뭐 어쨌거나 이 결과값이 나온 거야. 두 개를 합쳐보니까 54야. 선거구는 50개인데. 54라고 하는 거는 4개의 선거구에서는 B랑 C가 동시에 당선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인 공선 체제라면은 B당과 C당이 함께 당선된 선거구의 수는 그래서 4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1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방법이야. 자, 이번에 T 플러스 2 시기에 1인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T 플러스 2 시기에 1인 공천 체제라면은 의석률이 54%가 나올 수 있어? 아니, 지금 의석률이 54%가 나올 수가 없지. 왜? 지금 물론 이게 단위는 석이지만 백석이니까 그대로 54%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다시 해봐. 자, 우리 만약에 여기 1인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1인 공천 체제라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정당이 한 명씩만 공천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두 명이 당선되는 구조라면은 A 정당에서 두명 돼? 안 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물론 지금 A, B, C당밖에 없지만 비율을 들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특정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건 1인 공천 체제에서는 맥시멈 50%야. 근데 1인 공천 체제라면은 50%를 넘길 수가 있나? 아니잖아. 1인 공천은 맥시멈이 50%인데, 그러니까 1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몇 번?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1인 공천일 때의 맥시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순간 헷갈리면은 나처럼 사례 하나만 떠올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 논리적으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실천 기출 플러스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보자마자, 와,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감이 안 왔을 거야. 자, 이거는 일단 너무 길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미리 말할게요. 자, 우리 여기, 여기. 자, 우리 정부 형태랑 관련된 거. 자, 우리 정부 형태랑 관련된 거는 일단 요 문제에서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 결과 분석이랑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국, 을국 모두 전체 의석수는 30석이래. 그 다음에 각각 한 표씩이래. 자, 그 다음에 모두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라인데, 뭐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대. 여기도 아는 거야. 그리고 모두 다 10개의 선거구에서, 오케이. 요건 일단 적어놓을게. 선거구는 몇 개래? 10개래. 자, 그 다음에 각각은 유지하되 선거제도를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 배로 늘리고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수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를 하고 을국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전체를 비례대표 의원 선거만으로 선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봐. 지금 차근차근 볼 거야. 전체 의석수는 몇 개야? 앞에서 30명이라고 그랬지. 전체 의석수는 30석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치시기에 지역구 의석수를 다 더해보니까 몇 석이 돼? 20석이 돼. 자,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는 몇 석이 되는 거야? 10석이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T 플러스 1 시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 개편안에 따르면은 T 플러스 1 시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 배로 늘리고, 그럼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20석이 되는 거고, 지역구 의석수는 10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요거 일단 기억한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거는 표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A, B, C당. 그 을국의 경우에는 X, Y, Z당. 일단 제일 첫 번째 현행부터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 현행에서는 일단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지역구 의석수 10, 4, 6 적어주시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정당 투표 득표율은 비례대표 의석에다가 배분하게 되는 거니까 각각 6, 2, 2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이 둘을 나눠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극의 경우에는요, T 시기에 지역구 의석수를 살펴보니까 5, 3이야. 자, 그럼 지역구 의석수는 몇 개야? 10석이야.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는 몇 석이 되겠어? 20석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20석을 40%, 50%, 10%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8석, 10석, 2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현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편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개편안의 경우에는 T 플러스 1 시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겠지? 현행은 T 시기 개편 하는 경우에는 T 플러스 1 시기로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 플러스 1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갑,
국과 을국, 그리고 A당, B당, C당, X, Y, Z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그렇죠. 갑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 배로 늘리고,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몇 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석이 되고 지역구 의석 수가 10석이 되는 거였죠. 의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만으로 설치한대. 그럼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겠어? 그렇지. 을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있고 지역구는 없게 된다라고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얘들아, 근데 니들이 몰랐던 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가 몰랐을 거야. 요거 때문에 그래요. t식이 대비 t 플러스 1식이. 그럼 t분의 t 플러스 1식이의 지역구 의석수의 비야. 그럼 여기는 t식이 비의 t 플러스 1식이의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얘들아, 이 분수를 알아내는 게 중요했어.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만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t시기의 갑구의 지역구 의석수는 10석이었어. 그럼 2분의 1이 나오려면 t 플러스 1시기에는 5석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t시기의 갑구의 비정당은 4석이었어. 그 값이 2분의 1이 나오려면은 t 플러스 1식에는 2석이 나와야 돼. 되셨죠? 얘들아, 그 방법대로 한다면 여기는 3이 들어가게 될 거야.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이야. 그럼 나머지 비례대표도 거기다가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가 10석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20석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해본다면은 각각 어떻게 나오는 거야? 9, 6, 5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t식이 대비 t 플러스 1식의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는 82야. 여기가 8이면은 여기는 9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대로 9. 이번에 여기가 10이었으니까 B가 되려면 18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현행과 개편안 먼저 싹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은 사실은 나머지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T식의 갑구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수가 앞에서 몇 석이었어? 요거 헷갈리니까 지우자. 자, 우리 지역구 의석수는 20석이었어. 지역구 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 의석수는 20석인데, 선거구의 수는 몇 개였어? 그렇지. 선거구의 수는 10개의 선거구였어. 그러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니까 중대 선거구제였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반면에 을의 경우에는 몇 개의 선거구에서, 그렇지, 10개의 선거구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석수니까 소선거구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시기에, 여기가 T시기지. 갑구가 달린 을국은, 오,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인데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죠. 갑구기 중대선거구제였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식의 을국의 x당과 z당의 의석수의 합은 12예요. 전체 의석수는 30인데 과반됩니까? 안 되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식의 t 플러스 1식에 비해서 갑국의 a당과 달리 c당은 의회 의석률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전체 의석수는 30석으로 동일하죠. 그럼 의석수의 비중만 찾아봐봐. a당은 16석에서 14석이 됐어. 그치? C당의 경우에는 8석에서 8석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A당이 16석에서 14석이 됐기 때문에 의회 의석률의 비중이 증가했다. C당이? A당은 16석에서 14석. C당의 경우에는 똑같죠?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의 의회 의원의, 잘 봐,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었다고? 지금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에서는 비례대표로만 뽑잖아. 근데 어떻게 지역 대표성이 강화돼?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의 Y당 의석수는 18석이에요. T시기에 갑국의 B당 의석수는, 잘 봐야 돼, T시기 갑국의 B당 의석수는 6석이에요. 3배이다. 정답 5번 끝.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t시기 대비 t 플러스 1시기가 조금 헷갈렸을 텐데 요거만 분수로 잘 풀어내 주시면은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플러스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지만 분명히 힌트가 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 의석수는 몇 석이래요? 400석이래요. 그런데 의석 지역구 의석수랑 비례대표 의석수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 200개, 비례대표 200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나머지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지역구 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수가 100개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거니까 중대 선거구제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비례대표 의석수는 여기가 너무 중요하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득표율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일단은 배정해. 배정한 다음에 배정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수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봐봐. 저를 그대로 어떻게 옮겨볼 거냐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현행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지역구랑 비례대표 의석수 한번 나눠보자. 자, 우리 지역구 의석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률로 나와 있는데 전체 200석입니다. 각각에다가

20, 80, 40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수만큼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22, 130, 그리고 28, 20,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개편안에 따르면은요, 1안과 2안에서는 일단 지역구 1안에서는 어떻게 된대? 1안에서는 지역구 100, 비례대표 300이 된대. 그 2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의 경우에는 1안에서는 이번에는 바뀐대. 대표 결정 방식이 어떻게 된대? 1안에서는 이렇게 무엇이 나오게 된다? 절대다수 대표제가 적용이 되게 된대요. 그치? 자, 근데 이 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오케이. 이 안에서는 그러면은 여전히 단순다수 대표제 적용이 되나 보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경우에는 1안은 현행과 동일하대. 근데 이 안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이번에 뭘 곱하는지 봐야 돼. 정당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대. 자, 이번에는 뭘 곱해주는 거야? 이 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아까는 전체 의석수 곱했어.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수인 200을 곱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안의 경우에는 사실 1안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 하지만 이 안의 경우에는 A, B, C, D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할 수 있어. 지역구 의석은 그냥 그대로 다머제 방법 간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부터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야? 저기에 200을 곱한 숫자만큼. 왜?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는 거였으니까.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게 끝이야. 다 됐어. 1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 내용 토대로 기역, 니은, 디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요.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차 투표에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낙선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왜?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왔어. 그래서 결선 투표 갔어. 근데 결선 투표에서는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역,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 제도는 뭐였어? 중대서거구였었어. 자, 근데 1안의 경우에는 100명이 그리고 선거구 수도 100개야. 그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소선거구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안과 달리 현행에서는 중대선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요거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안 적용 결과와 달리 현행에서는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비당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비당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200석이니까 전체 400의 과반 아니죠. 절반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안 적용과는 달리 현행에서는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어,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모두 정답인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포인트에서는요, 득표율에다가 전체 의석수를 곱하는 건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는 건지, 그거를 잘 봐오면은요, 나머지 숫자 계산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막 우리가 나머지 뭐 잔여 의석을 배분하는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초과석이 나오는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뭘 곱하는지만 잘 봐주시면은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모두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수능특강 8단원 선거 과정 넘어가서 이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밑줄 친 내용과 계속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민단체는요, 정치 과정에서 니은 보좌 관련 법 마련을 촉구했대. 우리 밑줄이 어디까지 있는지 봐야 돼. 시민단체가 촉구한 거야.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와 지지를 벌인 거야. 이거는 산출이 아니라 투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정책결정기구이다. 그렇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된 곳이죠.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리을은 법 개정안이 끝까지 봐야 돼. 의결됐대. 오케이. 그럼 정치 과정에서 투입이 아니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산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모두 다 정치 과정에서 정치 참여 주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와 지지를 정치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내보낼 수 있는 개인과 단체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 된다?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의 기능을 찾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건다 언론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주로 찾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물론 공공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언론의 기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일단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한 방송탐사 포도 프로그램 뭐야?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장 인근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집중 보도했대. 그러니까 보도가 되니까 그 이후에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검토 중이래. 자, 원래 사회 문제로 깔려 있었던 거였는데 보도를 하고 나서부터 더 의논할 만한 주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사실 디귿도 언론의 기능이라도 보기는 어렵죠.

정부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어려우니까요. 이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는 각각 1당, 양당, 다당 중 하나래. 근데 중요한 거는요, 1당과 2당의 점유율을 나타낸 거고, 국가별 정당의 수는 4개래. 그럼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변곡부터 보자. 너무 쉽네. 자, 1당, 2당 더했더니 100%야. 근데 1당이 99% 가져왔어. 그럼 변곡은 어디에 당해? 1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의국의 경우에는 1당, 2당을 다 더했더니 점유율이 60%가 나와. 그럼 나머지가 40%를 차지하겠네? 근데 나머지가 2당이 더 존재하잖아. 그럼 의국은 다당제에 해당이 될 거야. 왜냐면은 각국의 경우에는 두개 합쳐봤더니 99%야. 그럼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교체하는 양당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간 대립시 중재가 더 어려운 건 어디예요? 양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나는 다당제였으니까 잘못된 설명. 2번, 정치적 책임 소재가 더 불분명한 거는 둘 중에 다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가는 양당제였으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을 비교했을 때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은 양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가는 양당제니까 정답 3번 끝. 자,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당제와 한번 비교하는 거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 용이하다고? 아니죠. 오히려 나가 더 용이한 거죠.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정권 교체가 용이한데, 아니 지금 1당제가 용이하다고? 잘못된 설명이죠. 오히려 복수 정당제에서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 문제 본 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는 처음 봐요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처음 보는 문제가 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참여 집단 유형별로 ABC는 일단 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조건 중에 하나래. 자, 그런데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치 참여 활동의 정치 참여 의사율은 이익 집단에 대한 참여 의사율은 정치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한 정당의 참여율보다 높았고, 그러면 이익 집단의 경우에는 정당을 통한 참여율보다는 높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의 참여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순서대로 나오겠네. 그 순서대로 따져본다면 가장 높은 건 어디겠어? C가 바로 시민단체가 되는 거겠죠. 그럼 B는 이익집단. 그럼 가장 적은 참여 의사율을 보이는 A는 바로 정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정당, B는 이익집단, C는 시민단체라고 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숫자와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 공익보다 집단 구성원의 이익, 아니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는 이익집단이었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거 뭐였어? 당정협의회. 여당과 행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회의체. 그러면 정당이 하는 역할이었죠? B는 이익집단.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건 정당.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다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왜? 대의제 한계가 뭔데?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 4번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하는 거는 ABC 중에 누굴까? 그렇죠. ABC 모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본 문제까지 풀었을 때 4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 풀면은 모두 다긴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물론 읽어야 되지만, 문제를 푸는 팁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결국에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밑줄 친 내용부터 연결시켜 보는 거야. 얘들아, 밑줄 친 니은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해 촉구하는 캠페인이 이어졌대. 캠페인이 선출이야? 아니죠. 요구와 지지를 하는 투입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이제 2번 보자. 밑줄 친 미음이 뭐였어?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대. 그러면 뭔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 산출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줄 친 시옷은 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딨니? 여기 있다. 자, 청원이 계속되고 있대. 저 청원이라는 건뭐 하는 거야? 만약에 시민의 의사를 대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의 의사를 국가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대의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3번 정답.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정치 참여 주체를 기업과 디귿으로 한번 살펴보자. 시민단체, 정치 참여 주체 맞아. 이번에는 디귿. 동그라미 동그라미 당, 정당, 정치 참여 주체 맞아. 그거 둘다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기구 비읍과 리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자, 비읍, 지방의회. 자, 이거 시험에 내가 나온다라고 했었지. 지방자치단체, 뭐 만들어? 조례, 국회, 법률 만들어. 그거 둘다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해. 리을과 비읍 잘 봐봐. 다시 국회 당연히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가, 지방의회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읍과 달리 리을이 아니라 비읍과 리을 모두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1번에 5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문제 보자마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풀어보세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대. 자, T시기와 T+1시기의 일부 정당이 의석률을 나타낸 거래. 일부 정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3개뿐인데 지금 A당, B당, A당, B당만 나와 있는 거야. 자, 이제 무소속 의원은 없고요. 정당제도 유형 중에서 각각 양당제, 다당제에 해당이 된대. 일단 갑국을 살펴볼까? 일단 T시기에 살펴보니까 두 개를 합쳐봤을 때 92%에 육박해. T 플러스 1시기를 합쳐보니까 마찬가지로 92%에 육박해. 그 말은 나머지 정당이 하나가 존재하지만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교체하는 갑국은 양당제에 해당이 될 거야. 자, 보면 을국의 의회의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보았을 때 75, 두 개를 합쳐보았을 때 46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정당이 차지하는 비율도 꽤 높겠다. 그럼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을국의 형태는 다당제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단서조항을 통해서 연결시켜 놓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기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입니다. T시기에는 지금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A당이었어요. 반면에 T+1시기에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B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다르겠죠?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T시기에 비해 T+1시기에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지금 일단 A당의 의석률, B당의 의석률 모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당의 의석률은요 25%에서 56%로 늘어났어요. 아니 나머지 정당의 의석률이 25%에서 54%로 56이 아닌 54%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A당과 B당 모두 다 의석 점유율이 줄어들었어. 게다가 나머지 정당의 경우에도 25%에서 1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평가가 나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새 학생의 평균 점수는 1점이래. 그리고 갑은 병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그리고 을은 을에 비해 갑은 높은 점수를 받았대. 그 순서는 이렇게 나오겠네. 거기다가 각각 하나 맞을 때마다 1점씩이래. 근데 새 학생의 평균 점수가 1점이 되기 위해서는 2점, 1점, 0점이 되겠네. 왜? 병갑을 순서대로 놓고 1점씩이 부여되고 평균 점수 셋을 다 했을 때 1점이 나온다라고 한 거는 이 조건을 모두 합친다면은 병은 일단 2점, 을의 경우에는 0점, 갑의 경우에는 1점이구나. 그래야지 나머지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을은요 다 틀렸어요. 그리고 병은 다 맞았어요. 그럼 일단 C가 뭔지 뭐 알 수 있겠네. C는 어디예요? 정당이에요. A랑 B는 이익집단이랑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A에 이익집단이 들어간다면 요거는 맞았겠지. 근데 틀려야 되는 거니까 A에는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B는 이익집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부터. 자, A와 달리 B는 집단행동을 통해? 아니죠. A와 B 모두 집단행동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아니죠. 모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A, B, C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해봅시다. A는 시민단체는 정치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 요게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1점이 되어야 돼. 가가 맞았으면은 나는 틀려야 돼.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를 역할을 안 한다? 아, 이거는 정당인데 이 역할을 하는 건 B는 이익집단인데 틀렸네. 틀린 내용이 들어가는데 틀린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수 있네. 정답 4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셨죠? 마지막 5번 하자. 자, 이제 나와 달리 나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나에 들어갈 거는 뭐였어?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자, 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다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A, B와 달리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옳은 설명인데 나에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에는. 왜? 다에는 지금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옳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 4번이라고 될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근차근 아 이건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옳지 않은 내용이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나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푸는 연습도 계속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양당제, 다당제 이렇게 나와 있어. 마지막 선생님 멘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답은 옳게 설명했대. A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한다? 그럼 A는 양당제야.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바로 선생님이 모두 다 민주적인 정당 제도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B는 다당제다라는 거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을은 이렇게 얘기했대. A와 B를 서로 바꿔서 설명했대. 그럼 결국에 B는 A에 비해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A랑 B를 바꿔서 설명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A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양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지 바꿔서 설명한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에는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와야 돼. 그리고 나에는 뭐가 와야 돼? 나라는 특징에 해당된다. A는 B에 비해. 그럼 양당제가 더 갖고 있는 특징이 와야 돼. 여기에는 두 개의 공통점이 와야 되는 겁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두 개의 공통점이야.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는 둘다 모두 해당 안 되는 건데 이건 일당제잖아. 자,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의 반영이 용이한 거는 다당제야. 여기 양당제에 해당하는 내용 들어가야 돼. 잘못된 설명. 군소정당 단립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다당제야. 근데 나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양당제에 해당하는 내용 들어가야 돼.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야.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는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다에는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 들어갔어야 됐어. 왜? 두개 서로 바꿔서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야. 정답은 4번이야.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간 드립시 중재가 용이한 건 다당제야. 근데 다에 들어갈 거는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6번 세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세트 문제는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찾는 문제랑 정치과정과 정치참여의 문제가 한 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5번 발문 살펴보니까 정치참여집단 ABC라고 나와 있어. 그건 정치참여집단 ABC가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풀때 어떻게 풀자? 키워드가 되는, 단서가 되는 문장을 찾자라고 되어 있었어. 자, A는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대. 그럼 A는 시민단체가 될 거야. 자, 이제 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주요 정강으로 내세운, 얘들아,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지. 정강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치적 강령이다. 정책적 이념의 큰 줄기다.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B는 그러니까 정당이 되는 거야. C는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발문에 따르면은. 시민, 아이고, 이익 집단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익 집단이 맞는지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 C, 여기 있다. 플라스틱 생산업체 회원들로 구성된 C, 오케이. C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 보자.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건 어디야? 법률의 재개정. 국회죠. A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A는 시민단체니까. 정권 획득을 위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이건 옳은 설명. B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한다고요? 이거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설명이잖아. ABC 모두 사회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선지는요,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얘들아 끝까지 읽어야 돼. 여기까지 읽고, 제정, 산출이야 라고 하기 위해, 뭐야? 제정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게 산출이야? 아니죠. 해외 사례의 단순한 조사니까 산출에 해당하지 않아요.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는지를 꼭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을과 관련된 거네요. 리을은 선거예요. 선거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결정기구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겠죠. 아니, 만약에 정책결정기구가 제대로 공약을 제시한 다음에 그 공약을 잘 실천했어. 그건 다음번에 한번더 뽑아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역할 선거가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역이랑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제안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거는 모두 다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요구와 지지를 개인별로 집단별로 흘려보내는 거니까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정은 뭐를 했대? 그치, 고등학생으로서 후보자에게 투표했대. 공무담임권을 실시한 게 아니라 정의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을병정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갑의 경우에는 무인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노인을 보았대요. 그래서 나는 언론사 누리집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자, 이제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당에 가입했대. 병은, 아, 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서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대. 중요한 내용에만 밑줄 쳐볼게. 마지막 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 여기 중요하지. 전자청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를 했대.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이 선거권이에요.

아니,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은 정당에 참여한 거지 내가 한 표를 행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정치 참여 방법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권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우리 정의 정치 참여 방법은 뭐한 거야? 노동자의 사망, 부상, 질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할 때 청원권은 뭐야? 원하는 바를 국가기관의 문서로서 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권 보장을 요구하고자 여기까지 맞아. 절차적 권리, 그쵸? 나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청구권이었죠. 청원권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달리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집단적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 정당, 병은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 을의 방법도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달리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은 학교 앞에서 캠페인이야. 반면에 갑은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누리집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대. 그러면은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시공간적 제약이 더 갑에 비해서 작겠죠.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전자민주주의니까 요 선지 꼭 나온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정과 달리라고 한다고? 아니, 지금 정에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드디어 언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ABCD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A에서 보도를 했대. 그럼 A는 언론이 될 거야. 예, 우리 B는, 우리 여기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대. 그럼 B는 시민단체가 될 거야. 자, 이제 C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세모 상인들로 조직된 C는 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특수이익 실현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 이익집단입니다. 마지막 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당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C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니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가능한 거겠죠. 자,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A랑 C 중에 누가 할까요? 그렇죠. 언론과 시민단체 모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익집단도.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사를 표출을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정당과 달리 이익집단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는 D와 달리 B는 이라고 되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와 달리 B, C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 않죠. 4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와 달리 B는 CD의 활동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결국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는 언론도 해당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A와 달리라는 표현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우리가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기출 플러스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선생님이랑 수특 같이 했던 친구들은요, 제시문만 같이 연습했었어. 자, ABC 찾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된다? 단서가 되는 조항 찾아주셔야 된다. A는 무엇을 하려고 한대? 선거에 공약을 수립하려고 한대. 그 A는 정당이 될 거야. 자, 그런데 B는 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대. 누군데? 관련 산업 분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한대. 그럼 B는 이익집단이 될 거야. 그럼 C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랑 관련된 공익 실현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으니까 C는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정치사회화의 기능,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능 수행하는 거죠. 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누구예요? 정당입니다. 따라서 A와 달리가 아니라 A.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기구 이 중에 있습니까? 정책결정기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결정기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건데 아무 관계 없는 거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A, B, C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지막 5번, B, C와 달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이 되었다. 정답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BC가 누구인지 일단 먼저 찾은 다음에 선제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A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총선 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대. 오케이. 공약에 제시한 정권을 획득하려고 한다. A는 정당이야. 의료기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B. B는 이익집단이야. 반면에 C는 의료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실현. 얘들아, 소름 돋게 패턴이 똑같지 않아? C는 그래서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0: 1번 선집부터 쭉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 내용이 나온다면요.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힌트가 되는 문장을 잡아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1번이랑 2번은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봅시다. 얘들아, 정당이 법률안을 발의해. 야, 법률안 발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지. 법률안 발의를 정당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었죠.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건 누구의 역할? 정당의 역할. B는 누구였어요? 이익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얘들아,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건 ABC 중에 누구야? 모두 다야. 왜? 정치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내가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고, 모두 다 정치 참여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유일하게 누구야? 정당이야. 따라서 B와 달리 A는 정답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빠르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풀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사실은 정답이 눈에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5번 진짜 정답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산출 기능을 담당하는 건 아무도 없어. 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집단으로서 주로 산출이 아닌 투입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 자, 산출을 담당하는 건 누구였는데? 그렇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국가기관, 정책결정기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우리 이번에 공부 가치로 하기로 한 1번 실전 문제에 나왔었던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와 C 모두 정책결정기구로서 산출을 담당한다. 물론 A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드셨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에 4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선거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면서 알았을 거야.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풀었었던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는 시간을 압축해서 전략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9단원 민법의 기초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호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사나운 반은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엔 세 문제 정도만 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사나운 반응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금속, 금속 이온 반응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 시간에 금속, 금속 이온 반응을 좀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산화수 규칙 꼭 기억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활용해서 한번 같이 반응식 완성시키기를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 프리뷰 중요한 거. 산화수 규칙에서 제가 강조했던 다섯 가지입니다. 1족, 2족, 플로린, 수소, 산소. 자, 1족, 2족이다. 금속은요, 플러스 1, 플러스 2 산화수 가진다. 플로린은 무조건 얘네들은 뭐다? 전기음성도 가장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수소다 라고 하는 건 보통 되게 비금속 원소의 이 화합물에서는 보통은 플러스 1. 그런데 금속과 같이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 마이너스 1. 산소는 보통 마이너스 2다. 하지만 구조에 따라서 플로린과 같이 결합할 수도 있고 또는 과산화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땐 조금 다른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조할 부분은요, 오늘은 반응식 완성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원리는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화수

변화를 빠르게 찾자라는 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산화수 규칙이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저번 강의를 빠르게 보고 오시면 오늘 더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제가 정리하고자 다표로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산화다라고 하는 거 얻었어요. 하지만 그때 전자를 잃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 산화수 관점에서는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증가였고요. 자, 여기에서 반대로 환원이다라고 하는 건 산소 얻었어? 여긴 잃어요. 그럼 전자 잃었어? 여긴 얻어요. 자, 그럼 여기에 산화수는 감소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성. 증가한 만큼 감소해야 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산화제와 환원제 찾는 거에 적용해 볼게요. 자, 산화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우린 동시성. 다른 물질 산화됐어? 난뭐한 거예요? 그 반대인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이다. 그럼 다시 환원제다라고 하는 건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나는 산화되는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저번에 했던 식인데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망가니즈다. 그럼 여기서 산소에 대한 산화수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플러스 4, 뒤에 갔더니 염소가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두개 있다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0이다 망가니즈 2. 그럼 얼만큼 증가? 얼만큼 감소? 이 감소,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자, 이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는 환원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염소는 수소가 플러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자, 나중에 호전소 물질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로요. 1 증가. 자, 그럼 여기에서는 감소해서 환원, 여긴 증가해서 산화. 그럼 얘는 사실은 본인은 산화했고요. 남은 환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을 환원시킨다 해서 환원제다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본인을 환원했고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산화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이제 같이 찾아줘야 돼요. 남을 산화시킨다, 산화제. 남을 환원시킨다, 환원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반응 계수 한번 맞춰보는 연습해 볼 건데요. 이 반응 계수를 맞출 때,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때 기본 원리는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찾아볼 건데요. 이온의 전하 곧 산화수다. 그럼 이온의 전하 곧 산화수니까 이건 좀 편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4. 그럼 얼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볼까요? 2에서 4니까 2 증가.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증가했으니까 산화의 환원이에요. 산화되었다라는 거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산소가 보통 4개 마이너스 2. 자, 근데 여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다 더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망가니즈가 7. 뒤로 갔더니 망가니즈 이온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다. 그럼 얘는 증가 또는 감소 얼만큼 한 거예요? 7에서 2니까 5만큼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환원과 산화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는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증가 감소를 맞추기 전에 양쪽에 이 원자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세요. 그럼 얘네가 하나 있는지 혹시나 두개 있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 있다. 그럼 이제 맞춰줘도 돼요. 아,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도록 여기 2 증가 5 감소. 최소 공배수 10이네. 그래서 여기는 산화 5배, 여기서 환원은 2배. 그래서 여기는, 아, 전자가 10개씩 잃고 얻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10개 기준은 얘가 몇 몰일 땐가 봤더니 반응 계수가 그럼 여기 5. 왜냐면 산화가 2 증가였는데 5배 해야 되니까 반응 계수 5, 여기도 5. 그럼 여기는 지금 2죠? 여기 2, 여기 2. 그래서, 아, 얘네가 5몰 반응할 때, 5몰 산화될 때, 전자 이동량은 10몰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대 2다, 라는 거가 다 채웠으면 이제 나머지,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 중에, 이렇게 항상 수소이온이랑 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양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는 산소 원자 수를 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하량 보존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산소 원자수로 본다면 4 곱하기 2니까 8, 여기가 8이어야 돼. 그래서 수소 이온은 여기가 16이다 라는 걸 맞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하량 보존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2 플러스죠.

총 5몰이다. 그래서 C 플러스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를 모른다.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플러스 A는 나중에 5 곱하기 4니까 20에다가 2 곱하기 2니까 4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A라는 건 몇이 나와요? 16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하량 보존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산소 원자의 개수를 양쪽 오른쪽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아야 되죠?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산화수 변화 있는 것들을 빠르게 찾자. 자,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은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증가 감소에 대해서 맞추기 전에 양쪽에 혹시 얘네 원자의 종류가 같은 애가요? 두개 이상인가 봐주셔야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혹시 다른 데도 없나? 한 번씩 봐주고, 없다. 그래서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계수를 넣어줬고, 마무리로 안 되어 있는 반응 계수 안 돼, 안 맞춰져 있는 애들을 맞춰주는 것까지 마무리 딱 지어줬습니다. 자,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요,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호던수 물질이 딱 눈에 띄니까 산화수 00 시작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여기 얘네들은 지금 은이온과 황화이온,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다라는 게 바로 보였고, 그럼 얼만큼 감소했어요? 1 감소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이다라고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알루미늄을 봤더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 2 마이너스, 여기 3 플러스니까 플러스 3. 이라는 거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얼만큼 증가했다? 여기 3 증가. 그럼 얘 증가했으니까 산화의 환원이에요? 산화다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가 감소가 맞다라고 하기 전에 왼쪽과 오른쪽에 혹시 두개 있는 애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두개 있는 애, 여기 두개 있는 애가 있다. 그럼 사실 환원은 두번더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2가 없기 때문에 살짝 보류. 왜 보류냐면 나중에 증가랑 감소 맞췄을 때 곱하기 몇을 더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잠깐 보류. 자, 그럼 여기도 맞춰주려고 했더니 얘가 지금 2가 이미 있어. 그럼 이 3증가가 똑같이 여기 지금 두 배만큼 더 일어나줘야 돼. 그래서 여기도 2가 없으니까 보류. 자, 그럼 얘네가 이제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2 감소, 여기 6 증가. 그럼 여기다 몇배 주면 돼요? 3. 그래서 이 반응 계수가 3. 자, 그럼 여기는 반응 계수가 3 들어갈 때2 곱하기 3이니까 6. 자, 나머지 여기다 우리가 보려고 했더니 얘네는 추가로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1, 여기선 보류했던 1을 그대로 밑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은이라는 거 2, 3은 6. 자, 알루미늄 1호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잘 찾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 찾고 얘네들의 증가 감소를 맞추기 전에 혹시 양쪽에 뭐두 개씩 있는 애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화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양적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미 완성된 식이 있어요. 그럴 때 산화제, 그리고 환원제가 몇대 몇으로 반응을 할 때, 누가 얼만큼 환원될 때, 누가 얼만큼 생성되니? 라는 거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산화제인 산화철이요. 환원제인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반응 계수가 1대 3입니다. 그래서 1대 3의 몰빌로 반응함으로, 여기서 산화철이 1몰이 만약에 환원된다면, 얘는 지금 산화제니까 환원이 됐겠죠? 그럼 일산화탄소는 반대로 산화될 거예요. 몇 몰만큼? 3몰만큼. 그래서 우리가 반응 계수 찾았다? 그 반응 계수 비를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거, 얼만큼 얘는 환원되니? 전자 이동량 얼만큼이니? 얼만큼 생성되니? 라는 걸 답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적 관계에 활용하는 문제까지 우리 개념 체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으니까 자신은 환원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산화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산화는 반응해서 증가한 산화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요, 어때야 된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반응 계수를 맞추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양적 관계 문제 들어갑니다. 이 반응에서 환원제는 누군지 일단 찾아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철이라는 게 호던수 물질이다. 그럼 얘네가 지금 2 마이너스 3 플러스죠? 플러스 3에서 0으로 얘는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환원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가 환원을 했다라는 건 지금 산화제란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산소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탄소가 2,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다덤 0이 되니까 탄소가 플러스 3.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 얘가 산화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산화를 하고 남을 환원시키는 건 바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환원제인 거 찾았고요. 그때 철이 1몰이 생성된대요. 그럼 철이 1몰이 생성될 때 지금 2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몰일 때 그때 환원제의 양, 환원제다라는 거 일산화탄소죠. 그때에는 3몰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몰일 때 얘에 대한 양 몇이니라고 물어봤으니까 2분의 1배를 해주니까 2분의 3. 다시 말해서 1.5몰만큼이다라고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비 찾았다. 그 몰비를 활용해서 실제로 요구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2번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얘가 반응 계수 다 주어졌는데, 얘가 지금 1.5몰이 환원될 때, 자, 그럼 우리 반응 계수비를 써놓고 시작할까? 얘네가 3대 2대 6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1.5몰만큼 환원될 때, 그럼 얘네 지금 2분의 1배 됐네? 그럼 알루미늄이라는 건그반 1, 그럼 그때 생성된 은도 그반 3. 그래서 1몰 반응하고 이때 생성된 건 3몰이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 계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반응 몰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반응 참여하였고 상성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문항은요, 바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죠. 증가한 산화수압과 감소한 산화수압은 같다라는 거 활용해서 한번 완성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아마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건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발문 갑니다. 다음은 망가니즈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가와나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M값 찾아보자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M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한테 가려져 있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얘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얘가 4개 있다, 마이너스 8, 다던 마이너스 1이다, 7이다. 그럼 얘가 M에서 플러스 7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감 잡기 위해서 반대쪽을 한번 명확하게 찾아볼게요. 그래도 여기서 이온이 플러스 2니까 얘가 변했겠지란 생각으로 산소가 마이너스야. 두개 있는 마이너스 4, 화합물은 0이 돼야 되니까 나비라는 건 플러스 4겠다. 그래서 얘가 4에서 지금 2로 이만큼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감소한 거와 증가한 거를 맞추기 위해서 반응 계수가 몇이 들어갔냐면 5배. 지금 5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네가 10 감소? 얘네 지금 10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반응 계수가 2 있죠? 다시 말해서 얘네한테 2배를 해준 거야. 얘네가 지금 증가가 지금 몇배 됐기 때문에, 얼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2배를 해준 거예요? 바로 10이 돼줘야 되니까 여기는 5만큼 얘네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M이라는 거 몇이다? 2다. 2에서 7을 5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M은 2 플러스요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그럼 우리 그대로 나한테 한번 가볼 건데 얘가 2 플러스. 이제 A와 B를 찾아보도록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일단 기본 원리는 이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탄소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탄소가요, 여기 B 곱하기 X는 나중에 여기에서 지금 10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산소라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산소가 여기서 4A 더하기 여기에선 2XB 괜찮아요. 걱정 마요. XB 지금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는 여기에서 산소라는 거 20에다가 여기에서 산소는 8이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몇이라고요? 우리 BX가 10, 그럼 여기 20, 그럼 4A는 몇이다? 8이다. 그래서 A가 몇이다? 2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여기 2야라는 거 찾아냈다. 여기도 2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망가니즈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요. 얼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4배에서 마이너스 8, 다던 마이너스 1, 여기 7. 그럼 7에서 나중에 얘네가 2가 됐거든요. 그럼 7에서 2가 됐기 때문에 증가 감소 5만큼 감소했어요. 그 5만큼 감소했는데 여기다 지금 반응 계수 2 해줬다라는 건 2배 해줬다. 얘네들 10 감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탄소라는 애도 얼만큼 얘네가 증가해야 돼요?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얘네가 10 증가가 돼줘야 돼요. 그럼 10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산화수는요, 이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다도에서 0이 되도록 마이너스 4다. 그럼

산소가 4. 그럼 얘가 4야. 근데 얘네는 증가해줘야 돼. 여긴 감소했으니까. 근데 얘에 대한 우리가 산화수는 모르겠어. W. 그럼 W에서 4로. 4-W 했더니 얘네가 알고 보니 여긴 1원자인데 여긴 지금 X. X만큼 있다. 그럼 X 곱해주고 그때 그 반응 계수 B를 해주면 이것이 뭐다? 얘네들이 바로 10 증가다란 뜻이에요. 근데 BX라는 건 내가 아까 찾아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0이겠네? 그럼 이게 다시 말해서 1이네. 그럼 우리 W, 이 산화수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W 제가 이제 지우고 3 넣어볼게요. 얘가 3이야? 그럼 이 3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다 더하면 이 화합물은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돼. 산소라는 건 마이너스 2죠? 그럼 2X만큼 있다? 마이너스 4X에다가 이 탄소는 산화수가 3이고 이 X 곱할게요. 플러스 3X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X는 몇이다? 2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X가 2야? 그럼 우리 아까 BX가 10이니까 B는 몇이에요? 5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A라는 거 2, 그럼 B라는 거5 더해주면 7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가도록 맞춰주기만 해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네요. 틱은 가나에서 모두 망간이지 산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2에서 5로 증가해서 산화된 게 맞지만 여기서 7에서 2로 감소해서 환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이게 다소 까다로웠죠. 하지만 이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들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양적 관계를 활용해 보자. 얘네들 안에서 우리 한번 반응 계수도 찾아보고 이동한 전자양을 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계수 B가 곧 반응 몰비다. 그리고 얘네가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우리는 아까부터 계속 찾아냈죠? 그것이 바로 뭐야? 이동한 전자의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총 전하량 일정하다라는 거를 활용할 건데, 아까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 산소 원자 수와 같다라는 거 활용해도 되지만, 총 전하량 일정하다라는 것도 활용해도 돼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서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망가니즈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기억부터 가볼까요? 가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얘는 플러스 4. 여기는 지금 염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두개 있다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0, 2. 그럼 4에서 2로 얘네들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망가니즈 산화된다. 자, 이거 수산화 이온은 1가 음이온 두개 있다. 그럼 얘가 지금 2 플러스란 뜻이니까 플러스 2고요. 뒤에 가서 얘 봤더니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 2고요.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된다라는 거 틀렸다. 디귿. 가에서 1몰의 염화 망가니즈가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한테 반응 계수를 주었나 봤더니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얘가 지금 1몰만큼 생성될 때 얼만큼이 이동했는가 한번 볼까요? 망가니즈 봤더니 4에서 2로요. 얘네 얼마만큼 감소? 2 감소. 자, 2 감소인데요. 양쪽에 하나씩이고, 그리고 반응해서 곱할 거 없고, 그럼 얘가 1몰 생성될 때 전자는 몇몰 이동했다? 2몰만큼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네가 1몰만큼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양은 1몰이 아니라 2몰만큼 이동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동한 전자양을 물어본다. 얘네들이 증가하고 감소한 거 몇으로 맞췄는지 확인하면 그 양이 바로 전자의 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가능하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식이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염소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어, 가에서 브로미나 이온은 환원제다. 그럼 환원제다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친구들은 얘가 산화행위라는 걸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나중에 지금 혼합수 물질이 0이 됐죠. 그럼 얘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얘는 증가했네. 그럼 증가했다라는 건 산화했다. 그럼 얘는 남을 환원시켰겠죠. 그래서 환원제가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가에서 브로민 2몰이 생성될 때, 자, 이동한 전자양 또 나왔다. 한번 우리 양적 관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얘가 지금 1몰만큼 증가를 했어요. 1몰이 아니라 1만큼 증가했다라고 제가 써놨죠. 자, 1만큼 증가할 때 양쪽에 보시면 얘가 2원자예요. 그럼 얘가 1 증가인데 사실 2배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럼 얘는 2 증가가

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브롬 2몰이 생성될 때 전자 이동량은 2몰이 될 겁니다. 그럼 이동한 전자에 2몰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봤더니 브롬이나 이온이 2몰이었고 사실 브롬이 1몰이었어요. 얘가 1몰일 때 얘가 지금 이동한 게 2몰이었다라는 뜻이네요.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질문은 지금 2몰이야. 여기서 두 배를 해준 거야. 그럼 2몰일 때 얘네들은 얼만큼? 2몰이 아니라 3몰에 대해서 전자의 양이 이동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1일 때 전자 이동량 2몰이네. 근데 얘가 지금 2일 때 물어봤으니까 얘가 두배 줘서 3몰이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에는 틀렸다. 뒤에 갑니다. 가와나에서 모두 염소의 산화수는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가에서 너무 편하게 호돈수물질이에요. 그럼 산화수가 0?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고 산화수 마이너스 1이다. 0에서 마이너스 1은 감소하는 게 지금 맞아요. 요거 가는 맞네.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덤 0이다. 플러스 4. 자, 뒤로 갔더니 산소란 건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덤 마이너스 1. 그래서 염소는 3. 그럼 4에서 3으로 1 감소하네요. 그래서 가와 나 모두 다 감소하는 게 맞아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너무 고맙게 반응 계수가 지금 다 맞춰져 있어요. 다만, 이 양적 관계에서 제가 지금 하고자 했던 건 바로 이동한 전자의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에 대해서 맞춰줬을 때, 우리는 이때 얼만큼 전자가 이동하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딱 픽스하시고요. 여기서 1몰이었는데 2몰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두 배를 똑같이 맞춰줌으로써요. 얘네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동하는가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느낌 그대로 한번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한테 산화제와 환원제 찾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응 계수도 맞춰보고, 산화제와 환원제도 찾아보고, 한번 산화하는지 환원하는지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오늘 수업을 할 때, 이 산화 환원에 대해서 산소 이동과 전자 이동, 그리고 산화수 변화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 산화한다라는 건, 내가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산화수는 증가하는데 이 동시에 누군가를 내가 환원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화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은요, 누군가를 지금 환원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환원제일 거야 라는 의미로 제가 써놨고요. 어떤 애가 환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난 산소를 잃었고 선전 얻었고 산화수는 감소했어. 그럼 나는 지금 환원되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산화를 하고 있겠죠? 동시에 누군가 전자를 뺏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원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 누군가를 산화시키고 있겠죠? 걔는 바로 산화제야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한번 우리가 산화하는지 환원하는지를 통해서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보니까 반응에서 먼저 맞춰보고 산화제인지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발문 갑니다. 다음은 산화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한번 우리 맞춰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질소가 있어요. 반응물에. 생성물의 질소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 질소에 대한 산화수가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에서 증가 감소를 맞출 때, 잠깐, 왼쪽, 오른쪽에 혹시 두개 있는 애 없니? 라고 물어봤죠. 여기 지금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류했다가 얘네 맞춘 다음에 이걸 확정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선은 구리가 호전수 물질이라서 쉽습니다. 얘 산화수 0. 자, 여기에서 이 NO3는 마이너스. 근데 두개 있다. 2 마이너스. 자,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2. 그래서 구리라는 건 0에서 2로요, 2 증가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산화를 한 겁니다. 얘가 산화를 했구나. 자, 산화를 했어요. 근데 양쪽에 하나씩이다. 그럼 더 이상 할거 없다. 2 증가 끝. 자, 질소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지금 3개 있다. 마이너스 6, 여기 수소 플러스 1. 그럼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 질소는 5가 될 거고요. 뒤로 갔더니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질소가 다 돼서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가 됐다. 그래서 5에서 2로요, 얘는 얼만큼 변했어요? 3 감소예요. 자, 감소기 때문에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바로 환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증가 감소에 대해서 찾아냈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항상 얘가 지금 있다라는 거 인지하도록. 그럼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봤더니, 우선 질소 하나, 질소 하나.
그럼 3감소 2진가야?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3배 돼줘야겠네. 여기서 얘네가 2배 돼줘야겠네. 그럼 여기 3배네. 여기가 3, 여기가 3. 그리고 나서 2배 돼줘야 되는데, 여기 잠깐 넣지 말고 보류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확정 2.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질소라는 게 여기에서 풀어주면 얘가 2개인데, 여기 전체 화합물은 3개죠? 3이 6, 6이 더 있기 때문에 2에다가 6을 더해준 A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류해줘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얘를 빼먹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한번더 기억.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 물이라는 것까지 마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소가 여기 지금 하나 있는데 8개예요. 자, 수소 다른 데 없고 여기만 있다. 8개인데 여기 2원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 그러면 끝. 기억 갑니다. A 더하기 B다. A라는 건 8, B다라고 하는 건 3이죠? 자, 그럼 11인데요. 나중에 C 더하기 D 더하기 2다라고 하는 건3 더하기 2 더하기 4기 때문에 얘네들은 9라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니은 갑니다. 구리는 산화제이다.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사실 구리라는 건 본인이 산화를 하고 있고요. 남은 지금 환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환원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디귿할까요? 질소의 산화수는 봤더니 여기 처음에 5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서는 2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5에서 2에서 5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디귿 선지만 맞으니까요.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때 주의할 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 질소라는 애가 사실은 변화하는 애가 이 질소가 맞는데 다른 데도 질소가 하나 껴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이렇게 고려해서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얘는요 우리가 산화수 변화를 찾는 것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찾는 게더 빠르죠. 왜냐면 여기선 산화수 변화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수소에 대한 수를 가지고 찾았다. 산소에 대한 수도 가능한데요.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수소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 느낌 그대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더니 세 가지 식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문 갑니다. 산화는 반응에서 가에서 다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근데 구리가 처음에 호돈수 물질이니까 너무 쉽다. 뒤로 가볼게요. 그럼 얘가 NO3가 마이너스. 근데 두개 있다 2 마이너스, 구리는 플러스 2. 그럼 얘는 0에서 2로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얘는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증가했어?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산화된 게 맞아요. 니은 갑니다. 가와 다에서네요. 가와 다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모두 같다. 근데 다에서 힐끔! 봐봐요, 힐끔! 우리가 보통 산소의 산화수는요, 대개 마이너스 2다라고 했는데, 과산화물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해서, 수소, 산소, 산소, 수소인데, 여기서 서로 지금 치우침 없다. 그럼 양쪽에서 전자상 하나씩 가져오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표현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기억하세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두 같다라는 건 틀렸다. 마이너스 1이 두둔 등장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디귿 갑니다. 나와 다에서 산화제로 작용한 물질 모두 이온이다라고 했으니까 찾아볼까요? 자, 산화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본인은 뭘 하면 돼요? 환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원하는 물질을 찾으셔도 괜찮아요. 볼까요? 자, 염소라는 게 호던수 물질 0. 자, 나중에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그럼 얘뭐한 거야? 환원. 바로 찾았다. 얘 감소했으니까 나에서는 염소. 근데 확실한 건 이온이 아니에요. 나부터 지금 깨졌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게 맞아요. 하지만 친절하게 다도 가볼게요. 자, 다에서 보니까요. 이번에 과산화수소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 알겠고 뒤에서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죠. 다시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더 감소했죠. 그래서 얘는 환원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산화제이다. 그럼 얘는 지금 과산화수소네. 이것도 이온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가능하니까 우리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과산화수소처럼 예외적인 경우, 우리가 보통 산소라는 건 마이너스 2다라고 했지만 아닌 경우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산화제로 작용하는 것만 찾아라라고

게 여기에서 지금 산화제를 찾아라라는데 운 좋게 산화제가 바로 나왔죠. 만약 운 좋게 안 나왔어. 그럼 괜찮아요. 왜냐면 이 반대쪽이 그러면 무조건 걔가 산화제겠지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계속 문제 풀수록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호전수 물질로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산화제, 환원제 조금 자신감 생기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실험 과정입니다. 한번 발목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리와 관련된 실험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했던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리를 연소시켰어요. 자, 그럼 구리를 연소시켰더니 얘네가 산화구리가 되었더라 라고 했던 이 실험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실험에는요, 붉은색 구리인데 연소를 시켰더니 얘네가 검은색이 되었다 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얘네 검은색 이 산화구리를 다시 한번더이 탄소 구리랑 섞어서 한번더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했었는데, 뭐 일부 하나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산화구리를 탄소 가루랑 섞어서 시험관에 넣고 충분히 가열했더니 기체 X가 생성되었더라. 그래서 검은색이 다시 붉은색이 되었고, 그 X를 확인하는 실험도 했었죠. 자,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은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요,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더니 탄소라는 거 하나, 자, 구리라는 거두개 빠지면 산소라는 거두 개다. 그래서 X는 CO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기어, X는 CO2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니은 가봅니다. 가에서 구리의 산화수가 감소합니까? 자, 어려운 친구들 빠르게 우리 찾아볼까요? 이온결합 물질. 자, 얘2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 2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리라는 거 호전수 물질 0으로 갈때요. 2에서 0으로 산화수는 감소하고 있다. 조금 더 우리 표현 잘해볼까요? 감소했으니까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이고요. 탄소는 0이었다가 이산화탄소죠?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 그래서 탄소라는 건 플러스 4. 여기가 증가해서 산화되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산화수는 감소한 게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탄소와 나에서 아연은 환원제다. 만약에 어렵나요? 그럼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환원제란 물질은 본인은 산화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도 써놨습니다. 탄소라는 애가 산화수가 0이었다가 나중에 4로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얘는 바로 환원제가 맞고요. 우리 그럼 나에서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어려운 친구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에서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했던 건데요. 바로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어요. 그럼 구리이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리이온이 있는데 여기다가 아연판을요 제가 넣어줄 거예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들어갔을 때 구리이온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얘네가 구리로 석출되고 아연은 전자를 잃었어요. 몇 개? 두 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식을 전체 반응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전자를 잃고 얻은 개수에 대해서 같도록 해서 나타냈더니 구리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구리로 바로 석출이 되었다. 얘는 전자를 얻었다, 환원되었고요. 아연이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아연 이온으로 얘는 전자 두개 잃었네, 산화되었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설명했었는데요. 만약 내가 산화수를 설명하고 싶어, 산화수 변화로 보자면 구리 이온이다 플러스 2, 나중에 호전수 물질 0, 그럼 얘네들은 감소했네, 환원했네라는 걸알수 있고, 아연은 0이었다가 플러스 2로요, 산화수가 증가했네, 산화하였다. 그러면 얘는 남을 환원시켰구나. 그래서 얘는 아연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기역리엔 디귿이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반응 안에서 산화제 찾는 거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요. 계속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계수 맞추기부터 그리고 여기서 반응 물리를 활용해서 이동한 전자의 양 그리고 산화제 찾기, 환원제 찾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유형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쉽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전자를 진짜 잃었고 전자를 진짜 얻었거든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에서 조금 까다롭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참 어려웠다.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있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 비교할 때 정겸성도 큰 애가 모두 가져간다. 얘가 산화수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그래서 각 구성 원자의 전하가 그 원자의 산화수야. 얘가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산화수, 얘는 플러스 1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나타낸 산화된 정도, 환원된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3단원과 연관지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왜냐면 정겸성도가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겸성도를 이해를 잘한 친구들은 잘 따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문제 풀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예 3단원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있는 산화수 변화를 통한 산화원 반응 문제 3문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오늘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겸성도가 어렵다라는 친구들은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따라와 볼게요. 자, 이렇게 짜잔 나타났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했지만 같은 주기인지 무슨 원소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가려져 있는 거를 하고 있어서 오늘 포인트는 정겸성도 큰 애가 산화수가 감소할까 증가할까? 감소하겠지. 우리가 가져갈 때 마이너스 1, 빼앗길 때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발문으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산화원 반응식과 반응 전후 산화수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요. 정기음성도 힌트가요,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한테 기억, 반응 전 X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그럼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거, 얘네들에 대한 산화수를 대략적으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려고 제가 딱 봤더니 와, 반응 후, 반응 전 산화수에 대한 차인데 절대값이 있어요. 와, 어떻게 찾지? 근데 하나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Y가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없대. 너 산화수 변화 없는 애구나. 좋다, 좋다.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예요. 너무 잘 됐다. 근데 여기 식을 보니까 Z2는 호돈수 물질이야. 산화수가 0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지금 2가 됐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X랑 Y랑 비교했을 때 X라는 애가 지금 무엇이다? 정기음성 크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라면 Y라는 애는 플러스일 것이다. 자, 그럼 얘가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라면 Z는 마이너스일 거야. 그럼 무조건 수치는 2거든요. 그럼 얘가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야. 화합물은 다 더했을 때 산화수 총합은 0. 그래서 Y라는 건 뭐다? 아, 얘가 두 개니까 플러스 1씩.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1인데 세 개 있다 플러스 3. 그럼 X라는 거 다 더해서 우리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돼. 라고 찾아냈는데 이제 얘에 대해서 봤더니 변화량이 5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여기서 볼까? 0에서 2로 얘가 마이너스 2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뭘 했을까요? 얘가 지금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럼 증가를 했는데 마이너스 3에서 나중에 무엇으로 지금 증가를 했는가? 우리가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 차이가 5다. 그럼 얘네들의 변화량이 지금 차이가 5가 되도록 여기가 2가 되면은 아, 5만큼 얘네가 차이가 발생했고 증가하였구나. 2로 증가하였구나 라는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X라는 거 몇이다? 여기서 플러스 2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억. 반응 전 X에 대한 산화수는요. 얘네가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니은 정기음성도는요. XZ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XZ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 얘가 플러스 2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Z가 전자선을 가져갔다라는 건 정기음성 더 컸겠네? 그래서 Z가 더 크다라고 가져야겠다. 라는 게 보이고 또 얘네들 화합물은 0이 돼줘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Z2는요, 결과적으로 감소해서 환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환원을 하였고 남을 산화시키는 바로 무엇이다? 산화제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선진만 유일하게 맞네요.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유사하게 뒤에서 풀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우리가 일단 확실히 아는 건 Y라는 거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또 확실히 알 수 있던 건 Z2라는 건 호전수 물질이라서 산화수가 0이더라. 그럼 변화량이 얘네가 2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한테 정기음성도에 대한 크기를 알려줬는데 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 X라는 게 더 크다. 마이너스. Y는 그럼 플러스에 대한 산화수를 갖겠네. 그럼 얘가 변화가

없다 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겠네? 그럼 다 더해서 0이겠네? 그 y라는 거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이네? 그럼 얘 마이너스 3이네? 근데 얘가 반응 후와 전에 대한 비교가 5가 돼줘야 되고, 여기 z라는 게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증가해줘야 돼요. 증가를 하되 차이가 5가 나도록 하려면 얘네들 값은 2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2다라는 거 알았고, 2 안에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화합물은 0이니까 z가 마이너스 2. 그럼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존경성도 z가 더 크구나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너무 가려져 있어서 어려워한 친구들은요, 힌트가 곳곳에 변화 없다, 얘네들이 0에서 2다라는 게다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혹시 이거 이해 안된 친구는 다시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뒤에서 활용할 문제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도 우리한테 어차피 전기음성도 딱이두 x, y에 대한 관계로만 주고 나머지를 해결해봐라고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한 친구들은 제가 방금 푼 195쪽에 8번을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은 x2, 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전기음성도가 y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산화수 중 증가한 원소는 한 가지예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 아까 제가 활용했던 거랑 똑같이 호던수 물질 보이시나요? 얘가 0. 그럼 나중에 얘가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XY에 대한 관계가 Y라는 게 전기음성도 크다. 그럼 산화수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그럼 그대로 또 뒤에 가줄 건데, 여기서 Y라는 애가 지금 뭐가 됐어요? 얘가 지금 호던수 물질이니까 0.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얘는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감소했겠죠? 그러면 0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럼 x라는 애가 플러스겠네 라는 걸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기억 갑니다. x to y에서 산화수는 누가 더 크니? 라고 했는데 전기음성도가 y가 더 크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성 크다라는 거 전자산 가져가서 마이너스 1, 빼앗긴 애 플러스 1. 그래서 빼앗긴 애가 더클 것이다 라고 해서 X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음성도 개념과 산화수에 대한 이 비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 환원이다 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는 건데 산화수가 감소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더 개념 봐주세요. 니은. 전기음성도는요, 이번에 XY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질문은 XZ로 갑니다. 자, XZ 비결은 여기 있다. 그럼 비교했더니 산화수가 X가 크다라는 건 전기음성도가 Z가 더 크기 때문에 산화수가 작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린 전기음성도가 Z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D급 갑니다. 자, Z2는 환원제다. 만약에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은 무엇을 했는가? 본인은 산화를 했겠지. 자, 그러면 다시. 자, Z2 갑니다. 0에서 우리는 마이너스로 감소한다라는 걸 안다. 그럼 얘네들은 환원을 했다. 자, 다시 말해서 환원을 했다라는 거, 남을 산화시켰다. 그럼 성립되지가 않는구나. 다시, 본인이 환원했다라는 것은 바로 얘네였고요. 본인이 산화했다라는 건 X to Y였습니다. 얘네가 지금 산화했고 반대로 얘네를 환원시켰다. 그래서 산화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기역 니은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요. 아까 우리 풀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기음성도를 비교해주는 문제로 시작을 하였지만 산화수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됐다. 자, 그럴 때 도움이 됐던 건 원소 물질이었죠. 우리 분명 호던수 물질에 대해서는 0이었다, 산화수가. 그래서 너무 수월하게 0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삼아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니은 선지처럼, 그리고 기역 선지처럼 전기음성도를 알고 있을 때 또는 산화수를 알고 있을 때 누가 지금 전기음성도 큰지, 누가 산화수를 큰지 역으로 찾는 연습을 충분히 이식 안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도요,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산화하는 반응, 세 문항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로 전기음성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기억 안 되는 친구들은요, 3단원에서 전기음성도 파트 한번 더 보고 같은 주기에서 어떠한 교양성이 있었는가, 그 주기성 한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니크 킥은요, 여러분들과 오늘 강조했던 내용 중에

0: 그래서 산화는 반응식 완성입니다. 산화술 규칙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애들만 콕콕콕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할수 있는 꿀팁.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많이 반응 개수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화수 변화 있는 것만 빠르게 쓰기. 두 번째, 얘네들이 증가와 감소를 맞추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혹시 두개 있는 애 있는 거 아니야? 원자 두개 있는 애? 그럼 이렇게 잠깐 보류 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보류 시켜야 되니까 두개 있는지 확인하시고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제 추후로 맞힐 때는요. 혹시 두개 있다. 그럼 얘네가 두배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증가가 됐는지 3증가가 됐는지 확인하고 맞춰줘라. 그리고 나서 맞춘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잠깐 보류시켰던 게 있었으면 그걸 고려해서 이제 반응 계속 넣어라 라고 했고요. 수소이온이나 물 같은 거 맞춰야 될 때는요. 이 산소에 대한 거 또는 수소 원자수 고려해도 되지만 그리고 전해량 보존까지 활용하는 거 연습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량은요. 반응 전과 후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 활용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산화는 반응식 완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양적 관계 문제에 적용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니크 킥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유니크 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액 안에요. A 수용액 안에 지금 A 양이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B 고체를 넣으실 거예요. 자, 그 과정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1가 양이온, B라는 건 3가 양이온이거든요. 자, 그 장에서 이 A란 양이온은 산화제인가요? 산화제라면 본인은 환원을 했을 텐데, 환원을 했다면 산화수가 감소를 했을 텐데, 맞나요? 자, OX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지금 요만큼 왔는데 한자 외우기가 조금 벅차긴 하죠. 그래도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차근차근 우리의 실력을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단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65쪽 힘차게 펴시고 스타트. 인지 원역 난충야라라는 문장이네요. 지자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지자가 또 나왔어요. 만약에 이거를 원하다라고 풀면 사람이 원하다 끝. 뒤에 있는 문장 아직 풀이도 안 됐는데 끝나버리죠. 따라서 뒤에 있는 걸 명사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까지 주어 절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의 바람과 원하는 것 이렇게 풀어도 100점이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욕자는 우리가 하고자 하다라고 배웠는데 하고자 하는 게곧 바라는 거니까 바라다의 뜻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 너무 기니까 풀이가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죠? 바라다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난 어렵다. 충자는 가득 차다 충자입니다. 선생님은 찰충 외우긴 외웠는데 풀 가득 차다의 의미가 아니라 차갑다의 의미인 줄 착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갑다가 아니라 꽉 차다의 뜻입니다. 완충되었다 할 때의 충자.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겠죠.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다라는 성어 견금여석도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라는 성어도 같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네요. 숙이 이 불책인이면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즉자가 보이네요. 즉자는 한문 안에서 뭐뭐이면, 뭐뭐하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배우고 왔죠. 요렇게 하면 요렇다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죠. 숙이 지킬 숫자의 자기 기자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라는 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선을 넘지 않는 거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고 불책이나면 남을 책망하지 아니하면 정도가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이건 너 때문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면할면자죠. 면한다란 얘기예요. 벗어날 수 있다란 얘기죠.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 난 어려울 난자니까 어려움에서 면한다.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정도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기를 지키고 남을 책망하지 아니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벗어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남 탓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양을 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 호어우 호어우 호어우 에에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장 만나보도록 하지요. 자, 영자는 위지, 사하고, 이렇게 가네요. 영자를 먼저 볼까요? 영자는 경영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꾀하는 것이란 의미가 되겠죠? 또는 스스로 꾀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자자에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꾀한다라는 건 도모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라고 풀어야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only 자기의 이득만 꾀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것을 위지사, 그것을 사라고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사로울 사자. 사적이다 할 때의 사자입니다. 사사로움이라고 일컫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이득만 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로움이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의 지 자는 대명사로 풀었습니다. 깔끔히 정리. 스스로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그것을 사라고 말하고 됐죠. 그 다음 사. 배, 사가 나오는데, 배자는 등, 배자입니다. 등, 배자. 등지다, 서로 등을 지다까지 뜻이 확장이 되고, 서로 등을 지면 서로 배반하는 것이 되겠죠. 배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면종복배 같은 것 나왔을 때, 수영의 한 종목, 배영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지고 헤엄치는 그 영법이 배영이죠. 그럴 때의 배자입니다. 여기서는 등지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적인 것을 등지는 것.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사적인 것을 앞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스스로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스스로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그것을 사라고 말하고, 사를 등지는 것, 그것을 공이라 말한다. 공과 사의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죠. 우리는 공적인 것을 먼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물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 때문에 요거 하지 말아라. 뭐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자의 쓰임. 아, 물이 자체를 그냥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악이 나쁜 것이 작다고 해서 이 자는 한문 문장 속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나 뭐뭐하지만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선생님, 요 이자 없어도 되잖아요. 물론 말이 되죠. 그런데 이자를 쓴 이유는 아, 요 이자가 이유의 뜻도 있다. 뭐뭐 때문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악이 작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강조가 되는 아, 그런 느낌이 들죠. 요 이자가 들어가면서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 에이 뭐 어떻겠어 뭐. 아, 요 정도인데 뭐. 아예 안 좋더라도 요 정도인데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뭐 하지 말라? 선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요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뭐아요 정도 한다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요 정도 한다고 바뀌겠어? 아니 나안 해.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행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 선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하지 말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악이라도 행하면 안 되고,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집중탐구. 선서는, 선자는 착하다의 뜻도 있지만, 뒤에 글 서자가 왔어요. 요 서자는 글의 뜻도 있고, 책의 뜻도 있고, 쓰다의 뜻도 있죠. 이렇게 편지의 뜻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어울리지 않아요. 착한 글, 착한 책, 착하게 쓰다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면, 아, 잘하다의 뜻인가 보구나. 잘쓴 글씨, 잘쓴 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가리지 않는다. 택자는 선택하다 할 때에 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지 이것이 좋은 건지 서로 가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생님 얼굴 못생기니까 잠깐 가릴게요 하고 가리다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가려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 뭘 가리지 않냐 하면 종이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 좋은 글은, 아, 글 자체가 붓을 가리고 안 가리고 할수 없으니까, 아, 글씨를 잘하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일컫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의역이 가능하겠죠. 글씨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종이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진정한 실력자는 도구 탓, 환경 탓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의, 막약, 신이요. 이렇게 가네요. 의, 오대자, 막약, 요것과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배고플 때 피자 같은 건 없어. 피자가 제일 좋단 얘기죠? 뒤에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옷은 새로운 것 같은 것이 없다. 조금 이상하니까. 뭐뭐만한 것이 없다라고 살짝 바꾸어도 좋습니다. 약자는 여자와 바꿨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약, 요약, 요약, 요약. 그래서 막약 이꼴 역시 막요.

뭐뭐가 됩니다. 뭐뭐만한 것이 없다. 옷은 새 것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새옷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은 뭐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옷은 새 것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은 옛사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꽃자죠? 의미적으로 사람은 옛날만한 것이 없다면 이상하니까 옛사람, 그쵸? 그 인연이 오래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뭐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오래된 벗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양력이 임지하며 이렇게 가네요. 양자는 헤아릴 량자, 힘력자니까 힘을 헤아려 서 이자가 또 나왔죠.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한자, 지금 선생님은 뭐뭐 해 서라고 풀었습니다. 힘을 헤아려 서 그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을 맡겨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지자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네요.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으시에는 이거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99.9%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 그 사람이 뭔지, 거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까 풀이상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힘을 헤아려서 맡겨야 하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에 맞게 그 일을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탁재, 일단 요 글자도 별표입니다. 탁자. 왜냐하면 요 글자는 법, 도자, 정도, 도자로 많이 쓰입니다. 탁으로 읽을 때는 헤아리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선생님들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밑줄 긋고 시험 문제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재주를 헤아려 서 글을 처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처자도 곧이란 뜻도 있고 처리하다, 대처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처하다 정도로 풀었습니다. 즉, 힘을 헤아려서 맡겨야 하며 재주를 헤아려서 처우해야 한다. 어떤 일에 처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에 맞게 그에 맞는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가 성어에서 배운 적재적소와 통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당한 인재를 적합한 곳에 두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지요. 다음 문장 봅니다. 개과천선하고 오, 요것도 우리 성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개과천선, 그렇죠? 고칠 개자에 잘못 과자 또 나왔습니다. 과자, 지나다의 뜻도 있고 지나치다의 뜻도 있죠. 개과는 잘못을 고친다 이므로 잘못의 뜻으로 풀으셔야 되겠죠?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겨가고, 천자는 옮길 천자죠. 옛날에 사비성으로 천도했다. 천도가 무슨 뜻이죠? 도읍을 옮겼다라는 얘기죠. 옮길 천자입니다.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기고, 이 정도가 되겠죠. 혁구, 자신이라. 혁자는 가죽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고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렇죠. 옛것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져라 라는 뜻입니다. 혁신하여라 라는 말이 되겠네요. 맞아요. 혁신이라는 말, 요 혁자와 요 신자를 쓰지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문장 다시 풀이하자면, 잘못을 고쳐 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옛것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져라라는 얘기입니다. 변화하고 혁신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불천 사오면 천자는 밟을 천자 하나하나 밟다. 요 왼쪽에 있는 게 발족자의 변형입니다. 발로 이렇게 밟는 거죠.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란 앞서 이야기한 말이 되겠죠. 이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1인칭 대명사 나를 뜻하는 대표적인 한자 네 개는 배웠습니다. 아, 오, 여이여.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 오, 여이여.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2인칭 대명사 너가 나왔습니다. 너라는 뜻으로 쓰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문에서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당신 정도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여, 자, 군. 이 시간에 이것도 같이 외우죠. 선생님은 남자예요. 선생님은 남자. 2인칭은 너니까.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요, 여, 자, 군이 2인칭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너 자신을 기, 버리는 것이다. 포기하다 할 때의 기자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늘 새로워지려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네요.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인, 사람은 각, 각각 각자입니다. Each other, 각각 각자. 발음 이상하죠? Each other, 각각 각자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이 글자랑 헷갈려 하면 안 되겠죠? 얘는 이름 명자예요. 그렇죠? 지금 모양 다른 거 보이시나요? 얘는 각각 각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자는 할수 있다라고 많이 풀이한다. 배웠죠? 가능득. 물론 명사로 쓰일 때는 능력, 재능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할수 있다로 풀까요? 능한 것이 있다. 할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제각각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과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쓸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되겠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또, 사람마다 할수 없는 게또다 있단 말이에요. 능하지 않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위자 상성하고 행자 상지라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위,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만들다, 위하다, 여기다의 뜻이 있다. 여섯 가지의 뜻, 위자가 나올 때마다 자꾸,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는 뒤에 성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물보다는 사람으로 푸는 것이 좋겠죠.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항상 이룬다,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성공이 다가올 리가 없겠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룬다, 성공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하는 자,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머릿속으로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이룬다.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 마음속에 크게 목표로 잡았던 것, 그것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위, 하라, 행, 행동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머릿속으로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욕 지뢰자 찰왕하고 이렇게 가네요. 욕은 하고자 할 욕자, 바라다 욕자가 되겠죠. 요거를 바라는 사람, 요거 하고자 하는 사람, 지자가 왔으니까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뭘 알고자 하냐면 올래자가 보이니까 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오는 게 미래니까 미래로 살짝 바꿔서 풀자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는 어떨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찰. 살필 찰자죠. 성찰하다, 관찰하다 할때 찰자입니다. 뭐를 살피냐 하면 왕, 갈 왕자죠. 간 것을 살펴라. 올 것이 미래라면 간 것은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를 살펴라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리고 옛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옛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 과거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을 살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이 된게 아니죠. 그렇죠? 과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이 된 거고, 또 지금과 과거가 쌓여서 쌓여서 쌓여서 미래가 될 테니까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과거를 살피는 거고, 옛날엔 어땠을까 궁금하다면 옛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이 되었을 때니까.

지금을 또잘 살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박씨 후망자는 불보하고 이렇게 가네요. 박씨 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보시하다 그러죠. 베풀다 시자입니다. 박자는 여리박빙 기억나시나요?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아요. 매우 위험하거나 아슬아슬함을 나타내는 성어 배우고 왔었습니다. 그때의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을 얇게 한다라는 얘기는 베푸는 것을 조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얇게 베푼다, 조금 베푼다 이런 얘기죠. 조금 베풀고 후망 이런 후는 두터울 후자입니다. 한자의 뜻 보면 앞에 있는 박자와 의미적으로 반대죠. 얘는 얇다, 얇다고 얘는 두텁다의 뜻이니까 뭐를 두텁냐면 바랄망자입니다. 이 망자도 바라다의 뜻도 있고 바라보다의 뜻도 있습니다. 전망대 할 때는 바라보다의 뜻이죠. 망원경 할 때는 바라보다의 뜻입니다. 희망, 소망 할 때는 바라다의 뜻이죠. 여기서는 바라다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망은 두텁게 바란다. 즉 완전 많이 됐다 많이 바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베풀고 아주 많이 바라는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네요. 그쵸? 베풀긴 이만큼 베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만큼이 아니까?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은 불보, 보답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글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이제 생각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을 빼면 인간관계는 상호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한테 그 얼마만큼 잘하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니, 베풀기는 조금 하고 바라는 거는 엄청 많다면 이게 될 리가 없겠죠. 보답받지 못하겠죠. 귀하지만 이 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한자이지요. 선생님이 뭐뭐 하지만이라고 풀었습니다. 귀하지만 지금 신분도 높고 귀한가 봐요. 그렇지만 천함을 잊은 사람은 천했을 때를 잊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초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하는 게요 아래의 문장이 아닐까 하네요.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다행무례면 다 마늘 따자고 행은 행하다 행자니까 많이 행하는 건가 봐요. 많이 행하는 거. 뭘 많이 행하냐 하면, 아이고, 이런 무례함을 많이 행한대요. 무례라는 말, 예의가 없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와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예우하겠어요? 예의를 갖춰 하겠어요? 그 사람 나한테 더 무례하게 하겠죠. 그러니 결국 반드시 스스로에게 그 재앙, 그 화가 미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야자. 우리 앞에서 의문종결사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금처럼 야자 뒤에는 마침표가 주로 찍힙니다. 종결형, 종결을 나타내는, 문장이 이제 끝났어요를 나타내는 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무례함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그 화가 미친다 정도입니다. 당연하죠. 남에게 무례하게 했는데, 남도 나한테 무례하게 하겠죠? 다 자업, 자득이에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업, 자득. 그리고 또, 콩을 씨뿌리면 콩을 얻는다라는 종두득두와도 통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인과응보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겠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보답한다, 라는 인과응보와도 통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적어 유, 즉, 강하고, 적, 쌓는 거죠. 적금 든다 할 때의 적자, 적립하다 할 때의 적자, 쌓을 적자입니다. 어자가 또 나왔네요. 김제, 호어우, 지금까지 호와 우는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자는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호어우, 에, 호어우, 에,

그렇죠?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에 쌓는다, 여기에서 쌓는다 정도가 되겠죠? 뒤에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되는 직자가 또 나왔습니다. 뭐뭐 이면, 뭐뭐 하면으로 풀이가 되죠. 물론 법칙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학교에 정해진 규칙은 교칙이라고 그러죠. 교칙 위반하지 말자 할 때는 칙으로 읽지만 보통 한문 문장 안에서는 뭐뭐 이면으로 많이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굳셀 강자이니까 여기에서 쌓으면 굳세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부드러울 유자가 보이네요. 부드러울 유자, 온유하다 할 때의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에서 머물면서 그 부드러움을 하나 둘 쌓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굳세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부드러움이 하나, 둘, 셋 쌓이면 월등히 강해질 수 있구나, 굳세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약함에서 머물면서 그 약함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강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 더 강하고, 진짜 약해 보이는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정중시성하면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자,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뭐뭐로부터, 선생님이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FROM, from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쓰일 때는 밑줄이 종종 그어지기도 합니다. 어디로부터냐면 정중 우물정자의 가운데 정자이니까 우물 안으로부터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우물 안으로부터 봐요. 봐요. 뭘 보냐면 별을 봐요. 그렇죠? 우물 안으로부터 별을 본다면 우물 안에서 별을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견, 보이는 것은 소자가 또 나왔네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곳,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죠. 보이는 것은 요거다라는 얘기죠. 아니다가, 아니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오네요. 요거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과자가 또 나왔습니다. 허물, 잘못의 명사로도 쓰이고, 지나다, 지나치다, 통과하다 할 때는 지나다, 그리고 과속하다, 과식하다 할 때는 지나치다의 뜻이죠. 여기서는 뭐 지나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요거에 지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수, 성, 숫자는 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과목 수학 할 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 수에는 몇이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뒤에 성자가 보이니까 수성은 몇 개의 별이라고 풀면 되겠죠.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물 안으로부터 별을 본다면 보이는 것은 몇 개의 별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우물이에요.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우물이에요. 여기서 별을 보면 하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반짝 빛나고 있을 텐데 우물 안에서 보면 요만큼의 하늘 중에서 요만큼 하늘의 별만 보이겠죠. 몇 개의 별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견이나 견해 이런 것들이 매우 좁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식견이나 견해가 좁음을 나타내는 네 글자의 성어 좌정관천이 있습니다. 좌정, 정자 우물정자가 들어가 있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전체의 하늘인 줄 안다. 식견이 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롱으로 본다. 대롱으로 보면서 그 대롱 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니까 역시 식견이 좁음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자, 이제 깔끔히 지우고, 아우, 지우기 어려워서 많이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래서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책상 체크하며 책은 꾸짖을 책자입니다. 글쎄요. 위 아래가 나오니까 위를 꾸짖다. 정말 뭐 그냥 허공에 대고 위를 꾸짖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 윗사람이구나. 이건 아랫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윗 상자 위에 뜻만 있는 것이 아니까 위로 올라가다 오르다의 뜻도 있고 윗사람의 뜻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뜻도 있습니다. 아래 아자도 마찬가지죠. 아래는 낮다 떨어지다 내리다의 뜻도 있고 아래 사람의 뜻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꾸짖다 윗사람을 꾸짖다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윗사람을 뭐 책망하다? 원망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꾸짖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윗사람을 책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으면서, 이 자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뭐 하면서 라고 풀었습니다. 윗사람을 책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용서한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윗사람, 위에서 막, 이렇게 때문에 저렇게 때문에 막 윗사람 욕하고, 아랫사람은 왜내 명도 안 듣고, 그래서 망했어 하고 또 아랫사람, 꾸짖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뭐 나는 뭐, 다 잘했어. 뭐난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 스스로 용서한다면,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한자가 꽤 많은데, 일단, 요렇게, 다섯 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밑줄 딱 그어 놓고 기억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정도의 어찌 뜻을 가진 한자는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살짝 변형 안녕하기언 의문사이니까 뒤에를 높여서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다섯 개입니다. 안녕하기기기 바로 요 기자가 되겠죠. 어찌 가 가짜는 할수 있다, 할 만하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찌 할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뒤에는 맡길 임자, 맡을 임자가 왔으니까 어찌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됩니다. 뭘 맡기냐면 직분 나오네요. 그렇죠? 분자는 나누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수의 뜻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어찌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이합니다. 윗사람을 책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으면서 가운데에서 스스로는 자기를 용서한다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람, 즉, 반구, 저기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수능 실전 문제 1번으로 갑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요것도 약간 생뚱맞기는 한데, 갑자기, 단문에 관련된 과에서 갑자기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 될지 모르므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지는 만물의 좋은 것만을 다 가질 수는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고 날개가 있는 것은 다리가 둘 뿐이며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채색 구름은 쉽게 흩어진다.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다. 아주, 잘 발달된 뿔과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동물의 왕이 될 텐데, 그러고 보니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뿔이 없고, 그렇죠? 잘 발달된 뿔을 가지고 있는 사슴은 날카로운 이가 없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각자무치가 되겠죠.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모든 재주와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배운 사람은 제각각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이 있다 배웠는데 그것과도 통할 수가 있겠죠. 1번은 밀접한 관계의 둘 사이에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것도 온전할 수

없다. 도미노를 생각하라 한 순망치한이고요. 2번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유비무환이네요. 3번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고지 듣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4번 잘잘못을 묻지도 않아요. 다짜고짜와 통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불문곡직이네요. 2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볼까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채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 끝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쭉 보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가 결국 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3번 갑니다. 선서,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종이와 붓,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실력자는 도구나 환경 탓 이런 것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도구 탓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역시 눈으로 쫙 스캔해보니 3번이 정답이네요. 실력이 아닌 도구를 탓하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죠. 4번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하라. 오,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네요. 볼까요? 하는 사람,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항상 이루고 항상 성공하고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이른다.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에 이른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곳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1번은 청렴이네요. 맑을 청자에 청렴할 령자,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을 때 우리가 청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죠. 2번 실천, 생각한 것을 생각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발로 하나하나 밟어 나가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결국 실천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 알 수 있지요. 3번은 사고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련 없고요. 4번은 아주 진실되고 정성될 때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은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써서 아낄 때 절약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역시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 눈에 보입니다. 5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볼까요?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는 것, 그것을 사사로움, 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사로움, 다시 말해 자기의 이득만을 꾀하는 것을 등지는 것, 그것을 요거라고 말한다. 당연히 그러면 사와 반대 개념을 가진 한자를 골라 답하셔야 되겠죠. 사사롭다의 반대는 공적이다가 되겠죠. 사의 반대 공적일 공자를 찾아 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공자는 물론 공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지금처럼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 관청이기 때문에 관청의 뜻까지도 가게 되죠. 1번은 나쁠 악, 그런데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악의 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의 음도 있겠죠.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미워하다, 싫어하다, 어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 한자가 오로 읽는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3번은 짧다의 뜻을 가진, 단점의 뜻을 가진 단자이고요. 4번은 많다의 뜻을 가진 다자, 아, 5번은 크다, 대자가 되겠네요. 6번 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글을 볼까요? 힘을 헤아려서 그 힘에 맞게, 그것에 맞게

골라라. 무언가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두번 보는 것. 이란 말이 있듯이 오래된 것을 넓게 보고 깊게 보며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고전을 전할 때 고전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게 된다. 지금이 있는 것은 옛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건 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와 옛날과 지금이 하나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다를 나타내는 문장을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 옷은 새 것, 만한 것이 없고, 사람은 옛사람 만한 것이 없다. 오래된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문장이었고요. 2번, 무례함을 많이 행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그 화가 미칠 것이다. 반드시 저절로 그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3번, 오, 배우지 않은 문장이네요. 배우지 아니하면 재능을 넓힐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뜻이 아니라면 배움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4번.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를 살피고, 옛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을 살펴라. 라고 풀이가 되니까, 아하, 그래. 내용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베풀기를 조금 하고 조금 베풀고 많이 바라는 사람은 보답받지 못한다 정도가 되죠. 귀하지만 천할 때를 잇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정도가 됩니다. 8번 갑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다라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죠.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를 봐가면서 문장 속에 쓰인 한 글자 한 글자와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죠. 부드러움을에 해당되는 게 어유가 되겠죠? 부드러움에서 부드러움을 쌓으면 적자가 됩니다. 쌓을 적자. 쌓으면에 해당이 되는 게 직자네요. 그렇죠? 굳세지고 굳셀 강자입니다. 자, 이제 기억에 들어갈 한자를 찾아야 되겠죠? 약함을에 해당되는 게 약이고요. 싸으 적이고요. 면직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강해진다와 관련이 있는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강해진다, 강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1번은 뒤 후자가 되죠. 틀렸습니다. 2번은 적을 소자. 나이가 적으면 우리가 어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3번은 밟을 천자. 실천하다 할 때에 밟을 천자. 4번은 짧을 단자. 단점의 뜻으로도 쓰이죠. 5번이 강할 강자이므로 기억에 쏙 들어가야 하겠죠. 9번, 10번 두 문제가 남았네요. 자, 9번은 감사합니다. 인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금 문제죠. 도금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틈이 날 때마다 수능특강 맨 뒤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 1800자를 펼쳐놓고 그 음뜻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어우, 우리 친구들 너무 무시하는 문제 아닌가요? 자자, 스스로의 뜻, 자기의 뜻으로 쓰이죠. 물론 저절로의 뜻으로도 쓰이고, 뭐뭐로부터, 옛날부터, 자고로 이러죠. 뭐뭐로부터의 뜻도 있는 자자입니다. 자자.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새로울 신자이므로 기억은 너무 쉬운데요. 자신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가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네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사자 성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요네 글자만 알면 10번 문제를 풀수 있겠지만 이왕 나온 거니까 복습 삼아서 쭉 풀이를 해 보도록 하죠.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며 옛것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져라.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10번 가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다시 한번 가를 보시면 잘못을 고쳐 선으로 옮겨가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1번 잘못을 고쳐 올바른 곳으로 나아감. 요게 완벽하게 맞는 풀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강 단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10강부터는 단문보다는 조금 긴 산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자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은요, 레안칠,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단은 인물 묻고 답할 거고요, 인물의 특성, 뭐 외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문법은 관사와 소유 관사에 대해서 관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 첫 번째 본문 한번 볼게요. 여기 가족 사진이 있네. 가족 사진을 보면서 친구 둘이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Das Foto ist ja hübsch. 그 사진 참 hübsch. 예쁘다. 사진 예쁘죠. 가족들 얼마나 예뻐. 예쁘죠. 예쁘다 하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야. 맞아. 맞아. Das ist schon alt. 이거 좀 오래됐지만, 벌써 오래됐지만, Aber ich mag es wirklich. 나는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란 건 바로 이 사진이겠죠? 나 이 사진 정말 좋아해. Auf diesem Foto ist auch mein Großvater. 이 사진 상에는, 그러니까 이 사진 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진 상에는 누가 있냐면요. 내 할아버지도 있어. 나의 할아버지도 있어. 라고 하니까 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Visit a house. 그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때는요, 이 auszehen이라는 분리동사를 사용했네. sehen은요, 보다라는 거고요. aus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 즉 어떻게 보이니, 어떻게 생기셨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r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생기셨는데? 아마 요 둘 중에 한 분일 텐데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랬더니요, 베가요, du kannst ihn ganz leicht finden. 너는 그를 매우 leicht하게 찾을 수 있어. leicht는요, 영어의 light와 똑같아.

같아. 그래서 가벼운이란 뜻도 있지만요, 쉬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그 사람, 그 할아버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 Er hat weiße Haare und eine runde Brille. 그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니까 다 사격 명사로 써줘야겠죠? Weiße Haare, 흰 머리이시고, und runde Brille니까 이렇게 동그란 안경, 둥근 테를 가진 안경을 쓰고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요 할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지, 말하는 거겠지, 그치? Er sitzt zwischen meine Schwester und meinem Cousin.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sitzen이란 동사는요, 앉아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앉아 있냐면, zwischen 다음에 삼격 명사 나와야겠죠? 삼격 명사. 그는 내 누나와, 그리고 내 쿠생. 쿠생은 여기 뭐예요? 남자 사촌입니다. 내 누나와 남자 사촌. 누나와 남자 사촌 사이에 앉아 계셔라고 하는 거죠. 자, 쿠생 하면은요, der Cousin 하면 남자 사촌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같이 알아야 할 die Cousine 하면은 여자 사촌입니다. 여기서는 남자 사촌과 누나 사이에 앉아 계셔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가서 Und wer ist der Mann hier? 그럼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누군데? 할아버지 빼면 요 뒤에 계신 남자분 말하는 거겠지? 여기 이 남자는 누군데? Das ist der Bruder von meinem Opa.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야. 뭐 남동생일 수도 있고, 뭐 작은 할아버지 아니면 큰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지. 아, 뭐 bist du? 근데 너는 어딨어 도대체? 너는 누구야? 여기 있네. Auf dem Arm. 팔 위에 있어. 무슨 팔? Meine Mutter. 우리 엄마의 팔. Die Mutter가 일격인데요. 여기서 익격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준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 팔 위에 있어 나는. Auf dem Foto, 이 사진상에는 bin ich noch ein Baby. 나 아직 아기였어, 아가였어, 아가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아기 때 사진을 같이 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표현 연구도 같이 볼게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동사 mögen이란 동사 아셔야 돼요. mögen은 좋아하다란 뜻이에요. 좋아하다. 근데 왜 이렇게 표로 정리했냐면 얘 불규칙하게 변해서. 근데 언제 불규칙하게 변하냐면 요 쉬워요. 언제 불규칙하냐면요. 요기일 때. 공통점이 뭐예요? 단수일 때. 단수 인칭 대명사일 때 불규칙하구나. 나, 너, 그, 그녀, 그것. 요렇게 단수잖아요. 요때는 불규칙하게 변해서 is mag, du magst, er, es mag. 요렇게 변하고요. 복수 인칭 대명사일 땐 원래대로 규칙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mög이라는 어간 그대로 놓고 en, te, en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할건 뭐냐면 단수일 때 이렇게 불규칙하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번도 봅시다. 이 this라는 거는요, 정관사 어미 변화를 해. 그러니까 정관사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우프 다음에 이 사진상에서니까 몇 격에 와야 돼? 어디 어디에서는 상태죠? 그러니까 삼격에 와야 돼. 삼격. 포토가요? 중성명사야. das Foto, das, des, dem, das, dem 삼격. 해서 auf diesem Foto가 된 거지. 이 사진상에는 es auch mein Großvater, 우리 할아버지가 있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auf diesem Foto라는 어떤 전치사구, 우리는 뭐 정확하게 전치사구라고 안 하고 주어가 아닌 거 그냥 다 부사라고 치고요. 주어가 아닌 성분이 오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뀌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어에서 동사는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여기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고 봤을 때 동사는 무조건 두 번째에 쓰더라. 그러니까 마치 도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전치사 zwischen 나중에 계속 배울 건데요. 중요합니다. zwischen이란 전치사는요, 어떤 카테고리에서 배울 거냐면 삼사격 집의 전치사라는 카테고리에서 배울 거예요. 이 zwischen이라는 전치사는요, 뒤에 삼격이 올 수도 있고 사격이 올 수도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삼격이 오는데, 그리고 언제 사격이 오는데, 요게 중요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삼격이 올 때는 정지된 어떤 상태일 때, 상태. 그리고 사격이 올 때는 어떤 방향이 있을 때, 여기로 가는지 저기로 가는지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 그때는 사격이 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Er sitzt. sitzen이란 동사 자체가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동사지. 그러니까 zwischen 다음에 삼격 명사가 이렇게 와야 돼.

Der Bruder, 남성 명사의 삼격 sein em. Die Schwester, 여성 명사니까 sein er.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반면에 setzen sich이라는 동사는 제기 동사라고 하는데 누구를 앉히다예요. 여기선 자기 자신을 앉히다. 이상하잖아. 이렇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가서 앉다예요. 자, 여기는 앉아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고 여기는 어디로 가서 앉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왜냐면 얘는 지츤이고 얘는 제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격 명사가 와야 해서 치비션 똑같은 전치사 치비션이지만 얘 뒤에는 사격의 자이넨 사격의 자이네 이렇게 와야 한다는 거. 치비션은 삼사격이 둘다올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 동사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격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Wer ist das?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Wer ist das? 이거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단복수의 관계가 없다. 한 명일 때도 Wer ist das? 저 사람은 누구야? 라는 뜻이고요. 두명 있을 때도 Wer ist das? 하면은 저 사람들은 누구야?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야? 다 Wer ist das?입니다. 즉, 이 지시대명사 das라는 자체가 명사의 성이나 단복수에 상관없이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스를 이것이라고 번역을 해서 야 이거 누구야? 이러면은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무례하게 들리지만 독일어는 절대 무례한 표현 아니에요. 이 다스 자체가 단복수 상관없고 사람이나 사물 다 상관없어서 저 사람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Wer ist das?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야? 또는 이 사람들은 누구야?라는 뜻이고. 한 명이면 Das ist mein Onkel. 내 삼촌이야.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Das ist meine Schwester.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명사가 나왔네. Familie는요. 단수 명사예요. 가족이니까 왠지 복수 명사일 것 같잖아. 가족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역시 Das ist meine Familie.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중요한 건 이제 이네 번째지. Das sind meine Eltern. 부모님은 아빠, 엄마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das를 쓰되 동사는 진트, 자인 동사를 복수 형태로 써줘야 한다는 거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his is my sister 이고 요건 어떻게 해? These are my parents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das는 단수일 때도 das, 복수일 때도 das다. 단복수에 상관이 없다. 요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Das ist der Bruder von meinem Opa. 이때 von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von. 전치사 von은요, 여러 뜻이 있는데요. 최소 요세개 정도 아셔야 합니다. 일단은 어디로부터, 장소나 시간으로부터란 뜻이 있어서요. von Berlin 하면은 베를린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배울 건데 이격 대신해서 소유격이잖아. 소유를 나타내는 이격을 대신해서 Ein Freund von mir 이렇게 von 삼격을 써서 소유를 나타낼 수 있더라. 그리고 3번 뭐뭐 중에서란 뜻도 있어서요. Von allen Studenten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von을 쓸수 있어요. von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뒤에 있는 명사가요,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격을 쓴다라고 했어. 이격 자체가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이긴 팔인데, 누구 팔? 우리 엄마 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때에는 이 에아가요, 이격의 마이 네아라는 거지. 디부터니까 디 데어 데어 디 해서 요 이격의 네아. 마이 네아부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격을 사용하고 얘의 의미는 소유다. 누구 팔인지를 나타내는 누구의 팔인지, 그치? 아빠 팔도 아니고 강아지 팔도 아니고 엄마 팔이야라고 소유 소속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단수 이격에서는 여성일 때 어미 변화가 없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아빠의 팔 위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남성이나 중성엔 S나 AS가 붙기 때문에 of them arm minus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남성이나 중성일 때는. 그렇지만 여성일 때는 이격에서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본문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긴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좀 읽어볼게. Mein Name ist Maria.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Ich bin 34 Jahre alt. 저는요, 34이니까 몇 살이야? 34살이고요. Und wohne in Nürnberg. 저는 니른베르크에 삽니다. Mein Mann und ich haben eine Tochter. Mein Mann. 많은요, 물론 남자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를 말할 때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남편을 말해요. 내 남편하고 나는요, haben 뭐가 있냐면 eine Tochter 사격으로 말해야지 딸이 하나 있는데요. Sie ist 3 Jahre alt. 우리 딸은요, 3살이고요. Und heißt Sarah. 이름은요, Sarah입니다. Sie hat schwarze Haare wie ich. 이 Sarah라는 내 딸은 나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Aber grüne Augen wie mein Mann. 내 남편처럼 뭘 가지고 있냐면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Meine Schwester hat auch ein Kind. 내 여동생은 또요. Ein Kind, 애가 하나 있는데. Ihr Sohn heißt Leon. 그녀의 아들은 뭐냐면 이름이 레온입니다. Er ist ein Jahr älter. Älter als Sarah. 그 레온이라는 애는 한 살만큼 엘터니까요. 알트의 비교급이지 더 많은 누구보다 자라 내딸 자라보다 레온이라는 내 조카는 한살더 많고요. Die beiden spielen oft zusammen. 이둘 레온이랑 자라는요 종종 자주 같이 놉니다. Die Großeltern von Sarah und Leon wohnen auch hier in Nürnberg. Die Großeltern von Sarah und Leon. 사라와 레온의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부모님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겠죠. 나의 부모님이겠죠. 이 사라와 레온의 조부모님들은요, wohnen auch hier in Nürnberg. 여기 니른베르크에 같이 삽니다. Deshalb. 그래서요, wir bringen wie am Wochenende viel Zeit zusammen. verbringen이란 동사는요, 영어의 spend처럼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어 아닌 성분이 먼저 나왔으니까 동사가 여기 나오고 주어가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니른베르크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am Wochenende 주말에요. viel Zeit zusammen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시간은요, 셀수 없어서 viel 이렇게 어미변화하지 않습니다. Alle lieben diese Momente. 우리 모두는요, 이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Denn Die Großeltern und ihre Enkelkinder haben zusammen wirklich viel Spaß und sind glücklich. 왜냐면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이 순간을 왜 사랑하냐면, 그 조부모님하고 Enkelkinder 하면 손주, 그러니까 손자, 손녀 합쳐서 손주예요. 조부모님하고 손자들이요, 손주들이요, haben zusammen wirklich viel Spaß.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Und sind glücklich. 행복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표현 연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격에 대한 이야기야. Sie hat schwarze Haare. 여기서 sie는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격이라고 합니다. 일격은 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는, 은는이가 붙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주어였어. 근데 비교를 할 때에는 비교 대상과 여기를 격을 같이 써줘야 돼. 얘가 일격이니까 we 다음에 is라고 일격으로 써줘야 하고요. 여기도 똑같아. we 다음에 my만 하고 일격을 써줘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me로 바꾼다든가 사격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걸 만약에 my는만만 해서 사격으로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비교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녀가 일격이면 나와 내 남편 이것도 똑같이 같은 격으로 일격으로 써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자, 그리고 위는요,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의문사, 처음에는 어떻게 라는 거, wie heißt du? 에서 그 위를 배웠지만, 여기서 위는요, 그 어떻게 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라고 보면 돼요. Sie kocht wie ihre Mutter. 그녀는 그녀의 엄마처럼 요리를 합니다. 이때 위는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누구처럼, 누구누구 같이 요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넘어갈게요. 다음, 이 엘터라는 표현 아까 중요하게 봤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비교급 다음에 알스가 와. 영어도 er 오고 den 같은 거 오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이 비교급을 만든 다음에 알스를 써서 누구보다 더 어떻더라라고 비교를 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비교급은요, 원급에다 그냥 에야만 붙이면 돼. 영어랑 똑같네, 쉽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독일어는 조금 어렵죠. 그냥 아니고요.

아, 오, 오, 모음이 있을 때는 그런 단음절의 형용사, 이름절짜리 형용사는 움라우트를 만들어줍니다. 변모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스, 류스, 융, 이융어, 알트, 엘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은 알스 다음에 넣어가지고 누구보다 더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어? Er ist ein Jahr älter als Sarah. 그는 사가보다 한 살만큼 많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 얘가 일격이면 비교 대상도 일격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3번이에요. 이 then이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 then은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접속사 파트를 배울 건데 그때 나옵니다. 이 then의 이름은요, 대등 접속사예요. 대등. 대등한 거는 이렇게 양팔 저울에 있으면 똑같은 게 대등한 거죠? 똑같아. 대등하기 때문에 동사 위치를 굳이 바꿔줄 필요 없이 정치한다. 그 정치 폴리틱 말고요. 어떤 정치냐면 그 순서가 그냥 이렇게 순조로운 순서지. 어떤 게 순조로워? 접속사가 오면요, 주어, 동사 순서로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바로 대등 접속사인데요. Ich gehe nach Hause, denn. 대등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된다는 거. 왜 가? 나 집에 왜 가냐면, 피곤해서 가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할 때, while이랑 비교 많이 하잖아. 똑같이 뭐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 이유를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while은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된다는 건 뭐냐면, 순서가 후치한다는 거. 이 후치는 뭐가 후에 가냐면, 뭐가 뒤로 가냐면, 동사가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 while이 있을 때는 주어는 그대로 쓰되, 동사가 맨 뒤로 가서 점이 돼야 되거든. Ich gehe nach Hause, while ich 땡땡땡땡 müde bin. 동사가 맨 뒤로 후치하는 거. 이런 게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대등 접속사로 쓸 때랑 종속 접속사를 쓸 때는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법으로 가서 우리 정관사를 배워볼게요. 정관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 그, 여러분 독일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초반에 말했었지만, 독일어는 굉장히 독일 사람 같아. 독일 사람 같은 게 어떤 건데? 재미없는 거? 그런 거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말해보세요. 맞아. 독일 사람 하면 뭔가 꼼꼼해. 독일 사람이 만든 물건은 뭔가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독일 사람이 가진 그 이미지가 독일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즉, 독일어는 체계적이고 꼼꼼하다. 그쵸? 그이 특징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의 이 체계적이고 꼼꼼한 게 드러나는데요. 이 명사를 선생님이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자동차의 몸체에 비유하고 싶어. 자동차의 몸체니까 뭐 이렇게 바퀴 빼고 이렇게 몸체. 자동차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동차가 있어. 요 자동차 달릴 수 있나요? 물론 뭐 엔진도 없고 지금 그렇지만 겉보기에 뭐가 있어야 일단 달릴 수 있겠어? 그치. 겉보기에 지금 뭐가 없냐면 바퀴가 없단 말이야. 이 명사라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바퀴 하나, 뒤에 쪽에 바퀴 둘, 바퀴 셋, 바퀴 넷. 이렇게 1, 2, 3, 4. 네 개의 바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정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 명사라는 이 자동차가 달리려면 그걸 지탱해주는 네 개의 바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1, 2, 3, 4 격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표를 봤을 때 우리가 정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네 개의 격, 이네 개의 격, 정관사가 가진 이네 개의 격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정관사가 뭔지는 사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들어는 봤지. 정관사. 정해진 거라며. 정관사. 정해진 그 관사예요. 정해졌기 때문에 뭐냐면 뚜렷한 지칭 대상이 있어. 너랑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 바로 그거. 정해진 거. 그 뚜렷한 지칭 대상. 그걸 바로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모든 걸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남자. 그 남자. 너랑 나랑 아는 그 남자 있지? 근데 모든 걸다 주니까 떠난대. 라고 하면서 정해진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정관사의 그 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관사의 특징은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선생님, 영어는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다 합쳐서요, 더예요. 더 하나 하면 될 걸, 왜 16개나 만들죠? 독일어 못 해먹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 16개가 됐는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해를 시켜줄게. 그럼 좀 할만하잖아요. 그쵸? 일단 여러분이, 요건 이해가 갈 거야. 영어는요, 명사에 성이 있나요? 없지. 그냥 영어는, 영어에서는 뭐 책이 남자라든지 책상이 여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요첫 줄은 이해가 될 거야. 그래. 독일어는 명사마다 성이 있으니까 남성일 때 레어, 여성일 때 디, 중성일 때 다스, 복수일 때 디, 네 개까지는 선생님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증식해가지고 16개가 있냐고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영어랑 비교했을 때 독일어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영어는요, 일단은 격이란 걸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생각해 봐. 독일어는 1, 2, 3, 4격마다 이렇게 관사를 써서 나타내 주는 반면, 영어는 1, 2, 3, 4격을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요. 만약에 뭐 A가 B를 사랑한다. A loves B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일격이야.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사격이야. 아, 영어는 그럼 어순으로 일단 일사격을 구분을 하네. 그쵸? 어순으로 일격인지 사격인지 알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는 1이랑 4를 구분할 필요가 일단 없어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어는 이격일 때는 오브 어쩌고 이렇게 전치사를 쓰고요. 삼격일 때. 소유격일 때니까 오브를 쓰고 삼격처럼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격일 때는 뭐 to me, for me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써. 아, 그럼 영어는 일사격은 어순으로 나타내고 이삼격은 전치사로 나타내네.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나 전치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1, 2, 3, 4격을 구분하기 때문에 더 하나로 끝나는 거야. 요한 줄로 끝나는 거죠. 그쵸?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럼요, 우리 한국어랑 비교해서 왜 독일어는 또 격이 필요한지 또 생각을 해볼게. 한국어는 일단 일격일 때는 어떤 말을 붙여? 뭐, 파터라는 명사가 있다고 쳐봐요. 아빠라는 명사. 한국어로 이걸 일격으로 만들어 주려면 한국어는 아빠가 이렇게 하겠죠? 이격을 만들어 주려면 아빠의, 삼격을 만들어 주려면 아빠에게, 사격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아빠를. 한국어는 이러한 격조사라는 게 있어. 격에 맞는 조사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파터라는 명사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격조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격조사의 역할을 누가 해? 정관사가 해. 그래서 아빠가 하려면 der Vater, 아빠의, des Vaters, 아빠에게, dem Vater, 아빠를, den Vater. 요 dea, des, dem, den이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격조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정관사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네 개의 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명사마다 성이 있으니까 네 개의 성이 필요한 거. 그래서 총 16개의 관사가 있더라라는 거, 정관사가 있더라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왜 있어야 하는지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외우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죠.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여러분 책에는요, 일격하고 사격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일격이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거 사격이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거 삼격이고요. 그리고 이격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신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일 사라도 좀 해라 라고 여러분한테 좀 줄이고 줄여서 박앤세일해서 1, 사격만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능 독일어를 풀려면 1, 2, 3, 사격을 다 알아야 해서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는 법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일격 사격 남성만 대야에서 낸으로 바뀌네. 여성은 디디 똑같고 중성 다스 다스 똑같고 복수 디디 똑같대. 아, 다행이다. 여성 중성 복수는 안 변하고 남자만 이렇게 마음이 변심을 했네. 남성만 대야에서 낸으로 바뀌는 게그 정관사의 특징이에요. 일격에서 사격으로 갈 때. 그리고 이삼격은 남성의 이삼격이랑 중성의 이삼격이 똑같고 똑같아. 여성의 이삼격이랑 복수의 이삼격이
내야이고 낸인 거. 삼격만 빼면 똑같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

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외우셔도 좋고, 여러분 그냥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는데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디 이렇게 16개 외우시는 게 가장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반 친구들 항상 그 푼이 정관사 요 16개가 항상 그 푼이었어요.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 디. 제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그 기사님께서 직업이 뭐냐 그래서 이제 독일어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디 진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60대신 것 같은데 아버님 나이인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니까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 정관사는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많이 맞으셨다고 그쵸? 여러분 저는 때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거 16개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외울 수 있게 이거 외우셔야 다른 거, 부정관사도 할수 있고, 소유관사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표는 일단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문법 내용을 좀더 볼까?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좀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Der Spiegel ist rund. 그 거울은 둥그입니다. 뭐뭐는 뭐뭐하다 할 때, 이거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성 일격이에요. Ich kaufe den Spiegel. 나는 그 거울을 삽니다. kaufen 동사는요, 사격 목적어가 와야 해. 뭐뭐를 사다니까. 그래서 Spiegel이 den Spiegel이 됐어. 아, 그러면 der. 일격일 땐 der, 사격일 땐 den. der, den.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도 볼게. Die Blume ist schön. 그 꽃은 예쁘다. 그 꽃은 예쁘다. 뭐뭐는 은느니가 하니까 얘 당연히 여성 일격이죠. Ich mag die Blume. 나는 그 꽃을 좋아한다. 을을 붙었으니까 얘는 사격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은 요 뒤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요 뒤지. 형태는 똑같지만 사실은 격은 다르다는 거. Das Kind ist süß. 그 애는 süß. 달콤한이란 뜻도 있지만 아기를 먹으면 안 되겠죠. 이 애는 귀엽다. 귀엽다예요. 자,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중성 일격. Ich liebe das Kind.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을을 붙었으니까 사격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요 다스고요. 뒤에 건요 다스라는 거. 형태는 똑같지만 격은 사실 다르다. Die Ferien sind zu Ende. 휴가가 끝난다. Ferien은 항상 복수예요. 휴가가 끝난다. 뭐뭐가. 니까 얘 일격이죠. Ich freue mich auf die Ferien. 나는 휴가가 기대된다. 고대한다. 라고 했을 때 auf 다음에 항상 사격을 써야 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die여도 앞에 문장의 die는 일격의 die고요. 뒤에 있는 문장의 die는 사격의 die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앞단원이어서 일격하고 사격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 삼격이 나오기 때문에 꼭네 개의 격다 아셔야 해요. 자, 다음 이번에는 부정관사를 해볼게. 부정관사. 부정관사와 카인. 자, 일단 부정관사 먼저 할게요. 자, 부정관사는요, 정관사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부정한 거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야. 즉, 대상을 처음으로 언급할 때. 정관사는 나랑 너랑 공통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부정관사는 지금 처음 나온 거야. 그 노래 중에서는요, 한 남자 노래 있거든요. 한 남자가 있어 하면, 한 남자? 누구지? 몰라. 지금 처음 등장한 한 남자야.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한 남자. 하나라는 뜻도 당연히 있겠죠. 한 명이란 뜻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한 거,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것은 부정관사 ein류를 사용하고요. 하나라는 의미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표는, 여러분 표에는 ein하고 뭐, 슬래시 있고 뒤에 kein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ein 표만 이렇게 뺐어. 그럼 이제 또몇 개야? 16개예요. 12개인데? 라고 하겠지만, 봐봐. 남성, 여성, 중성은 하나, 어로, 그러니까 영어의 어나 언에 해당하는 이 아인을 넣을 수 있지만 복수는 하나를 넣을 수 없잖아. 이 아인류를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써 있는 건 사실은 12개지만 복수에는 당연히 어나 언을 못 쓰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정관사표와 똑같은 16개의 칸이 일단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16개의 칸인 거 알겠지? 영어는 어나 언이지만 독일어는 일단은 성이 4개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 복수 4개로 나누고 또 영어처럼 전치사를 쓰거나 어순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처럼 격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격에 따른 변화 4개 해서 4 곱하기 4, 이 16개의 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부정관사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 부정관사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부정관사는 하나란 뜻이라며. 하나의 나무들. 이상하잖아. 하나의 책들. 이상하죠? 하나는 한 개란 뜻이 있기 때문에 복수형은 쓸수 없어요. 요렇게. 근데 요거에 대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라는 거지만 복수형 앞에 아무것도 안 썼다라는 건 그것이 처음 등장한 거, 불특정한 거라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이 빈칸을, 칸을 비워둠으로써 부정관사의 의미를 주는 거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그 톡을 보냈어. 뭐 누구야? 내일 같이 밥 먹자 했는데 친구가 일시불 했어요. 그러면 답이 없지. 답이 없지만 그건 어떤 답이야? 밥 먹기 싫다는 답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복수도 앞에 아무것도 안 씀으로써 예를 들면 D 같은 거쓸수 있었잖아. 원래 D 되어 된 D라는 정관사 같은 거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안 씀으로써 특정한 그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그것들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쵸? 부정관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럼 봅시다. Das sein Tisch. 남성 일격이죠. Ich habe einen Tisch. 남성 사격. Haben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남성 일격일 때 ein, 사격일 때 einen이라는 거. ein, einen. 이렇게 써야 되죠? 여성 명사도 보자. Das ist eine Bluse. 이것은 하나의 블라우스입니다. 일격. Sie trägt eine Bluse. 그녀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얘는 사격. 그래서 똑같이 eine, eine이지만 앞에 거는 요거 eine, 뒤에 거는 요거 eine라는 거. 중성 명사도 볼게요. Das ist ein Auto. Er hat ein Auto. 이것은 하나의 자동차입니다. 중성 일격. Er hat ein Auto. 그는 하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중성 사격. 똑같이 ein으로 생겼지만 앞에 거는 요 ein, 뒤에 거는 요 ein. 그쵸? Das sind Bücher. 이것은 책들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한 안 씀으로써 부정관사를 표현한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여기 Das sind die Bücher. D라는 말이 있었으면 이것들은 그 책들이다. 너도 나도 아는 그 책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특정한 대상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관사를 아예 안 씀으로써 그냥 책들, 일반적인 책들이라고 처음 나온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는 그 카인으로 부정하고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카인표인데요. 이 카인이란 말은 뭐 굳이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사라고 하면 돼. 부정사는요, 부정관사랑 달라요. 부정사는 아니다! 라는 그 의미의 부정이에요. 영어의 no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있으면 ein이지만 없으면 ka를 붙이면 돼. 그래서 ein, eines, einem, einen이었는데, kein, keines, keinem, keinen. 똑같이 ka, ka, ka, ka, ka, ka를 붙여요. 그리고 관사가 없는 명사도 부정해요. 자, 그럼 봐봐.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를 부정할 때는, 즉, 아인이나 아인에 같은 거 있잖아. 요거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하냐면, 여기 앞에다 칼을 써서 부정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부정한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차이트 같은 거 있잖아. 나 시간이 있어. Ich habe Zeit. 근데 시간이 없다라고, 이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거든? 요럴 때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얘가 die Zeit니까 keine Zeit. 요런 식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부정할 때도 kein 이런 걸 쓰고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를 부정할 때도 kein, keine 요런 걸 쓴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단수에서는 부정관사 어미 변화를 하고요. 여기 단수, 여기 부정관사. 즉, 아인, 아인의 이런 것처럼 변화하고요. 복수에서는요, 여기 아까 부정관사는 칸이 비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칼을 붙여? 정관사 어미를 갖고 와서 D니까 카이네, 데아니까 카이네야, 덴이니까 카이넨, D니까 카이네. 이렇게 부정관사, 복수에서는 정관사 어미를 갖고 와서 변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Ich hab keinen Hunger. 나는 배가 안 고파. 역시 요거는 홍어는 뭐야? 원래 대어 홍어거든. 근데 얘는 배고픔이라는 건셀수 없는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즉 관사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카이넨을 써서 남성 사격으로 이렇게 부정을 해주고요.

Im Garten gibt es keine Bäume. 정원에는 나무들이 없다. 나무들이 있을 때는요, 원래 이거 없이 Im Garten gibt es Bäume 했을 건데,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관사가 복수에는 부정관사가 없으니까 정관사음이 변화해서 keine를 여기 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복수 사격이다. 요거 표시를 꼭 해두세요. 자, 세 번째. 정관사가 있는 명사는요, nicht로 부정한데, 요거 중요합니다. 정관사가 있는 명사 한번 요 문장 여기 먼저 볼게. Ich hab die Tasche.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 정관사죠. 요걸 부정하고 싶으면 Ich hab keine Tasche가 아니라 Ich hab die Tasche nicht. 마지막에 nicht를 써야 돼요. 그럼 나는 그 가방이 없다란 뜻이야. 이걸 keine로 부정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 Ich hab eine Tasche. 나는 한 가방이 있다. Ich hab keine Tasche. 나는 가방이 하나도 없다요. 뜻이 엄청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 Ich hab die Tasche nicht는요. 나는 가방이 100개, 1000개, 만개 있지만 그 가방은 없어. 란 뜻이고요. Ich hab keine Tasche는 나는 가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완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관사를 부정할 때는 nicht고 부정관사를 부정할 때만 kein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소유 관사 볼게요. 소유 관사는요, 여러분 부정 관사류에 들어갑니다. 써놓으세요. 부정 관사류라는 건 부정 관사처럼 변한다. 부정 관사처럼 어미 변화를 한다예요. 자, 나의, 너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의, 너의, 당신의, 그의, 그녀의, 그것의. 복수는요? 우리의, 너희의, 당신들의, 그것들의. 이렇게 소유를 나타낼 때 소유 관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표가 웬일로 간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이건 일격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할 때는 1, 2, 3, 4격을 또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가서 우리 나의일 때, 요 마인일 때만 한번 선생님이 좋은 표를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에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소유 관사는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 ein처럼 변하면 되고요. 부정관사 ein처럼 변하면 되고요.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명사는 ein 같은 게 없으니까 die처럼, 정관사처럼 변하면 됩니다. 자, mein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아, 여기까지는 ein이랑 똑같은 변화에다가 m만 붙인 거지. 그래서 나의 개, 나의 블라우스, 나의 책, 이런 식으로 m만 붙이면 나의란 뜻이 되는 거고요. 복수는 정관사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1, 2, 3, 4격 다 알아야 된다고 했지만 이격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표에서도 그냥 뺐습니다. 1, 3, 4격 이렇게. 왜냐하면 이격은 왜안 쓰냐면 정관사에서도 그렇고 부정관사에서도 그렇고 소유관사에서도 그런데 그 이유는 얘는 von 3격으로 일상에서는 대체를 하거든요. Das Auto meines Vaters 이런 표현, 이격으로 쓰는 이 표현은 글에서나 많이 쓰고, 글, 문어체에서나 많이 쓰고, 보통은 Das Auto von meinem Vater, 우리 아빠의 자동차, 똑같은 말이어도 보통은 von 3격으로 씁니다. 일상에서는요. 소유관사는 소유의 의미고, 존칭을 나타내는 소유관사 이어는 항상 대문자더라. 어떻게, 여기 봐봐. 지금 다 mein, meine, seine, seinen, meine 다 소문자이지만, 지에서 나온 거 있잖아. 존칭 지, 당신이라는 뜻의 그 지는요. 얘가 대문자이듯 당신의라는 의미일 때도 대문자로 쓰더라라는 거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요건 선생님 제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내는 부분인데 그 오이가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입니까라는 이 문장에서 원래 너희 아, 이 사람은 너희의 가족이니라는 이 문장에서 너희의라는 표현은 원래 오이입니다, 오이요. 그리고, die Familie니까, 오이어가 Familie라고 원래는 해야 해, 원래는. 근데, 오이어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애를 지워버려서, 뭐만 남냐면, 오이어라고 해서, 요렇게 쓴다는 거. 요거 두 개는요,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명사의 성 볼게요. 자,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독일어에서 기본이죠? 그리고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중 하나의 성을 가진다. 그치? 여러분, 억울하지만 독일어는 그래요. 근데, 자연적으로
남자처럼 생긴 거 남성이라고 하면 좋고, 여성처럼 생긴 거 여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남자야, 그냥 여자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Der Vater, die Mutter, das Kind. 아빠는 남성 명사, 엄마는 여성 명사, 아이는 아직 남잔지 여잔지 애매하니까 중성 명사. 요것까지는 이해가 돼. 왜? 자연적인 성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스가 왜 남자야? 치마는 여자가 입는데 왜 남자야? 태양은 또왜 여자야? 블라우스는 또왜 여자야? 바다는 또왜 중성이야? 셔츠는 왜 중성이야? 그러니까 왜라고 이 묻는데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요거는 많이 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wie findest du den Rock hier? 여기는 이 치마 어떻게 생각해? Der Rock, 남성 명사니까 der로 받아서 der gefällt mir nicht.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렇게 치마는 남성 명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뭐 그냥 막 만들진 않았어. 모든 명사에 성을 붙여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법칙은 있거든요. 그 법칙을 우리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보통 남성 명사냐면요. 만, Vater, Sohn처럼 원래 남자인 거, 그건 남성 명사고, Süden, Norden, 남쪽, 북쪽, 이런 방위라든지, Regen, Wind, 비바람, 이런 기후현상, 얘네들은 다 남성 명사입니다. Morgen, Abend처럼 때, Montag, Dienstag, 월요일, 화요일처럼 요일 같은 거, Januar, Februar, 1월, 2월, 이런 월, Frühling, Sommer, 봄, 여름, 계절, 이런 것들은 남성 명사, Anfang, Anruf, Tanz처럼, 예를 들면 anfangen이라는 동사 있잖아. 시작하다라는 분리동사. 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n을 떼버리고 여기 r을 대문자로 바꿔서 der anfang 시작이라는 명사를 만든다면 요런 식의 명사 어미가 떼진 거 있지. 요런 거는 der anfang이더라. 그러니까 남성 명사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 명사는요. 당연히 원래 여자는 다 이렇게 여자예요. 그리고 fahren이란 동사에서 te를 붙여가지고 fahrt가 된다거나 이동이란 명사가 된다거나 schreiben이란 명사에서 shift 이렇게 te가 붙는 거 이런 명사들 여성 명사고요. height, kite, shaft, ung 이런 식으로 끝나는 명사들 여성 명사고요. e로 끝나면 보통 여성 명사입니다. 예외가 더 중요하죠. das Auge, das Ende, der Käse 이런 것들은 e로 끝나지만 중성이거나 남성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대부분은 애, 80%는 애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성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성 명사는요, 당연히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는 중성 명사고요. 동사 원형이 명사화가 되면 얘도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 붙은 거 있잖아요. 현, 작은 거, 축소 명사라고 해서 작은 빵, 브릿쉔, 작은 닭, 헨쉔. 작은 여자, 매드쉔, 요런 거다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엔트나 옴으로 끝나면 또 중성 명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우리 하벤의 현재인칭 변화 볼게요. 하벤은요, 자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뒤에 사격 목적어가 온다는 특징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인칭이랑 3인칭에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 합에는 여기가 어간이잖아. 합이라는 어간이잖아.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규칙인데, 얘 말이야. 원래는 합에다가 스트가 돼야 돼. 2인칭 단수니까. 그리고 얘도 원래 합에다가 3인칭 단수니까, 에야지 에스니까 합트가 돼야 돼. 근데, 배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배가 사라져서 배를 떼버리고, 하스트가 됐고 하트가 됐어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여기 말이야. 얘는 하트 그대로 됐다는 거지. 즉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얘네에서만 불규칙하고 나머지는 규칙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내 얘기 아니면 네 얘기 아니면 그나 그녀 그것의 이야기를 하겠지. 복수보다는 단수를 더 많이 쓰겠죠. 많이 쓰다 보니까 발음상 ich habe 요건 안 불편해. 근데 du habst 불편하단 말이야. 입을 닫았다가 다시 st 하는 게 habst 그쵸?
불편하니까 이 자주 쓰는 do일 때, 너일 때는 has to로 바꿨고요. as도 자주 쓰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하트 불편해. 그래서 에 아즈 하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이어도 불편한데 왜 이어는 하트예요? 아, 이어는 자주 안 쓰잖아. 너희들보다는 너나 그 그녀 그것을 자주 쓰지. 자주 안 쓰는 이어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많이 바꿔주지 않는 거죠. 하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는요. 독일어에서 불규칙한 동사들 있지? 그것들은 오히려 자주 쓰여요. 생각해봐. 자주 쓰이면 왠지 규칙일 것 같지만 반대예요.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어떤 새로운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에 그거를 다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없겠지. 자주 쓰이는 건 원래 그래. 걔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써왔어. 그게 더 편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주 쓰이는 이런 하빙 같은 동사, 아니면 자주 쓰이는 자인 같은 동사, 이런 동사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일단은 왜 그런지 불편해서 그랬대 정도로 외우시고요. 그럼 왜 단수 2인칭이랑 단수 3인칭만 그러냐고? 걔네는 자주 쓰니까 발음을 좀더 편하게 하고 싶었대까지는 이해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우는 거죠. 외울 때 그냥 하베, 하스트, 핫, 하벤, 하프트, 하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 인칭 대명사랑 같이 외워야 합니다. Ich habe 발음 괜찮아. Du hast 발음 괜찮아. Er ist hart 발음 괜찮아. 발음 편하게 이렇게 가고 요 아래 복수들은 발음 불편해도 자주 안 쓰니까 그냥 규칙대로 가자.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sie haben 이렇게 규칙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엄청 자주 쓰이는 불규칙한 동사, 하벤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벤은요, 이렇게 사격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하벤, 뭐뭐를 가지고 있다니까 사격, 이렇게 사격을 쓴다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하벤까지 동사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관사에 대한 특징들 조금 어려웠는데요. 다시 한번 잘 반복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미안하지만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6강 영학이 첫 번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으로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학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영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기다라고 했을 때 정말 떠오르는 그 아기의 모습에 가장 적합한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가장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시기 아기들은 어떤 발달 특징을 나타내는지 우리 이 아기의 발달과 관련해서 오늘은 신체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영아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만은 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1성장 급등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굉장히 빠른 발달 속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와 관련해서 자,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4등신으로 태어난 만큼 머리가 가장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먼저 발달하는 것이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빠른 머리의 발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시기에 운동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앉아있던 기적적인 운동 발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아이가 앉고 그리고 서고 걷고 그리고 달리기까지 이런 아주 급작스러운 그런 운동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빠른 운동 능력의 변화, 대근육, 소근육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대변을 가릴 수 있게 되면서 대소변 훈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소변 훈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내용도 우리

20cm 정도다라고 했는데요. 한 살만 돼도 25cm나 훌쩍 자라난 75cm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살경에는 성인의 절반 정도까지 자라나는 아주 빠른 성장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몸무게도 살펴볼게요. 몸무게 3kg 정도로 태어났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약 3배 정도, 이두살 정도가 되면 4배 정도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한살 정도만 돼도, 1년 정도만 돼도 엄청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1성장 급등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성장 급등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성장 급등기라는 의미에서 제1성장 급등기라고 하고요. 그 양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빠른 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신체 비율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체 비율은 우리가 이제 신생아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머리 크기가 출생 시에 신장의 4분의 1을 차지해서 4등신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4등신의 모습에서 영아기 동안에는 약 5분의 1, 5등신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크기가 어쨌든 영아기에는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만큼 머리의 발달이 집중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시기별 성장이 빠른 부위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머리 부분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 그리고 나서 다리 부분으로 발달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머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선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자, 발달의 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발달의 원리 중에서 여러분, 뭐에 해당이 되죠?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했던 거,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순서와 관련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이 머리에서부터 다리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영아기는 출생에서부터 24개월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제1 성장 급등기는 영아기에 굉장히 빠른 발달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지금 신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머리의 비중이 훨씬 더 컸는데요. 태어났을 때에는 4등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세 동안에 이렇게 5등신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와 같은 8등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골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골격. 성인보다 크기는 작고요. 그리고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뼈의 개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작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더 많은 수의 뼈는 이제 점점 서로 뭉치고 단단해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이거를 우리는 경화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경화현상이 가장 눈에 띄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머리 부분입니다. 자, 머리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만져보면 하나의 뼈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머리 부분의 뼈가 태어날 때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뼈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여러 개의 뼈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퍼즐 조각처럼 딱 아주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부 부분에서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덮여 있기 때문에 구멍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 피부 밑에는 말랑말랑하게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숯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태어날 때 두개골의 뼈는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뼈들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여섯 개의 숯구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큰두

개의 숯구멍을 대천문과 소천문이라고 해요. 가장 큰 거, 여기 정수리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꽤큰 소천문 뒤에 정수리 그 뒤통수의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 대천문과 소천문이 가장 큰 이런 숯구멍이고요. 이 대천문과 소천문을 포함해서 뚫려있는 숯구멍들은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이제 뼈가 자라나서 막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숯구멍도 있고 아직 뼈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뇌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개골이 단단해지고 2살경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심하게 흔들게 되면 뇌가 흔들리면서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우리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흔들린 아이 증후군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아기가 운다, 보챈다라고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흔들어주는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이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뭐 자극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너무 심하게 흔드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기는 출생 후에 6내지 8개월경부터 아래 앞니부터 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입안을 보게 되면 아래에 이가 이렇게 쑥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너무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6내지 8개월경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가 쭉 나게 될 거예요. 위에 앞니 나게 되고 이 옆에 있는 이들부터 해서 이제 30개, 20개의 이가 18개월에서 30개월경까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내지 8개월경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평균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자, 6내지 8개월경이다. 이가 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이유식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는 거 여러분이 함께 연결지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이는 영아가 음식을 잘 씹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경화현상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뼈가 단단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숯구멍은 뼈가, 머리에 뼈가 다 이렇게 봉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맞물리는 중간중간에 생긴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자, 큰 구멍이 대천문과 소천문이 있죠. 대천문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수리 부분. 그다음에 소천문은 뒤통수의 중앙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앞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뇌의 뼈가 머리에 두뇌의 뼈가 두 머리의 뼈가 자,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하게 아이를 흔들게 되면 뇌출혈, 골절 등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2살 이후가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심하게 흔들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 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두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뇌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이런 내용은 살펴봤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성인 뇌의 약 25%까지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한 살경이 되면 벌써 66%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2살경이 되면 약 75%까지 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2살인데 벌써 75%까지 자라났어요. 나머지 25%를 우리가 이렇게 유아기, 뭐 아동기까지 채워 나갈 텐데요. 자, 발달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시기에 두뇌 발달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양적인 면에서 두뇌가 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인지 기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두뇌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생리적인 기능 발달과 관련해서 수유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유는 우리가 신생아기에서도 한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영아기 초기에는 뭐 6개월 이전에는 아기는 수유만으로 모유를 먹거나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분유를 먹거나 하는 것만으로 영양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던 때에 비해서 훌쩍 자라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모유나 조제분유를 먹는 것만으로는 아기에게 영양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더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이 음식을 더해서 먹는 것을 우리는 이유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때마침 맞춰서 이도 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을 더해서 이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기가 전 먹다가 바로 당장 이제 이유식 먹자 그러면 우리처럼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아기가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당한 형태, 적당한 종류 등을 갖춰서 먹여야지 될 텐데요. 이유식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기에게 물과 같은 상태의 미음으로 시작해서 점차 죽, 진밥,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의 형태로 변화되어서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가장 자극이 적은 곡류부터 시작해서 채소, 그리고 고기류로 이렇게 종류를 더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기의 개월수에 맞춰서 적절한 이유식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유식 6 내지 8개월경에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아기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맞춰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을 잘 자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신생아기에서 이어지는 시기니까요. 잠을 상당히 많이 자겠죠. 그죠? 자, 잠을 상당히 많이 자고요. 그리고 3, 4시간 간격의 이 수면 패턴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는 패턴으로 옮겨 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긴 잠을 자게 되는 생후 6주 이후부터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저녁에 많이 잘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돌 전후에는 이제 수면 양상이 일정해지면서 오전, 오후 두번 정도의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그리고 총수면 시간도 감소되면서 저녁에 자는 시간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배변. 생후 6 내지 7개월이 되면 이제 대소변을 통제하는 근육과 신경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발달을 해서 완전히 발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제 괄약근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괄약근이 생후 1, 2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1, 2년 정도가 되면 배변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변부터 가리기 시작을 하고요. 대변 13에서 15개월 무렵에, 그 다음에 소변을 가리게 됩니다. 20개월 무렵에 소변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소변의 가리기가 괄약근의 발달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대소변 가리기를 할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가 무르익게 되면 우리는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함께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괄약근이 발달을 해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건 언제라도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대소변 가리는 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훈련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 해서 정말로 훈련하듯이 막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네다섯 달까지 배변 실수하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퇴행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대소변 가리기와 관련해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항문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지나치게 엄격한 배변 훈련을 받게 되면 항문기 고착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죠. 자,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면 고착 현상, 어떤 고착 현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강박증을 나타내는 강박증, 인색함을 나타내는 그런 고착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자기가 질서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서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한 그런 고착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엄격한 배변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엄격한 배변 훈련을 받게 되면 강박증이나 인색한 이런 고착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언급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 배변 훈련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통제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한 이런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도 함께 더불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퇴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방어기제와 관련해서 퇴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단적인 공경에 직면했을 때 안정감을 느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변 훈련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 에릭슨은 프로이트 제자라서 단계가 여러분,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이 배변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프로이트의 항문기 시기는 에릭슨에 의하면 자율성 대 수치심의 단계인데요. 자, 대소변을 가릴 때 부모가 칭찬으로 격려를 하게 되면 자율성이 발달하지만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실수에 관대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함께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살펴볼까요? 자, 먼저 대근육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근육이라고 하는 건큰 근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팔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긴 이런 근육들을 대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근육 운동을 대근육 운동이라고 하죠. 자, 대근육 운동 능력은 머리에서부터 다리의 방향으로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동작에서 세부적인 동작으로 발달의 원리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는 거죠. 머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설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계단을 오르다니고, 그리고 뛰어다닐 수도 있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고개를 들고,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걷고, 달리는.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다리 쪽으로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대근육 운동 기능의 발달을 돕기 위한 방법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근육 운동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소근육은 그러면 어떻게 발달되는 거볼수 있을까요? 자, 소근육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근육처럼 길이가 긴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같은 짧은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소근육 운동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있는데요. 자, 이 소근육 운동은 근원 발달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를 움직이는 것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몸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순서로 발달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런 소근육 운동, 처음에는 둔탁하게 손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도라에몽 손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는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의 형태로 변화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 섬세하게, 세심하게 발달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한 것을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려면 눈과 손이 협응을 할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손이 협응을 할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잘 잡을 수 있는 조작력, 그리고 손가락의 민첩성과 힘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갖춰지는 것으로 소근육 운동의 기능이 발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과 손이 협응하고 두 손이 함께 협응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만큼의 강도를 주어서 이거를 집을 수 있는 자, 조작력, 민첩성과 힘, 요런 능력들이 갖춰질 때 소근육 운동 기능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아가 두 발로 걷게 된다라는 것은 소근육 운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두 발로 걷게 돼야 이렇게 기어다닐 때에는 손도 하나의 발처럼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발로 걷게 되면 두 손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소근육 운동 기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손의 자유를 얻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지고 조작을 하고 하게 되면서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소근육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개월수에 따른 요런 행동들 기억해 두면 좋은데요. 뭐, 1에서 3개월 요런 정도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고요. 4개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툭 치면서 주변에 있는 딸랑이들을 만지거나 뭐 이걸 잡고 흔들 수 있게 되는 모습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눈에 띄는 소근육 운동에 있어서 조금 더 눈에 띈다, 특징적이다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한 7, 9개월부터 나타나는데요. 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물체를 쥘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12에서 16개월에 이 문구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잡은 것처럼 요렇게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럼 분필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콩알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물건을 섬세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물건을 잡을 수 있으니까 모자 같은 거 끝에 이렇게 걸리면 벗을 수 있잖아요. 모자 벗을 수도 있고 공을 던질 수도 있고. 자, 18개월에서 24개월경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능력이 발달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컵을 입에 대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5개 이내에 작은 블록을 쌓을 수 있게 돼요. 물을 마신다, 블록을 5개 이내로 쌓는다.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영아의 소근육 운동 발달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원 발달의 원칙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협응이다 라고 하는 건 상호 조정 능력, 서로 협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협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각 인지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시기에 지각 인지 발달과 관련된 부분, 인지, 분명히 두뇌 속에서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런 인지가 머릿속에서의 사고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감각적인 부분, 오감에 맞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뭐
주어진 자극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라는 거죠. 머릿속에 사고의 과정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오감으로 인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먼저 시각부터 봐볼까요? 자, 시각 어떻다 그랬죠? 감각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을 합니다. 시각만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각이 이제 1년여 경에 걸쳐서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색지각, 형태지각, 깊이지각, 시각 향상성 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시각 발달. 처음에 전체적인 윤곽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2개월경에 대략적으로 볼수 있고, 한살 정도가 돼야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시각 정확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한살 정도는 돼야 시각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걸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살 정도까지 발달되어 갈 텐데, 자, 어떤 발달을 보이는지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형태 지각에 관한 실험입니다. 자, 판치는 판치에 그 시각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 지각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이와 같은 도형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 도형을 가장 오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아기는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랑 전혀 비슷도하지 않은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모습에 가장 가까운 A에 가장 관심을 두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모습에 그래도 비슷한 B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을 그려서, 자, 아기들도 사람의 얼굴 모습에 가장 집중하고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사람이 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신호를 보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얼굴에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더라. 사람 얼굴을 지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형태의 지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잘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본다. 자, 움직이는 것에 더 선호하더라. 그다음에 컬러를 더 선호하더라.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선호하더라와 같은 내용도 함께 실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각 향상성과 관련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시각 향상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그리고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이것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원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시각 향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물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게 늘 일정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시각 향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아는 6 내지 8개월경이 되면 시각 향상성을 획득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크기와 관련된 향상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요 상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2에 나와 있는 상자 같은 크기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다른 거리에서 보여주는 거죠. 가깝게, 멀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멀리 있는 게더 작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크기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크기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같은 거리에서 보여주는데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크기가 다른 물체다라고 하는 걸 인지합니다. 자, 크기 향상성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자, 이건 형태 향상성을 나타내는 실험인데요. 무늬예요.
그런데 문이 항상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반쯤 열려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문이다라고 했을 때 얘의 원래 모습, 문에 원래 완전히 닫혀 있을 때 모습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인지, 형태에 대해서 원래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는 형태 항상성, 유아도, 아니, 영아도 6 내지 8개월 경이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크기 항상성. 동공에 비치는 물체의 상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다양한 거리에 있는 물체를 동일한 크기로 지각하는 경향을 이야기하고요. 형태 항상성. 물체가 눈의 망막 속에 비치는 모양과 상관없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형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시각 항상성이 6 내지 8개월경이 되면 획득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지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색지각은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검은색, 흰색만 구분할 수 있어요. 흑백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처음에 자극을 줄수 있는 모빌로는 흑백 모빌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원색에 해당하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등을 구별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좀더 확장되는 이런 색상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깊이 지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깊이 지각이란 이런 거예요. 깊이를 떨어지는 정도. 이런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실험인데요. 이 깊이 지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각절벽이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시각절벽을 설치하고 이제 영화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시각절벽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자, 시각적으로 절벽처럼 여기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장치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해요. 두꺼운 유리로 밑이 보이도록 깔려 있어서 이렇게 건너가도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각절벽 장치에다가 아기를 두고 6 내지 14개월 정도의 아기들을 두고 이 반대편에서 엄마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봤더니 이 아기가 깊이 지각 능력이 없다면 상관없이 막 앞으로 나아갈 텐데, 자, 여기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앞에 가서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이 아이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깊이를 지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깊이 지각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봅니다. 보통 7개월경 정도면 이제 깊이 지각 능력을 가진다라고 본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 지각과 그래서 시각절벽에 대한 설명도 EBS 플러스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청각 발달 어떤가요, 여러분? 청각 발달 태어날 때부터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발달이 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후각 발달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냄새에 식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점차적으로 더 이것도 역시 후각이 세분화되면서 발달되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미각 발달도 태어났을 때부터도 이런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더 예민하게 발달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촉각도 마찬가지. 그리고 촉각은 이 촉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물체들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이 물체의 속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체의 속성,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촉각은 영아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요. 엄마와 따뜻한 신체 접촉을 많이 해서 아기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심화 자료에 보면 감각간 지각 능력, 통합감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각간 지각이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죠. 한 가지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배운 오감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연합해서 통합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을 감각 간 지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깁슨과 워커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기들에게 딱딱한 우유병하고 유연한 우유병을 각각 따로 준비를 한 다음에 자, 유연한 우유병을 아기에게 빨게 한 다음에는 뭐 이제 그 반대 그두 가지의 다른 우유병을 보여주었을 때, 이때 자기가 빨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우유병에 더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결과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자극을 더욱 흥미롭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워커가 연구를 했는데요. 자, 이 워커가 영아들을 대상으로 행복, 분노, 슬픔을 나타내는 표정하고 표정을 보여주면서 그의 알맞는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목소리를 보여줬을 때그 감각, 그 감정과 어울리는 목소리를 대응시켜서 막 오래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느끼고 있는 촉각과 시각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감각 간 지각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성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보고 따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한 사례도 지금 함께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자, 다음 게시판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1, 2번 세트 문항이네요. 자, 뭘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게시판 가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거. 자,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쌍둥이가 나오는데 쌍둥이가 속한 시기 알아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요. 아이들이 최근 혼자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조금씩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배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배변 훈련에 대한 정보와 주의점 알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가에는 배변 훈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혼자 걷기 시작하고 배변 훈련을 준비하는 시기는 한 만으로 돌경, 12개월경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위 게시판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우리 골라보면 대변은 13에서 15개월, 소변은 20개월이 지나야 가릴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변기의 쓰임새를 알려주고 변기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통해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을 엄격하게 하면 고착돼서 강박적 성격, 인색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에릭스는 대소변 훈련 시 칭찬을 받으면 자율성이 발달을 하고요. 엄격하게 다루면 수치심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묶여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쌍둥이가 속한 시기는 언제죠? 영아기입니다. 이 영아기의 발달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애착 대상인 주 양육자와 떨어졌을 때 불안 반응을 보인다. 이게 맞습니다.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가 영아기입니다. 언니가 아픈 날 자신이 언니를 미워해서 아프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아의 전환적 추론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제일 아끼는 장난감인 종이 비행기를 아빠 생일 선물로 주는 것은 유아의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자, 같은 양의 주스를 모양과 크기가 다른 컵에 따라 주면 양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동기의 보존 개념이 획득된 사례이고요. 달은 어두운 밤에 자신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하는 건 인공론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인공론적 사고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유아기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지수와 민지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의 신체 발달 특징은?

바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수는 전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래 두 개가 나왔어요. 6 내지 8개월 경이 되네요. 자, 저희 민지는 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어제 가구를 붙잡고 서기 시작했어요. 뭐 7개월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두 아이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는 이제 영아기 중에서도 한살 이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신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6등신이다, 6분의 1이다. 아니죠. 자, 신장이 75cm로 출생시에 약 1.5배가 된다. 뭐, 한살 무렵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신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생기는 성장통을 경험한다. 성장통은 이제 사춘기 무렵에 빠르게 자라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두개골에는 6개의 수구멍이 있으며 무기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답지죠. 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지민이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입니다. 자, 지민이 언제 시기인지 알아볼게요. 자, 오늘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 있어서 참여했는데, 지민이와 같은 발달 시기에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물건을 집기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언제죠, 여러분? 12에서 16개월경이라고 우리 앞서 소근육 운동 발달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좀더 정교해지고 유연해져요.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탄탄해지고 운동 능력들이 더 빠르게 발달한다고 해서 오늘 마사지를 했대요. 자, 이와 같은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제 영아기라고 할수 있고, 영아기의 사고, 발달 특성 고르면, 가역적 사고를 한다, 아동기입니다. 자아인식 능력을 획득한다, 자, 영아기 맞습니다. 정신적 표상 능력이 발달한다, 자, 영아기의 마지막 부분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3에서 6세 정도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함께 살펴볼게요. 자, 5번 다음 사례 가나에 나타난 영아의 발달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먼저 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영아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부분은 방 안쪽 부분이고요. 창문 밖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쪽에 있는 물병이 놓여 있고요. 방 바깥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아는 가까이에 있는 물병이 멀리서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이 아이의 눈에 당연히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병보다 크다. 실제로는 물병이 사람보다 작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거리를 포함해서 실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는 아, 드디어 영아가 크기 항상성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영아가 사물의 모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모습, 반만 열려있는 모습, 완전히 열려있는 모습, 각각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이게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형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에서는 여러분 뭘알 수가 있나요? 형태의 항상성을 획득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런 크기 항상성과 형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 내지 8개월경에 영아는 시각 항상성을 획득하게 되고 크기 항상성과 형태 항상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의 영화는 크기 항상성이 발달하였다. 나의 영화는

향상성이 발달하였다. 맞고요. 깊이 지각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와나의 영화는 시각 향상성이 발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영화기의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영화기의 두 번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 지난번 세 번째 시간까지 뭐 여러 가지의 품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품사를 만날 차례입니다. 또 어떠한 품사가 있는지 제목부터 살펴보면서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강을 보시면요.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4강 5강을 걸쳐가지고 대명사가 나오는데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주, 띠, 일, 엘뭐 이런 거고요. 지시 대명사는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지시할 때 쓰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지시 대명사 편에서는 조금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 잘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주어 인칭 대명사라고 나오죠? 형태는 단수와 복수,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주, 띠, 일, 엘, 누브, 일, 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하실 점은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와 그녀로 많이 고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항상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인칭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일이나 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1번 주어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겠죠? 주어 인칭 대명사니까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Je m'appelle Marie라고 해서 내 이름은 마리다라고 주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은 단수로도 그리고 존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일 때는 뭐 복수일 때는 여러분도 되고 단수일 때는 당신 뭐 고객님 또는 뭐 선생님 이렇게 상대방을 좀 높여서 부를 때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띠와 부는 친분 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의 반말하고 존댓말의 개념하고 조금 틀리죠. 우리는 이제 뭐 어른이면 무조건 이제 존댓말을 하는데 프랑스는 조금 친하면 이제 띠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지간에도 띠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기를 보시면 알렉스 디 피코와 세타 프레미디라고 물어보죠. 알렉스 너 오늘 오후에 뭐 해?라고 물어보죠. 친분관계가 있는 것. 반면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무슈 베르나르 깨스크 부블레라고 하죠. 베르나르 씨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칭의 좀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약간 좀 공식적인 관계인 것 같죠? 그럴 때는 이제 부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3인칭은 사람은 물론

물론 동물이나 사물로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나오죠. 동물이나 사물로도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프랑스어가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모든 명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사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j'ai un chat, il s'appelle Lou라고 돼 있죠.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그것의 이름은 루이다라고 했는데 뭐 고양이는 또 사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동물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죠. Ces crêpes, elles sont délicieuses라고 하죠. 이 크랩은 맛있다라고 했는데 이 크랩들은 그녀들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그들은, 그것들은, 크랩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도 받을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강세형은 이제 제목 그대로 강조를 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막 나, 너, 내가 뭐 이렇게 할때 강세를 줄때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전혀 다르죠. 1인칭과 2인칭 복수는 주어 인칭 대명사와 형태가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르죠. 뭐 3인칭 여성 복수는 똑같지만 여성 단수도 물론이지만 다른 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아라고 읽고요. 뚜아 루이엘이라고 읽죠. 누브 으 엘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랑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용법을 볼까요? 첫 번째를 보시면 주어나 목적 보어를 강조할 때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강세형이니까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toi, tu veux faire ça라고 하죠. 네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네가 그걸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접속사 에로 연결이 될때 쓰인다라고 했어요. 접속사 에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와 그녀, 그와 그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그녀는 행복하다. 그들은 행복하다. 일소 에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 세 번째는 세 다음에서 속사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C'est eux les frères de Julie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들 줄리의 남자 형제들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요거를 이제 일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C'est il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죠. 속사일 때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번째로는 전치사의 보호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치사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스스티로 에, 아, 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전치사 다음에 주격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전치사의 보호로 강세형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거다라고 할때 스스티로 에따 모아 이렇게 씁니다. 다섯 번째, 비교 구문 끄라고 나오죠. 끄는 참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 구문에서는 뭐뭐 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빠나 니 다음에도 쓰이고 오시나 논플리 앞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 구문 끄에서 쓰이는 것 대표적인 문장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레 플리 그앙 그는 더 크다. 끄 누구보다 나보다 이때 무아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끄 다음에 쓰고, 그다음 빠 다음에도 쓴다. 빠 무아 그러면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아닌데?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때도 빠 주라고 쓰지 않아요. 빠 무아. 그다음 니 다음에 쓰이는 것은 지금 예문에 나와 있죠. 니 부, 니 무아, 느 파글롱 이탈리아. 당신도 나도 이태리어를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 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스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도 있죠. J'adore le printemps. 나는 봄을 매우 좋아한다. 그랬을 때 나도 그래. 모아 오씨라고 쓰죠. 논플리 앞에도 쓸수 있는데요. 논플리는 앞에가 이제 부정문일 때그 부정문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라고 할때 논플리를 쓰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나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 무와 논뿔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논플리가 나오려면 앞에가 부정문이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부정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용법 5번까지 봤고요. 여기서는 5번이 조금 출제가 될수 있어요. 강세형 중에서는.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를 볼게요. 지시 대명사는 강세형 대명사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지시 대명사와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예요.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수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성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칸 안에 이렇게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런 게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형태가 쓰시, 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뒤에 모음이 나왔을 때나 모음이 나왔을 때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쓸라는 싸하고 같은 거다.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겁니다.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다 다르죠. 하나하나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걸 처음 보면은 막 당황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지시 대명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트르 동사의 주어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트르 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죠. 그래서 se m'accusi noemi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쓰하고 에가 결합이 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모으면서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촌 노에미야. Se ma cugin Noemi 이렇게 지금 주어로 쓰고 있어요. 에틀 동사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송이 나오죠. 송 에틀 동사잖아요. 여기에 주어 쓰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s가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기 때문에요. 쓰의 형태 온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 렐리브가 알리 이것들은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M의 세뚜 노네라고 나오죠.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 에트르 동사의 주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쓰시와 쓸라를 이제 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쓰시는 가까이, 그다음에 쓸라는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시는 스하고 이씨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라하고 결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만나서 스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요거는 쓸라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씨는 여기란 뜻이고 라는 저기라는 뜻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거는 스시, 멀리 있는 것은 쓸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eci est petit, cela est grand 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작고 저것은 크다라고 할때 원근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자 할때쓸수 있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는 ceci, 멀리 있는 건 cela.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sa는 일상어에서 cela 대신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être 동사 이외의 동사의 주어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être 동사 주어일 때는 아까 쓰였죠. 요게 쓰였는데 나머지 동사일 때는 sa가 이제 주어로 옵니다. sa바라고 할때그 sa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잘 지냅니까라고 할 때. 잘 보시면 sa marche bien 이것은 잘 작동한다라는 문장이에요. marche라는 동사는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계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다 또는 뭐 일이 잘 돌아가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잘 작동한다라고 할때이 동사 marche의 동사의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ça fait combien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faire 동사의 주어 sa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나 중성대명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발음상 쓰를 싸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아, 됐다 뭐라고 할때 싸이에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렇게 쓰, 이, 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음과 모음과 모음의 발음이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발음이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쑥 넘어가니까 얘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싸이에라고 이렇게 쓰이에 안 하고요. 싸이에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기억나시나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 보시면 여기 스 앞에 스에다가 남성 단수형 강세형 인칭 대명사 리가 결합이 된 거고요. 이거는 스에다가 남성 복수 강세형이 결합된 거. 요거는 여성 단수가 결합이 된 거. 강세형. 요거는 강세형 여성 복수가 결합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복합형은 여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C하고 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가까운 거는 C가 되겠죠? 멀리 있는 거는 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복합형이에요. 복합형하고 단순형의 그런 차이점은요, 뒤에 C하고 라가 붙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단순형은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뭐, 드 플러스 명사형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얘는 단독으로 얘만 딱 쓰고, 마침표 이렇게 쓸수 없어요. 근데 얘는, 복합형은 얘는 단독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로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 쓰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을 예문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단순형은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를 동반하여 사물이나 사람을 대신한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여기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전치사 드 명사를 동반한다라 그랬어요. 동반한다라는 거는 단독으로 못 쓴다는 말이에요. 여기 볼까요? 지금 셀드 까미유 이렇게 나오죠. 그쵸? 여기도 보시면 슬리드 소피 이렇게 나와요.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에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슬리하고 끝나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을 다시 볼게요. Il y a deux lettres dans la boîte. 상자 안에 편지가 두 통이 있어요. 그런데 셀드 까미유. 하나는 까미유의 편지라는 거죠. 이 셀이 지금 여기 편지를 받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거예요. 편지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셀로 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셀드 프레데릭이래요. 프레데릭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셀드 프레데릭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장은 몽싹 에플리 루르 그 슬리 드 소피라고 나오죠. 나의 가방은 소피의 그것보다, 소피의 무엇보다 가방이죠. 싹이 남성이니까 얘는 슬리 남성 단수로 받은 거예요. 가방보다 더 무겁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처럼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또 이것만 또 제가 이거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 기억하시고, 여기 성을 또 기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어찌됐던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사, 어떤 명사를 받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성도 일치시켜야 된다. 성수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복합형은 쓰리 쓰셀셀 뒤에 씨나 라를 붙여서 씨는 거리상 가까운 것 똑같죠? 가까운 것 라는 먼 것을 가리킨다. 또한 발화 시점을 중심으로 씨는 시간상 최근에 언급한 후자를 라는 상대적으로 먼저 언급했던 전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쓸리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가까이 있는 거는 쓸리 씨잖아요. 그리고 나에서 기준에서 조금 멀리 있는 거는 쓸리 라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후자의 개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내가 지금 쭉 말하고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얘가 더 최근에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C가 있으면 무조건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자라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가까운 거니까 얘는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quelle valise préfères-tu, celle-ci ou celle-l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여행 가방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celle-ci 이거, celle-là 저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받는 셀은 무엇을 받는 것이냐? 앞에 나와 있는 valise, 여행 가방을 받는 거죠. 이거를 받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On a pris du camembert et du brie라고 되어 있어요. 까망베르와 브리 치즈를 먹었다. 그런데 celui-ci est mon préféré et celui-là est son préféré라고 되어 있어요. 까망브리래요. 까망베르하고 브리를 먹었는데 celui-ci니까 내가 얘기한 거하고 가까운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브리가 되겠죠. 후자 브리가 되겠습니다. 브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반면에 전자는 이거보다 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까망베르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치도 위치지만 이렇게 발음상으로 전자와 후자의 개념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명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초대 감사와 응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의사소통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편지글을 볼까요? 편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앞에 쉐흐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쉐흐는 편지나 어떤 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쓸 때요, 맨 앞에, 사람 이름 앞에 쓰면 친애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애하는 자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사의 뒤로 가면 비싼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 앞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드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쉐흐로 여성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드에게, 딴 마몽 마 아플레. 너의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더구나. 전화를 하셨어. 띠아, 헤어실르 박. 박은 이제 바칼로레아를 말하는 거예요. 너 바칼로레아 합격했다며, 통과했다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펠리시타시옹이라고 하죠. 펠리시타시옹을 축하해. 라는 거예요. 축하한다. 주시 트레 피에르 드 투아. 라고 나오는데, 피에르는 여기 밑에 나오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에트 피에 드. 그럼 뭐,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보고 페테타 헤유시트 그리고 너의 성공 헤유시트 그러면 성공이에요. 여기 나오죠? 이 헤유시트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메레 땡비떼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다. 너와 너의 가족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 알라메종 쌈디스와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초대하고 싶대요. Je vais te préparer un grand gâteau au chocolat 라고 나오죠? 내가 큰그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를 할 것이다. C'est ton préféré, n'est-ce pas? 라고 나오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봉무와 나에게 답을 주어라. Pour me dire. 아,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해달라는 얘기죠. Si vous pouvez venir. 네가 올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어라. 답장을 해주어라. Et si vous venez,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온다면, je suis sûr qu'on va passer un très bon moment tous ensemble. 물론 나오죠. 나는 확신을 한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Bon après-midi. 아주 즐거운 오후 보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땅트 오드리, 이모인 오드리. 씨께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답장을 합니다. Bonjour, tante Audrey. 안녕하세요, 오드리 이모님. Merci pour ton invitation.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라는 명사죠. C'est super. 아주 멋지죠. 멋지군요. J'adore ton gâteau au chocolat. 저는 고모의 초콜릿 케이크 너무 좋아해요. 아, 쌈디스와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보고요. 그리고 주트 스웨트 윈 멜르 슈그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사과 감사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초대하다. 엔비타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비타시옹 초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감사는 맥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하기는 뭐 해뽕두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요거 동사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따마몽 마 아플레 뒤에 히유실르 박이라고 얘기하죠. 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바칼로리아에 합격했다고 전화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용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아플레 깰껑이라고 해서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얘가 직목이라는 거가 포인트죠. 아플레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와야 될것 같아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지만. 그렇지만 프랑스어에서는요,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플레하고, 아, 사람으로 쓰면은, 비문이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절대 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보보다 동사 요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요두 번째 동그라미 또 다른 내용이에요. 직접 목적보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에 아부와를 조동사로 쓰는 경우라도 과거 분사를 직접 목적보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복합 과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복합 과거를 만들 때 우리는 조동사 에트르와 아부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에트르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이 과거 분사를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부아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어를 과거 분사에 일치시 아니 과거 분사를 주어에 일치시키지 않아요. 얘는 일치를 시키지 않고요. 얘는 일치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부터 시작하는 복합 과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목적 보호가 동사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부와 PP인 경우에 직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사죠? 전화를 하다. 그런데 여기에 직목이 아플레 동사 앞으로 나가 있죠. 그러면 이 직접 목적 보어의 성수를 맞춰줍니다. 조금 어렵죠. 이 직접 목적어의 성수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 직목이 지금 좌드잖아요. 아, 좌드가 아니고 그 뭐죠? 고모 오드리 이모 오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단수니까 여기 아플레에 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드리라는 분이 삼촌이었다면. 오드리가 아니고 뭐 다른 뭐 볼이라든지 이렇게 삼촌이었다면 남성이었다면은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직목이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요. 여기 끝에 의가 붙은 거예요. 여성 복수인 경우에는요. 의 s가 붙겠죠. 남성 복수인 경우에는 s가 붙고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오면 직접 목적어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복합 과거 할때 다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은 땅뜨 오드리이므로, 그렇죠? 이모 오드리이기 때문에 여성 단수형에 맞는 아플레가 이렇게 형태가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est lettre Julie ai reçu hier soir라고 나오죠. 이 편지들은 내가 어제 저녁에 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뭘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은 거죠. 직접 목적어 le, 그렇죠? 편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es가 붙은 거예요. 여기는 여성 복수. 레트가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복합 과거 할때 다시 보시면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Pour fêter ta réussite, j'aimerais t'inviter toi et toute ta famille à la maison samedi soir. 내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서 너와 너희 가족 모두를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초대하고 싶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NV때 구문을 이제 주의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NV때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직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장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도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초대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나온다. 전치사 아 다음에는요. 사물도 나오지만 동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문이 된다라고 보시고 쉐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지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땡지트 아몬 아니베르세 내 생일에 초대한다. 너를 직목이 지금 앞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나간 거 이렇게. 엘마 엔비테 쉐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집에 그녀의 집에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나를이라고 할때 여기 의에 괄호를 묶은 거는요. 아, 나 내가 나를 요 나가 여성이면 의가 붙고 남성이면 의가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의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Merci pour ton invitation. 초대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Merci는 단독으로 그냥 문장으로 Merci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마워. 뭐 이렇게 되고,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할때 명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pour를 씁니다. 그래서 Merci pour 명사.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Merci pour ton invitat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사과와 응답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여성분이 오 텔레폰 핸드폰 전화하기로 하면서 끄드 몽드 덜로메 토스마땅이라고 하죠. 스마땅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끄드 몽드 그러면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감탄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분이 에몽 피에라고 하죠. 내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오 파르동 무슈 죄송합니다. 주누 부제 파페말 제스페르라고 얘기하죠. 제가 당신을 막 그렇게 막 해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밟은 것 같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안 아프셨으면 좋겠네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분 뿌메 사바 약간 조금 좀 아프긴 한데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여성분이 주스이 네졸레 죄송합니다. 주스이 네졸레 여기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네졸레 의가 붙은 거예요. 주네파비 보토피에 아코스트 스몽드라고 나오죠. 아코스트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발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지금 사과하는 거 주스이 네졸레 문장 나오죠. 네, 빠구동 이것도 역시 사과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남성분이 Je comprends, 이해합니다. Ça peut arriver. 그럴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어요. Surtout le matin. 특히 아침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아침에 지하철 시간이라면 뭐제 발을 못 봤을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Je suis vraiment désolé.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오죠? Encore une fois, 다시 한번, veuillez m'excuser.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해요. 굉장히 죄송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누부 젠케떼 빠. 하도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부 젠케떼 빠. 스네 빠 트레 그라브. 아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 느부 젠케떼 빠랑 스네빠 그아브 스네빠 트레 그아브 요 문장 정도는요 여러분들 단어처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 연구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끄드 몽드 덩얼룸메 토스 마땅이라고 나오죠. 오늘 아침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걸이라고 나오죠.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마땡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스가 붙으면 우리 지시 형용사 배웠죠. 그 시간상 가까운 시기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이 되고 스스와 그럼 오늘 저녁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끄드 명사 나오죠. 끄드 명사는 뭐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라고 할때 감탄문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그드 명사라고 해서 감탄문 표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법이 거기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끄드 부아쥬 dans la rue라고 나오죠. 거리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끄드 부아쥬 이렇게 나오죠. 또 2번 볼게요. 이제 Ça peut arriver surtout le matin.

아침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땡 앞에 지금 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르 플러스 요일 시간 표현이 되면은, 요일이나 시간 표현 앞에 르를 쓰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침이 아니에요. 그 아침, 그 목요일, 그게 아니라 뭐 요일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혼동하시더라고요. 르 디멍시라고 하면 그 일요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르 마땡 마찬가지예요. 그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이것도 르 디멍시 일요일마다라는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걸도 또 여러분들이 또 정관사 플러스 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요일인데 앞에 르가 아니고 라를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르를 쓰는 겁니다. 요일이나 그 시계 앞에는 르만 씁니다. 라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 오 테니스 르 디멍시,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에 오 테니스라고 나오죠. 지금 주에가 뭐 운동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예요. 놀다라는 뜻이지만 주에 오 테니스 그러면 테니스를 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볼게요. Encore une fois, veuillez m'excuser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une fois라고 하는데 fois가 원래 횟수거든요. 1회, 2회 할때 횟수예요. 그래서 여기 encore가 붙으니까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공연할 때 encore, encore이라고 할때그 encore이 저거예요. encore.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나오죠. 사과하기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뭐 의사소통 표현 쫙 정리한 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들은 한꺼번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기의 표현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그럼 나머지 5번은 다른 거를 쓰겠죠. 문장에서 출제를 할 때.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말. 이렇게 골라라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을 고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표현 볼까요? 자, 빠거동이라고 했어요. 빠거동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가지고요. 실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 뭐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빠그도네 무아는 이제 빠그도네라고 하는 동사를 쓴 거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뜨 또는 주부 드몽드 빠그동, 내가 너에게 또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저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졸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쓸 수가 있는 거죠. 주스위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데졸레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용서해 달라라고 할 때. 쓸수 있는 사과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꺼번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누구 생께 빠라고 나오면서 스냅바크아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 명령문에서 대명사의 위치는 평소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했는데, 요건 아직 여러분들이 그 평소문에서의 어순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너무 막 복잡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대명사의 위치는요, 한 문장 안에서 간접 목적하고 직접 목적어가 모두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뭐 대명동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좀 명령문이 되면 정말 좀 혼동이 됩니다.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의 경우에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긍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목이 나오고 간목의 순서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요, 평소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해서 평소문의 어순은 그 대명사의 순서에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1, 2인칭은 3인칭보다 앞서고요. 3인칭은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대명사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래의 문장은 구느 구 젠키에 때 빠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하려면, 아, 부정이 아니죠. 명령문으로 만들려면 이것만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문 어순 그대로 따라서 저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느뭇기뜻 빠, 이것도 나를 떠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명령문이지만 이거는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2인칭 단수 명령형에서 es로 끝나면 s가
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명령문 편에서 나올 텐데, es로 끝나면 s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2인칭 단수이지만 형태가 s가 없는 끼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셨다가 이따가 대명사 편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사과에 대한 응답 표현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장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Ce n'est rien, ça ne fait rien, il n'y a pas de mal. 전부 다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표현, 그다음에 뭐 들어갈 수 없는 표현, 또는 밑줄 치 부분과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바꿔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연구를 봤고요. 이번엔 표현 연구 조금 문법에서 복잡한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4강은 앞으로 와서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초대의 표현을 보시면 invite라는 동사가 이제 먼저 나오죠. 그래서 초대하다, je vous invite, 제가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invite라는 동사는 없지만 초대의 의미가 될수 있죠. 문장을 보시면 Tu peux venir dîner chez moi samedi soir라고 되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올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초대하는 의미죠. invite는 없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부부와 동사, venir 동사, dîner 동사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프랑스어는.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동사 원형 할수 있다. 근데 그 동사 원형 뭐예요? 뭐뭐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을 할수 있냐. 이런 의미예요. 세 개가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와 응답 이제 볼게요. 감사 응답은 가장 기본적으로 Merci, 감사합니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사를 쓴 거예요. Remercier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겁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tre invitation이죠. 저렇게 Je vous remercie pour votre invitation으로 이렇게 넓게 길게 써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별말씀을요라고 할때 감사에 대한 응답이에요. 요거는 사과에 대한 응답하고 좀 구분하셔야겠죠? Je vous en prie 또는 de rien, pas de quoi, il n'y a pas de quoi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것도 다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와 응답 볼게요. Pardon, monsieur. Pardonnez-moi. 똑같죠? 아까 했던 거하고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Je vous demande pardon. 용서를 구합니다. Excusez-moi. 이것도 많이 쓰죠. 응답으로는 Ce n'est rien, ça ne fait rien, ce n'est pas grave. 괜찮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어떠한 상황인지 감사한지 사과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게될 겁니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화는 이제 망똥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특산물로 레몬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망똥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알프 코트 다주르의 작은 도시예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망똥.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과 북쪽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맥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토양이 비옥해서 밀이나 포도 대신에 레몬을 재배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망똥을 여행을 하는 여행 프로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동네가 다 노란색이에요. 레몬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뿐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몬 축제라고 해서 매년 2월에 레몬 축제가 열리죠. 레몬 축제가 열리는데, 자,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La Fête du Citron이 열리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 축제인 까르나발에서 비롯되었다. 카니발이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새기며
금욕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기던 것.

0: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찾아왔던 유럽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도시가 한산해지겠죠. 그래서 그 도시에 한산해지고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선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망똥이 레몬축제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이 글을 읽고 망똥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레몬축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주 나와요. 프랑스의 남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프랑스의 북부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망똥시와 시민들은 해마다 축제의 공식 주제를 선정하고 감귤로 대형 구조물과 장식을 만들어서 도시를 꾸민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레몬과 이런 과일들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과일의 양은 140톤이 넘는데요. 그래서 과일을 구조물에 달기 위해서 고무줄도 50만 개가 넘게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장면이나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귤류 생산업자, 다양한 사업 파트너가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망똥 레몬의 홍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요. 이런 거 홍보지,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 포스터 해가지고 망똥 레몬 축제 일시, 뭐 입장료, 뭐 장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또는 이 포스터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193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역사가 비교적 길지는 않지만 지역 특색을 잘 살려서 니스 카니발과 함께 남부 프랑스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특산물 축제로 손꼽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망똥 레몬 축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만한 주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보시면서 이제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과 그 볼거리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노르망디를 볼게요. 노르망디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이번엔 사과가 되겠습니다. 레몬이랑 사과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북서부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프랑스 북서부에는 노르망디와 버르다뉴가 있다. 노르망디는 센 강이 영불 해협으로 흘러드는 하구 인근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에는 사과나무가 많아서 사과로 만든 발효주인 시드르라고 하는 술이에요. 사과주를 증류주로 만든 술인 깔바도스, 그리고 사과주스, 사과파이 등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출제할 때 이런 게 있겠죠? 노르망디와 버르다뉴가 있다. 요게 지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사과로 만든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깔바도스 지방의 시드르 길, 시드르 길. 그죠? 라후뚜 드 시드르, 시드르 길이라는 건 이상하네요. 라후뚜 드 시드르를 따라가면 또 후트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전통 사과주 제조 농장 방문 및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의 시드르 제조용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특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과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북서부, 노르망디 이런 게 지나다닌다. 그 다음에 뭐죠? 사과로 만든다. 사과 대신에 뭐 다른 거, 감자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감자는 사과 뒤에다가 이제 듣대어를 넣으면 감자가 되죠. 단어도 비슷하니까 구분하시고요. 계속 볼게요. 자, 1번 시드르라고 나옵니다. 시드르. 프랑스의 전통 사과주다. 사과 또는 사과 배를 혼합하여 만든 발효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와 버르다뉴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알코올 도수는 2도에서 8도 사이다. 단맛이 강한 시드르 2. 두는 이제 온화한이란 뜻이에요. 날씨할 때도 온화한이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죠. 단맛이 약한 뭐 드미색 또는 시드르 브이 강한 맛의 전통 시드르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고 버르다뉴는 전통 음식의 크레프예요. 그래서 크레프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월에 즐겨 먹는 갈레트, 네호아 등에 곁들여 마시면 잘 어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깔바도스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과즙을 증류주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수가 센 술이에요. 넘어가고요. 네, 3번을 보시면 노르망디의 딱드라고 해서 사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얇게 썬 아몬드, 설탕, 그다음에 달걀 커스터드를 얹은 후에 토핑을 해서 이렇게 굽는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쇼쇼모 뽀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건데요. 타원형으로 만든 파일 반죽에 사과 소스 또는 사과잼을 넣고 반으로 접어서 잎사귀 모양으로 칼집을 낸 다음에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요런 고유 명사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를 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4강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대명사편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지시 대명사편 아까 조금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3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점 15번 할 차례죠. 자, 2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초기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측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발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자, 볼게요. 우주 공간은 완벽할 정도로 평평하다. 이렇게 평평할 수가 있어? 곡률이 0일 수가 있어? 이런 문제인 거죠. 얘 뭐죠? 평탄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탄성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우주병 복사가 거의 균일하다. 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균일하다. 저 끝, 요 끝에서 에너지 분포가 거의 균일해. 얘와 얘가 상호작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뭐예요? 지평선 문제 이렇게 되겠죠. 지평선 문제. 그리고 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자기 홀극이 현재 우주에서 관측되지 않는다. 자기 홀극 문제. 자, 이 자기 홀극 문제까지 해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빅뱅 우주론, 초기 빅뱅 우주론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보는 거고, 얘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뭐다? 우주 초기에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었다. 급팽창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주 초기 상태를 살짝 바꿔준 게 이제 급팽창 이론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초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일정하게 커질 것이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관측 가능한 우주도 일정하게, 우주의 크기도 일정하게.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에 의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주 초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더 작았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측 가능한 우주 또는 지평선 거리보다도 생각보다 우주가 많이 작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충분히 어떠한 에너지 교환이 가능했고, 아셨죠? 그런 다음에 빛보다 빠른 팽창을 갑자기 해버린 거야. 급팽창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우주는 요 정도. 근데 요 정도라고 하는 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 갑자기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주 공간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아. 맞죠? 전체 우주 공간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주가 평탄해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과거 우주가 요만큼 다 균질한 상태, 아주 작은 상태에서 균질한 상태에서 이렇게 커졌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본 우리의 우주는 요거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는 어디를 봐도 균질해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전체 우주에 비해서 현재 우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홀극이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에 여기에서 있을 수도 있지. 여기는 워낙 자기 홀극의 밀도가 작아서 관측이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급팽창이로. 아셨죠? 보겠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시기가 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거 맞습니다. 급팽창.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물질의 영향보다 커서 우주가 급팽창하였다. 이것도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에 의해서 우주가 빠르게 팽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가속팽창을 설명할 때 이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쓰는 거죠. 우주 초기에는 이 급팽창을 만들어내는 암흑에너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간에 있는 에너지야.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공간이 커졌어. 공간이 커져서 더 커질수록 암흑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돼요. 우주 초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작았어. 작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가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셨죠? 급팽창의 원인은 다른 원인이에요. 교육과정상 우리가 다루진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 아셨죠? 암흑에너지는 일단 아니야. 궁금한 친구들은 질문하세요. 수강 후기에. 아셨죠? 자, 빅뱅 당시 우주의 크기는 초기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한 우주보다 크다. 자, 우주의 크기는 초기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작았다라는 거야. 아셨죠? 작았다가 갑자기 확 커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초기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한 우주보다 작았다. 아셨죠? 그러면 기억만 맞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봤고요. 15번은 이 니은 선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스픽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요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참 쉽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헬륨 원자핵 생성. 얘는 3분이야. 우주배경 복사의 방출. 얘는 38만 년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급팽창 시기,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초도 안 된 시간이었어.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한 최근이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 우주의 나이를 대략 한 137억,
138억 년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시점 즈음부터 그 즈음을 이 가속 팽창의 시기로 보면 적절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좀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전체 우주 나이의 절반 정도 시점부터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좀 커져서 그때부터는 가속 팽창. 아셨죠? 그럼 우리가 조금 인식하기 편하다. 아셨죠?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굉장한 최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순서를 따지라고 하면 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란데, 라는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최근인 거예요. 아셨죠?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다예요. 다. 아셨죠? 급팽창. 자,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 중성 원자가 생성되었다. 자, 38만 년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우주병 복사가 만들어지면서 방출되면서 뭐죠?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죠. 이제 이런 것들 다 같이 쭉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 중성 원자가 생성. 자, 현재 우주의 곡률이 거의 0인 것과 가장 관련이 큰 사건은 누구? 현재 우주의 곡률이 거의 0인 것. 관측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 평탄해 보인다. 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급팽창 때문에. 급팽창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요 면은 굉장히 평탄해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급팽창이기 때문에 다. 됐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우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바로 볼게요. 100억 년 전에 우주는 감속 팽창했다. 100억 년 전. 단위가 지금 10억 년 전이기 때문에 얘가 100억 년 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지금 이때보다 이때가 작아진 거예요. 작아졌다고 하면 감속 팽창. 그러니까 감속 팽창 맞는 거고. 우주 팽창 가속도는 100억 년 후가 현재보다 크다. 자, 이 니은을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의 변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하면 변화율이 일정한 거지. 그럼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팽창 속도는 우주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이 되겠지.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팽창 가속도를 얘기하라고 하면 팽창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 되겠지. 팽창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맞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크기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크기 변화를 봤을 때 팽창 속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죠. 팽창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팽창 가속도도 플러스. 아셨죠?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왔을 때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는 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거, 가속도가 플러스. 그래서 팽창 가속도는 100억 년 후가 현재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플러스 지식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어요. 물질의 비율은 줄어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합니다. 우주가 계속 커지니까.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합니다. 암흑에너지는 뭐 하는데? 우주를 가속 팽창하는데 영향을 주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고려해봐도 팽창 가속도는 현재보다 이때가 더 미래가 더 크겠지. 이렇게 보는 건

지식을 약간 더해주는 거. 이래도 좋아요. 아셨죠? 자, 암흑물질의 밀도는 200억 년 후가 100억 년 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물질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줄어든다고요. 부피가 커지니까, 우주의 부피가. 아셨죠? 그러니까 200년 후가 100억 년 후보다 크다. 맞는 거. 맞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맞는 거. 아니죠? 기역, 니은, 디귿. 200년 후가, 아, 선생님이 틀렸네요. 지금 200년 후와 100억 년 후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더 미래잖아. 그죠? 미래로 가면 갈수록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200년 후가 100억 년보다 작다. 그쵸?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기역, 니은만 맞는 거네요. 선생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17번 했고요.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지금 밀도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에. 그림은 표준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의 밀도는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요게 포인트. 자, 시간이 지나면 물질의 비율은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한다. 요게 포인트.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밀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밀도가 줄어든 녀석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주 모형에서 총 물질의 질량은 일정한 거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둘다 물질을 의미해. 물질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암흑물질이지. 너가 암흑물질이 되는 거고, 너가 그러면 보통 물질이 되는 거야. 아셨죠? 물질은 줄어든다고. 넌 누구니?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얘가 일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양이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여기에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지금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지금 더 많아요. 얼마 정도 맞네? 얼마 정도 맞니?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5.5배. 아셨죠? 그러니까 5.5 곱하기 보통 물질을 하면 그게 암흑 물질의 밀도. 아셨죠? 보통 물질 밀도에 5.5배를 하면 암흑 물질의 밀도 정도가 나온다. 여기 밀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보통 물질의 밀도. 그다음 여기 암흑 물질의 밀도. 아셨죠? 이 정도. 요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는 중력렌즈 현상을 일으킨다. 암흑물질 중력렌즈 현상을 일으킨다. 맞죠? 그런데 B도 중력렌즈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량이니까. 질량 갖고 있으니까. 아셨죠? 중성자는 B에 속한다. 보통물질, 중성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다 보통물질입니다. 빅뱅 이후 C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빅뱅 이후 C의 총량은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같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정이 아니에요.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항 봤고요.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비율, 보통물질의 5배, 5.5배를 하면 대략적으로 암흑물질의 밀도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주 모형 ABC에서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모형 중 하나이다. 요거 체크. 보면 C는 지금은 커지고 있지만 나중에 줄어들 거라고. 그럼 여기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는 거야. 뭔가 많이 들어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그럼 뭔가 많이 들어 있어? 그럼 우주의 밀도가 큰 거지. 얼마큼? 임기 밀도보다 큰 거지. 그래서 너가 닫힌 우주가 되는 거야. 닫힌 우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는 곡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ABC 중에서 A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너는 우주의 밀도가 임기 밀도보다 작은 거고, 너는 열린 우주가 되는 거야.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 너는 곡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너는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임기 밀도랑 같은 거고, 너는 평탄 우주가 되는 거야.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 우주의 곡률이 0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는 A가 가장 많다. 지금 자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C에서의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밑에다 그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에서 추정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에서 추정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지금 A가 C보다 큰, A가 B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A가 가장 많다. 우주의 곡률은 C가 가장 크다. 얘는 플러스고요. 0 마이너스니까 누가 제일 크다? C가 가장 크다. 맞고요. B에서 우주의 밀도는 임기 밀도와 같다. B에서 우주의 밀도는 임기 밀도와 같다. 그러니까 평탄 우주 곡률이 0.

암흑 에너지인가? 그런데 B도 늘어났어.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왜냐면 물질은 줄어들고 암흑 에너지는 늘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 시간은 T2가 먼저고 T1이 최근이구나. 얘가 과거고 얘가 최근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A는 늘어났어. 아, 너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다. C 줄어들었고 B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게 P잖아. 둘 중에. 그럼 너는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너는 보통 물질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T1은 T2보다 과거의 식이다. T1은 T2보다 최근입니다. B는 전자기포로 관측할 수 있다. B가 누구냐면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전자기포로 관측이 안 돼요.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하려면 중력적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어. T1 시기의 우주는 가속팽창한다. T1 시기를 보면요. T1 시기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절반, 암흑에너지가 지금 물질의 두 배보다도 더 많은 상태. 맞죠? 지금 암흑에너지가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서 가속팽창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참고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흑물질과, 아니, 다시요.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똑같이 5대 5로 있어도 가속팽창을 해요. 암흑에너지 효과가 더 커요. 아셨죠? 심지어 물질보다 암흑에너지가 조금 적어도 그래도 얘가 영향을 더 줘서 가속팽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형에서 봤을 때, 이 시기에서 봤을 때 암흑에너지가 전체 우주 구성 요소의 50%를 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가속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디귿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점 테스트 전부 다 봤고요. 그럼 이제 3점 테스트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중요한 문제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3번, 4번, 7번, 9번, 11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체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한 번은 꼭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은하를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은하 특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느냐,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사건들, 주요 사건들.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우주 모형의 변화, 우주의 어떤 진화적 관점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허블 법칙을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은하의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 특히나, 자,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셨죠? 물질의 밀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기에다가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대략 5.5배 정도. 그거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팽창 우주 모형에서 모형을 가지고 밀도, 우주의 밀도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곡률을 비교하는 거. 이런 부분들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은 외부 은하의 특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정상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정상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있죠. 정상나선 은하는 우리가 보통 S형, 타원 은하는 E형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S형이 다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럼 너 정상나선 은하구나. 정상나선 이렇게. 너는 그러면 타원 은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타원 은하.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모양이 나타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얘와 얘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는 것, 둘다 규칙적인 모양이 나타나죠. 그쵸? 규칙적인 모양이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럼 뭐? 불규칙은 하나로 가는 거지. 가의 중심부에는 막대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얜 정상나선 은하죠? 중심부가 동그랗고요. 여기서부터 나선팔이 연결이 됩니다. 자, 중심부가 크고 나선팔이 많이 붙어 있으면 SA로 가는 거고, 중심부가 작고 나선팔이 많이 흩어져 있으면 SC로 가는 거고. 자, 첨가물질의 함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그죠? 첨가물질의 함량이 제일 많은 건 불규칙 은하고요. 제일 적은 건 타원 은하고요. 나선 은하는 중간이니까 둘을 비교하면 나선 은하가 함량이 더 많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봤고요.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그림은 우리 은하의 두 영역 기역과 니은에서 겉보기 등급이 19등급에서 20등급 사이인 별의 개수를 표면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면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를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별을 얘기한다. 은하에서 별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별은 우리가 주계열성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게 쉬워요. 주계열성. 아셨죠? 지금 요 자료를 봤을 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은하 팽대부와 나선팔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됐잖아.

지금 보니까 겉보기 등급이 19등급에서 20등급 사이의 녀석들을 본대. 그 얘기는 아주 멀리 있는 녀석들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녀석들을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지. 가까이 있는 녀석들을 보면 표면 온도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어디에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녀석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디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녀석들이 많이 분포하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이 별은 주기월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역은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 부분에는. 니은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우리 은하에서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들이 많이 있는 곳은 어디야? 나선팔이 되겠지. 나선팔. 얘가 나선팔이 되는 거고요.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들이 많이 있는 건 어디야? 지금 여기서 하나가 나선팔과 은하 팽대부라고 했으니까 팽대부가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아, 나선팔에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많구나. 상대적으로.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구나. 그러니까 나선팔은 상대적으로 푸른색으로 볼 수가 있겠네. 자, 팽대부. 중심 핵을, 은하 핵을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부분. 팽대부는 표면 온도가 낮은 주기열성이 많구나.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많구나. 차가운 주기열성이 많구나. 아, 상대적으로 붉은색으로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태양은 기역에 위치한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나선팔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여기서 이 별을 우리가 주기열성으로 이해하자고. 아셨죠? 그럼 기역은 뭐예요? 기역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많이 있고 니은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많아요. 낮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인데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 수명이 긴 녀석들이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자고. 얘는 질량이 큰 녀석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지. 왜냐하면 나선팔에 성분 물질이 많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평균 연령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가 아니라 니은이 많은 거예요. 질량이 작고 수명이 긴 녀석들이 많다. 만들어지면 잘안 죽는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각 영역의 전체 질량분의 성감 물질의 질량. 그러니까 성감 물질의 함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함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나선팔의 성감 물질의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별 중에 질량이 큰 별도 있다. 그 질량이 큰 별이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죽고를 비교적 조금 빨리 할 수가 있는 게 나선팔이라는 거지. 팽대부는요? 은하 중심부는 뭐예요? 과거에 질량이 작은 별들이 만들어져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은 거고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들이기 때문에 표면도가 낮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감 물질 함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가 아니라 기은이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만 맞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맞습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런 식의 자료 제시로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많이 기출이 될수 있는 어떤 유형들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자, 그림은 은하 A와 B가 생성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 A와 B는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선 은하이고요. 하나가 타원 은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이라고 했을 때, 요 연간 생성된 별은 주기열성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A 은하 같은 경우는 은하 생성 초기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별이 잘안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 A는 성감 물질이 굉장히 적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고 있네. 아, 너는 타원 은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너는 타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별 중에서 질량이 큰 녀석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것이고, 질량이 작은 녀석들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 은하를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이 은하는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 표면 온도가 낮은 주기열성, 빨간색으로 보이는 주기열성. 아, 이 은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붉은색 빛이 나겠구나.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거고. B는요, 초반에 이만큼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B는 우리가 이해할 때, 아, 성감 물질의 함량이 많구나.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새로운 별들 중에 질량이 큰 별도 있구나. 상대적으로 얘보다 질량이 큰 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더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나선 은하예요. 자, 파란색 별의 개수 분의 붉은색 별의 개수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상대적으로 붉은색 비율 누가 상대적으로 붉은색 별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상대적으로 붉은색 별의 개수는 A가 더 많겠지. A가 B

크다. 맞죠? 상대적으로 파란색 별의 개수는 B가 많은 거고, 그죠?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얘는 질량이 큰 별들은 다 죽었고요. 질량이 작은 별들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활성의 평균 표면 온도. 자, 주기활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A와 B를 비교해 보면 얘는 질량이 작은 녀석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테니까. 그죠? 쭉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지금 이 문제에서 은하 생성 50억 년이 지났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가장 최근이라고 보자고.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질량이 작은 녀석들만 살아남아 있을 테니까 평균 표면대가 낮은 녀석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별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질량이 큰 녀석들도 만들어지니까 얘는 질량이 커서 표면대가 높은 녀석들도 제법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가 맞는 거예요. 그럼 기억년 ㄷ은 모두 다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이에요. 요걸 가지고 기억년 ㄷ은 일반적 선지지만 자료가 조금 신선한 것들을 제시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표는 은하, 가와 나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이제 나선 은하랑 불규칙 은하를 구분하래. 하나는 나선이고요. 하나는 불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질량이 나와 있고요. 평균 색지수가 나와 있고 성감물질의 질량, 전체 질량에 대한 성감물질의 질량.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성감물질의 함량을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인 함량. 비교해봐라. 이거죠. 여기서 결정적 자료는 이거예요. 평균 색지수. 그러니까 은하의 평균 색지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색지수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별이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지. 어떤 별? 이 은하를 이루고 있는 주기활성. 주기활성의 별이 이 평균 색지수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얘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평균 색지수가 누가 더 커? 가가 더 커. 가가 더 크다는 얘기는 가는 색지수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은하의 색지수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이 많은 거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많다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많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이 많다는 거지. 아셨죠?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주기활성은 나가 더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은 가가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간은 누구? 타, 나선 은하가 되겠지. 얘가 나선 은하. 둘 중에 하나가 나선이고 둘 중에 하나가 불규칙이니까. 그럼 얘는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불규칙은 은하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주기활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표면도가 더 높은 상태. 상대적으로 성감물질이 더 많은 상태. 그러니까 성감물질 함량은 얘가 더 크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상 간은 IRR에 해당한다. IRR은 불규칙 은하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넌 틀렸어. 가는 나선 은하야. 그 다음에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되어 있죠. 지금 나선 은하의 성감물질 함량이랑 불규칙 은하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해 보면 불규칙 은하의 성감물질 함량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요게 결정이 난다고 보는 거죠. 얘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온도가 낮은 별이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온도가 높은 별이 많은 거고. 아셨죠? 그러면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봤어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표는 특이 은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특이 은하입니다. A, B, C는 각각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이사 중 하나. 하나는 세이퍼트 은하고요.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하나는 전파 은하고요. 전파 은하. 하나는 퀘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모두 다 들어있네.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특이 은하는 다 중심부에 매우 큰 블랙홀이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일반 은하보다 방출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른 파장에 비해 전파 영역에서 특히 강한, 전파 영역에서 특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누구? 아, 너 전파 은하 얘기하는 거구나. 전파 은하. C가 전파 은하가 되겠습니다. 전파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점으로 관측된다. 즉, 아주 조그만 녀석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모양새야. 그게 누구야? 퀘이사가 되겠지. 너는 퀘이사구나. 그럼 넌 세이퍼트 은하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A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맞고요. 은하 전체의 광도 분의 중심부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A랑 B, 얜 세이퍼트 은하고 얜 퀘이사.

합니다. 쾌사는요, 은하 전체의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가 1에 가깝다는 거지.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중심에서 나온다고. 그게 쾌이사라고. 아셨죠? 그런데 A는 세이포트 은하는 중심부가 밝긴 밝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별들의 분포가 꽤나 많이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광도도 작지 않다고. 아셨죠? 중심부가 다른 일반 나선 은하에 비해서 밝은 건 맞지만 쾌이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 B는 이 값이 거의 1에 가깝다고. 최대값이라고. 아셨죠? 자, 은하 탄생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 B는 누구? 쾌이사. 쾌이사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적색 편위가 크다. 적색 편위가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 우주 팽창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온 빛이 지금 나에게 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빛이 출발한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굉장한 과거다. 굉장한 과거란 얘기는 굉장히 아주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주 생성 초기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쾌이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은하 탄생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은 만들어지고 나서 은하의 연령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연령은 B가 C보다 길다. 굉장히 길어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봤어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지금 우주론에 관련된 문제고 가와나는 어느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와 질량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온도고 하나가 질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중 하나이다. 지금 하나가 온도고 하나가 질량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요, 우주의 온도는 내려간다고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내려가. 그게 우주의 온도를 결정해.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 온도가 떨어진다고. 아셨죠? 질량은 어때요? 물질의 질량은 일정합니다. 물질의 질량은 일정해. 우주가 아무리 커져도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하다고. 맞죠?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절대 빅뱅 우주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정상 우주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 우주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 어떻게 되죠? 우주가 커져요. 공간이 커졌어. 근데 그 커진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새로운 질량이 만들어졌어. 질량과 은하가 만들어졌어. 그 질량과 은하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커져도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 생기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지. 우주 공간의 온도가. 그러니까 아, 너 온도구나. 정상 우주론에서 온도는 안 떨어져. 일정한 값이라는 거지.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질량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아, 우주 공간에 새로운 질량이 만들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질량은 계속 증가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너가 질량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우주의 질량은 A다. A가 맞습니다. 약 2.7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은 이 우주론의 증거에 해당한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누구의 증거예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건 너 틀렸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거지. 맞죠? 빅뱅 우주론에서 이 2.7K의 우주 배경 복사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처음에 빅뱅 이후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38만 년경이 되면 중성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그렇죠? 그 시기에 우주 온도는 한 3000켈빈 정도 되죠. 그 시기에 중성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 공간이 열리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 맞죠? 그 당시의 빛은 굉장히 좀 셌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약 2.7K의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 공간에 쫙 깔려져 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고, 실제 그걸 관측한 거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결정적 시기, 결정적 사건.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주의 크기가 두 배로 커지면 우주의 밀도는 8분의 1 배가 된다. 이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맞죠. 왜냐면 우주의 크기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럼 부피는 8배 커지거든. 부피가 8배 커지면 밀도는 8분의 1.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정상 우주론이라고. 우주가 커지면 커진 것만큼 그 공간에 새로운 질량이 늘어난다는 거지. 커진 공간에 그만큼의 새로운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상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일정. 틀렸지. 일정. 아셨죠? 그러면 맞는 건요? 기억만 맞네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 봤어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7번.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사건,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을, 그리고 나는 어느 시기의 파장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를 2.7 켈빈 흑체 복사 곡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여기서 결정적 사건들 좀 볼게요.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있었습니다. 그죠? 급팽창. 1초도 안된 시점에 급팽창.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요 시간이 3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요 시간이 38만 년.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온도가 3000 켈빈. 아셨죠?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고요. 요 우주 배경 복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커지죠. 충분히 커져서 파장이 길어진다고. 파장이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파장이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진 우주 배경 복사의 요 하나의 빛의 입자들이 굉장히 우주공간에 쫙 깔려 있다는 거야. 그거를 관측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관측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관측을 해서 요 파장대의 요 빛, 요 파장대의 요 빛, 요 파장대의 요 빛을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점을 딱딱딱 찍은 거예요. 점을 찍어서 점을 이었더니 복사 곡선이 나오네? 이 복사 곡선을 가지고 요 복사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흑체의 온도를 알아보니 그 흑체의 온도가 얼마야? 약 2.7 켈빈이네? 2.7 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당시에 발생한 우주 배경 복사, 그 당시에 우주의 온도, 그 이후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 나타낼 수 있는 온도가 이 정도의 온도인데, 그러면 그 온도를 지금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따라가고 있네? 아,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이네? 또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 켈빈이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파장 때요 빛, 요 파장 때요 빛, 요 파장 때요 빛을 다 측정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냈고, 요 곡선을 낼수 있는 흑체를 찾아냈고, 이 흑체의 온도가 지금 우주의 온도, 이런 식으로. 과거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겠지. 아셨죠?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볼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비시기에 방출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비시기에 방출되었다. 맞습니다. 비시기. 그 다음에 나는 비시기 파장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는 2.7 켈빈이죠. BC라고 하면 3000 켈빈이어야 돼.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야. 선생님, BC를 여기다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죠? 파장이 길어지고요. 에너지 세기는 약해진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BC를 표시를 하라고 하면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개형이 이런 개형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의 개형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의 개형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현재보다, 요 시점보다 더, 훨씬 더 짧아야 될 거고요. 훨씬 더 짧아야 될 거고. 배경 복사의 색이 이때보다, 요 시점보다 훨씬 더 세야 될 것이고. 점점 파장 줄어들었고요. 색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졌고요. 색이 약해졌고요. 파장이 길어졌고요. 색이 약해졌고요.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나는 비시기의 파장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이제 현재와 같은 거야. 비시기의 최대 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전파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비시기예요. 비시기. 현재라고 하면, 요 상황이라고 하면 전파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지금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비식입니다. 우주 온도가 3000K 정도 될 때. 그때는 얼마에 해당할 것이냐? 전파 영역? 아니다. 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를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은 한 가지를 숙제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요 문제를 풀려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 꺼내겠습니다. 람다 맥스. 는 T분의 A, 요거 빈의 변이 법칙.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어차피 우주도 흑체이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과 온도의 관계는 요 관계로 설명을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럼 요 과정에 따르면 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3000K일 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궁금한 거야. 얘가 3000K일 때 얘가 궁금하다고. 맞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G0 형별을 알고 있어. 이런 거 알아두면 쓸 데가 많다고 했었죠.
G0별은요, 표면 온도가 대략적으로 6000K야. A0는 만, G0는 6000. 그 다음에 또뭐 있죠? K0는 5000. 이 정도. 자, 6000K. 여기다가 6000K를 넣어요. 6000K를 넣으면 람다맥스가 나오겠지. 자, G0형별은 우리가 봤을 때 가시광선으로 굉장히 잘 보이지. 즉, G0형별의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시광 영역에 있어요. 가시광 영역에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6000K가 아니라 3000K일 때잖아. 여기다 3000K를 넣어요.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분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두배 길어지겠지.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두배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질까 대체? 전파 영역만큼 길어질까? 절대 안 길어진다는 거지. 두 배만큼 길어져 봤자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가장 긴쪽그 바깥에 있는 적외선 쪽으로 가겠지. 아셨죠? 그래서 B 시기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라고 하면 적외선 영역. 요렇게 해서 일단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셨죠? 요게 간략풀인 거고. 자, 여러분들에게 그럼 진짜 찐풀이 이제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볼게요. 2.7K일 때, 요 2.7K를 대략 3K라고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3K라고 하고요. 요 시점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한 파장이 요쯤 된다고 할게요. 0.2cm 정도 된다고 할게요. 아셨죠? 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미터가 100cm가 돼. 맞죠? 1미터가 100cm예요. 자, 1미터는 나노미터로 바꿔주면 10의 9 제곱 나노미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1cm를 지금 나노미터로 바꾼다? 라고 하면 1cm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지금 100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0의 7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볼게요. 지금 람다 맥스 곱하기 t는 a인데 얘가 일정한 값이야. 상수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3켈빈을 넣어요. 3켈빈을 넣어요. 여기에다가 0.2cm 정도를 넣어요. 0.2cm. 0.2cm를 나노미터로 바꿔서 넣어요. 아셨죠? 그 값이 A로 일정해. 이걸 알아야 돼. 요값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3000K를 넣어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아셨죠? 3K 넣고 0.2cm를 나노미터로 바꿔서 요 값을 구합니다. 그것과 3000K를 넣고 여기를 미지수 X로 나왔을 때요 값. 쓴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얘가 나오겠지. 얘가 바로 3000K일 때 우주배경 복사에서 최대 세기를 방출하는 파장이 된 거야. 아셨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숙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항 봤고요. 이제 그럼 이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허블 법칙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볼게요. 여기서 그림은 외부 관측과 외분화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직선 ABC는 관측값을 기반으로 작성한 외분화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허블 상수는 각각 63,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63km per sec per 메가파세, 하나는 70, 하나는 77중 하나이다. km per sec per 메가파세. 자, 볼게요. AB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가 요것인 것은 A다라고 되어 있죠. 자, V는 HR이죠. H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가로가 R이고 세로가 V니까 이 H 값이 제일 큰 녀석은 여기서 기울기가 큰 녀석. 그게 누구예요? A네. A는 이셋 중에 H 값이 제일 큰 거죠. 77. 아, 그러니까 A는 77km per sec per 메가파색이 맞네. 그러면 기억은 맞구나. 아셨죠? 니은 보겠습니다. 관측된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B이다. 자, 여기서 지금 얘가 허블 상수를 실제 우리 관측하는 어떠한 관측 방법을 문제화한 거거든요. 실제 관측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면 지금 이 A는 뭐냐면 관측값 중에서 허블 상수가 최대로 찍힐 수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추세선을 만든 거야. 최대값. 얘를 최대값이라고 할게요. 최대값. 최대. 그 다음에 C는 이 허블 상수가 허블 상수가 최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추세선을 만들어낸 거야. 얘는 최소값. 그럼 우리는
최소가 아닌 중

중간값, 가장 적절한 평균값을 우리가 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평균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게 가장 적절한 값이라는 거지.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표현되지 않는. 그게 바로 누구? B다. 그래서 관측된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B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어떤 그림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차 범위.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차 범위.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차 범위.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보기에 따라서. 자, 이제 D급 보겠습니다. D급. 자, 기준 파장 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 즉, 얘는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를 의미합니다. 요것이 0.01 은하까지의 거리는 C를 이용했을 때가 가장 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요 값인데, 요 값은 곱하기 C를 해주면 뭐죠? 후퇴 속도가 나와요. 즉, 후퇴 속도가 일정할 때, 후퇴 속도가 일정할 때, 거리는 누가 더 머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후퇴 속도가 일정합니다. 얘가 일정하면, 거리가 멀려면, 얘가 멀려면 얘가 작아야 되겠네. 얘가 일정할 때 얘가 멀려면 얘가 작아야 되겠네. 아셨죠? 그럼 허블 상수가 작은 녀석이 제일 이 값이 뭐 거리가 제일 멀겠네. 누구예요? 허블 상수가 제일 작은 녀석 C겠네. 그래서 C를 이용했을 때가 가장 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후퇴 속도가 일정화되매. 그럼 여기다가 후퇴 속도 일정을 놓는 거야. 후퇴 속도 일정을 놨어요. 놓은 상태에서 누가 거리가 제일 머니? 얘가 거리가 제일 머네. C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됐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후퇴 속도가 일정하네. 거리가 멀려면 허블 상수가 작아야 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료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련 디귿 이렇게 문제를 다풀 수가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8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레벨업 퀴즈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요거죠. 자, 이전 문항 중에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사건들 순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요 사건 전에 무엇이 있었지? 요 사건 후에 뭐가 있었지? 요 사건과 요 사건 사이에 뭐가 있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특히나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언제 3대1로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표준 우주 모형에 의하면,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건 빅뱅 우주론의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급팽창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관측되고 있는 가속팽창까지 인정을 하는 거야. 즉, 암흑에너지의 영역까지 인정하는 게 표준 우주 모형입니다. 그거에 의하면, 라시기 이후에 우주가 평탄해졌니? 어느 시기 이후에 우주가 평탄해졌니? 이제 요거 판단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임계 밀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요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우주 구성 요소. 아셨죠?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최근인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급팽창을 일으킨 요소? 무엇일까? 암흑에너지는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니? 그리고 어떠한 구성 요소의 비율은 전체 밀도 분의 그 녀석의 밀도를 하면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전부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 3강 함께하는 날인데,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교재 2강 잘 복습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재 2강에서는 조금 문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서요. 여러분들이 3강을 듣기 전에 꼭 2강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재 3강 오늘 배울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먼저 1강과 2강에서 배웠었던 스페인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름을 묻고 이름을 말하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마르세 동사를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교재 2강에서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어서 교재 3강에서는 관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 부정관사의 형태 그리고 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먼저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는 모든 동사가 6가지 형태로 변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6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 역시 6가지의 변화형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현재 변화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주격인칭 대명사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주격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먼저 세르 동사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 soy, tú eres, él, ella, usted es. Nosotros somos, vosotros sois. Ellos, ellas, ustedes son. 네, 이렇게 여섯 가지 변화형을 갖고요. 자, 이어서 에스타르 동사의 변화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격인칭 대명사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estoy. Tú estás. Él, ella, usted está. Nosotros estamos. Vosotros estáis. Ellos, ellas, ustedes están. 자,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변화형은 여러분 머릿속에 쏙 넣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스페인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이두 동사의 쓰임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세르 동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 동사는 언제 쓰이는 동사였나요? 기억하세요? 맞아요.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세르 동사를 썼었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세르 동사였어요. 자, 그래서 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소피아 에스 아마블레라고 했어요. 자, 소피아는 친절하다. 잘 변하지 않죠. 성격. 그렇죠? 그래서 성격을 표현할 때 세르 동사 쓴것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 nieve es fría. 라고 했어요. 자, nieve는 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자, 눈은 어때요? 차갑다. 변하지 않는 성질이 되죠. 그래서 역시 세르 동사 쓴것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avid es mad.

자, 뭐래요? 다비드는 메디코, 의사이다. 자, 직업도 잘 변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르 동사 쓴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에이오스 선 우루과이오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뭐예요? 우루과이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국적 역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르 동사 쓴것볼수 있어요. 자, 이처럼 세르 동사는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때, 예, 그럴 때 쓴다. 고유한 특성이나 뭐 자질, 그리고 뭐 국적, 직업 등등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유의하셔야 될게 뭐였냐면 또 언제 세르 동사를 쓰느냐? 자,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표현할 때도 네, 세르 동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문을 보시면 La reunión es hoy 라고 했어요. La reunión. 자, 이게 바로 특정한 일입니다. reunión 하면은 회의란 뜻이죠. 그래서 회의는 언제예요? hoy, 오늘이다. 해서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때를 나타낼 때. 자,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게 조금 주의하실 점이었고요. 지금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또 하나 있었어요. 뭐죠? 맞아요. 세르 동사가 전치사 대와 만나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였어요? 맞아요. 출신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또 소유를 표현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료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다, 누구의 것이다, 뭐뭐로 만들어졌다. 자,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세르 대 용법을 썼었는데요. 자, 반대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거를 묻고 싶다. 어디 출신이니, 뭐 누구 것이니, 또 뭘로 만들어졌니? 라는 질문으로 하고 싶을 때 같이 쓰는 전치사들 기억하세요? 자, 출신은 뭘 쓰면 됐었을까요? 그렇죠. 돈데를 써서 네 돈데 하고 물어봤었고요. 자, 소유는 그렇죠. 끼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 끼엔 하고 질문을 했었고요. 자, 재료는 네 개를 써서 네개 하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아이고, 요것만 대를 쓰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 의문사 개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세르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옆에 여백에다 적어 놓으시면 정리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엔 네, 띨데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르 동사의 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에스타르 동사로 넘어갑니다. 자, 에스타르 동사는 자, 언제 썼었습니까? 좀 전에 세르 동사가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했다면 에스타르 동사는 맞아요. 일시적인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했었습니다. 일시적인 상태를 표현하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Estoy muy ocupado라고 했어요. 자, 나는 어떻대요? 매우 바쁘다. 나는 바쁜 상태인 거예요. 나는 항상 바쁘지 않죠. 지금 바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l café está caliente 라고 했어요. 자, 그 커피가 어떻대요? caliente, 뜨겁다. 네, 뜨거운 상태다. 해서 está 썼습니다. 커피가 뜨겁다. 자, 세 번째 문장. Ana no está enferma. 자, Ana는 아프지 않다. 노가 붙었으니까. 지금은 아픈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시적인 상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Estoy lleno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lleno, 가득 찬이란 뜻이기 때문에 나는 배가 부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역시 배부른 상태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Los platos están limpios라고 했어요. 자, plato는 접시예요. 그래서 접시들이 어떤 상태래요? 깨끗한 상태이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일시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에스타로 동사를 쓰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 쓰나요? 맞아요. 위치를 표현할 때또 역시 에스타로 동사를 씁니다. 특정한 대상의 위치 표현 시 에스타로 동사 쓰는

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 La farmacia no está lejos. 자, farmacia 하면은 약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국이 멀지, 뭐가 붙었으니까 않다라는 뜻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로 동사와 에스타로 동사의 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 잘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1강, 2강에서 다루었었던 내용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세로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대표적인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를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방금 세로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의 용법,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를 보면 bueno 혹은 buena라고 이제 남성, 여성형을 같이 적어놨고요. 뭐 착한이란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먼저 estar 동사와 쓰인 겁니다. Eres muy bueno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는 tú가 될 거고 너는 매우 착하다. 너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에스타르 동사와 쓰인다. 자,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 뜻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장이에요. Mi coche es viejo, pero está bueno. 라고 했어요. Mi coche, 자동차죠. 내 자동차는 오래됐어. 낡았어요. 하지만 está bueno. 상태가 좋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새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따라오시나요? 자, 두 번째 형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bueno와 반대의 뜻이죠. malo, 뭐 mala 해서 나쁜이란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형용사가 세로 동사와 만났어요. 그러면 eres una mala person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번에는 에스타르 동사와 쓰인 거예요. La carne está mal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슨 뜻이 될까요? 고기가 상태가 안 좋대요. 그러면 뭐 고기가 상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르 에스타르와 쓰여서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 거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listo, lista 그래서 이제 영리한, 똑똑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형용사는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Raúl es un niño listo.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Raúl은 똑똑한 아이다 라고 이제 쓰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listo가 estar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은 자, 그때는 뜻이 준비가 되다 라는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Estás lista para bailar? 라고 물었어요. 그럼 ¿Estás lista? 너 준비됐어? 자, 뭐 할 준비? Para bailar? 춤출 준비 됐니?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Estás listo? 혹은 ¿Estás lista? 하면은 준비가 되다 라는 뜻을 갖는다는 거 요거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 형용사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형용사는 rico, rica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유한, 뭐 풍부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rika es muy ric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Erika는 매우 부유하다 라는 뜻이 돼요. 세로 동사와 쓰이면. 자, 그런데 이 rico, rica가 estar 동사와 만나게 되면 그때는 맛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tu sopa está rica. 그러면 너의 수프는 맛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표현해 놓으시면,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형용사입니다. despierto, despierta. 하면 이것도 이제 똑똑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a chica es muy despierta 하면은 그 소녀는 매우 똑똑하다 라는 뜻이 돼요. 세로 동사와 함께 쓰이면. 그런데 자, 얘가 이제 에스타로 동사와 함께 쓰이면 이제 그거는 깨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estamos despiertos. 그럼 우리는 깨어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로 동사, 에스타르 동사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대표적인 형용사 다섯 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수능이라기보다 교내고사에서 더 출제하기가 쉬운 부분이니까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이름을 묻고 또 이름을 말하는 표현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동사가 바로 이 야마르세 동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야마르세 동사는 제기 동사라서요. 사실 여러분 수특에 한 15강 정도에 가야지 제기 동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것만 빼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용법은 그때 조금 뒷부분에서 자세히 배우시고요. 오늘은 딱요 이름 표현에 대한 것만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마르세에서 제기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뒤에 붙은 이 세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기동사와 함께 쓰이는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 형태가 바뀌죠. 자, 어찌됐든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주어가 요. 가될 경우에는 야마르세의 현재 변화형은 메이야모가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이야모, 뚜 데야마스, 우스테 뭐 엘, 에야 세야마 하고 동사 변화하고요. Nosotros nos llamamos, vosotros os llamáis, ustedes ellos ellas se llaman.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직역을 굳이 해드리면 이해를 돕고자 직역을 해드리면 나는 요메 야모를 예를 들면 나는 나 자신을 부른다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무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는 표현이 되고 또 묻는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는 야마르세는 제기동사인데 제기동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강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이름 표현을 할때이 동사를 쓰는구나. 그리고 주격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이런 형태 변화를 갖는구나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화문인데요. AB의 짧은 대화문입니다. A가 꼬모 떼야마스라고 물었어요. 떼야마스, 그죠? 그러니까 또 주어. 가 뒤에 이제 온 거고 우리가 스페인어에서는 동사를 보고 주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ómo te llamas tú 해도 되지만 Cómo te llamas라고 보통 묻죠. 그래서 뭐예요? 뜻은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부르니? 직역하면 이래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뭐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답은 Me llamo Elena Mujic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요 앞에 이제 요가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요가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엘레나 무히카라고 불러가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은 엘레나 무히카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야마스 아말리아라고 물었어요. 자, 너는 이름이 아말리아니? 란 뜻이죠. 너는 너 자신을 아말리아라고 부르니가 되니까 너 이름이 아말리아니? 라고 묻는 거죠. 자, 한번더 확인합니다. El profesor de español se llama Alex Pérez. 자, 스페인어 선생님은 이름이 알렉스 페레스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생기죠. 이름 묻는 표현은 요 야마르세 동사로만 표현을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도 있어요. 자, 우리 이름도 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르 동사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Cuál es tu nombre? 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mbre가 이름이고요. 또는 너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uál es tu nombre? 하면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 What is your name? 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Qual es su nombre? 라고 물으시면 돼요. 자, 물론 이 수는 당신의 라는 뜻도 있고 그의 라는 뜻이 있고 그녀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 형용사인데요. 요건 또 뒷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Tu nombre, por favor?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por favor는 please의 뜻입니다, 영어에. 그래서 네 이름 부탁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당신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면 su nombre, por favor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다시 지우고요. 자, 이름을 말할 때좀 전에 이제 야마르세 동사 써서 me llamo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세르 동사 쓰셔도 돼요. soy 뭐뭐뭐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mi nombre es 뭐뭐뭐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나는 누구야? soy 여기면 엘레나 모히카 라고 하셔도 되고요. mi nombre es 엘레나 모히카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문을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야마르 동사가 타동사로서 부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야마르세는 제기 동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야마르 자체는 타동사,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예문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때는 타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La profesora llama al alumno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알룸노 하면은 알룸노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부르신다 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Vas a llamar a tu hijo como se llama el abuelo? 라고 물었어요. 자, 이르와 동사원형 요거는 이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너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을 부를 거야?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름을 갖게 할 거냐? 뭐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부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사를 쭉 봤어요. 스페인어의 비동사인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름을 표현할 때 쓰이는 야마르세 동사도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는 다시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뉘는데요. 자, 우리 관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명사와 형용사를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를 봤었죠. 자, 스페인어의 명사. 유의할 게뭐 있었어요? 자, 일단 스페인어의 명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으로 나뉴어지는 것들은 뭐 바로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뭐 추상명사나 사물명사, 자,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편의를 돕기 위해서 남성 명사의 경우는 뭐 끝이 오로 끝나거나 혹은 자음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경우 남성 명사로 보면 된다라고 했고요. 여성 명사 같은 경우는 아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는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 2강에서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명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남성형을 여성형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만약에 오로 끝났다 그러면 아로, 오를 아로 바꾸면 됐었고요. 아니면 자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R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수, 명사의 수,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법. 자, 그건 뭐가 있었어요? 이건 영어와 같았죠. 일단,

형용사를 배웠죠. 자, 형용사는 명사의 뒤 혹은 명사의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전적으로 명사에 의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수, 명사에 성수 일치시켜줘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주격 보호로 쓰였다? 그러면 주어에 성수 일치시켜줘야 됐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미 탈락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탈락 형용사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탈락 하는 형용사. 다섯 가지, 아, 여섯 가지 있었네요. 뭐이죠? Bueno, malo, primero, tercero, alguno, ninguno. 자, 이 여섯 가지는 오가 탈락이 돼요. 어디 앞에서?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가 탈락됐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대가 탈락이 됐었죠. 남성, 여성, 단수 명사 앞에서 대가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또와 또 센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미 탈락 형용사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강 내용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관사로 가는데요. 이 관사는요, 명사의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관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를 하게 되고,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명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 성수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저요 형태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 관사, 형용사, 혹은 형용사는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늘 같이 이렇게 다닌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관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입니다. 자, 정관사는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의 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습니다. 남성 단수라면 정관사 L, 남성 복수는 los, 여성 단수는 la, 여성 복수는 las라는 형태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영어의 더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제 용법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대상, 뭐 특정한 대상, 자, 요런 것들을 언급할 때 정관사를 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La camarera es muy simpática. 해서 camarera 하면 종업원, 여자 종업원이죠. 그래서 요 여성 명사니까 여성 단수 명사니까 앞에 오는 정관사도 여성 단수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은 매우 상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Las novelas son interesantes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명사가 여성 복수형이네요. 그래서 앞에 오는 정관사도 여성 복수 형태인 las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들은 흥미롭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특정한 대상, 유일한 것, 이런 거 표현할 때도 역시 정관사를 써서 El hermano de Juan es enfermero 라고 했어요. 자, 후안의 남동생은 뭐래요? 간호사이다 가 되는 거고요. 자, 남동생 hermano에 맞춰서 El, 남성 단수형 썼습니다. 자, 유일한 El sol, 아, 태양이죠. 태양은 es una estrella. 그래서 일종의 별이다. 그래서 역시 솔, 남성 단수 명사. 그래서 L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도 역시 보편적인 것들을 언급할 때, 일반적인 것 언급할 때도 정관사를 써서요. El perro es el mejor amigo del ser humano. El perro, 뭐예요? 개는, el mejor amigo, 가장 좋은 친구다.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다. 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Los argentinos toman mucho mate.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마떼를 많이 마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정관사, 영어의 더와 용법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혹격. 아, 혹격이 아니죠. 이제 경칭이라고 할게요. 요게 경칭이죠. 경칭 앞에서도 역시 정관사를 써줍니다. 경칭 앞에. 그래서 El señor Molina está en su oficina. 그래서 몰리나 씨는 그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경칭 앞에 정관사 써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 경우처럼 혹격일 때는 정관사 생략합니다. 쓰지 않아요. 혹격이라는 건 뭐냐면 부를 때, 직접 부를 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professor, puedo pasar? 자, 선생님,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혹은 doctora Kim, ¿dónde vive usted? 아, 김 선생님, 김 박사님, 당신은 어디에 사시나요? 직접 부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정관사 쓰지 않습니다. 다 정리되셨죠? 네. 자, 이제 부정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정관사는 좀 전에 정관사가 영어의 더에 해당한다 라고 했다면, 그럼 뭐 예측하시겠지만, 부정관사는 혹은 언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는 이렇습니다. 남성 단수, 형은 un. 남성 복수, unos. 여성 단수, una. 여성 복수, unas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 언급할 때 혹은 불특정한 대상일 때, 그럴 때 부정관사를 쓰거든요. 예문 보시면, Tengo un amigo en la clase de español. 라고 했어요. 나는 친구 한 명이 있어. 스페인어 수업에 친구 한 명이 있어. 처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죠. 그 친구는 말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혹은 이제 불특정한 대상. Veo a una persona sentada en el banco. 자, 나는 한 사람을 봤어.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봤어. 어디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부를 나타낼 때도 역시 부정관사를 써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El gato es un animal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고양이는 일종의 동물이다. 그쵸? 일부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un hijo de mi vecina trabaja en Corea. 자, vecino, vecina 하면 이웃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이웃의 아들 하나는 어디서 일해요? 한국에서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를 나타낼 때도 역시 부정관사를 쓴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단수일 땐 하나란 뜻을 갖고 있고요. 복수일 때는 몇몇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Hay un bar por aquí 하면은 이 근처에 바가 하나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이제 복수입니다. Necesitamos unas bebidas frías. 자, 우리는 필요하다. 몇몇의 차가운 음료가, 몇 개의 차가운 음료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 그리고 몇몇이란 뜻으로 쓰였죠. En la fiesta, unos bailan y otros cantan. 해서 축제에서 몇몇은 춤을 추고 또 다른 이들은 노래를 한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앞에서 약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보시면 Tengo unos 100 euros가 돼서 나는 약 100유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숫자 앞에 unos는 약이란 뜻이에요. En la plaza, 자, 광장에는 Hay unas 1000 personas. 자,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사, 부정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어허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세가 있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강세가 있는

혹은 아로 시작되는 여성 명사는, 강세가 있는 아 혹은 아로 시작되는 여성 명사는 발음상의 이유입니다. 발음상의 이유로 남성 관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l agua está demasiado fría. 그러면은 뭐예요? agua는 원래 여성이에요. 근데 강세가 여기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상의 이유로 la agua라고 하지 않고 el agua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물은 지나치게 차갑다 라는 뜻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아로 시작했고, 강세 있는 아로 시작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hay que acabar con el hambre. 해서 hambre는 배고픔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la 여성입니다. 여성. 근데 발음상의 이유로 l로 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을 끝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건 이제 관사를 써줄 때의 이야기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여성형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enemos mucha hambre. 우리는 배가 엄청 고프다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자, 이때는 그냥 여성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주의할 사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셔야겠네요. 네, 아주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인의 일상 문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사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사하는 거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노스 베소스라고 해요. 두 번의 입맞춤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이 아닌 남자끼리 만났을 때는 악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자의 경우 남자한테든 여자한테든 이렇게 배소를 합니다. 보통 두 번을 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서 하게 되고요. 실제로 입술을 닿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살짝씩 맞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노스베소스가 일반적이라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한 번만 해서 운 베소라고도 하고 베소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만 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어권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요 배수를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친밀감이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법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식사 시간, 영업 시간, 자,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습니다. 비스킷이나 뭐 커피나 주스. 이런 토스트,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먹고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죠. 자, 그리고 뭐 11시경에 살짝 간식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2, 3시경, 그때가 이제 정餐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스로 먹게 되는 거죠. 코스로 먹게 되고, 식당에 가면은 메누델 디아라고 해서 오늘의 요리에서 조금 저렴하게 요 세트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6시경에 메리엔다라는 간식 타임이 있고요. 간식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저녁은 좀 늦게 먹습니다. 9시, 10시, 뭐 아주 늦으면 11시 경에도 저녁을 먹는데,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먹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영업시간도 이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점들은 10시에서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쉬어요. 쉬고 다시 이제 오후 5시에 문을 열어서 한 8시 반, 네, 이 정도까지, 9시 이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업 시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문화는 이제 스페인 어권 이름입니다. 스페인 어권 이름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상하시겠지만 이름을 제일 먼저 쓰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아버지 성.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 성을 씁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보통 그냥 이름, 아버지 성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공식 문서나 좀 퍼블릭한 데서는 이제 어머니 성까지 같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페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건 직접 가서 보시는 건데, 예, 보시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면, 우리나라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신랑 신부가 이제 퇴장을

할때 있잖아요. 퇴장할 때 장미꽃잎 혹은 쌀을 던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스페인의 일상 문화 살짝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셨나요? 예,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디알로그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사나와 팔로마의 대화가 되겠네요. 자, 두 사람의 대화. 수사나가 먼저 말을 합니다. Oye, Paloma, ¿quién es aquel chico? 라고 묻죠. Oye, Paloma,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quién? 하면 우리가 이제 4강, 교재 4강에서 의문사를 한번 쫙 정리를 할 텐데요. Who, 누구에 해당이 됩니다. Aquel chico니까 저 남자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요 아켈도 지시 형용사거든요. 요 지시 형용사도 4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좀더 자세히 볼게요. 그랬더니 팔로마가 El chico rubio y alto? 라고 묻죠. 금발, rubio는 금발이죠. 금발의 키큰 남자? 라고 묻죠. 그랬더니 Sí, es nuevo en clase, no? 맞아. 수업에 새로운 사람이야. 안 그래?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팔로마가 Así es, 그래. Es un primo italiano de mi amigo Francisco.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줍니다. Primo 하면 사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 프란시스코의 사촌인데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사람인가 봐요. 이탈리아 사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사나가 Como se llama? 자, 드디어 이제 llamarse 동사를 썼죠. 그래서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의 이름을 묻는 거죠? 예, 그 사촌의 이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Como se llama él? 이 되겠죠. 그의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Se llama Andrea. Andrea Ferraro. 라고 하죠.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야. 안드레아 페라로.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시에르토가 나왔는데요. 요 표현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포르시에르토 하면은 화제를 전환할 때 써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건 그렇고 깨달으시다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의 안부를 묻고 있네요.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지내? 헤니알. 자, 헤니알은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아주 좋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Está muy bien.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뒤에 또 덧붙여 얘기를 해주네요. Mira, aquella chica también es nueva. 자, 또 나왔네요. 지시 형용사. 아까도 있었는데 지금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봐봐. 저 여자애도 새로운 애야. 아시, sí. 아, 맞아. Es una compañera de piso de Julia. 라고 하죠. 누구래요? Julia의 piso, 아파트, roommate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팔로마가 No es español, la verdad? 스페인 사람 아니지? 그렇지? No. Es de Francia. 아니야. 어디? 출신. 얘기하죠. 세르대용법. 프랑스 출신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번 이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저희가 1, 2, 3강에 배웠었던 문법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Un poco más를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접속사 이, 그리고 접속사 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이를 먼저 보는데요. 접속사 이는 그리고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and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에로 형태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러느냐? 언제 그러냐면 뒤에 단어가 이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이로 시작할 때. 자, 이럴 때 발음상의 이유로 이가 아닌 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Padres e
hijos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들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이를 안 쓰고 에를 썼죠. 자, 두 번째 보시면 matemáticas e historia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역사란 뜻. Hoy tengo clases de español e inglés. 오늘 나는 스페인어 수업과 영어 수업이 있다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요렇게 된 단어 형태 앞에서는 그냥 이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yellow가 있는데요. 때에 yellow 하지 않고요. 예. 요걸 보시면 그대로 이를 써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데이 옐로가 돼요. 문장으로 보면 Carlos necesita agua y hielo. 그래서 Carlos는 물과 얼음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이, 변이형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 접속사 오입니다. 영어의 or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란 뜻을 갖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오로 쓰다가 형태가 우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뒤에 단어가 오로 시작하거나 또 이런 오로 시작할 때 발음상의 이유로 형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Estudias o trabajas. 공부해 아니면 일해. 자, 이렇게 오로 쓰는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comido siete u ocho tapas. 해서 자, 나는 먹었다. 일곱, 여덟 개의 따빠를 먹었다. 자, 요렇게. 오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 우로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Voy a ir de vacaciones a Cuba o Honduras. 해서, 나는, 휴가를 갈 거야. Ir de vacaciones 하면 휴가 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쿠바 혹은 온드라스로. 아이고, 요렇게 치면. 자, 요렇게 시작하니까 우로 형태 변화한 거볼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접속사의 변이형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하나 볼게요. 자, 손님 맞이 표현인데요. 먼저 이제 손님이 왔을 때 들어오세요라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표현들 아델란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이제 이렇게 형태 변화 있는 건 너한테 하느냐, 당신한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Pasa, pase, entra, entre, por favor.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라는 표현. 자, 요 adelante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오세요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뭐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도 상황에 따라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더불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표현에 이제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형태 변화를 해놨는데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을 할때뭘 썼죠? mucho gusto도 있지만, 네, encantado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encantado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뭐에 맞춰서 형태 변화한다고 했죠? 말하는 사람의 성수에 따라 형태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bienvenido는 encantado와 반대입니다. 듣는 사람의 성수에 맞춰서 형태 변화해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으니 두 개를 같이 놓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히 있으세요. 편히 있어. 라는 표현.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Estás en tu casa. 혹은 Está en su casa. Ponte cómodo. 혹은 Póngase cómoda.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손님 맞이 표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앞부분이라서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수특은 복습과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바쁘더라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다음 강의 듣기 전에 예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 주기술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 8, 9의 이제 토양 비료하고 작물 보호 마지막 시간인데요. 7, 8, 9에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오늘이 그 이제 농약에 관련된 그런 걸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이 부분이 좀 고난이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 한번 보죠. 작물이 발생하는 주요 식물병 그리고 피해 증상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식물병의 방제 방법, 그리고 농약의 종류별 특성, 그리고 제재 형태를 분류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병해의 감별의 식물병. 자, 식물병이 무엇이냐? 식물은 이제 병이 든 게 식물병인데, 작물의 병원체가 침입해서 세포로부터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식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이상 증상, 변색, 변질, 그리고 시드름 등을 일으키는 걸 식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염 경로를 보면 주로 공기 또는 물 또는 토양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접촉,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병에 관여하는 요인들인데, 일단 병원체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즘, 그리고 선충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곰팡이, 진균류를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균사와 포자를 형성을 하고요. 대부분 10에서 30도씨의 온도와 다양한 환경에서 활성화됩니다. 침입 경로는 직접 침입 또는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을 하든 하고요. 또 식물체의 기공 또는 수공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다음, 세균, 균 중에 진균을 제외한 균들이죠. 끈끈한 점액질 상태로 생육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는 저항력이 약해요. 그리고 고온 다습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곰팡이도 이와 비슷하고요. 대부분 상처나 자연 개구부, 수공이나 기공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곰팡이나 세균은 농약으로 방제가 가능해요. 그걸 살균제라고 합니다. 살균제. 그런데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즘은 약으로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섭죠. 자, 바이러스, 기생균으로서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하고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찰이 안 돼요. 아주 작아요. 매개곤충이나 기존 식물을 통해 침입을 합니다. 바이러스. 다음, 파이토플라즈마. 세균으로 분류는 해요. 근데 세포벽이 없고 세균보다 대체로 작습니다. 매개충의 세포 내부에서 공존하다가 매개충이 식물을 흡집할 때 체관을 통해서 기생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병이 발생합니다. 다시 매개충이 흡집하면 매개충의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선충, 벌레입니다. 벌레. 선형 동물군에 속하는 원통형의 작고 가늘한 동물입니다. 대부분 1mm야. 굉장히 작죠. 식물의 뿌리 내부나 외부에 기생해서 영양물을 섭취합니다. 식물의 수분 흡수, 그리고 잎의 확장 광합성 비율을 감소하게 만듭니다. 선충에 관련된 건 지금까지 잘 문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즘, 곰팡이, 진균은 자주 나오는 내용 요소입니다. 자, 식물체 감수성을 조정하는 조건. 식물체 감수성과 저항성이 있어요. 감수성은 그 질병에 걸리는 거. 식물체가 병원체에 침입해서 반응해서 발병하는 성질을 감수성. 감수성이 있다는 건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성은 그 병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고, 그러니까 저항성이 높다는 건 그 병원체가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많다는 거고, 감수성이 높다는 건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걸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발병 환경 보겠습니다. 발병을 조정하는 조건, 병원체의 병원성과 식물체의 저항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곰팡이, 균류 중에서 진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입니다. 보통 실처럼 길고 가는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는 사상균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균류에서도 세균, 고척균, 버섯 등이나 때에 따라서는 효모와도 구별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많답니다. 다음, 세균. 미세한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세균은 원액균류를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의 원액균류는 마이코플라즈마, 점액세균류, 스페르메타, 방성균류를 제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산과 단백질을 주요 성분을 하고 세균 유각에 걸리지 않으며 병원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이제 문항이 나올 때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질병인가. 근데 병이 많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오는 병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질병들. 대표적인 질병들. 여기 있는 질병들. 벗어나진 않아요. 벗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병들은, 아, 곰팡이성 질병에는 이런 질병이 있구나. 외워놓으셔야 되고, 세균성 질병에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알아놔야 됩니다. 선충은 병 자체가 이렇게 선충병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아, 선충병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했지만, 곰팡이하고 세균은 살균제로 치료? 방제가 가능해요. 근데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방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자이크병이나 오갈병이 걸리면 그 감염된 그 개체는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태우든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병하고 파이토플라즈마 병은 애워버리세요. 몇개 되진 않잖아요, 지금. 모자이크, 오갈병,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애워버리시고, 곰팡이하고 세균 중에 곰팡이병을 애워놓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피해 증상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이 제시문에서 제시가 좀 되죠, 제시문에서. 병든 조직 중앙부가 돌출해서 표면이 거칠어진다, 뭐, 감자에. 이건 무슨 병인가? 그럼 더뎅이병. 잎에 진하고 엷은 녹색의 무늬가 얼룩져서 생긴다. 모자이크 형태를 띈다, 모자이크병. 잿빛 곰팡이병, 열매나 꽃잎이 물러지고 그 표면에 잿빛의 곰팡이가 생긴다. 문항에서, 제시문에서 보면 그 질병을 형상화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좀 써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자, 흰가루병 볼까요? 어린 가지, 잎이나 어린 가지 표면에 흰 가루를 뿌린 듯한 모양의 곰팡이가 생긴다. 탄저병, 병든 조직을 둥글게 움푹 들어가고 주먹뼈에 흑색 반점이 생긴다. 모잘록병, 뭐가 잘록해지는 거죠? 토양과 접한 모종줄기 부분이 잘록해지고 넘어진다. 시드름병, 줄기나 뿌리에 병원균이 침입해서 물의 통로를 막아 시들어 죽는다. 노균병, 입 앞에 연맥의 경계로 황갈색의 다각형 병반이 생기고 뒷면에 흰 서리 모양의 곰팡이가 생긴다. 피해 증상. 그리고 이 피해 증상으로, 아, 무슨 병인지도 알고 그 병의 병원체가 뭐다. 여기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자, 발생 부위에 따른 지상부, 땅갓을 포함한 지하부로 남는데 보통 지상부에 발생이 되는 질병들, 도열병, 입진마비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상부인가 지하부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항까지는 잘안 나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상부에 발생하는 병이 이런 거 있다. 읽어보시고, 땅갓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물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 식물체 나오는 땅 부위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땅갓이라고 합니다. 땅갓. 그래서 땅갓을 포함한, 여기를 포함한 지하부에 나타난, 발생하는 병들, 모잘록병이나 뭐 시든병, 이런 게 나타나겠죠? 자, 다음, 식물병의 방제. 방제. 이게 지금 8강에서 나오고, 7, 8, 9강에 다 나오네요. 근데 이 문항은 아마 7, 8, 9강에서 이걸 물어보는 문항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11강 문제로 친환경 방제 방법의 범주에 따라 고른 것, 뭐 사례를 고르는 것, 이렇게 나올 거지, 7, 8, 9강에서 아마 이 문항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법적 방제 보죠. 법적 방제. 방제인데 법적으로 돼야 돼. 식물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1년에

활동을 법률이나 행정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국제 검역, 농산물 방역 활동 예찰 등을 이걸 법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경종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종합적 방제는 우리가 8강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이제 11강에서는 뭐가 좀 달라진다? 이따 화학적이 좀 달라질 거예요. 화학적이. 7, 8, 9강에서 나오는 화학적 방제는 대부분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유기합성 농약, 사람이 먹으면 죽는 그런 농약, 유기합성 농약을 얘기해요. 그런데 11강에서는 친환경 화학적 방법이고 추출물 같은 거. 자, 식물병 방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제 단어에 또몇개 보죠. 일단 기랑미생물. 기랑미생물은 자, 하나의 생활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두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한쪽 미생물 때문에 다른 미생물이 증식 또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두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하나의 미생물 때문에 다른 미생물이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 기랑미생물은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서 병해를 방지하는 데 이용되는 미생물. 친환경 농업에서 병해충 방지를 위한 생물 농약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식물 보호제. 식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식물을 안전하고 건강히 생육시키기 위해서 각종 재해나 병원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화학약품, 농약의 새로운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물 보호제라고. 천연식물 보호제. 이건 친환경적인 보호제를 얘기하겠죠. 유기합성 농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유기합성 농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료와 생장 조절제. 일단, 비료와 생장 조절제는 작물의 생육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료는 양이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 식물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생장 조절제는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동물이든 식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생장 조절제, 호르몬은 굉장히 미량으로,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이 되고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 이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 생장 조절제 볼게요. 생장 조절제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생장 조절제, 다른 말로 하면 식물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호르몬. 식물 호르몬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교과서 및 우리 연계 교재에는 이렇게 다섯 개만 실려 있어요. 다섯 개. 자, 생장 조절제. 종자가, 식물의 종자가 발아해서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라 죽기까지 식물의 모든 생장과 발육을 저지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식물 호르몬. 그래서 무언가를 촉진하는 데 호르몬 4개.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그리고 억제하는 데 APA, 엡시스산, 아부시스산 그러죠. 엡시스산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1강에서, 1강? 1강? 아니죠. 2강? 그 기공 열고 닫을 때. APA 들어가죠. 칼륨하고. 네. 자, 일단 촉진하는 거 볼게요. 촉진하는 거. 촉진하는 거 일단 옥신이 있습니다. 옥신. 옥신은 굴광성. 햇빛이 있는 곳에 식물을 두면 그 해가 있는 쪽으로 굽어지는 그런 굴광성에서 밝혀진 물질이에요. 옥신. 그래서 옥신은 어떻게 이용하냐? 기관 및 줄기가 신장에. 그리고 착과 촉진에. 그리고 과실을 크게 할 때. 굴광성 그 쪽으로 휘어질 때 그리고 뿌리 발생 유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옥신. 그런데 이 옥신도 이 호르몬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쓰느냐 양에 따라서 얘가 하는 일이 확 달라져요. 옥신을 좀 강하게 쓰면 농약이 됩니다. 농약. 식물을 죽여요. 그런데 적절하게 쓰면 뿌리 발생도 유도하고 줄기의 신장도 유도하고 착과도 촉진해요. 그렇죠? 옥신. 굴광성에서부터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거고. 에틸렌. 우리가 공부하는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엡시스산 다섯 가지 호르몬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되어 있어요. 기체. 기체. 기체로 되어 있고, 기체 상태고, 이 에틸렌은 노화를 시킵니다. 노화를 시켜. 구조가 간단한 기체로

그래서 성숙한 과실 노화 과정에 있는 잎 줄기 마디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이 에틸렌은 노화 및 성숙을 촉진합니다. 우리 과일 중에 사과에서 에틸렌 발생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와 다른 과일을 놓게 되면 빨리 노화, 성숙, 연화, 부패가 돼요. 네. 다음은 지베렐린. 지베렐린. 우리 그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지베렐린 많이 사용하죠. 벼의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에서 유래된 물질이에요. 줄기신장, 휴먼타파, 개화촉진, 암수변화, 단위 결과를 유도합니다. 단위 결과. 씨 없는 포도. 다음, 시토키닌. 고압 멸구난 정어리 정자 DNA에서 키네틴이라는 물질을 분리함으로써 발견된 물질이에요. 시토키닌. 세포 분열, 발화촉진, 캘러스 발생 유도, 노화 억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억제하는, 성장을 억제하는, 휴면을 유도하는 엡시산. 나무 눈에 겨울 휴면을 연구하던 중 자작나무 종류에서 휴면 유도 물질에서 분리한 물질입니다. 낙엽 등의 기관 탈리, 촉진, 옥신과 지베렐린의 생성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크는 걸 억제, 휴면 유도, 기공 개폐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잘 나왔던 게 에틸렌 잘 나와요, 에틸렌. 지금 출제가 좀 많이 됐던 게. 그리고 옥신하고 지베렐린이 비슷한 정도의 출제 빈도를 가졌습니다. 옥신은 굴광성이 있어요. 줄기를 잘 크게 해요. 뿌리가 잘 나오게 해요. 에틸렌은 노화 성숙을 시켜요. 노화 성숙. 지베렐린은 휴먼 타파하고 단위 결과,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죠? 생장 조절제. 자, 다음 농약입니다. 농약. 자, 농약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때 발생하는 해충 또는 잡초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농약 또는 생물농약 또는 농작물의 생기 기능을 증진하고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장 조절제, 방금 같이 공부했던 식물 호르몬, 그리고 약효를 증진시키는 보조제 등을 총칭하는 게 농약이에요. 농약. 다 농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도 농약, 뭔가를 죽이는 것도 농약, 뭔가를 빨리빨리 키우는 것도 농약,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많다.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잡초를 먹였다. 그러니까 소가 잡초를 섭식을 했다. 그럼 잡초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소도 생물 농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농약이 왜 중요한가? 병해충과 잡초 발생으로 인한 감소를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생력화, 그러니까 노동이 좀덜 가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서 농약이 중요합니다. 자, 요걸 좀 알아놔야죠. 이게 이제 보기 선택지나 답지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 표지색이 분홍색인 농약을 사용한다. 아니면 표지색이 뭐 초록색인 농약을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 살균제. 곰팡이와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예요. 곰팡이와 세균을.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즘마는 못 잡습니다. 자, 분홍색. 살충제, 해충제기는 살충제. 거미류, 거미강에 속한 응애충이는 살비제. 둘다 초록색이에요. 해충, 동물 죽이는 거. 해충, 곤충 죽이는 거. 제초제, 잡초 죽이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의 연계 교재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 제초제는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선택성과 비선택성으로 제초제를 나누면서 색깔이 추가가 됐어. 선택성은 노란색, 비선택성은 적색. 예를 들어서, 잔디를 키우고 있는데 화분과 잡초가 났다. 그러면 화분과 잡초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은, 그러니까 아니, 잔디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잡초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은 선택성이죠. 그건 이제 노란색. 그런데 그거 말고
이 농약을 뿌리면

죽어. 잡초도 죽이고 잔디도 죽이고 그런 건 비선택,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살서제 설치류 죽이는 거 색깔 없고요. 살선충제 초록색, 그리고 보조제 흰색, 그리고 호르몬제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살균제 종류와 특성. 보호살균제, 직접살균제, 기태살균제가 있네요. 보호살균제는 말 그대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병원균의 표적이 발화해서 생물, 작물체 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줘. 막아줘. 석회, 보르도에 구리분제 등이 있고, 직접살균제는 균을 직접 죽이는 거죠. 병원균 표자의 발화나 침입을 방지하고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는 약제. 기타살균제로서 종자소독제, 토양소독제, 그리고 방부제 등이 있습니다. 자, 살충제의 종류와 특성. 살충제. 해충을 죽이는 거예요. 해충을 죽이는데 일단 소화중독제 먹어요. 해충이 먹어서 소화기관 내로 들어가서 죽이는, 살충하는 약제, 살충제. 접촉독제, 닿으면 죽는 거예요. 닿으면 해충이 피부를 통과해서 해충을 죽게 만드는 약제. 자, 침투성 살충제. 살충 성분이 식물의 즙액과 함께, 살충 성분이 식물체 내에 있어. 대신에 식물체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해충이 그 식물체에 흡집을 하거나 섭식을 했을 때, 그 살충제 성분 때문에 죽이는 약제, 침투성 살충제. 다음에 훈증제. 살충 성분이 가스 형태로 된 약제. 자, 유인제. 불러들이는 거죠. 해충을 유인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약제. 일반적으로 호르몬제 많이 사용하고요. 호르몬제에서도 이제 호르몬 트랩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기피제, 실어, 멀리 보내는. 보호하고자 하는 작물이나 저장 곡물에 해충이 모여드는 것을 막는 약제입니다. 기피제. 점착제, 붙어요. 붙어. 작물의 줄기를 타고 이동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물의 뿌리는 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끈적끈적한 상태의 약제. 다음, 생물농화.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천적 등을 이용한 방제. 다음, 불임제. 이세를,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거죠. 알을 못 낳게 하는 생식 능력, 불임제. 자, 제초제. 선택성과 비선택성. 선택성은 그것만. 그과만 죽인다. 선택성. 비선택성은 다 죽인다. 선택성은 특정 잡초에 대해서만 제초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생육 중에 뿌려도 돼. 근데 비선택성은 다 죽여. 다 죽여. 작물을 포함한 식물은 다 죽이는. 지금 그 표지색이 노란색, 적색이에요. 요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일단 용제. 주성분을 액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녹이는 물질, 그리고 협력제, 주성분의 효력을 증진시키는 물질. 다음에 증양제. 주성분의 농도를 낮추거나 부피를 증가시켜 목적물을 표면에 균일하게 부착되도록 하는 물질. 다음, 전착제, 붙어요. 주성분이 잘 퍼지거나 잘 달라붙게 하는 물질, 계면활성제 등이 있겠습니다. 제초제의 작용 방식이 제초제. 경엽 처리제, 줄기나 잎에 처리하는 거예요. 식물체 입줄기에 닿게 해서 직접 처리해요. 접촉성, 접촉한 부위만 고사시켜요. 그 농약에 접촉한 부위만 고사돼요. 침투성, 식물체 입줄기 흡수를 통해서 입줄기 뿌리까지 다 죽이는 거. 다음, 토양 처리제. 토양에 살포돼서 뿌리로 흡수돼서 식물체를 죽이는 거. 자, 다음 이제 유타객과 현타객 많이 들어봤죠. 유타객은 에멀전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유지하고 수분, 그러니까 물의 농도과, 그러니까 물 분자와 기름 분자가 서로 혼합해 있는 상태예요. 물 분자. 이제 이걸 우리 그 식품할 때 15강이나 16강에서 이걸 한번더볼 건데, 섞이지 않는 두 물체, 액체, 그러니까 유성과 수성을 세게 교반을 하면 한쪽이 작아지면서 한쪽 분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우유. 우유는 속에 기름이 있죠. 수성도

우유. 이게 이건 나 그대로 둬도 다시 그러니까 다시 갈라지지 않아요. 유탁액, 에멀전 상태. 현탁액은 굉장히 작은 미세한 알갱이로 물속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 흙탕물 같이. 그러니까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은 위로 뜨고 흙은 밑으로 가라앉아 분리가 됩니다. 유탁액은 분리가 되지 않고 현탁액은 분리가 됩니다. 자, 약해. 약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죠. 약물에 의해서 작물이 나타나는 생리장애, 네, 주로 식물 조직의 파괴, 식물의 증산, 동화작용 및 호흡작용 등의 생리작용을 방해하고 억제하며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하는 거, 약해. 토양 잔류성 농약. 자, 농작물의 병이 처방 또는 제철을 위해 농작물 또는 목초, 토양에 살포 있는데 이게 토양에 계속 남아있는 농약이에요. 토양 잔류성 농약. 자, 제재 형태인데, 농약이 생긴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분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자, 첫 번째 뭐죠? 희석살포제예요. 희석살포제. 어떻게 희석을 하느냐? 일단 액제. 농약 주성분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제. 물, 수용성. 자, 유제예요, 유제. 유제는 물에 잘 녹지 않아. 유기용매. 유화제를 혼합한 상태의 액제입니다. 유탁액, 에멀전 상태로 사용하는 것들. 액상 수화제, 물과 수화제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약재입니다. 수화제, 주성분이 불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광물성 증량제에 희석한 후에 계면활성제 넣어서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가루형 약재예요. 나중에 물에 타서 쓰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수화제. 수용제. 수용성 농약 주성분에 수용성 증량제를 첨가한 가루형 약재입니다. 물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직접 살포제예요. 뭔가 섞는 게 아니고, 희석이 아니고 직접 살포하는 거. 분제. 가루형으로 그냥 살포하는 거죠, 가루로. 입재. 가루보다는 좀 커요. 입자가 있어. 분제보다 입자 지름이 큰 알갱이 형태예요. 정제. 정제는 우리 그 알약 생각하면 되죠. 농약 주성분의 일정량을 증량제 혼합해서 1에서 5g 정도 되게 뭉쳐 알약 형태로 만든 약재예요. 다음, 분위제. 종자에 가루를 묻히는 수화제입니다. 다음, 이제 특수제형인데, 일단 호상제. 끈끈한 상태로 만들어 있어요. 끈끈한 상태. 그래서 주로 도포제 이용되고요. 연무제, 연기죠. 유기용제액을 연무기를 이용해서 연기는 안개처럼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 형태로 사용하는 약재들. 훈증제. 농약 성분을 액체 고체 압축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만든 약재예요. 훈연제. 농약 성분의 발연제, 방염제 등을 혼합해서 기타 보조제나 증량제를 첨가해서 만든 고체형 액체인데 불을 붙이면 주성분이 연기 상태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약효를 나타내는 약재입니다. 캡슐제. 우리 그 알약처럼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농약 성분을 캡슐 안에 넣거나 고분자 물질을 피복해서 고체형으로 만든 약재예요. 직접 살포한 후 서서히 분해되면서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농약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기본적인 조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자, 농약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농약은 딱그 목적만 달성되고 그 나머지는 목적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적을 것, 없으면 더 적고. 그리고 품질이 일정하고 저장 중에 변질되지 않아야죠. 품질이 변하고 저장 중에 변질이 돼버리면 오늘 사용했던 것과 한달 후에 사용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효력이 정확하고 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토양과 생물전에 축적되면 안 됩니다. 축적되면. 이게 특히 축적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거의 생태계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최종 소비자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면 결국 사람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농약에 대한 방제 대상, 잡초 및 핵충의 저항성을 유발하면 안 돼요. 저항성,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리면 더센 농약, 또 다른 농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성을 유발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좀 적어요. 저항성 유발이. 그에 비해서 유기합성 농약은 저항성이 나타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이 식물병에 대한 기사 내용이에요. 농촌진흥청은 세모세모대학교, 네모네모대학교,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네요. 자,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추진한 잔류 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 기술이네요. 미생물 활용 기술. 오이는 국내 시설 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고소득 작물이지만 토양 내 병원균으로, 토양 내 병원균으로. 왜냐, 시설 재배. 시설 재배를 하니까 연작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탄저병. 모잘록병, 탄저병, 곰팡이성 질병이 주로 발생해요. 현재 대부분의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뭘로? 화학농약으로 방제를 하고 있어요. 이에 연구진은 세균 1720종, 병원균 540종을 분석해 이 모잘록병과 탄저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것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병을 방제할 수 있는 생물 농약, 미생물 농약을 발굴했다는 기사네요. 자, 위 기사에 나타난 오이의 식물병과 병원체 유형이 같은 것. 자, 앞에 나왔던 게 무슨 병이었어요? 무슨 병? 앞에 나왔던 게 탄저병, 모잘록병, 곰팡이성 질병, 곰팡이. 자, 궤양병은 세균성이죠. 도열병, 곰팡이, 오갈병, 바이러스, 모자이크, 바이러스, 흰마른병, 세균성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병원체인 질병, 2번, 도열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거죠. 이 부분은 알고 외우고 가야 됩니다. 바이러스병과 파이토플라즈마는 알고 가라고 했습니다. 외우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외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은 대충 다 외우고 가야 돼요. 대충. 그래서 곰팡이병에는 이런 게 있구나. 세균병에는 이런 게 있구나.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기사에 적용된 작물병의 방제 방법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친환경 방제는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로만 한정한다고 그랬네요. 이것도 11강에서 다뤄야 될 문항이 먼저 나온 것 같네요. 자, 경종적은 뭘로? 재배 방법을 달리하면서 윤작을 한다든지 이양 시기를 늦추거나 빨리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지하는 게 경종적. 물리적은 직접 손으로 뜯는다든지 아니면 뭐 불로 태운다든지 이런 게 물리적이죠. 생물적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게 생물적이었어요. 화학적은 친환경 방제의 화학적은 식물 추출물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뭐 석회 보르도액이라든지 제충국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방지하는 게 친환경이죠. 그런데 지금 제시문에서 나왔던 게 무슨 방법이었어요? 제시문에서 나왔던 방법은 미생물 활용 기술이에요. 미생물. 작은 생물이에요. 작은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미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물적 방제가 되겠네요. 그럼 보기에서 생물적 방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꽃매미의 약충을 손으로 직접 포살했어. 손으로 잡아 죽였어. 이건 물리적이죠.

부터 시작해서 생물 쪽 방제인데, 지금 9강에 나오는 부분, 이 화학적 방제는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유기합성 농약. 근데 방금 문항은 친환경 방제였으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좀뭐 내용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자, 경종적 방종은 방법은 재배적 방제였고, 물리적 방법은 실제 손으로 뜯거나 독을 이용해서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소독한다거나 이런 방법이었고, 화학적 방법은 9강에서 나온 화학적 방법은 유기합성 농약 사용한 거예요. 살균제, 미생물제, 살충제 이런 거 사용, 아니, 미생물제는 아니고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거. 그런, 그게 화학적 방제고, 생물적 방제는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지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는 11강 문항입니다. 11강 문항. 자, 여튼. 미생물 제재를 이용했다. 생물학적 방제다. 생물학적 방제는 미연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농약의 분류 순서도 가, 다에 들어갈 농약의 재형, 그러니까 농약 그 형태의 판단 근거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학생에 있는 재형에 따른 농약의 분류를 학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 순서를 작성했어. 자, 분재, 가루 형태로 뿌리는 거네요. 수화제, 액제, 수용제가 나옵니다. 자, 액제는 그냥 농약 성분이 물에 잘 녹는 수용제 형태로,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맞춰서 그냥 뿌리면 되는 게 액제. 수화제는 불수용성의 농약을 광물성 증량제에 희석구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가루형 액제예요. 수용제는 수용성 농약 주성물에 수용성 증량제를 첨가해서 물에 녹여 액체 상태로 가는 거고, 분재는 말 그대로 그 가루 형태로 그냥 뿌리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분재는 뭐 지금 주성분이 수용성인지 희석가에 살포하는지 가루 형태로 조작하는지, 일단 분재는 뭔가 아니에요. 뭔가지? 희석해서 살포하는 농약이 아니네. 아니네. 그쵸? 다음은 주성분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니은 나왔고요. 무언가 아니야. 주성분이 수용성인지 가루 형태로 조절되는지 수용성이 아닌 거. 그렇죠? 수화제는 수용성이 아니죠. 불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이 되겠고, 다가 이제 가루 형태로 된 수용제인지 아니면 액체 형태로 된 가루 형태로 제조된가 수용제 아닌 거 액제.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식물 비용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식물 비용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 비용을 다 안다는 건 솔직히 선생님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물병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두 종이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식물병은 일단 먼저 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 교재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연계 교재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온 그 질병까지는 다 학습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 들어갈 때. 자,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식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에요. 다음이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 부스럼 딱지나 떼따위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모습을 뜻하는 말이 들어가는 식물병이에요. 두 번째 힌트, 병원균은 학명이 나왔네요. 스트렙토마이세스, 스케비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산성이 약해서 pH를 낮추면 병해가 돼요. 마지막 힌트는 초성이 요거네요. 요거네요. 디귿디귿 이응으로 떨어지고 부스럼 딱지나 떼따위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모습을 뜻하는 말 더뎅이병입니다. 더뎅이병. 물론 이 병원균에 대한 학명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더뎅이병은 맞으나 우리가 학명까지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더뎅이병은 주로 잘 교과서나 교과서 또는 연계 교재에 많이 나왔던 질병입니다. 더뎅이병. 더뎅이병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성 질병이죠. 감자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병든 적이
중앙부가 돌출해서 표면이 거칠거칠해.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병변 부위가 중앙부가 돌출해서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더뎅이병. 지금까지 나왔어요. 나왔어요. 평가원 문항에서 출제가 됐던 질병입니다. 자, 병원균, 토양성 방성균이고요. 증상은 감자 표면에 이렇게 코르크질 부스러기 모양으로 반점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징은 토양 5.1에서 8.0 알칼리성, 건조한 토양에서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토양을 산성화시키면 좀,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감자 더뎅이병입니다. 더뎅이병. 자, 다음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농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농업인 A씨는 마늘에 발생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을 구입하기 전 이게 지금 농약 포장지인가 보네요. 수화제고 수화제 물에 희석을 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하냐? 물웅병 곰팡이 사용하네요. 사용 적기는 발생 초기 경, 엽, 줄기와 잎에 처리를 하고 안전사용 기준 보니까 시기는 수확 14일 전. 수확 14일 전이니까 수확이 14일 남았다 이러면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전에. 횟수는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웅병, 곰팡이를 잡아내는 거니까 색깔은 분홍색 맞고, 물에 희석한 후 저감을 살포한다. 수화제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물 1리터당 수화제 10g을 희석한다. 5,000배이잖아요. 10g 대 1000ml인데 그럼 하나 떼면 여기 지금 100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0배.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확 14일 전부터 수확 14일 전부터 하면은 농약이 잔류가 돼요. 그렇죠? 잔류가 돼. 마늘에. 그래서 사람이 먹었을 때 농약의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전부터가 아니고 14일 전 앞쪽으로. 그러니까 전 14일까지는 뿌리면 안 되죠. 틀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으로 된 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죠. 다음 Q&A에 나타난 살충제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쌀에서 이런 나방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나요? 저장직인 곡물에 발생하는 해충인 화랑곡나방. 얘는 화랑곡나방이네요. 자, 고온 다습한 환경을 서늘한 환경으로 바꿔보시고, 방지하는 데는 암컷의 페로몬을 이용한 트랩. 암컷의 페로몬을 뿌리면 수컷들이 다 페로몬 쪽으로 유인이 되겠네요. 유인. 트랩을 설치해 수컷 화랑곡나방을 잡는 페로몬 트랩과 트랩이 효과가 있어. 아니면 싫어하는 향을 발생시켜서 도망가게 만들어. 유인을 하든 쫓아내든 유인을 하는 유인제. 그렇죠? 그래서 싫어 기피. 멀리 보내는 기피제.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점착제 뭐가 달라붙는다거나 훈증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나오는 살충제의 종류는 페로몬을 이용한 트랩. 유인제, 싫어하는 향을 발생시켜 도망가게 하는 기피제, 기역,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살충제는 이렇게 훈증제, 유인제, 기피제, 점착제 등 있죠? 훈증제, 가스 형태로 된 거, 훈증제. 유인제, 모이게 하는 거죠. 기피제, 오는 것을 막는 약제. 점착제, 끈끈한 거로 달라붙는 그런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농약의 특성을 옳게 말하는 학생만을 고른 것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고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친환경 농약입니다. 교사가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약에 대한 특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친환경 농약은 유기합성 농약보다 효과가 늦지요. 늦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고요. 약효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이 작습니다. 그렇죠? 유기합성 농약이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커요. 그리고 목표 대상 외에도 다양한

0: 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농약은 일반 농약이 원래 이제 죽이고자 했던 거 말고도 다른 해충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독성이 있는데 친환경 농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B와 C가 옳은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에서 가에 들어갈 농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잔디밭에 클로버가 너무 많이 자라서 골치가 아프네요. 잔디밭에 클로버가 자라고 있어요. 클로버는 잔디밭에 자주 발생하는 광협잡초입니다. 그래요. 클로버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가를 살펴보세요. 클로버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 농약은 잔디밭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디에만? 클로버만 죽입니다. 클로버만. 자, 비선택성 제초조이다. 선택성과 비선택성. 선택성은 원하는 것만 죽이죠. 여기는 클로버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선택성이 아니고 선택성이 되겠습니다. 포장 색깔은 노란색. 선택성 제초제는 노란색입니다. 자, 생육 중에 살포가 가능하지요. 생육 중에 살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잔디 계속 생육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포를 했을 때 클로버만 죽일 수 있는 화분과 잡초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 그렇지 않지요. 어디에만? 클로버에만. 클로버는 화분과가 아니고 뭔가죠? 콩과죠. 콩과.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강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7, 8, 9강이 토양 비료하고 작물의 보호입니다.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풀어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영역이 지금 8강과 9강 내용입니다. 공부할 게 좀, 그러니까 애워야 될게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교과서 두 종이 있는 거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연계 교재로 가면 충분히 그 수능 문제에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10강 적용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한 곡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곡. 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이 19세기의 걸작이자 지금도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교향곡이죠. 그런데요, 베토벤의 침필 악보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베토벤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이 환희의 부처를 바탕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류가 함께 부르는 평화와 연대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평화의 증거로 평가받으며 2001년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팔만대장경도 바로 이런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도시를 불태우고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인류가 쌓아온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92년 사라예보의 한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3세기부터 소장해온 도서 150만 점. 이 수백 년의 기록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눈앞에서 지식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기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기록의 보존은 인류 문명의 지속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한다. 둘째, 지정된 기록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셋째, 기록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인식하도록 한다. 그때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전쟁, 인권, 과학, 예술 등 인류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귀중한 기록들을 선정해 세계 기록유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안내 일기,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등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인류의 소중한 기억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많은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많은 기록과 기억을 만들어 온 민족이자 그 기록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키고 보존해 온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신앙이 결집된 위대한 유산, 바로 고려의 팔만 대장경입니다.

고려는 왜 팔만대장경을 새겼을까요? 그 시작은 10세기 이 거란의 침입에서 비롯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고려는 첫 전투에서 패했지만 서희의 단판 외교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강동 육주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1010년, 거란의 두 번째 침입으로 현종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후 다시 이어진 세 번째 침입에서 강담찬 장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26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고려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대장각 판군 신기고문을 보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했다. 전쟁 한가운데서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불심을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이회적을 물리치려는 호국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이 끝난 뒤에도 오랜 세월 고려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경판이 불타버립니다. 단 한 장의 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보물이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다시 결심합니다.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대장경 덕이었다. 이제 이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다시 새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대장경 조성.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입니다.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1236년 이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에는 분사도감을 두었습니다. 화엄정 승려인 천기대사와 숙의대사가 경전수집과 교정을 맡았습니다. 대장경 조판은 대몽항쟁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1238년부터 1247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고려는 초조대장경, 송나라 관판대장경, 요나라 거란대장경 등 여러 판본을 모아 대조했습니다. 승려와 문인, 관료들이 참여해 원문을 하나하나 교감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죠. 이때 숙의대사는 고려국 신조대장교종별록 30권을 편찬합니다. 번역자, 권수, 주석, 제목, 위경 여부, 이 누락된 경전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모든 수정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신앙, 이 기술이 하나로 모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겨진 경판 하나하나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251년, 고종 38년에 마침내 팔만 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총 8만 1258매,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진 대장경. 그 거대한 기록의 탑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그저 불경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혼을 새기는 일이었죠. 1230년대 후반 강화도 선원사와 남해의 분사도감, 전국에서 모인 장인과 승려, 문인들이 밤낮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판은 단단해야 하고 글자는 오차 없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판으로 쓸 나무를 고릅니다. 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자란 나무 중 굵고 곧으며 옹이가 없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산번나무, 돌배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 10종이 넘는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잘라낸 나무는 곧바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염분이 스며들며 이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 올려 소금물에 삶아 수액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후 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져 1년 동안 자연 건조됩니다. 한편에서는 종이를 만듭니다. 이 당나무 껍질을 곱게 두드리고 풀을 섞어 묽은 종이죽을 만듭니다. 채로 떠서 얇게 펴내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고려는 이미 질 좋은 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이 거대한 인쇄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확한 대장경 원고를 만들기 위해 숙의대사를 비롯한 고승들과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초조대장경과 송요의 판본을 한자 한자 대조하고 글자가 다르면 그 의미를 따졌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빠진 경전을 보충하고 위경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고증이 끝나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한 장에 23줄, 한 줄에 14자, 모두 구양순체로 통일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성된 원고는 경판에 붙여 새기기 위한 판화본이 됩니다. 건조된 나무판은 대패로 깎고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오차는 1mm 이하. 그 위에 판화본을 뒤집어 붙이고 각수들이 한자씩 새깁니다.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 글자는 곧 부처의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며칠씩 한 면을 완성했습니다. 경판 하나를 새기는데 숙련된 각수라도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판각이 끝나면 바로 인쇄에 대조합니다. 원고와 맞지 않으면 그 글자를 도려내고 다른 나무에 새긴 글자를 쇠기와 불에 불로 맞붙입니다. 교정의 흔적은 인쇄본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글자를 새긴 경판의 양쪽 끝에는 이 마구리를 댑니다. 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막고 통풍을 돕기 위해서죠. 네 귀퉁이에는 순도 높은 구리판을 덧대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칠을 두세 차례 입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칠한 목각판은 팔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1251년 고종 38년 경판 8만 1258매 글자 수 약 5200만 자 전체를 쌓으면 3200m 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이 지금까지도 거의 변형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뒤틀림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고려의 과학 그리고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무를 베고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갔습니다. 이 소금기가 수분을 흡수해 뒤틀림과 부패를 막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바람에 말리면 목질이 단단하게 잠깁니다. 이 완성된 경판에는 진한 먹을 발라 결을 메우고 생옷을 두세 번 덧칠했습니다. 옷은 이 곰팡이와 벌레를 막아 700년 지나도 경판이 썩지 않게 합니다. 팔만 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 때 1398년경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팔만 대장경은 해인사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지켜온 건물, 장경판전 역시 또 하나의 보물이자 기적입니다.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1488년 성종 때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다시 중건했습니다. 장경판전은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동의 건물입니다. 남쪽은 수달하장, 북쪽은 법보장, 서쪽과 동쪽에는 작은 서고 두 채가 있어 전체가 긴 네모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의 살창 크기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돌며 자연 대류를 일으킵니다. 바닥은 숯, 찰흙, 모래, 소금, 횟가루를 층층이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가뭄이 들면 저장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판전은 스스로 숨쉬는 건물입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07년 팔만 대장경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식의 집과 그 안의 기록이 함께 인정받은 인류문화사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유산이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세계 유일의 대장경 보관용 건축물이다. 자연기상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설계됐으며 그 덕분에 경판은 수백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팔만 대장경은 인간이 만든 나무판의 기록이지만 그 나무를 지켜낸 건 자연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공전의 기술, 그 조화의 지혜, 이것이 세계가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산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지 불교 경전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사유, 기술, 신앙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대장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 그의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해석을 담은 논장. 이 세 가지를 합쳐 삼장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암송했고 이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목판에 새겨진 대장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초의 목판 대장경은 983년 13만 매의 목판으로 완성된 북송의 관판 대장경이었습니다. 북송에 이어 대장경을 만든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이 고려의 초조 대장경은 북송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초조 대장경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24년 정도 일찍 완성된 거란 대장경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과 송료, 일본의 문헌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은 집대성이었습니다. 고려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새긴 기록 팔만 대장경은 이후 다른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집요한 집착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이 팔만 대장경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막부 시대, 이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과 지방 영주 다이묘들은 모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신앙보다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는 백성을 통합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쇄본만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판 그 자체를 탐냈습니다. 그들의 눈에 팔만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경을 조성하려면 당대 사상과 지식이 응축된 불경에 대한 높은 이해, 정교한 제작 기술, 그리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전제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각지의 군흥이 분열돼 다스리던 지방 분권 사회였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어려웠던 그들은 조선에 집요하게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한반도는 외구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해와 남해, 서해 연안을 따라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때로는 내륙 깊숙이까지 침범했습니다. 조선은 해안에 성을 쌓고 전함을 제작했으며 이 사신을 일본에 보내 납치된 백성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불안한 국면을 이용해 이 팔만 대장경판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414년, 태종 14년, 조선은 대장경 인출본 일부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인쇄본이 일본 오타니 대학에 보관돼 있죠. 희귀한 동물 코끼리까지 조선에 바쳤습니다. 태종실록 1411년 2월 22일자 기록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 국왕 원희지가 이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다.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네 두에서 다섯 두씩 소비했다. 원희지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으로 그가 보낸 코끼리는 인도네시아의 마자파이 제국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코끼리 일화는 뜻밖의 결말을 맞습니다. 코끼리는 곧 조선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식량을 엄청나게 먹어서 이 재정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412년 12월 10일자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죽었다. 이우가 코끼리를 구경하다 그 꼬리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 밟아 죽였다. 이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이 태종은 코끼리를 전라도 순천부 장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가 풀을 먹지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육지로 들였습니다.

세종대에도 코끼리의 왕성한 식욕은 전라도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도가 번갈아 사육을 맡았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대장경 요청은 세종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팔만 대장경판 자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팔만 대장경은 단 한 벌뿐인 국가의 근본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장경판은 나라의 뿌리이니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1424년 세종 6년 일본 사신 규주와 법령은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조선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지식과 신앙, 그리고 기록은 나라의 혼이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팔만 대장경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낸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불교의 유산인 동시에 고려 인쇄문화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목판 인쇄의 전통, 성종 때 설치된 비서각과 서적포의 기술, 그 모든 역량이 이 경판에 집약됐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13세기의 전쟁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기도이자 기술, 신앙이자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심으로 글자를 새겼고 기술로 그 신앙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의 방공호, 기억의 탑이라 불립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 한 글자도 흩어지지 않은 인류 정신의 압축 파일이자 700년 넘게 보존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 가지 유전자를 봅니다. 하나, 불심의 의지에 외적을 물리친 호국의 유전자. 둘, 당대 최고의 불교 문화와 목판 인쇄 문화를 꽃피운 고려인들의 지식과 기술의 유전자. 셋,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온 보존의 유전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빛나는 기록유산 팔만 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록이지만 나무보다 오래 산 지혜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7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뎌온 팔만 대장경. 결국 기록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처지를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을 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대단히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알게 된 말을 그다지 확신 없는 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AI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SF 작가 아서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너무 신기해서 마법과 구분할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뉴런입니다. 왼편에 나뭇가지

시처럼 생긴 게 수상돌기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밧줄처럼 생긴 게 축삭이고 그 아래 있는 게 축삭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상돌기로 왼편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오른편에 있는 축삭 말단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가 충분히 크면 옆에 뉴런한테 전달하고 일정한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0이거나 1이죠.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논리기계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943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뉴런은 충분히 강한 신호가 오면 옆으로 전달하고 충분히 강하지 않은 신호가 오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뉴런을 연결하면 AND, OR, NOT, NOR 같은 논리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주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 영희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이라고 한다면 111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준다죠. 그러면 10도 0이 되고 01도 0이 되고 00도 0이 돼요. 철수와 영희가 다 오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죠. 철수만 와도 열리지 않고 영희만 와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OR, 철수 혹은 영희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0은 1이고 0, 1은 1이고 1, 1은 1인데 0, 0은 0이에요. 모든 논리 연산이 이진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반도체가 발명이 됩니다. 반도체로 이진법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연결해서 뇌랑 같이 작동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시도해서 만든 게 딥러닝입니다. 왜 딥러닝이라고 할까요? 딥은 깊다는 뜻이잖아요. 뉴런의 연결고리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베꼈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할까요? 최신형 GPU, 엔비디아의 GPU 베라 루비는 1초에 50 페타플롭스 계산을 합니다. 1초에 5경번, 그러니까 5경은 경은 만조죠. 조를 만 번, 5만 번, 5조, 5만 조번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이런 GPU를 수천 장, 수만 장을 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발달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경지에 온 거예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 한 변의 길이가 2m니까 반지름은 1이네.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A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엄청나게 많은 점을 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이 원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원의 바깥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의 숫자에서 원 안에 들어간 점의 숫자를 구해내면 그게 원의 넓이가 돼요. 정사각형 넓이는 알고 있죠.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잖아요. 4제곱미터에다가 저 원 안에 들어간 점의 비율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하면 더 쉽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1초에 5만 조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라는 과제를 준다고 해요. 사람은 그냥 알죠. 대여섯 살만 되면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스랑 못 씁니다. 글로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써보라고 하면 6살짜리 아이는 못 쓸 거예요. 털이 있어요.

가 네 개예요. 꼬리가 있어요. 코에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다 서술해서 몇점 이상이면 고양이로 하라고 했던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런 접근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타난 거예요. 딥러닝은 다른 점들을 네가 다 찾아서 점수를 매겨라고 AI한테 시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5만 장, 20만 장의 고양이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줍니다. 이 사진들 간에 차이점들을 네가 다 뽑아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 개의 차이점을 뽑아냈다고 하죠.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그 1억 개의 특징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패턴과 굉장히 밀접할 거고, 어떤 것은 고양이랑 패턴과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낸 특징들에다가 가중치를 매깁니다. 처음에는 점수를 아무렇게나 매겨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니까 금세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최적의 가중치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패턴과 밀접한 특징들의 높은 점수를 주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징들의 0점을 주거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 그 점수의 조합이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해서 만든 게 현대 AI입니다.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개의 매개변수. 지금은 조가 넘습니다. 보통 2조까지 가는데 최신 프론티어 모델은 2조가 넘습니다. 2조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AI는 무슨 일을 하는가? AI는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패턴인 거예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그럼 왜 이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몇 천만 차원, 몇조 차원, 몇 천억 차원에 걸쳐서 연결된 다양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걸 가령 천만 개의 매개변수로 찾았으면 걔는 천만 차원에서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3차원이 넘어가면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아무리 고차원이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을 보태면 되니까. 2차원이면 XY에 2차원 축을 그리고 3차원이면 XYZ에 3차원 축을 그리면 3차원 축에서는 입체를 그릴 수 있죠.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몇천만 차원, 몇억 차원, 몇천억 차원에서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사람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말이 마음보다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풀어볼 수 있는 거죠.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엔 그릴 수 없어요. 입체를 평면에는 못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차원인데 마음이 60차원이면 사람은 마음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년씩 같이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때 뭐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러면서 싸웁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맥락이 달라요. 이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그대로 해도 그 단어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정이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른 거죠. 왜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좁혀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그리고 에이젠틱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GPT 3.5보다 GPT-4가 매개변수가 10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샷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질문을 한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질문을 하면 당연히 GPT 3.5, 챗GPT죠. 챗GPT가 GPT-4보다 훨씬 성장이 못해요. 그런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쓰면 별안간 챗GPT가 자기보다 10배나 큰 GPT-4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앤드류 웡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AI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요? 라고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예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예요. 다섯 번째는 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예요.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일을 했더니 혼자 한 것보다 10배 이상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AI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여서 일을 하니까 능력이 10배 이상 올라갔죠? 인공지능은 인공으로 뇌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다가 잘안 풀리면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본이 이거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다시 응용을 하고 그래요. 뇌는 2%, 몸무게 2%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첫 번째 목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다 뇌가 시킨 일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거든요. 시험 전날 만화 보는 것도 뇌가 시킨 일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에너지 훨씬 적게 쓰거든.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할 때도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해요. 이 뇌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볼때 뇌에서 눈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고 눈에서 뇌로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놀랍게도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보는데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더 많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들을 막 적용해 보면서 맞는 패턴이 나오면 그걸 인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 내는 일이 인간이 인식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추상적인 패턴을 잘 만들어 내냐면 점을 두개 찍고 밑에 반원만 그려도 우리는 그게 사람의 웃는 얼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지경으로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 내는 걸 너무 잘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지? 그런 흔히 하는 생각은 고정밀도,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뇌에 저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뇌가 터져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억이어도 불러올 때는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이 엇갈리는 일이 생기고 옛날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편집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를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새 글에 피고 서류에 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이 비슷해지는 걸 설명합니다. 인간의 두개골, 뇌는 계속해서 커져왔는데 놀랍게도 3000년 전부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나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년 전쯤부터 인간이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서로의 뇌를 연결된 뉴런처럼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기억을 나눠갔습니다. 집에 관한 기억은 집짓기에 관한 기억은 목수를 주고 요리에 관한 기억은 숙수를 주고 연결된 뇌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에 관한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기억을 넘겨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작동한 지 3000년이 됐다. 사실은 연결된 뇌로서 가장

잘 작동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별의 두뇌로서 측정했을 때의 지능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집단 지성의 한 축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지능의 표현이다. 왜 그럴까요? 친절이 뉴런을 연결하는 대단히 강력한 매개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된 뇌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친절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집단 지능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판이 마른 시멘트 가루처럼 쌓여요. 보통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판이 굳죠. 남을 존중하는 상태로 산 지 20년이 지나면요.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층 높이점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Hello.
2: Hey, this is Ryan. I'm cooking. I need your help. Wait, are you running?
1: No, I'm dancing. Can I call you later?
2: Sure. Call me when you're don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Hello, wait, call, later, when, done. 이렇게 여섯 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hello예요. hello는 친구들이 안녕, 인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hello 할 때도 이 여보세요로도 hello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제는 hello, 안녕, hello, 안녕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같은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도 구별할 줄 알면 좋겠어요. hello, 여보세요. wait. Wait. 이 wait는 기다리다라는 뜻인데요. 기다리다 외에도 wait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요건 우리 대화에서 친구들 확인해 보고요. Call. Call. Call이라는 거 우리말로도 call 들어봤죠? Call은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를 부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오늘 우리 대화에서는 전화 call. Later. Later. Later은 나중에 라는 뜻이고요. Call me later. 나한테 나중에 전화해 또는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이런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Later, 나중에. When, when. When도요, 친구들. 문장 제일 앞에 오면 언제 하고 물어보는 말인데요. 문장의 중간에 오게 되면은 뭐뭐 할 때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문장의 뜻, 또 문장이 사용된 상황을 보면 이 when이 물어보는 when인지, 뭐뭐 할 때라는 뜻의 when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0: 대화에서는 무슨 뜻인지 한번 눈여겨봐요. 마지막으로 done. done이에요. done은 끝난, 마친 이런 뜻이고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면 I'm done 하면 나 다 먹었어요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뭐 숙제나 과제, 일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done, 끝난, 마친.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았죠. Hello 하고 받았더니 남자가 Hey, this is Ryan 이라고 얘기했어요. Hey, 이것도 hello 비슷하게 저기 this is Ryan. 이상하죠? 나 라이언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전화 건 사람이. 근데 왜 this is야? 아, 전화를 할 때는 서로 앞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I'm이 아니고 이쪽은 전화 너머에 이쪽은 이런 뜻으로 this is를 사용해요. 전화할 때는 나라고 해서 I'm Ryan 하지 않는다는 거. Hey, this is Ryan. 안녕, 나 라이언인데 I'm cooking.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거든. I'm cooking. King, 기억하죠?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거든.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좀 도와줘. 근데 뭔가 이상한가 봐.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렸겠지. Wait. 기다려 아니겠지, 여기는. 잠깐만. Are you running? 너 달리기 하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때 여자아이가, No, I'm dancing. 아니, 나 지금 춤추고 있어. Can I call you later? 내가 call you, 너에게 전화를 later, 나중에 해도 될까? 나중에 내가 전화해도 될까? 지금 내가 춤추느라고 너무 바쁘거든. Sure, 물론이지. Call me when you're done. Call me, 나한테 전화해. When you're done. 네가 끝났을 때. 그래서 이 when은 언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뭐 할 때가 되죠. 끝나면 전화해. Call me when you're done. 자, 이렇게 오늘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된 대화 배워봤어요. 친구들 조금씩 대화가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실력도 조금 늘어가는 그런 느낌 드나요? Awesome!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문장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자,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61 눌러서 545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뜻도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
1: What are you doing?
0: 엄청 빠르게 지나갔죠? 한 번 더.
1: What are you doing?
0: 그래요. What are you doing?을 빠르게 What are you doing? 했어요. 뜻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1: I'm cooking.
0: 대답이 되겠네요. I'm, 나는 cooking. I'm, okay.
1: I'm cooking.
0: 나는 요리를 하고 있어. 이런 뜻.
1: I'm singing.
0: I'm singing. 나는 노래를 하고 있어.
1: I'm drawing.
0: 그렇지. I'm drawing.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1: I'm cleaning.
0: 이번에는 I'm cleaning이에요. Clean은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니까. I'm cleaning. 나는 청소하고 있어.
1: I'm dancing.
0: 이건 우리 오늘 대화에 나왔죠. I'm dancing. 나는 춤을 추고 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렵지 않게 완성.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춤추고 있어요. 저는 요리하고 있어요. 저는 달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2의 에피소드 41 눌러봐요. 펭수랑 아마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주로 하게 되겠죠.
2: You look happy. What are you doing?
0: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할 때는 I'm 동작ing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춤추고 있어요. I'm dancing 붙여서 I'm dancing. 좋았어, 좋았어.
2: Let's dance together. You look cool. What are you doing?
0: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똑같은 질문인데 그림이 요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리하고 있어요. I'm 요리하다. Cooking. I'm cooking. 그렇지.
2: Let's cook together.
0: 그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떠올려보고.
2: What are you doing?
0: Huh.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달리고 있어요. 달리기 하고 있어요. I'm 그렇지. Running. I'm running. 하.
2: Let's run together.
0: Sure.
2: Bye.
0: Bye. Alright.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기다려줘, 잠깐만 기다려줘, 이런 표현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표현들 알려줄래? 잠시만 기다려줘. Wait. Wait a minute. Hold on. Hold on a second. Wait이 기다리다잖아요. Wait a minute 하면 1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짧게 wait 이럴 수도 있고 잠깐만. 또 hold on도 비슷한 뜻이에요. 잠시만 hold on a second. 아, 1초만 기다려달라는 거니까 아, 잠깐만 기다려줘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친구들도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기억해놨다가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너 뭐 하고 있니? 나 뭐 하고 있어? 이런 표현들을 주로 배워봤죠. 동작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게 영어 배우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9강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8강이죠. 사물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물묘사가 뭐지? 한번 보시죠. 자,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오토바이, 베트남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이니까 오토바이가 나와요. 이 오토바이가 어떻다 묘사하는 거. 또 친구에게 자기 방을 소개하면서 내 방에 뭐 어떻다 하고 묘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고 위치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사, 위치 및 방향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분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없죠. 분류사라고 하는 저 품사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말을 배워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단 말이야.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가까이 있는 건 이거라고 하는구나. 멀리 있는 건 저거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나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사람한테. 이거 예쁘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쓰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단위명사가 있죠. 책에는 어떻게 해요? 책엔 한 권. 그렇지? 동물은요? 한 마리. 기계 같은 경우엔 한 대, 두 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류사예요. 분류사.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찌개기라고 하는 분류사가 먼저 나왔는데, 분류사가 몇개 있어? 그런데 이것도 단순해요. 우리 시제가 주어하고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 사이에 동사 앞에 예를 들어서 새가 나오면 무조건 미래지. 랑은 현재 진행형이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기계라고 돼 있어. 명사 중에 사물 명사 중에 기계류에는 찌에게 쓰여. 이런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분류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가장 쉬운 문항에 속해요. 가장 쉬운 문항에 속해. 왜냐하면 기계류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하나 주고 요거 앞에 빈칸을 쳐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답지를 여러 분류사를 줘요. 그러면 그중에서 찌액을 고르는 거야.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나왔나? 세마이가 나왔어요.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마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빈칸을 놓는 거야. semi와 함께 쓸수 있는 분류사는 뭐냐? 찌익이라는 거지. 자, se라고 하는 것은 차예요, 차. 타고 다니는 차. 이 se 다음에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결정돼. 자,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한 차가 뭐냐? 세랍이라고 하는 차야. 랍. 자, 이 랍은 발로 밟다란 뜻이야. 발로 밟아서 인력으로 나가는 차가 세랍이야. 자전거. 근데 그 후에 뭐가 나왔어? 마이가 달린 차가 나왔어. 마이는 엔진, 기계거든. 엔진이 달린 차. 이게 바로 오토바이야. 그 다음에 또 셀르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르어는 불이야. 불. 불차. 기차를 얘기하는 거야. 셀르어, 기차. 자, 이렇게 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 중에서 세마이는 오토바이, 머이는 형용사로서 새롭다 하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자,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오고 이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지. 새 뭐가 되겠지? 세마이, 머이 하면 뭐가 되겠어? 새 오토바이가 되는 거야. 또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 그렇지? 이 서술어 앞에 쓰여서 막 뭐뭐 했다. 그렇지? 나이 하면은 지시사로 이, 저할때그 이에 해당해. 세 마이 나이 하면은 이 오토바이가 되겠지. 너 친구 사이에 나야 나. 자, go 너라고 그랬죠? 우린 지금까지 ming 나 그리고 ban 너 이렇게 주로 했는데. 떠하고 go가 나왔어요. zoom이 사용하다란 뜻이 있어요. zoom, 사용하다. 터이, 느끼다. 보다란 뜻도 있는데, 이건 내가 막뭘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시야에, 내 시각에 뭐가 들어와서 보여져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야, 너 아침에 김 선생님 봤니? 나 도서관에서 봤는데? 그치? 그렇게 해서 보는 게 터이야. 나 터이 김 선생님 이렇게 쓴단 말이야. 도서관에서. 김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막 찾아볼 때그 그런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보인 것이 터이야. 우리는 다 보다예요. 우리는 다 보다인데 베트남어는 그걸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 샘 핌. 그렇지? 샘 보다 한번 나왔어. 핌 영화를 본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다지만 다르다는 거야, 용도가. 용도가 랩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 있고요. 짜이는 뛰다 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 자, 사람이 뛰는 것도 짜이야.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도 짜이야. 그리고 냥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할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을 보죠. 자, 지금 오토바이를 보면서 막 번쩍번쩍한 것 같아. 오토바이를 보면서 하는 거야. 지엑 세 마이 머이 나이. 자, 이. 그렇지? 세. 그렇지? 오토바이야. 그런데 오토바이 기계류지. 그래서 분류사가 사용된다면 지엑을 사용한다. 안 사용할 수도 있어. 보통 특히 회화체 같은 데서는 많이 생략을 하고 생략하고 쓰는데 이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분류사가 온다면 그때는 기계류에 해당하는 이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새 오토바이 어순을 잘 알아두면 좋겠어. 가끔 어순 문항이 이런 것이 나와요. 분류사, 명사, 그리고 수식어, 지시사. 이 순서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렇지? 이새 오토바이는 무슨 오토바이다? 누구의? 그렇지? 누구의 오토바이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나의 오토바이. 아, 친구 사이라는 걸알수 있지? 야, 내 거야. 내 오토바이야. 강조해 주는 거야. 내가 막 샀어. 자, 동사 무엇 샀어? 그 앞에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머이가 붙었어. 자, 그러니까 이 머이는 이때는 시제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과거고 이거는요. 형용사로서 새로운 그런 뜻이야. 자, 이거를 한번 볼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개방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0: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급격하게 발전하는 거야. 그 개방개혁 정책을 뭐라고 하느냐? 로이 머이라고 해요. 바로 이 머이가 이 머이야. 로이는 교환하다라는 뜻이야. 바꾼다는 뜻이에요. 헌것 주고 새 것으로 교환한다는 거야. 새롭게 바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혁, 혁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 정책을 로이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 나는 막 샀어. 주어가 서술어 했어. 그것이 느억하고 기간이 나왔어. 좋은 표현이죠? 두 달이 됐어. 내가 산지두 달이 됐어. 친구, 너줌 사용해. 찍 나이 이것을. 자,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아기가 이거, 사람한테도 이거, 다 이거야. 아이들은 왜? 아직 어휘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하나로만 사용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분류사가 왜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것, 저것 하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할 때 기계류에 해당하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좀더 크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이 사람, 그렇지? 또 선생님한테는 이분, 그렇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지?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그걸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지. 네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터이 느껴요. 어떻다고 느껴? 우리 태나오는 어떠한 그런 뜻이었잖아. 어떻게 느껴?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나는 터이 느껴. 그것이, 우리 너는 3인칭 단수예요. 그것. 그것이 컴닝. 자, 역시 상관없고 하나 나왔어. 컴닝 A. 마건 B. 이렇게 나왔어. 자, 랩할 뿐만이 아니라 A일 뿐만이 아니라 B하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B가 뭔데? 짜이. 우리 달리다, 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오토바이가 달리는 거야. 달리는데 매우 냐잉하게. 우리 냐잉은 빠른 그런 뜻이야. 속도가, 스피드가 빠른, 매우 빠르게 달려. 우리 느어는, 자, 여기 물결 표시 성조예요. 우리 앞에 물결 표시 성조도 있고 또 이것도 나왔어. 물음 표시 성조. 느어는 다음에 단위명사 나와서. 그렇지? 나왔던 게 건이죠. 한 근. 1kg 반근이라고 그랬어. 이거고 물결 표시. 이거는요. 이 물음 표시. 물결 표시는 더 그런 뜻이야. 이거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뭐뭐 하기도 하다. 그 외에 더 이거 하기도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상 생략할 수도 있겠지? 이거 할 뿐만이 아니라 뭐뭐 하기도 하다. 자, 랩할 뿐만이 아니라 빨리 달리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쓴 거야. 컴닝 A, 마콘 B. 이렇게. 좀 상관없고가 길지요? 자. 이 머이는 형용사로서 새로운, 그때는 명사가 필요하겠지? 새로운 명사야. 새 뭐야? 동사 앞에서는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 시제. 자, 하는, 자, 베트남 사람 이름. 하는, 이거 일반 과거지? 샀어. 과거에 샀어. 뭘요? 못가이 무우머이. 새 무우를. 자, 근데 무우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무우의 분류사가 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자, 거기에 숫자가 못이 붙었네. 우리 못 하이바 할 때. 그러니까 새 무우 한 까이를, 한 개를 샀다 이거야. 무우가 뭔데요? 모자. 일반적인 명사, 사물명사, 대체로 일반적인 거. 뭐 테이블, 책상, 의자, 침대, 모자 이런 것들은 다 까이를 씁니다. 까이. 까이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분류사예요. 보편적인 분류사. 기계류에 사용되는 건 아까 찌액이라고 하는 것이 쓰였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알아두면 돼. 새로운 모자 하나를, 새 모자 하나를 샀다. 그래서 이때 이 까이는 분류사이면서 단위 명사 역할도 하는 거죠. 숫자가 붙었으니까. 한 개를 샀다. 이렇게. 자, 푸엉은 베트남 사람 이름이에요. 푸엉은, 노안 한 단어야. 요리하다는 뜻이야. 노만으로도 요리하다는 뜻이 되는데, 안 먹다죠? 그래서 이것이 한 단어가 되는 거야. 요리하다는 뜻이야. 뭐이 막 뭐뭐 했다. 자, 근데 썸이 붙었네. 썸은 뭐예요?
1: 끝마치다.

뜻이 있다고 그랬지? 끝마치다. 자, 그래서 막 요리를 끝마쳤다라고 하는 뜻이야. 자, 여기 나의 끼어러는 이, 저, 그 하는 지시사야. 명사와 함께 쓰여서 이 명사, 저 명사, 그 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똠은 새우예요. 그래서 이 새우가 매우 뜨거워야 한다. 앞에서 수식하니까 뜨거이가 싱싱하다. 먼한 음식이거든. 냐항 식당, 저 식당의 음식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응원하다, 맛있다. 자, 그날은 주어지 에이 라비 승려 생일이야. 누구의? M의 생일이에요. 동생 저의 생일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찌개라고 하는 기계류에 사용하는 분류사가 나왔어요. 분류사는 명사 앞에 위치에 위치가 자. 그리고 이 분류사하고 나의 끼어 로가 함께 쓰여서 바로 이렇게 이것 하는 지시 대명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이것, 저것, 그것, 무슨 것, 무엇. 이렇게. 지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 까이가 한번 나왔지? 일반 사물에 쓰이는 분류사로 대표적인 것이 까이가 있고, 서정류에는 구엔이라고 하는 분류사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 예문 바로 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책이지? 책 앞에 쓰이는 분류사는 꾸엔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빈칸을 줬어. 여기 빈칸 들어갈 적당한 분류사가 뭐냐? 그리고 이제 뭐 까이도 주고 꾸엔도 주고 찌엑도 줬어. 그럼 뭘까요? 꾸엔이야. 책이니까. 이 책이 하이 합니까? 우리 꼭함 의문문으로 쓴 거지? 하이는 우리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재밌다 하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 이 책이 재밌나요? 자, 셋업. 자전거가 나왔죠? 발로 밟는 차. 이 자전거는 기계류. 매우 낫하다. 우리 낫은 비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뭔진 모르겠지만 일반 까이로 분류사를 쓸수 있는 명사인 것 같아. 이것은 뭐다? 에이라비. 붓이다. 자, 붓은 펜을 얘기한 거예요. 펜. 펜.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필기구 펜에 대한 분류사가 까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펜이다. 이런 얘기지.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류사에 대해서 한번 기출 문항을 한번 보고 가자고. 분류사 우리한테 개념이 없는 건데 실제로 나오는 수능에서 나오는 분류사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 이런 정도로만, 이런 수준 정도로만 분류사에 대해서 이해하면 분류사 문항을 하나 맞출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이에요. 자, 여기 지금 그림으로 봐서 뭘것 같아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야. 지금 단어들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친구, 너는 싸이기 책이야. 무슨 책을 무언 빌린다는 거야. 테는 so의 뜻이야. 그렇게 빌려 강조해 주는 거야. 너 무슨 책을 그렇게 빌리냐? 지금 책을 여러 번 빌렸지? 그랬더니 나는 빌려. 똑같이 빌려 두 책을. 그럼 책 뭐겠어요? 단위명사면 두 권. 책에 쓰이는 분류사 단위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뭐이 회가 뭐뭐에 관한 그런 뜻이거든. 릭스 역사야 한자어로. 베트남 역사에 관한 책을 두권 빌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분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있지, 이게 있지, 그리고 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동그란 사물에 대한 분류사야. 동그란 사물 뭐가 있을까? 과일 또는 공 같은 거 나오면 과를 써. 그래서 못과 한 개, 두 개. 예를 들어 수박이 여기 나왔다. 그럼 수박 한 개, 두 개, 한 통, 두 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단위 명사예요. 리는 잔, 컵, 한 잔, 맛은 그릇, 밥한 그릇, 두 그릇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나와. 늘 이렇게 사파와 함께. 기출을 보면 사파와 함께. 그래서 설사 우리가 단어를, 이 단어를 우리가 모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책을 가지고 있어. 도서관이야.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책에 관련된 거 아닐까? 책두권 아닐까? 다른 단어 모른다고 하더라도. 책에 관련된 분류사는 알아, 우리가. 꾸엔이야. 그러면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오는 분류사 문항이에요. 정해져 있어. 답만 바뀌는 거야. 답만. 그러니까 여기 뭐 오토바이가 그려질 수도 있고 이제 기계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정답은 이게 되는 거야. 과일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과일은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정도로만 우리 분류사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험닝 A 마권 B 이 구문을 상관없고를 한번 보려고 해. 주어가 AR뿐만이 아니라 B하기도 하다. 이 능어는 더 A뿐만이 아니라 B도 더 하는 그런 의미로 넣어준 거니까 생략 가능해요. 자, 홍은 베트남 사람 이름이야. 험닝 A 너의 덕, 동사 덕이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뭘요? 영어를. 영국의 소리, 영어를. 또, 마콘비, 또 말할 수 있어. 뭘요? 한국의 소리, 한국어도 더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마이는 컴닝 에이. 자, 냐이는 원래 훌쩍 뛰는 게 냐이야. 뛰는 거. 그런데 또 무슨 뜻이 있냐? 춤을 추다란 뜻도 있어. 훌쩍 뛰는 거,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어떻게 춰? 조이, 뛰어나게 잘 춘다는 거야.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핫 노래해. 근데 어떻게 노래해? 하이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지? 하이가 책이나 영화가 하이하다, 재밌다. 또핫 노래한다, 하이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고 할때 그런 뜻이 있어. 하이가 또 A, 하이 B 선택 의문문, 그렇지? 또 주어 그리고 서술어 사이에서 주어는 자주 서술어한다 하는 빈도부사. 그런 다의어 단어란 말이야. 하이가.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form은 한자에서 온 거예요. 방이란 뜻이야, 방. 발음도 비슷해. 방. 어때요? 이제 방을 보여주는 거야. 방을 설명하는 거야. 사물 묘사하면서. 상. 우리 뭘로 배웠어요? 하루를 나타내는 나절에서. 한나절. 오전, 아침. 그러니까 어떻게 써? 밝다. 그런 뜻이야, 쌍이. 밝다. 점, 속, 안. 반, 테이블이에요. 책상, 그의 의자야. 지금 공부방 안에 이런 책상과 의자가 있다. 아마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뚜, 사이트. 자, 사이트는 책이지? 뚜는 장이란 뜻이야, 장. 그래서 책을 함께 쓰면 책장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구원. 자, 큐야. 구원, 아오. 아오는 우리 배웠어. 우돗. 그치? 구원은 바지야. 뚜, 구원, 아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 뭘까? 무슨 장일까? 옷장이야. 바지하고 옷을 넣는 장. 그땐 옷장. 자, 하나 더 해볼까? 뚜, 라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라잉은 차갑다는 뜻. 날씨가 춥다 할 때도 라잉이야. 차가운 장, 뭘까? 냉장, 냉장고.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야, 냉장고. 냉장고. 자, 여기서 책장이고, 그 다음에, 마이 디화. 자, 마이는 우리가 배웠어요. 오토바이 할 때, 기계, 엔진. 그렇지? 디화는 조화를 이루다 할때 조화예요, 한자어로. 온도를 조화롭게 해주는 기계. 에어컨.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은 이렇게 추운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물론 추운 날도 있어요. 이 북쪽 하노이 지역은 그럴 때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그것이 바로 에어컨이라는 거죠. 조절해 주는 조화롭게 하는 기계야. 자, 그리고 쨔는요. 위 아래 할 때, 그 다음에 레는 노타란 뜻이 있어요. 뭘 노타?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책상 위에 노타. 노타. 책상 위에. 위에. 뭐 위에? 책상 위에. 젠반. 그렇지? 테이블 위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마이 위띵. 역시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 기계가 들어가네. 그리고 위띵 하면은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래서 계산하는 기계야, 사실은. 이게 컴퓨터예요. 넨 하면 등이야, 등. 우리 불 켜는 등. 무는 잠자다는 동사. 확 다르다. 지는 단지. 그래서 보통 이 뒤에 서술어가 나와요. 단지 뭐뭐하다. 토이는
보통 문장

뒤에, 끝에 나와요. 보통 문장 끝에 나와서, 뭐뭐뿐이란 뜻이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 주어, 지, 토,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주어는 단지 뭐뭐 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상관없고 중에 하나야.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 볼게요. 자, 여기는 나의 공부방이다. 아마 설명을 하나 봐, 친구에게. 오이. 오, 이 방이 상 밝다 이런 뜻이야. 니, 오, 이방 밝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 여기가 뭐야? 에일라 비야. 에이는 비야. 펑, 헉. 공부하는 방, 공부방이야. 누구의? 나의. 점펑 방 안에는 있어요. 뭐가 있어? 만개. 자, 책상과 의자가 있어. 그리고 또 책장이 있어. 그리고 마이 디화 에어컨이 있어. 자, 나열을 할때 A, B, C 그리고 와 D 이렇게 돼 있지? 맨 끝에 와를 붙이는 거야. 나열할 때 보통 이렇게. 자, 그리고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는 내가 두었어. 뭘 두었어? 뭘 두었어? My thing, 컴퓨터. 그리고 낸반, 테이블 등을 뒀어. 책상 스탠드를 뒀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너, 친구 너, 무, 잠잔다. 어디에서? From 칵? 다른 방에서 자. 그런 거야? 확인하는 거죠? 다른 방에서 자는 거야? 왜요? 여기 지금 뭐가 없어? 침대가 없잖아. 잠자는 게 없어. 그렇게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 방에서 나는 지, 토이, 단지 뭐뭐만 해. 헉만 해. 공부만 해.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자, 공부는 거실에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뻥 뚫린 곳에서.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문법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 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책상 위에. 뭐뭐 위란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 무엇을 수리자적으로 초과한다. 뭐뭐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뭘몇 넘는, 초과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반대되는 의미가 저이예요. 이 저이는 아래야. 위치상으로 아래. 그러니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야. 아래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만이 되겠지? 미만. 거기에 아래에 있는 거야. 자, 의자 위에 거 있어요. 못과봉. 자, 과가 분류사 중에 동그란 사물에 대해서 쓰이는 분류사라고 그랬어. 멍이 뭔데요? 공이잖아. 우리 멍다. 그렇지?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어. 나는 발로 차다. 차는 공. 스포츠 중에서 축구라고 그랬지? 그 멍이야. 공. 공을 한 개. 그렇지? 분류사는 이렇게 단위명사 역할도 한다고 했으니까 공이 한개 있다는 거죠. 의자 위에 공이 한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니엔 트와이. 자, 니엔 트와이야. 이게 전기할 때 전자야. 그리고 이 트와이가 대화할 때 화자야. 즉 전화라는 게 뭐예요? 전기로 대화하는 게 전화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전화. 그런데 앞에 뭐가 쓰였어? 까이가 쓰였네. 까이는 일반 사물에 쓰이는 분류사죠? 아, 전화를 일반 사물로 보는구나. 자, 이 전화는 자, 가격할 때 가짜야. 가격할 때. 가격이 뭐뭐 위야. 오, 숫자가 나오네. 오하고 이지우는 아직 강의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 숫자 표현에서 나왔어요. 단위로. 지우가 100만이란 뜻이야. 100만. 자세한 거는 우리 10강 강의에서 수능 따라잡기에서 할때한번더 설명할게. 자, 롬은요.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동이야. 그래서 동화라고 했지. 베트남은 동화. 우리 한국은요. 원이니까 원화. 이런 표현. 그래서 500만 동 넘는다라는 거야. 엄청 커. 엄청 커. 근데 이제 실제 그 환율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환율을 보면. 자, 500만 동이 넘는다.

보는 걸까, 없다는 걸까? 아, 못 본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이 태의 설명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자, 서술어 있고, 여기에 드럭이 오면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지? 드럭의 위치가, 동사 뒤에 오면 동사할 수 있다였어. 또 하나 다른 표현이 있어. 거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자, 이건 이렇게 서술어 앞에 쓰여. 거태 동사가 나오면 동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같이 쓰이기도 해. 거태 동사 드럭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거태를 썼을 때 부정을 하고 싶어. 부정을 하는 거 우리 간단하잖아요. 컴만 붙이면 되잖아, 앞에. 그렇지? 컴 이렇게. 컴을 쓰면 컴 거태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때 이 거를 생략합니다. 컴이 오면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면 틀려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컴태만 써요. 할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볼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 내는 동사로서 뭘 두다, 놓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자, 그거 외에 또 무슨 뜻이 있었지? 주어가 서술어하다. 내 플러스 동사 이런 말이 있었잖아. 주어가 서술어한다. 뭐 하기 위하여?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렇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었어. 그런데 뭐 하기 위하여 말고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뭘 두다, 놓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마이는 두었어요. 증 루옥을. 자, 증은 계란이란 뜻이야. 루옥이 요리법 중에서 삶는 것을 루옥이라고 해요. 루옥. 자,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 되는 거야. 삶은 계란을 두었어. 어디에다가? 테이블 위에 두었다라는 거야. 자, 두어는 사람 이름이에요. 보통 남성 이름이야. 자, 위에 성조가 올라가죠?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내려가는 성조도 있었지. 내려가는 성조 두어는 뭐였지? 주. 우리 1주, 2주 할때그 주였어. 자, 여기서 두어는 지금 올라가는 이름. 두어는 나, 뭐뭐 했어? 네, 놓았어요. 아오서미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오가 우리 옷, 특히 상의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이 아오 뒤에 어떤 표현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상의의 종류가 결정돼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입은 것처럼 컬러가 있는 거, 이런 것이 아오썸이야. 우리 라운드 티도 있죠? 그렇지? 또 베트남의 전통 의상. 우린 한복이지, 한국은. 베트남은 아오자이라고 해, 아오자이. 자, 아오자이 한번 써볼게. 자이가 길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긴 옷이야. 목부터 해서 발끝까지 안 보여요. 팔도, 팔 원래 가려. 우리 전통 한복도 그렇잖아. 근데 개량 한복으로 조금 실생활에 입기 편하도록 좀 개량된 것들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아우사이라고 하는 건 조금 개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손도 보이고, 이 발도 보일 수 있어. 근데 원래 전통적인 아우사이는 긴 옷이야. 아, 긴 옷. 자, 그렇게, 그 중에서 이 아오서미가 셔츠가 되는 거야. 컬러가 있는 셔츠, 와이셔츠. 이 셔츠를 두었어. 어디다가요? 점, 뭐, 안에 뒀네. 뚜, 구원, 아오. 여기 나왔잖아요. 구원이 바지라고 그랬지? 바지, 우돗. 그래서 옷이야, 일반적으로. 옷장이야. 옷장 속에 두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찌, 토이가 나왔어요. 단지 뭐뭐뿐이다. 주어가 보통 이렇게 나오고, 지나 토이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 생략하고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자, M 동생이 단지 틱 좋아해 몸다. 자, 축구라고 그랬지? 축구만을 좋아할 뿐이다. 수호는 단지 건. 이 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자, 저는 건강합니다. 건. 그런데 당신은요. 하고 의미를 전환하는 그 건만 배웠지? 근데 이 건이 남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가 남았냐? 2만 동이 나왔어. 남았어. 근데 그게 적게 보는 거야. 단지 2만 동만 남았다. 단지 2만 동이 남았다.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지? 어제 나는 잠을 잤어요. 3시간만 잤다. 자, 띠행이 시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띠행은 어떤 뜻이 있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제일 먼저 소리. 그렇지, 소리.

띠행 다음에 나라 이름이 오면은 그 나라의 소리. 그래서 그 나라 언어가 된 거였어. 그거 외에 시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야. 역시 다의어라는 거예요. 이 띠행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분류사를 한번, 분류사 쓰임 가지고 어순을 볼게요. 자, 어순이 이렇다는 거야. 분류사, 명사, 수식어, 지시사.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자, 이, 검은색. 자, 마오가 색이야. 그리고 레는 검은 그런 뜻이야. 검은색, 뜨디엔이 사전이야. 한자어로 자전이야. 자전, 사전. 그리고 책 서정류니까 분류사는 꾸에엔이 붙은 거야. 자, 이 검은색 사전이 낭,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어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끔씩 물어보는 어순 문항이 나와요. 이것들 이제 막 섞어 놓는 거야. 그럴 때 제일 먼저 분류사, 명사, 그리고 수식하는 말, 그리고 지시사가 맨 뒤에 나온다. 예문 보세요. 까미 오렌지예요. 오렌지. 과일이야. 그래서 과가 붙은 거야. 오렌지. 과일에 사용하는 분류사. 떠는 크기가 큰. 그큰 오렌지가 매우 쭈어하다. 자, 맛이 시다. 그런 뜻이에요. 맛이 시다. 자, 쩌는 개예요. 개. 역시 동물이니까 껀을 썼어. 니어는 작은. 떠의 반대야. 저 작은 개가 낭 현재 진행형이지 우엉 마시다잖아. 느엌은 물이란 뜻이 있어요. 물. 물이란 뜻이 있고 나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 나라. 그래서 예상해서 물이 되겠지. 물을 마시고 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수능 실전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항은 1, 2, 3번과 12번 네 개의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 10강에서 모아서 한 번에 볼게요. 나머지 문항 볼게요. 4번부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껀 자녀는 무언 원해요. 느억 땅. 자, 우리 이 땅은 우리 증정하다 할때 증자라고 그랬지? 선물 주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선물이 나왔네. 생년 생일 선물을 땅 증정하다지? 그런데 느억이 붙었어. 이 느억은 뭔데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증정 받는다란 뜻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자, 무슨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녀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그러니까 아마 A는 아빠나 엄마가 되겠어. 자, 그랬더니 자녀가 뭐라고 하냐? 아빠, 엄마 앞에서. 예, 자녀 저는요. 증정 받고 싶어요. 뭘요? 생일 선물을 얘기하면 되겠지. 정중하게 대답하는 거야. 자, 여기 좀 보세요. 답지를. 다 쓰인 단어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어순이 달라요.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순 문항이. 자, 여기 보세요. 즉 분류사가 나왔지? 셋업이 나왔어. 자전거 밟는 차. 그 다음에, 마우짱 나왔네. 자, 마우라고 하는 건 색이지? 어떤 색이야? 짱한 색깔. 짱이 하얀 그런 뜻이야. 하얀색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지시사. 어때요? 분류사, 명사, 수식어, 지시사. 이 어순이라는 거야. 이 어순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총 문법 문항 중에서 분류사 문항. 분류사. 아까 선생님이 샘플을 하나 보여줬지? 그 다음에 상관없고. 상관없고. 또 어순. 그리고 복합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합문법이 우리가 가끔씩 보는 왜 A, B, C, D. 네 문장 놓고 문법적으로 맞는 두 문장 놓는 거 있지? 그리고 이렇게 네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문법 문항은 네 문항입니다. 30문항 중에서 6, 7, 8, 9, 네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서 복합문법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에요. 그리고 분류사와 상관없고는 정해져 있어.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어순은 이런 수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어는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출을 알면 아, 어디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그 문항을 맞출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4개 중에서 2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지금 친구한테 오는데 보라 이거죠? 아, 번쩍해. 자, 친구 너 샀어? 새

자이를 샀어. 이 자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로이라고 하는 분류사가 붙었어. 자, 이 로이는 어떤 사물에 붙는 분류사인가? 한짝 한짝이 합쳐져서 한 쌍을 이룰 때. 뭘까요, 그러면? 신발, 신발. 신발이 자이야. 그러니까 한 켤레 이새 신발을 샀네.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 내가 샀어. 언제 들어서 샀어? 전, 주, 끝에. 자, 꼬이는 끝이란 뜻이에요. 주끝 무슨 뜻일까? 주말이야. 그리고 앞에, 앞주, 전주, 지난주 말에 샀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터이 느껴? 이 신발이 뭐 어떻게 느껴? 이런 얘기죠? 이거 물어본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야? 이거야. 랩람, 매우 랩해. 우리 랩은 알잖아. 아름다운, 예쁜. 그러니까 너 이거 뭐 예쁘다고 느끼냐? 뭐 어떻다고 느끼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뻐. 나 역시 우리 꿈 기억나나요? 주어 꿈 서술어. 주어 역시 서술어한다. 나도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자, 뭐가 들어갈까? 테나오 어떠해? 어떻다고 느껴? 자, 아주 예쁘다고 느껴. 그렇지? 이렇게. 허컴. 자, 허는 어려운 그런 뜻이지. 어렵니? 아니야. 자, 이 응이야는 의미할 때 의자에서 온 거야. 의미, 뜻.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느껴? 아니야. 이거 아니고. 고컴 의문문이죠? 예쁘다고 느끼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것도 유력하지? 예뻐. 그래서 AD. 자, 2번에 AD.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방은 약간 니오, 자가. 이 허이는 약간 그런 뜻이고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있어 여러 개가, 여러 것들이 있어. 이 트는 종류란 뜻이야. 여러 것이 있어. 방은 작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얘기. 자, 이 방은 누구의 방이야? 아니, 아니고, 너의 방이, 너의 집이지요? 집은 몇 개의 방이 있어? 아니, 이렇게 나갈 수가 없지. 자, 너의 방은 zom하니? 꼭 허무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이 zom은 뭐냐? 이 니오는 작은 그런 뜻이죠? 이 zom은 넓은, 큰 그런 뜻이에요. 네 방이 크니? 아니, 내 방은 작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 유력하지? 자, 너의 방 속에 니응은 복수야, 뭐뭐들. 어떠한 것들이 있니? 아니, 이게 안 돼. 그렇지? 이 방은 한 달에 얼마야? 얼마의 돈이야? 가격을 물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 본문에 있는 대화죠? 오토바이에 대해서. 자, 이게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막산지 2개월이 됐어. 너이 오토바이 어떻다고 느끼냐? 사용할 때. 나는 그게 컴닝 랩. 예쁠 뿐만이 아니라 잘 달린다고, 빨리 달린다고 느껴. 자, 그렇게 지금 본 거야. 내용으로 알맞은 거. A의 오토바이는 비싸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A의 오토바이는 검정색 없어. B의 새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B는 새 오토바이를 산지두 달이 되었다. B가 내 오토바이야. 내가 산지두달 됐어. 유력한데? 자, 5번. A는 B에게 오토바이 수리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8번. 자, 8번이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책상에 있고 옷장이 있네.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있어요. 깅이 안경이야. 안경. 할때그 경자에서 온 거야. 이게 안경. 자, 분류사가 까이라는 걸알수 있지? 안경이 한개 있어. 한 개. 유력한데? 알맞은 거. 자, 의자 밑에는 공이 한개 있다. 아니죠. 테이블 위에는 세 권의 책이지? 지금 책이 한권 있는 것으로 보여. 아니야. 자, 방 안에는

개가 두 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있죠. 아니고. 자, 지금 옷장이지? 옷장 속에는 있어. 매오가 한 마리가 있다. 아니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9번, 10번. 자, 이 본문에 있는 얘기지. 자, 방이 방네. 그래, 이것은 내 공부방이고,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옷장, 책장,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책상 위에 내가 뭘 뒀어요? 컴퓨터와 스탠드 등을 뒀어. 자, 그러면 너는 다른 방에서 잠은 다른 방에 자니? 그래, 이 방은 내가 단지 공부만 하는 방이야. 그렇지? 의미상 그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보세요. 상관없구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가, A, 바비. A와 B 모두. 위, A, N,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한다. 그렇지? 자, 주어, 부어 A, 부어 B. A 하면서 B 한다.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단지 주어, 단지 뭐뭐 할 뿐이다. 4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우리 늘 자주 보는 상관없구죠? 오답지도. 왜? 기본 어휘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런 정도 알면 된다. 자, 1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예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우리가 방금 해석을 해봤고, B는 공부방이 있어. 그렇지? B가 공부방이 있어. B가 지금 소개한 거야. 자기 여기가 내 공부하는 방이야. 이렇게 좀 얘기했어. 잠은 다른 방에서 자는 거야. 자, A는 두었어요. 컴퓨터를 테이블 위에. 자, 지금 A가 B의 집에 공부하는 방에 와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A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A에 대해서는. 자, A의 방 안에는 뚜울라인. 우리 차가운 장이라고 그랬지, 냉장고. 그런데 누구의 방이야? A지. 아니야. 자, A와 B는 당 현재 진행형이야. 너희 말하다. 쥐에는 어떤 일,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쥐에 하면 일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어떤 말한다. 이렇게 해서 대화한다는 뜻이 됩니다. 어디에서? 저에서. 저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아니죠. 지금 B의 집에 공부방을 보면서 지금 대화하는 거야. B는 무언은 빌리더란 뜻이지. A의 책을 한권 빌렸다. 그런 얘기 없어. 자, 그러니까 내용으로 알맞은 거. B는 공부방이 있다. 아. 자, 이제 11번. 11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아. 내 이름은 타오야. 보통 베트남 여성 이름이죠. 타오. 나는 7학년을 공부해. 7학년 학생이야. 자, 나의 러브는 학년이라는 뜻도 있고, 반, 교실, 학급,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어. 35 학생이 있어. 자, 아직 우리가 숫자는 안 배웠는데, 숫자는 우리 수능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우리 10강 강의에서 할게요. 이거 지금 35라고 하는 거. 자, 나의 공부하는 학급은 꽤 좀해. 좀은 넓은 그런 뜻이야. 하는 상당히 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밝아. 자, 교실 안에 있어요. 책상, 의자, 그리고 컴퓨터. 나는 두었어요. 뭘요? 화, 꽃을 어디에다가? 우리 교실 안에 두었어. 나는 매우 좋아해. 깍, 복수지? 선생님.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선생님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해. 자, 이런 내용. 타오는 9학년이야. 타오의 교실은 꽤 넓어. 그렇지? 타오는 교실에 꽃을 두었어. 자, 그리고 타오의 교실에는 컴퓨터가 있어. 책상과 의자, 컴퓨터. 자, 그리고 타오의 반 학생들은 모두 15명. 이게 틀렸죠? 우리 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못 하이 바잖아. 30.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강의 9강을 마쳤고요. 우리 교재로서는 이제 8강까지 했습니다. 이제 5, 6, 7, 8강의 뒷부분에 있는 수능 따라잡기 모아서 우리 다음 강의 10강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오시면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2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고사,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2회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이 문제들도 여러분 미리 풀어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 해수에 대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겨울철 동해의 혼합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혼합층 두께도 어느 정도 두껍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역에 따라서 해역에 따라서 조금 두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 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바람의 세기는 A 해역이 C 해역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A와 C를 비교해 보면 A가 지금 더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두꺼운 그런 혼합층 두께를 나타내기 때문에 A 해역이 더 두껍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람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해역이 C 해역보다 강하다 맞는 얘기고요. 표면 해수와 수심 100m에 위치한 해수의 수온 차이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A와 B를 비교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혼합층 두께가 150 이상 정도 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밝은 색 부분이라서 한 여기 어딘가 돼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층 두께가 얇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이제 수온이 감소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m에 위치한 해수의 수온 차이, 표면이랑 그 100m 깊이의 수온 차이는 B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을 겁니다. 왜? A 해역은 100m까지도 계속 수온이 일정할 거니까, 변화가 별로 없을 거니까. 그래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것도 이제 혼합층 두께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A 해역이 B 해역보다 깊다. 그렇지, A가 더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니까 저 깊은 데서부터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더 깊다. 이거 맞는 보기네. 기억 티그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는 그냥 지역에 따른 혼합층 두께 자료를 줬지만 그 연직 수온 분포에 따른 층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사실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괜찮은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심층 순환이 발생하는 원리를 지금 모식도로 보여준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심강이 일어나는 해역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무거워진 해수가 가라앉고 얘가 이제 밀고 하면서 해수들이 조금씩 이제 확산되어서 이동해 가다가 저위도쯤 갔을 때 이제 다시 올라가서 표층수와 만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류의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심해,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빠를까? 표층에 있는 물이 빠를까? 우리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란 표현 쓰죠.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바람, 공기와 접해 있는 표층 해수들이 바람 따라서 간단 말이지. 당연히 표층에 있는 A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깊은 바닷물은 아주 느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빠르다. 맞는 얘기고요. 기역 해역에서 침강하는 해수의 밀도는 주변 해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침강하는 거지.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약간 스타트 버튼이 눌리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해수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지금 표층 부분이랑 깊은 심층이랑 비교하는 건데 우리 이산화탄소량은 수심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났었지? 표층에는 광합성 때문에 좀 적게 나타났었고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했었어요. 수심에 따라. 이게 지금 수심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깊은 곳으로 갈수록 이제 생물들의 이제 광합성보다는 호흡량이 늘어날 거고 더 깊은 곳 같은 경우는 극지역에 기체들이 용존 기체들이 많이 녹을 수 있는 차가운 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깊은 곳 B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A가 B보다 많다? 아니요. B가 더 많지. 정답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요 자료는 북내 서양의 연평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래요. 증발량에서 강수량 값을 뺀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로 나타났다. 여기 지금 비해역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나타났지. 그 얘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중위도쯤, 여기 30도 위도 부근에서는 증발량이 많구나. 그럼 바닷물이 좀 짜겠네. 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값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인가 보다. 좀 싱겁겠네. 라고 유추해 볼수 있죠. A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아니요, 음수값 나왔는데 그러면 강수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연분은 B가 C보다 높다. 그렇지? 당연히 증발이 많이 되니까 더 짜겠죠. C해역은 저압대에 위치한다. 지금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부근은 공기가 많이 따뜻해서 데워져가지고 공기 상승이 일어나면서 저기압이 잘 형성되는 그게 이제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저압대가 위치한 곳 맞습니다.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TS도 두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자료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시기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계절이 다르다라든지 그런 다른 시기에 데이터들이 좀 다르게 찍힌 거예요. 가의 경우는 표층 수온이 거의 한 15도 정도에 찍혔고, 나의 경우는 지금 거의 25도 이상 30도 가까이. 이때가 더 더웠겠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는,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 혼합층.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수온이 감소하는 것 같아. 지금 15m 깊이가 지금 여기에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온 약증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50m의 물리량은 이식이나 이식이나 아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밀도값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수심에 따른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표면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표면 해수는 얘는 지금 밀도가 요 선을 지나는 거고 얘는 지금 밀도가 요 선을 지나는 거야. 밀도가 당연히 얘가 더 작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맞고요. 혼합층의 두께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두껍지. 어느 정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얘는 잘안 보이잖아. 안 나타나잖아. 가가 더 두껍다라고 봐야겠지. 가와 나시계 모두 수심 30m는 심해층에 해당한다. 선생님, 30m? 이거 너무 얕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심해층이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자료 보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30m는 너무 얕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라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봐야 돼. 30m. 30m. 30m 어때요, 지금? 계속 수온 감소하는 중인데? 수온 감소하는 중에 있는데? 수온 약층에 해당한다고 봐야지. 심해층이려면 수온 변화 거의 없어야 돼요. 정답은 기역입니다. 요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S도를 볼때 요게 하나만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료로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뭐 서로 다른 해역의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걸 포인트로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쉬운 문제는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5번 문제. 가시영상, 적외영상, 레이더 영상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구름의 두께를 알수 있는가? 두께를 알려주는 건 뭐예요? 태양빛이 얼만큼 반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가시영상이죠? 강수 입장의 분포를 알수 있는 거는 레이더 영상입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게 적외영상이네. A는 가시영상이다. 맞고요. B는 주로 인공위성에서 관측한다. 얼핏 보면 맞는 걸로 착각했을 것 같은데, 이 적외영상이랑 가시영상은 인공위성으로,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상공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찍혔겠지. 그런데 이 레이더 영상 같은 경우는, 하늘 위에 떠있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게 아니고요. 지상에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 구름에서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인공위성에서 관측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였고요. B와 C는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햇빛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도 관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외영상은 밤에도 우리가 볼수 있는 영상이죠. 가시영상은 밤에 보면 까맣게 그냥 어둡게 불 꺼진 상태에서 사진 찍는 느낌이에요. 플래시 없이. 그러니까 얘는 얻을 수 없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적외

영상과 레이더 영상, 요두 개는 야간도 가능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 티그 3번.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 중위도 저기압의 발달 과정 중 서로 다른 두 시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림 자료로 줬고요. 어느 게 먼저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일단 그냥 옆에서 쓱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끝나는 거거든.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상태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처음이야. 그러다가 뭔가 파동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한랭 온난 구분되다가 폐쇄까지 발달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찬 공기가 아래쪽에 깔리는 형태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에요. 가와나 모두 폐쇄 전선이 발달되어 있다. 아니지. 가에만 지금 발달돼 있지. 이거는 뭐라고 불러? 정체 전선이지. 이거 기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니은 나는 가보다 먼저이다. 그렇지? 가 이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분리되면서 중심기압은 점차 낮아진다. 아니지. 이미 분리됐고, 폐쇄까지 발달했는데, 이거는 가시기 이전, 이후가 아니고, 이거 이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면 좋을 건, 중심기압은 그러니까 요 상태에는 아직 지금 저기압의 중심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이제 시간 지나서 한랭과 온난으로 구분되면서 점차 이 중심이 저기압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는 중심 기압값이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폐쇄 전선이 발달하는 동안도 계속 이 저기압의 중심의 기압은 보통 낮아졌다가 이제 점차 세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이때는 중심 기압이 좀 높아진다. 라고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발달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기압이 낮다. 그런데 이제 폐쇄기 발달하면서는 점차 조금씩 기압은 높아지면서 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고르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7번 가볼게요. 21시의 일기도이다라고 했고요. 나는 가를 관측한 시각부터 14시간 동안 A와 B 중 어느 한 곳에서 관측한 기압과 기온과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중위도 저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 여기 서해 부근, 여기 좀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B는 두 전선 사이에 있어. 그리고 A는 여기 있어. 그럼 이 저기압의 중심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동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금은 좀 따뜻한 공기니까 기온이 조금 높은 상태에 유지되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이제 기온 좀 낮아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기압값은 점차 증가하겠지.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그런데 A는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까? 그냥 얘가 이렇게 쓱 가면 이미 지금 찬 공기잖아요. 기온 변화가 크게 안 나타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런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 걸 봐서는 B에서 측정한 자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다, 여기 지금 감소한 구간이 나타나. 그리고 여기는 지금 증가했어. 그러면 한랭전선 통과하고 기온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기온 자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지나가고 이제 점차 멀어지니까, 나에게서 멀어져 가니까 기압값이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기압이 낮을 때,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중심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따뜻한 공기였던 거지.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A였다면 기온이 이렇게 증가 감소가 아니고 그냥 큰 변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그치? 아니면 뭐 기온이 그냥 떨어지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구간 동안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힌트로 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에서 기역은 기온이다. 나는 A에서 관측한 것이다. 가에서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나는 곳은 B이다. 자,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나는 곳,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저기압의 중심 있잖아요? 그 요거를 단면을 보면, 여기가 지금 한랭전선 있잖아. 기울기가 급한. 여기는 지금 온난전선 있잖아. 기울기가 완만한. 요렇게 지금 전선의 방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측자는 상공의 전선면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관측자는 상공의 전선면이 있는 거야.
여기도 있는.

그치? 그런데 지금 가에서 상공이 전선면이 나타나는 건 B다. 두 전선 사이지. 여기는 없어요. 전선면이. 전선면 나타나는 곳은 A다. A는 있지. 한림 전선면. 그치?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거 알아낼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이거 그림 여러 번 그리라고 강조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이거 여러 번 그려보면서 위에서 본 일기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썰어서 본 단면, 옆에서 본 모습을 비교해서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정답은 기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가볼게요. 아, 선생님이 이 문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보지 않던 등온선 분포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낯선 자료네? 보통은 우리가 일기도에 있는 등압선은 많이 봤어. 근데 등온선은 잘못 봤거든. 그래서 이 등온선 자료가 너무 소중했어요. 등온선은 뭐냐면, 온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등압선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등압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 등온선은 온도가 같은 지점. 그러니까 여기선 기온이겠죠. 기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건데, 지금 중위도 저기압의 모습이 한림전선이 이렇게 남서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온난전선이 남동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란 얘기는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고, 그치?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전선을 봤을 때 북쪽에 있는 전선, 요 선일수록, 등온선일수록 기온이 낮은 거지.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일수록 기온이 높은 거지.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추우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남쪽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제주도 여행 가고, 남쪽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따뜻한 공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등온선의 크기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기온은 A 지역이 C 지역보다 높다. 자, A는 지금 선이 요거를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요 선이거든. 요게 지금 A야. 그다음에 C는 지금 이쪽 선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두선 중에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얘가 더 높은 거야. A가 더 높은 거야. A 지역이 C 지역보다 높다. 이거 맞고요. B 지역은 남동풍이 우세하게 분다. 남서풍이고요. 나가 관측된 지역은 C다. 자, 이거 무슨 현상이죠?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 치고 이거 뇌우 현상입니다. 뇌우라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가끔 한 여름에 낮인데 막 밖에 깜깜해지고 먹구름이 생기면서 막비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런 현상 있거든요. 그거 이제 뇌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언제? 저군용 구름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A, B, C 중에 고르자면 A, 한림전선 뒤쪽 저군용 구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C가 아니고 A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그 선생님이 이 문제 풀면서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요게 지금 북반구에 있는 중위도 저기압의 모습이에요. 그럼 남반구, 여기까지 나올진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바뀔 것 같긴 한데,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남반구 나올 수도 있어요. 남반구는 여러분, 북쪽의 공기가 따뜻한 공기고 남쪽이 차가운 공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보통 보던 중위도 저기압이랑 약간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데칼코마니처럼 한림전선, 온난전선,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찬 공기가 남쪽에서 와. 따뜻한 공기가 북쪽에서 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는 불어 들어가요. 요게 지금 남반구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진짜 어렵다, 그러면 남반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8번 문제는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가볼게요. 자, 9번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적도 용승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역풍이 불면서 북반구는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 나타나면 해수의 발산 나타나고 아래층에서 메꾸려고 지금 용승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표층에서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적도 부근은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죠. 동에서 서쪽. 그지? 그리고 여기가 남이고 이쪽이 북쪽이면 동서남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에서 서로 지금 바람이 부는 상황입니다. 영향염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풍부하다라고 했어요. B는 용승에 의해서 가라앉아 있는 영향염들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풍부한 거지. B 해역에서는 표층에서의 발산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발산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 수렴은

모이는 거. 흩어지니까, 너네 어디가, 어디가 흩어지네? 내가 메꿔줄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에서의 발산. 맞는 표현이에요. 정답 기억 디귿입니다. 답은 3번. 그래서 답은 3번 고르면 되겠고요. 10번 가볼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해면 기압 편차예요. 자, 헥토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는 기압 편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편차 자료가 나오죠. 근데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이 저기압이고 동태평양이 고기압 상태죠. 그런데 이 저기압이 더 기압이 내려가면서 저기압이 되고 고기압은 더 기압이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돼서 차이가 커지면 라니냐지. 반대로 시소처럼 이게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하잖아요. 반대가 되면 이제 엘니뇨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요 자료를 봤을 때 2020년 11월, 12월, 그다음에 21년 1월의 자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기압이 전반적으로 동태평양이 기압이 올라갔네. 그치? 그리고 서태평양은 내려갔네. 내려갔고 올라갔네. 그럼 이거 라니냐네, 자료가. 라니냐 시기의 자료입니다. 보기 기억.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면기압은 평상시보다 높다.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내려간 거지. 편차값이 마이너스다? 그럼 값이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평소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하강기류는 평상시보다 강하다. 기압이 더 높아졌으니까 더 고기압. 하강기류 더 강해졌겠지. 맞네. 이 시기는 엘니뇨이다. 라니냐이다. 정답 니은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래도 간단하게 풀수 있었을 것 같고 이 라니냐만 찾으면 사실 나머지는 쉽죠. 근데 처음 본 자료가 나왔을 때좀 당황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두 달치가 나온 건가요? 뭐 이런 거부터 이제 헷갈릴 수가 있고 이쪽이 동쪽이 맞나요? 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여기는 지금 플러스 값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1헥토파스칼이 뭐 얼마나 큰 차이인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엘니뇨 라니냐 얘기할 때는 그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일 때 해수면과 소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시작되는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해수면이고 기역과 니은은 소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평상시고 하나는 엘니뇨 시기래요. 엘니뇨 시기라는 거는 평상시에 용승이 잘 나타났는데 동태평양 입장에서 용승이 잘 나타났었는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물이 잘안 가가지고 이미 물이 많은 상태여서 용승이 좀 약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선으로 나타난 니은 같은 경우는 용승이 잘 나타날 때야. 근데 요 기역 실선이 용승이 약해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엘니뇨 시기인 거고. 그치? 그 다음 요 때가 평상시겠구나. 그래서 요 용승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해수면은 어떻게 판단하면 돼? 평소에는 무역풍이 불어서 이를 물이 많이 가지. 요게 평상시지. 근데 잘못 가. 그래서 여기 좀 물이 쌓여 있네? 이게 엘니뇨지. 이렇게 매치하면 됩니다. 평상시 해수면을 나타낸 것은 A다, B다. 엘니뇨 시기일 때 소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나타낸 것은 기역이다. 기역 맞네. 그다음 표층 수온 요 비율은 해수면이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A일 때가 지금 엘니뇨일 때거든.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조금 올라갈 거고, 그지? 서태평양의 표층수온 원래보다 조금 내려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A 시기일 때요 값은 더 작을 건데. 상대적으로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B 시기 평상시에는, 얘 용승 때문에 낮고, 얘는 따뜻한 물 많이 모이니까 높잖아. 그러니까 B 시기가 이게 높은, 이 값이 큰 상태니까. 정답은 니은만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넘어가 볼게요.
아,

그런 문제. 선생님, 이 자료 너무 좋았어요. 이 자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던 자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신유형에 속하는 자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이 출제자 의도가 좀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해석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정도 난이도의 문항 괜찮아 보였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두 배로 증가할 경우, 지금 현재도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두배 증가할 경우에 예상되는 북반구의 기온 변화량이에요. 북반구의 기온 변화량. 그 지금 적도 기준으로 북반구, 북극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변화량이니까 4도, 6도, 8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고위도 쪽의 변화량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고위도가 영향을 많이 받나 봐. 그래서 북극에 뭐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특히나 여기 지금 16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지금 섭씨온도 단인데? 북반구의 겨울 계절에는 특히나 온도가 많이, 기온이 많이 오를 것으로 계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건좀 낯선 자료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해석하는 문제야.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북극 지방의 빙하 면적은 감소할 것이다. 북극 지방의 기온이 지금 계절 상관없이 다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워지니까 북극의 빙하들이 녹을 수 있겠지. 그럼 그 면적은 감소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니은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상승폭은 대체로 작아진다? 아니, 오히려 커지고 있지. 저위도에서는 한 4도 정도야. 한 자리 숫자인데 고위도로 갈수록 지금 두 자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기온 변화폭이 고위도로 갈수록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푸는 게 아니고요. 자료 보고 푸는 거예요. 특히 이 대기양 파트는요. 자료 해석만 잘해도 문제 풀수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디귿. 60도 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아질 것이다. 자,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 기온의 연교차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연교차.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중에 제일 기온이 높을 때, 1년 중에 기온이 제일 낮을 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무더울수록, 그다음에 겨울은 추우면 추울수록 연교차가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도면 지금 여기잖아요. 요 위도 때인데, 요 정도 값을 가지는데 지금 여름에는 뭐한 4도 정도? 근데 겨울은 6도에서 8도 정도로 좀더 기온이 많이 올라. 여름도 오르고 겨울도 오르는데 겨울에 좀더 많이 올라. 그럼 연교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겨울의 온도도 이제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높아진다라고 하면 연교차 변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겨울이 지금 더 따뜻해지는 거니까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아지는 거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겨울이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올 텐데, 그 겨울이 너무 따뜻한 거야. 그러면은 연교차가 당연히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다르네, 계절에 따라, 기온 변화 폭이 좀 다르네, 라는 걸 힌트로 해가지고, 연교차의 변화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 요렇게 골라야 돼요. 정답 3번. 좋은 문제예요. 약간 새로운 걸 물어보면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3번. 지구의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가 지층의 단면, 지질 주상도라고 부르거든요. 요런 단면은. 지층 단면의 일부가 나와 있고요.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단서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요거 볼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열세층, 건층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그럼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응애함을 막 찾아가지고 이걸 막 이제 연결하는 거지. 그거는 암상 대비를 통한, 지층 대비를 통한 상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면 화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석이 사실 제일 더 정확해요. 정확해. 여기 지금 화폐석, 신생대 화석이에요. 그쵸? 그 다음 방수층, 고생대, 삼엽충 고생대야. 공룡은 중생대야. 그러면 지금 이 응애암과 이 응애암이 같은 시기에 생긴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얘는 무조건 고생대 사이니까 고생대 생겼을 거거든? 얘는 신생대 이후니까. 그치? 은행나무도 신생대니까. 얘는 어쨌든 신생대쯤에. 시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들이 섞어서 돼요.
그랬을 때, 화석과 건층이 함께 나타난 걸로 보여지면 화석을 먼저 1순위로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가장 오래된 지층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요 지역이다. 오래된 지층? 그래봤자 신생대인데, 오래된 지층? 예이지 않을까? 아닌 것 같고. 1과 2와 3의 응외함층은 서로 다른 시기이다. 얘는 고생대인 것 같고요. 얘는 공룡 이후니까 중생대 또는 신생대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서로 다른 시기예요. 산호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중생대다. 지금 산호화석이 어디 어디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얘는 신생대일 것 같고 얘는 중생대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신생대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중생 모두 중생대다. 그러니까 틀렸지. 1번은 얘는 신생대로 해석해야 되지. 얘는 중생대일 수도 있고 고생대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틀린 보기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뭔가 답이 선생님 딱 떨어지지 않아서 찝찝해요 할 수도 있는데 추정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공룡보다 이전 지층이니까 중생대일 수도 있고 뭐 고생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이가 뭐 부정합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14번.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적암 분류하는 거요. 석회암, 여감, 쉐일, 석탄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이냐, 이 중에 화학적 퇴적암 누가 있어요? 석회암 있네. CaCO3.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질문 뭔지 모르겠고, 얘에 석탄이 있네. 석탄은 유기적 퇴적암이죠. 퇴적 입자의 크기가 대부분 모래 입자보다 작은가? 작으면 쉐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감이겠네. 보기 기억. A를 이루는 물질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다. 맞고요. B와 C는 모두 속성작용을 거쳐 생성된다. 당연히 퇴적암은 퇴적물만 있다고 해서 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퇴적물들이 모이면 속성작용을 거쳐서 단단한 돌덩어리인 암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속성작용 거치죠. 디귿. 주된 퇴적물이 생물의 유해나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생물에서 기원한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를 했을 때 석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절하다? 맞지. 석탄은 이제 식물이 묻혀가지고 석탄화 과정을 거치고 속성작용 거치면서 만들어진 퇴적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석탄, 석유, 그냥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퇴적암의 하나로도 구분한다. 요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석탄.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은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5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요좀이 문제는 시간을 좀 끌었을 것 같은데, 요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 그러니까 최근 수능 경향을 좀 반영해서 지금 중간고사, 모의고사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이쪽 파트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수능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신 문제로도 좀 어렵게 제시가 됐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XY가 포함된 어느 화강암에서 현재 X의 함량은 X의 자원소 함량의 3배래요. 그러면 X 대 X 프라임이 3대 1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그 다음에 Y의 자원소 함량은 Y 함량과 같대요. 그러면 Y 대 Y 프라임은 1대 1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그 다음에 자원소는 모두 각각의 모원소가 붕괴해서 생성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X라는 원소는 이만큼 남았고, 그치? 그러니까 모원소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근데 Y라는 이 원소는 많이 붕괴해서 이제 50%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붕괴 속도는 누가 빠른 거지? 얘가 빠른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그죠? Y의 반감기가 더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X가 Y 두 배, 정확히 몇 배인지까지 맞추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를 하는데, 처음에 100%였다가, 한 절반 정도?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는 지금 절반이 되는, 그러니까 반감기 한번 지난 상황이에요. 한번 지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반감기까지 못 갔어. 그죠? 아직 얘가 남아있으니까, 모원소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얼만큼 못 갔냐면,
3대1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75%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모원소가. 그럼 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75는 100과 50의 중간입니다. 중간이고요. 요 75%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요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다고 했어요. 맞아요? 짧다고 했고. 그렇게 본다면 요때 얘가 여기 지금 요 아이가 반감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요만큼에 해당한다면, 그러니까 요 같은 시간 동안 반감기를 지난애랑 같은 시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얘를 진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제 비교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좀 반감기가 짧은 거야. 짧고 하나는 길고, 이 짧은 게 누구예요? 빨리빨리 감소하는 Y지. 요게 지금 Y의 그래프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긴 애가 X의 그래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X가 Y의 두 배이다라고 했는데, 얘 반감기는 지금 요만큼이거든? 얘두배 하면 얘안 돼요. 두 배보다 짧습니다. 두 배보다 길어야지, 길어야지. 그치? 얘두 배를 하면 이만큼이 안 되거든. 근데 X의 반감기는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얘두배한 것보다 길어야 돼. 그 다음, 현재로부터 1억 년 동안 이 감소율분의 이 감소율이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1억 년이든 뭐든 간에 Y의 함량 감소율은, 감소율분의 Y는 지금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X는 좀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지금 얘가 더 작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1보다 작다. 맞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같다고 하면 1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비교만 할수 있으면 돼요. 얘는 느리고 얘는 빠르니까. 그 다음, X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이 될 때, 그러면 반감기가 한번더 지날 때,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번더 지난다는 얘기는 75% 이제 절반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시간을 물어보는 건데, Y의 자원소 함량은 Y 함량의 7배이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얘가 현재 절반.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번 지나는 동안, 얘 반감기 한번 지나는 동안, 이 Y는 두 번보다는 짧게 지나겠네. 그치?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두 번보다 짧은 시간 지날 거예요. 짧은 시간 지나니까 8분의 1보다, 이게 좀안 되겠네. 근데 지금 7배이다라고 하려면 자원소 함량이 그러면 1대 7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값보다는 7배보다 커야겠지. 더 많이 붕괴하겠지. 그치? 더 많이 붕괴할 겁니다. 그래서 7배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틀렸어. 정답은 니은입니다. 이 문제 약간 수학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했으면, 이런 것까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 반감기의 정의와 그다음에 75%가 되는 지점, 그거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서로 다른 원소 두 개가 나왔을 때 적절히 비교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간 지났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반감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몇배 차이 나는지 추정해가지고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소비교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니은만 정답.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6번. 자, 16번은 지질시대 A, B, C 나와 있고요. 각각 석탄기, 트라이아스기 제4기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특징 보고 이제 시대를 맞춰야 되는데, 뭐, 암모나이트 번성하고 공룡 번성했던 시기는 당연히 중생대 트라이아스기고요. 파충류 출현했고 양서류 번성하던 양서류, 양치식물, 석탄기. 매머드 번성한 시기 4기. 보기 기억. A, B, C 중에 지질시대 지속기간은 A가 가장 짧다. 요거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지질시대라는 게 기수준으로 봐야 되나 대수준으로 봐야 되나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부분이 불명확하게 제시되긴 했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지질시대 A, B, C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기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아스기의 지속시간, 석탄기 4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절대연대를 기수준까지 숫자를 외워라?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거 암기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수준까지만 알아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수준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4기가 굉장히

네, 등장했던 시기는 좀 많이 앞서요. 중생대 초 트라이아스기에 포유류, 원시 포유류가 등장했다,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출현했다는 아니에요. 번성했다 정도는 맞을 수 있어. 정답은 니은.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절대연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트라이아스기랑 사기랑 어디였지? 석탄기. 지속시간 물어봤잖아. 유지기간. 석탄기는 지금 약 3.5억 년 전에서 약 3억 년 전. 대략만 따져볼게요. 얘는 여기잖아. 2.5억 년 전에서 대략 한 2억 년 전. 그러니까 거의 한 5천만 년 정도 지속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기는 요즘 100만 년 단위예요. 약 300만 년 전이야. 이게 지금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짧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객관식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서술형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 그림 좋아하는 그림인데, 남극대륙 주변에서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역입니다. 표층순환 해류 문제 나올 때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전 세계 지도 있죠? 그 세계 지도 나와 있을 때뭐 해류 방향 찾고 이름 외우고 이거 여러분 다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 남극에서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모습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또 헷갈려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도 친절하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요 대륙의 위치를 대략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편서풍 불잖아요. 편서풍 바람만 체크하면 이 문제 풀립니다. 선생님, 근데 남반구 바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북반구, 남반구 바람 방향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었냐면 요렇게 그린 다음에 무역풍 모이는 거 그리고 편서풍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극동풍 또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반구의 편서풍은 아 요렇게 부는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잖아. 그럼 요렇게 부는 거지 편서풍이 돼요? 그러면 해류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요 기역 방향으로 요렇게 남극 대륙을 빙빙 돌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방향으로 하면 되겠고 그 이유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편서풍 방향이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 지구를 옆에서 본 모습의 지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남극 대륙 여기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런 지도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특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을까? 남극 순환해류의 모습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얘네 가로막힌 장애물이 없이 빙글빙글 돈단 얘기지.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서 부딪혀서 올라가는 성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남극 대륙 주변은 이렇게 뻥 뚫린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여기는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여기서는 좀 가로막혀 있으니까 가다가 부딪혀 올라가는 부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 기억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태풍. 자, 태풍 자료인데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태풍의 풍속 분포는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에서 좀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행 경로의 오른쪽 북반구의 경우 오른쪽의 위험 반원은 같은 거리에 떨어진 왼쪽에 있는 지역보다 평균 최대 풍속이 높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태풍에 눈이 있으니까 풍속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갈수록 눈벽 근처에서 이제 풍속이 높아지는데 여기 보니까 50인 구간이 요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요렇게 태풍을 반으로 잘랐을 때 이쪽이 오른쪽 지역 위험 반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태풍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뜻이야? 오른쪽이 위험 반원.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요 부분 아니에요?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는 기역이 적절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동쪽 여기가 지금 풍속이 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이 위험 반원, 이쪽이 강 반원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북반구의 태풍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선생님, 그럼 남반구는요? 물어볼 것 같은데, 남반구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대칭적으로. 그치? 뭐,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내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가겠지. 근데 여기서는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의 위치가
국방부랑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비교.

요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가볼게요. 자, 19번.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13,000년 전과 후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래요. 그거를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 기온 변화를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말로 써봐야 되는데, 정말. 현재는 지금 경사각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근데 13,000년 전에는 경사각이 더 컸고, 13,000년 후에는 더 작았네. 근데 사실은 13,000년이라는 이 숫자는 세차 운동할 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경사각 변화로 그냥 물어보고 있습니다. 약간 자료를 한번 비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경사각이 커진 상황이고 이때 작아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경사각이 커졌다는 얘기는 여름과 겨울에 기온 차이가 더 커지는 상황.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상황이고 기울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여름은 좀 시원해지고 겨울 좀 따뜻해지면서 차이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철 기온은 높고 겨울철 기온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남중고도 계산할 때 어떤 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경사각 넣습니다. 23.5도. 근데 이 숫자가 만약에 커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24도가 됐어. 그러면 플러스가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은 더 높아지고 겨울은 더 낮아져요. 태양이 떠 있는 고도가 낮아지면 일사량이 줄어들고 더 추워지는 거야. 더 추워지고 고도가 높아지면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일사량이 더 커지고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번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20번. 자, 화석 구분하는 거. 최화석과 생은화석이다. 동물의 배설물 화석은 무엇에 속하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최화석은 그 골격, 그러니까 몸 자체가 화석이 된 것을 최화석이라고 하고, 생은화석은 그 생물의 활동 흔적이 남았을 때 생은화석이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요즘 발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밟고 지나간 그 활동의 흔적인 거지. 배설물은 뭘까? 그 동물의 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지. 배설물은 어쨌든 배설이라는 생물 활동을 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생은화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은 생은화석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 생물의 활동 흔적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우리 2회 문항도 20번까지 네, 차근차근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요. 아마 본인이 틀린 문항이 1회 풀었던 거랑 2회 풀었던 거랑 좀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원이 내가 약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개념 공부를 한번더 반복해 보면서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 성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3회 모의고사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영어는 4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 바로 잠,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전날이 됐어요. 자,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쿵쿵 떨리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과일 종류에는 키위, 체리,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해지면서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견과류. 너무 배고파서 잠 못 자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너무 헤비한 거 먹기보다는 견과류 먹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천연 수면제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라던가 따뜻한 캐모마일티를 마셔주시면은 잠 안 올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맨날 졸려서 죽겠어요. 잠 깨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잠 깨는 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너네 뭐 에너지 드링크 맨날 먹고 커피 많이 마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이왕이면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추천해 주자면 홍차에 있는 카페인을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초콜릿 중에서 다크 초콜릿 먹으면은 각성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요,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좀 움직여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직도 잠 안 깬 사람 없죠? 아직도 잠 안 깼으면 나처럼 한 바퀴 뛰고 와. 다 잠 깬 거죠? 확실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40번부터 45번까지 풀어내고 1회 모의고사 마치는 날입니다. 자, 첫 번째 영자의 시크릿 픽으로 시작합니다. 자, 40번 우리 요약문 풀 건데요. 자, 요약문은요, 사실 뭐 되게 다양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 그 형태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뭐 A는 이런데 B는 이렇다 라던가, 또 오늘 볼 문제의 형태는 A 할 때 B 한다 라는 형태거든요. 이제 A 할 때 B 한다 라는 형태가 그동안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여기 2026학년도 대수능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 라던가,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자, 여기에서 6월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이 된다 라던가, 자, 이러한 식의 문제들이 요약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자, 오늘 볼 이 40번의 문제 형태도 똑같습니다. 뭐가 보여? When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recent scientific findings, 자,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는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when, 언제 parents produce a stimuli. 자, 이 plants가 만들어낼 때 A한 자극을 만들어낼 때 the roots of other plants, 자, 다른 plants의

고리들이 이것을 미한다라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 반응들을 만들어낸다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할 거야. 뭐 할 때? 자, A한 자극을 만들어낼 때. A한 자극을 만들어낼 때, 그때, 자, 어떻게 된다? 자, 지금 뿌리들, 다른 식물들의 뿌리들이 이것을 미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자극을 만들 때 플랜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이거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trees communicate by means of olfactory, visual and electrical signals 라고 합니다. 자, 이 trees들이요, communicate. 자, 뭐를 해요? 의사소통을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means of 어떠한 수단들을 통하냐면 후각적인, 시각적인, 그리고 전기신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근데 what about sound? 소리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tree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무들이 여러 가지 감각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소리는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when I said that trees are definitely silent,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나무라는 것이 완전 조용한 것이야. 나무는 소리를 내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the latest scientific research, 자, 최근에 과학 연구는 cast doubt, 자, 뭐를 할 거냐면 의심을 던질 거래요.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on this statement,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요. 자, 그럼 뭐라는 거야? 트리도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Along with colleagues from Bristol and Florence. 자, 어떠한 동료들, 그리고 어떤 지역,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들과 has quite literally, 자, 말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had her ear. 자, 그녀의 귀를 댔습니다. To the ground. 땅에 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땅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자, 식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It's not practical to study trees in the laboratory. 자, 뭐 하지 않냐면 practical 하지 않아요. 실용적이지 않아요. 뭐를 하는 게? 자, lab, 실험실에서 tree를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편한 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therefore researchers substitute grain seedlings. 자, 연구자들은 대체했어요. 뭘로 대체를 했냐면 grain seedlings. grain 하면 곡물이고요. seedlings라고 하면 모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종도 말이 좀 어렵지. 좀 어린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어린 식물. 이 곡물의 어린 식물을 대신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because 왜 그랬냐면 they are easier to handle. 자, 이 친구들이 좀 더 다루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자, 그런데 they started listening and it didn't take them long to discover that their measuring apparatus was registering roots crackling quietly.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들은요, 듣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귀를 대고 듣기 시작을 했는데 and it didn't take them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To discover. 뭐 하는 것이? 관찰. 발견해내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measuring apparatus. 자, 뭐요? 자, 그들의 측정 장치가 was registering, 감지하고 있었던 거야. 무엇을? roots가, 뿌리가 crackling, 빠바바바바박 걸리는 것을요. 조용히 빠바바바바바박 걸리는 것을 감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는요, at a frequency of 220Hz. 220Hz 주파수로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trees 또는 이 plant들이 뭐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소리.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crackling roots? 자, 이런 소리를 내는 roots? 뿌리? 이게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anything. 자, 그것이 뭔가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해. 자, 소리를 낸다는 게 어떤 건데? After all, 결국요. Even that wood,
crackles when it's burned in a stove. 자, 결국 자, 죽은 나무도 사실은 crackles, 바바바박 소리를 내요. 뭐를 할 때? When it's burned in a stove. 장작으로 이렇게 탈 때 사실 바박, 바박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은 아닌 거야. 그런데, but the noises discovered in the laboratory.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은 자, 이 실험실에서 나는 소리죠. 그것은 caused. 무엇을 유발했냐면 The researchers to sit up and pay attention. 자, 연구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어떠한 놀라운 소리가 있었길래,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왜 갑자기 주의를 기울였을까? 뒤를 보시면 For the root of seedling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experiment reacted. 자, 왜냐면은요, root of seedling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experiment. 자, 뭐냐면 root인데요. 모종의 root야. 근데 어떤 거냐면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experiment. 실험에 즉시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실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식물들의 뿌리가 reacted,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그러면서 whenever the seedling's roots were exposed to crackling at 220 Hz. 자, 언제냐면은 이 모종의 루트가 were exposed to 자, 이 바박거리는 220Hz의 소리에 노출이 되었을 때 they oriented 자, 그들은 그 뿌리를요 향하게 했어요. 그 뿌리의 팁을, 끝을 어디로? In that direction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쪽에서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뿌리의 끝부분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향해갔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that means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the grasses were registering this frequency. 자, 뭐를 의미하냐면 grasses, 풀들이 were registering, 감지한다는 거야. 이러한 frequency, 이러한 소리,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so it makes sense to say that.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They heard it. 그들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recent scientific findings show that when plants show a stimuli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A한 자극을 만들었을 때 plants가 어떠한 자극을 만들었어요? 우리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청각적인 자극을 만들었을 때 자, 다른 식물들의 루츠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쪽으로 향해 갔죠. 그쪽 그거를 감지하고 그쪽으로 향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감지하다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와 B에 들어갈 말 적절한 게 뭐가 있는지 볼 건데 A가 일단 소리랑 관련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랑 관련된 거는 acoustic 아니면 audible이에요. 듣는 거랑 관련된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뿌리들이 이것을 찾아냈다. 감지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reject는 거절하다니까 아니고 detect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좋아요. 자, 40번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고비는 41, 42번이 되겠습니다. 감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볼게요. 자, 요거 첫 번째 문제는 제목 찾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서 어휘 문제 먼저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휘를 풀고 나면 전체적인 주제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자, 뭐가 있냐면 이점과 단점이 있어요. 무엇에 있어서? To the use of online video communications in terms of the pursuit of deception 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에 있어서냐면 온라인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근데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The pursuit of deception 자, deception 하면은 속임수가 되겠습니다. 속임수요. 속임수를 감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온라인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라고 해. 자, 그러면 일단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속임수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는

온라인에서 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정도까지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n audience member who sees the magician이란 얘기가 나왔어. 자, 매지션이 뭐야? 마술. 마술사잖아요. 자, 그래서 마술을 보는 관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especially up close, 특히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feels 뭐라고 느끼냐면 they may be better able to detect the deception that is to follow. 자, 관객들이 마술을 가까이에서 보잖아? 자, 마술사를 가까이에서 보잖아? 그럼 어떻게 느끼냐면 they may be better able to. 그들이 더잘할수 있다라고 느껴. 뭐에 대해서? detect the deception that is to follow. 자, 거기 그 deception, 마술사의 속임수를 더잘 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 매지션의 예시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지션의 경우에서 자,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느끼냐면 더잘 감지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됐을까요? A에서 크게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이니 A는 맞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imilarly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a potential victim. 자, 잠재적인 피해자인데 who is communicating with a perpetrator. 자, 누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냐면 가해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Over an online video connection, 온라인 비디오로. 자, 이 사람은 may feel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they will be better able to detect deception. 자, 그들이 더잘 deception 이 속임수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느껴요.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cues, 뭐를 통해서? 이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을 가해자가 내보이는 것이죠. 언제? In the course of the video conference, 그 비디오 회의 중에서 가해자가 보이는 어떤 언어적인 단서 또는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내가 더잘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훨씬 더잘 알아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빅팀들이. 피해자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 Similarly, 이전에도 한번 봤던 거죠.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는요, 자, 매지션을 보는 상황, 그리고 빅팀이 가해자를 보는 상황. 이 상황의 유사성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임수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됐어?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in fact, 근데 사실은요, as is the case with the magician, 무엇과 마찬가지냐면요, magician, 이 마술사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the use of rich online media, 자, 온라인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무엇을 함에 있어서? in conducting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데 그것은 that may contain deception may not significantly facilitate the detection of decep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may contain deception.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속임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뭐 대화, 온라인 컨퍼런스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것은 may not 여기가 포인트죠. 딱히 촉진시켜 주지 않아요. 뭐를 deception에 디텍션을, 디셉션의 디텍션. 그러니까 속임수의 탐지를 딱히 더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딱히 더 촉진시켜주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사람들은 생각은 이렇게 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매지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딱히 잘 감지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This is especially unlikely. 자, 이것은 근데 특히나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this는 앞에 내용일 텐데 딱히 잘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감지를 못해요라는 내용일 텐데 그게 unlikely하다라는 것은 감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감지합니다라는 뜻이잖아. 생각을 해보면은 부정이 부정이라서 헷갈리죠. 근데 if the perpetrator comes from a different culture, 자 만약에 가해자가 다른 문화권에서 온다면 where verbal and non-verbal cues, 자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단서가 maybe different than those of the intended victim. 자, 이 가해자의 것과 다를 때, 다르다면은 더 잘 감지를 할 수가 있대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가해자의 문화, 그리고 피해자의 언어가, 피해자의 문화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자, 이렇게 달라. 그래서 서로 가진 어떤 단서나 문화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달라. 그러면 더 잘 감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속임수를? 이상하죠? 자, 문화가 다르면 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likely 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C라고 볼 수 있어요. likely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좀 더 보시면 in addition, one of the advantages to the perpetrators is a false sense of security라고 합니다. 자, in addition 하면은 더해서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잘 감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one of the advantages. 자, 이점 중에 하나야. 근데 누구에게 이점이냐면 가해자한테의 이점이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is a false sense of security. 바로 가짜 안전감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that comes with being able to see the individual on the other. 자,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면 다른 그 개인을 반대쪽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potentially being able to identify them later. 자, 그것을 그 사람을 나중에 아마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안전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드밴티지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while it sounds reassuring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the reality, 현실은 무엇이냐면 is that individual likely lives in another country among millions of other individuals. 자, 그 개인, 그러니까 가해자는요, 사실 어떨 확률이 높냐면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서?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 확률이 높다라고요. 그러니까 and the lack of access to. 자, 무엇이 부족하냐면 접근이 불가능해요. To any law enforcement. 자, 그럼 법의 집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resources to identify the perpetrator. 자, 이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만드냐면 만들어요. Makes a threat of identity virtually nil for the malicious online actor. 자, 그러면 자, threat of identity, 정체성의 위협을 거의 nil, 0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무로 만든다는 거야.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malicious online actor. 자, 이 악의적인 온라인 행위자에게 있어서 즉 온라인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가해자에게 있어서 자, 내가 정체성을 들킬 위험 이런 게 사실상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잘 걸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감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42번에서 정답은 3번이었죠. unlikely를 likely로 바꿔주어야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야 되겠는데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속임수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나 사실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The should virtual identities be regulated on digital platforms? 라고 합니다. The virtual identities. 자, 어떤 가상의 identity, 가상의 정체성이
be regulated.

규제가 되어야 하는가? 디지털 플랫폼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상의 정체성, 뭐 익명성 이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The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use of non-verbal behaviors. 자,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n the use of non-verbal behaviors. 비언어적인 행동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행동을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거를 지금 주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한번 볼게요. Seeing but not knowing. 보지만 알지 못한대요. 봐도 모른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anonymity in online communication. 익명성이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 봐도 가해자인데? 사기인데? 이걸 잘 모른다고. 요거 정답이죠.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Unmasking deception. 자, unmask 하면은 마스크 하면 숨기는 거고 unmask 하면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자, deception을 드러낸대요. 속임수를 드러낸다. 여기까지 그럴듯해요. 자, 뒤에도 맞는지 봐야 되죠. Detection of fake profiles i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프로필을 찾아내는 거래요. 소셜미디어 얘기는 우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Fake profile은 뭐 그럴듯한데, 소셜미디어가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자, 5번 볼게요. Slight deception. 약간 속이는 거. The shared assumption in online communication. 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공유된 가정이래요. 뭘 공유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자, 영자 퀵 체크 한번 나갈게요. 자, 우리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서 체크하고 가려고 합니다. Anonymity, Anonymity라는 단어예요. 자, 요거 수능에 굉장히 빈출되는 단어거든요. 요 단어 몰랐다면 오늘 알아둘게요. 요 단어의 뜻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한번 찾든지, 방금 내가 설명한 걸 돌려보든지 해서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41, 42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문제 43, 4, 5를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 자, 요거는요, 사실 되게 쉬운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줘야 되고, 또 대신에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길기 때문에 두 번, 세번 읽기 시작하면 시간의 로스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쫙풀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자, 4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건데, 자, 요거는 앞에 나왔던 36, 37번에 나왔던 그 순서 배열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36, 37번은 끝말잇기라던가 아니면은 연결어, 아니면 뭐 대명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됐다면, 이거는요, 뒤에 나오는 장문은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이거 다음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야기의 흐름상, 스토리텔링상,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용을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3번 풀 거고요. 자, 동시에 44번을 풀어야 돼요. 자, 지침 추론 문제입니다. A부터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 43, 4, 5번은요, 보통 두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중요 인물이요. 자, 가끔은 세 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A, B, C, D, E가 나올 때마다 이 A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옆에 크게 이니셜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B, C, D, E 쓰면서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읽어도, 얘가 다르잖아,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5번. 자, 요거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요거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건데, 생각보다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러면은, 뭐지? 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게 되게 되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나? 있었네. 여기가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읽고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랑 같이 어떻게 푸는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을 해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 한 옛날에로 시작을 하고요. An old temple stood outside a large city in Japa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문장의 구조가 좀 특이해요. 자, 이야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 stood가 동사죠. 그리고 an old temple이 주어입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도치구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 an old temple이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Outside a large city in Japan. 자, 재팬의 큰 도시 바깥에 있었습니다. 라고 해. 자, 도시가 있고 도시 바깥에 템플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living in the temple. 자, 이 템플에 사는 것은 누구였냐면 were an elderly monk named Genshu and his two young students 라고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잘 보시면 Living in the temples가 주어인가? 동명사고 주어인데 왜 월이 나왔지? 복수인가? 이것도 뭐예요? 이거 도치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월이 동사고요. 그 뒤에 나오는 an elderly monk, 늙은 숙녀인 이름은 겐쇼인 사람과 그의 두 명의 학생인 하루와 렌이 were living in the temple.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템플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어가 뒤로 간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식 글의 특징입니다. 도치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the monk decided to teach his young students. 자, 몽크는요.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 lesson, 어떤 교훈을 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해. 그 결심이 무엇이냐? 봅시다. He gathered the two boys around him. 자, 그는요. gathered, 모았습니다. 누구를요? 이 두 명의 소년들. 하루와 렌을 얘기를 하겠죠. 자, around him, 그의 주변에 모았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가 가리키는 게 누구인지를 옆에 알파벳으로 크게 써야 된다고요. 자, 그가 누구예요? 몽크잖아요, 몽크. 자,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A가 가리키는 것은 몽크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어 놓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My dear students. 아유, 내 사랑하는 학생들아. I'm growing old. 나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어. I can no longer provide the needs of the temple as I once did.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no longer이죠.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할 수가 없냐면 provide the needs of the temple. 자, 이 템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이상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As I once did.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요. 그래서 I have not taught you. 나는 너희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뭐를? How to earn money.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잖니 얘들아? 라고 해. So, there is one way to keep our temple from closing. 자, 그러므로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Only one way. 자, 딱 한 가지 방식만이 있어요. 뭐를 하는 방식이 있냐면 keep our temple. 우리의 이 템플을 문 닫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라고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what is that way, master? 자, 그 방법이 뭡니까, 마스터님? 이라고 렌이 물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맨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푼다? 자, 여기에서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A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숙녀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로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맞나요? Teach a lesson 한다라고 했잖아. 자, 교훈이 바로 lesson이죠. 자, 숙녀가 제자들에게 a lesson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이 A 파트에 등장을 했으므로 1번은 맞는 선택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 다음에 올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B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Excellent exclaimed the master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master가 exclaimed 했습니다. 이것도 또 도치네요. 자, master. 그 승려겠죠. 승려가 exclaim 하면은 이렇게 빵 말하는 거예요. 자, 외쳤습니다.

X는 더 완벽해라고요. 자, 그러면 A의 맨 뒷부분에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끝났는데 완벽해! 라고 이어지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A는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B는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는 어떨까요? Good, the monk said. 좋아, 몽크가 말했습니다. Now go and remember. 이제 가, 기억해. You must not be seen. 보여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A에서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어? 그 방법이 뭔가요? 질문을 던졌잖아. 질문을 던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텐데, 갑자기 굿! 막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C도 오는 게 이상해요. 자, 그러면 D가 첫 번째 올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our nearby city.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도시가 is full of wealthy people. 어떠냐면은 가득 차 있어. 누구로? Wealthy people. 이 부자인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가 있어. 도시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 여기에 부자들이 많대. 그래서 go into the city. 그 도시로 간 다음에 follow them. 그 부자인 사람들을 따라가. 그리고 steal their purses. 뭐를 하래요? Steal. 훔치래요. 그들의 지갑을. When no one i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A의 끝부분에서, 그 방법이 뭐예요? 자,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부자 동네에 가서 아무도 안볼때 그들의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라고 이어지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아, 첫 번째 거 찾았다. 첫 번째 거는 여기다가 내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D가 첫 번째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를 좀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t way, 그렇게 하면, 훔치면, we can keep our temple alive.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우리의 템플을 계속해서 alive 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said the monk라고 합니다. 자, 또뭐 나왔어? 몽크가 말했다. 도치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but master, 그런데요, master, 하루가 said in disbelief. 자,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in disbelief 하면서 말했어요. 자, belief 하면 믿음이잖아. disbelief 하면 뭐겠어? 반대말이니까 불신이겠죠. 자, 불신 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you have taught us. 자,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that it is wrong. 자, 올바르지 않다라고요. 틀렸다고요. 뭐를 하는 게? to take anything that does not belong to us. 자, take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anything that does not belong to us. 자,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틀렸다, wrong 하다라고 선생님 지금껏 가르치셨잖아요. 진짜요? 진짜 훔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좀더 읽어보죠. Yes, indeed, I have. 그래, indeed, 나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 The monk replied. 자, 이 몽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it would be wrong. 자, 물론, wrong 한 거야. 틀린 거야. 뭐를 하는 게? to steal. 뭐를 하는 게? steal. 이 훔치는 게요. if it were not necessary. 자, 여긴 또 뭐가 나왔냐면, if it were. 이거 가정법이죠. 만약에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아, 물론 훔치면 안 되지. 근데 필요하잖아, 지금. 필요하잖아. 자, and remember. 자, 그리고 기억해. if anyone can see you. 자, 누군가가 너희들을 볼수 있다면, you must not steal. 당신은, 너네들은 절대로 훔쳐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이해했니? 라고 물었어요. 자, the two boys looked nervously at each other. 자, 하루랑 내니겠죠. 이두 보이즈는요. 자, looked 봤습니다. Nervously at each other. 서로서로를 어떻게 봤어요? 약간 긴장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자, wondering. 자,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궁금해하면서 뭐를? whether. 자,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잖아. He truly meant that, meant what he was saying. 자, 그가 진짜로 의미하는지를. 뭐를요? what he was saying.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진짜로 그가 의미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궁금해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서로를 긴장하면서 쳐다보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칭하는 거 물어보는 게 나왔네요. E.

여기에서 그가 진짜 의미하는 게 맞는지 해서 이 그는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 몽크를 뜻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M 이렇게 시험 볼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E가 가리키는 거 M입니다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Still they said 그래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Yes, master. 아, 알겠습니다, master.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D까지 찾았다? D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 되고, 또 우리는 뒤로 가서 45번 문제를 동시에 풀 겁니다. 자, 여기 맨 뒤에 나오겠죠, D니까. 자, 승려는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학생이 얘기했잖아. 남의 거 가져가는 거 잘못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 맞는 거죠. 5번 선택지 맞는 거고요. 자, 4번 볼게요. 승려는 제자들에게 부자들의 지갑을 훔치라고 했다. 이것도 옆에 부자 동네에 가서 지갑을 펄스를 훔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됐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D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이 C인지 B인지 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B 같은 경우는요, Excellent exclaimed the master. 탄성을 지르면서 완벽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That is just a lesson that I hope my student would learn 이라고 해요. 자, 그것이 바로 교훈이야. 내가 원했던, 우리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아직 교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B로 바로 이어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C의 내용을 볼게요. 자, good. 좋아. 몽크가 말했습니다. Now, 이제 가. 그리고 기억해. You must not be seen. 너 절대로 보여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D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기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은, You have to, 여기 보시면은, Do you understand? You must not steal. 언제? If anyone can see you.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B의 첫 부분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D 다음에는 C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 다음에 C가 오는 게 적절하다. 자, 그럼 C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하루랑 렌은요, got up quietly. 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quietly walked out of the temple. 자, 어떻게 했냐면은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temple building을요. 자, 이 빌딩의 밖으로 이제 조용히 걸어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the monk walked out with him. 자, 그들이 나가자 몽크도요, 승려도 walked out. 자, 그들과 함께 걸어 나갔고 and watched them go. 자,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이라고 해요. 자, watch 같은 거 이거 우리 기본적인 문법 한번 체크해 볼까요? watch 지각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목적 보어 자리에 이렇게 이 watch 때문에 원형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이거는 내신 포인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when he turned back inside, he realized that Haru was quietly following him. 자, 근데 그가 turned back inside, 돌아왔을 때 어디로? inside, 다시 템플 안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뭐를 알아차렸냐면 Haru가 was quietly following him, 조용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음을 알아챘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또 C 지칭 추론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C가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하루가 그를 쫓아오는 걸 알았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는요. 몽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C도 M 이렇게 쓰고 가겠습니다. 되니? 좋아요. 자, 그래서 Why did you not go with Ren? 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너왜 Ren이랑 같이 가지 않았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he asked the boy. 그가 물어봤습니다. 그 보이에게. 그 보이는 누구겠어? 하루를 가리키는 거겠죠. Do you not want to save our temple? 이라고 합니다. 너 원하지 않는 거니? Help save our temple. 자, 우리의 템플을 구하는 걸, 돕는 걸너 지금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몽크가 물어봤겠죠. 야야야,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I do, master. 나 돕고 싶어요. 라고 said Haru quietly. 하루가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But 그러나 you said that. 당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that we had to

steal without being seen.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훔쳐야 된다고요. 어떻게? Without being seen. 보여지지 않고 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 you 나왔다. 자,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 이 당신은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몽크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래서 D가 가리키는 것도 몽크구나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So I know that there is no place on earth where I would not be seen, for I would always see myself.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죠. 자, 나는요, 알아요. There is no place on earth. 자, 지구에 어떠한 장소도 없다는 것을요. 어떠한 장소냐면 where I would not be seen. 내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For. 자, 여기에서의 이 for은요. 왜냐 하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얘는 접속사 for이에요. 왜냐 하면 I would always see myself. 내가 언제나 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아, 내가 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루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는 맨 뒤로 가가지고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것도 맞는 선택지네요. 그럼 우리 1, 3, 4, 5 다 맞는 거 확인했네요. 아마 정답 2번인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읽지 않은 B로 넘어가 볼게요. 자, excellent. 아유, 완벽해. 라고 마스터가 탄성을 질렀어요. 자, that is just the lesson. 자, 바로 그게 교훈이야. That I hope my students would learn. 내가 우리 학생들이 배우기를 바랬던 바로 그 교훈이야. 라고 하는 거야. But you were the one to see it. 근데 당신이, 너가 바로 그것을 본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루야, 너가 깨달았구나. 라고 한 거죠. 자, run. 자, 달려가서 이제 tell Ren. Ren에게 말을 해요. 또 뭐라고? To return the temple. 자, 템플로 빨리 돌아오라고요. Before he gets us into trouble. 자, 그가 우리를 문제로 끌고 가기 전에 빨리 Ren한테 가서 훔치지 말고 오라고 빨리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he는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요? 얘는 가리키는 게 Ren이죠. 따라서 아, 지칭 추론 문제에서 정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Ren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Haru ran and brought Ren back. 자, 하루가요, 달려가서요, Ren을 brought back.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who had been waiting just outside the side of the temple.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Out of sight of the temple. 자, 이 템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trying to decide what to do. 뭐를 해야 될지를 막 결정하려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B, when they returned.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루랑 렌이 돌아왔을 때 the master told Ren. 마스터가 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 하루가 이야기한 그 말들을 렌에게도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and the two boys, 이 두 명의 소년들은 understood the lesson, 그 교훈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from that day on, 그때부터 the two students remembered, 이 두 명의 학생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No one can hide from their own conscience. 자, 누구도 그들의 conscience, 자, 그들의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볼게요. 자, 우리 요거는 풀었죠? D 다음에 C 다음에 B가 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고요. 44번 풀었죠? 44번의 정답은 B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요거 2번만 확인 안 했었는데 2번을 보시면 하루와 렌은 숙녀의 교훈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 하루가 스스로 깨달은 거고 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1회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풀었습니다. 어이구, 고생했어요. 짝짝짝짝짝. 자, 마지막 영작 퀵퀘즈 나갑니다. 자, 오늘 facilitate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는 게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되게 고생 많았고요. 이제 1회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2회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되겠죠? 2회 모의고사 미리 싹 다 시간 맞춰서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또 풀이 시작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2 장윤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3강 의견 이후 13, 14, 15 이렇게 3강이 남았는데 우리 3단원 부분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1단원과 2단원 전자기장은 조금 어려운 난도를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만 3단원에도 물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내신 문제에서는 평이하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로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개념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 문제풀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기파의 간섭과 도플러 효과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간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물리학 1에도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 준비하는 건 물리학 2잖아요. 그래서 물리학 1과 물리학 2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나 라는 것들을 함께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물 1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결파의 간섭입니다. 그 물결파의 간섭에서 보강 간섭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나 실험 상황을 주면서 어렵게 문제 푸는 그런 부분들 학습을 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소리의 간섭. 그래서 뭐 스피커를 A, 그 다음 B 두 개를 두고 그 사이에 관찰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는 크게 들리고 언제는 작게 들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의 간섭으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묻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결파나 또는 소리와 같은 파동이긴 파동인데 좀 더 물원에서는 물결파와 소리의 간섭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투에서는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전자기파의 간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바로 전자기파의 간섭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전자기파의 간섭 중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 빛이 있어. 선생님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 여러 개의 빛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방 안에 또 밖에 창문에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투에서는 저 빛의 간섭에 초점을 둡니다. 기본적인 간섭의 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결파의 간섭이나 소리의 간섭을 그대로 따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만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시험 문제 쓸 때 뭐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잘 서술만 해주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1에서 잠깐 살짝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물 2에서는 이렇게 회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식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보면 우리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의 간섭이나 또는 소리의 간섭과 비슷하게 보강 간섭이라는 것이 있고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전자기파의 간섭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입사광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그죠? 전자기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단일 슬릿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일 슬릿 앞에 이중 슬릿을 두게 되는데 슬릿이 굳이 두 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서술

단일형으로 아니면 단답형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슬릿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이 있는데 뭐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빛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개의 색깔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빨간색도 파란색도 전부 다 파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결과가 막 엉클어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일 슬릿을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야. 뭘 걸러내? 한 가지 색깔만 걸러내는 겁니다. 바로 단색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슬릿을 앞에 둡니다. 만약에 이 입사광이 레이저라고 합시다. 여러분, 레이저는요, 어차피 색깔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색깔이 하나인 레이저는 단일 슬릿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이중 슬릿에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 왜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이 저렇게 나란히 두 개가 필요한지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슬릿을 통해서 하나의 색깔로 걸러졌어요. 그렇게 걸러진 것을 이중 슬릿에 통과를 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틈이 아니면 홈이 이런 식으로 있는 요걸 우리가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난 것이 스크린상에서 이걸 보니까 좀더 명확하군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막 무늬가 쫙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빛이 입자라면 총알과 같은 입자라면 야구공 것 같은 입자라면 이렇게 틈이 있는 곳을 지나서 거기 있는 틈이 지난 곳만 환하게 이렇게 환하게 또 환하게 두 줄로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입자인 경우에. 아, 그런데 스크린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아, 이것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띄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을 왜 했니? 바로 빛의 본성이 파동임을 입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이미 이제 물질파까지 다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끝머리에 이렇게 성질의 성자를 써서 파동성 이렇게 붙이지만 다음과 같이 간섭이 나타나는 건 파동만의 특성이다. 아, 결국에는 이 빛의 간섭 실험은 빛이 파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구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실험 안에 여러 개의 물리적인 원리와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슬릿을 지났네? 슬릿을 지났는데 그 슬릿을 지난 파가 새로운 전파원이 돼서 구면파를 만들고 또그 구면파의 각 모든 점들이 하나의 전파원에서 또 다른 구면파를 만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파되는 바로 하위원스 원리가 여기에 적용됐다라는 거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간섭이 생겼네. 그리고 지금처럼 틈을 지난 다음에 장애물 뒤쪽으로 쫙 퍼지는 이런 그림의 모양은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 회절은 좀 뒤에 자세하게 공식과 내용들을 설명할 테니까 아, 요런 부분들로 가는 거 장애물 뒤쪽까지 파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 뭔가 쭉 퍼지는 이런 현상들을 회절이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이 이 실험 안에 들어 있는 물리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객관식으로 아주 잘 나오는 또는 한 줄의 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봐두시고 그런 내용들을 천천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사람들이, 전기가 있기 전부터도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요. 하루 종일 우리를 밝혀주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빛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이제 현대에 와서 이 빛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특징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빛의 파동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서 간섭에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보강 간섭은 자, 하나의 슬릿에서부터 온 파가 있고요. 또 하나의 슬릿에서 온 파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중 슬릿으로부터 온 파가 요 핏점에 딱 만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꾸불꾸불꾸불 오다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피에 도달했습니다. 아래쪽 S2에서 통과한 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피에 도달하는 거볼수 있죠. 아, 요런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위상이 같구나. 그렇게 위상이 같을 때 피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생기고요. 그때는 무늬가 무슨 무늬? 밝은 무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이번에는 S1에서 온 파가 꾸불꾸불 왔습니다. S2에서 온 파가 꾸불꾸불 오다가 여기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는 파와 이렇게 오는 파가 만났죠. 아, 이건 위상이 반대야.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두 파가 만난 곳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때는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보강 간섭은 밝은 무늬, 그 세트가 딱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 상쇄 간섭은 굉장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왜? 자, 여러분, 아래쪽에 좀더 여백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물 원에서 배웠던 물결파의 경우는요, 보강 간섭이 있고 상쇄 간섭이 있는데, 이때 보강 간섭 어떤 무늬였죠? 그래요. 밝은 무늬. 또 어두운 무늬도 보강 간섭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물결파에서 어두운 무늬가 보강 간섭에 해당되었다라고 이미 공부를 해와서 여기는 어두운 무늬가 상쇄 간섭이라는 이 빛의 간섭 같은 그런 경우랑 물결파는 완전히 좀 대응되죠.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잘 구별해 줘야 한다. 따라서 물원에서 배웠던 이 물결파의 간섭은 머릿속에서 싹 잊는 것이 물투의 전자기파의 간섭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물결파에서는 상쇄 간섭이 뭐였어요? 그치, 마디선이었잖아요. 진폭이 0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디선과 빛의 간섭의 상쇄 간섭의 어두운 무늬는 서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간섭이 왜 생겨요? 간섭이 왜 생깁니까? 그치, 이렇게 두 군데서 오는 파가 만났을 때 어떤 위상이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요한 간섭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경로차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쉬워요. 경로차. 자, 위에 있는 S1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점까지 한번 쭉 그어 볼게요. 선을 쭉 직선을 걷습니다. 그다음 S2에서 직선을 걷습니다. 쭉 걷습니다. 길이가 다르네? 맞죠? 길이가 다르고 길이가 위에 게 당연히 더 크고요. 그리고 얼만큼 크냐? 요만큼 크네. 바로 이 요만큼을 우리는 경로차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아, 한 파장 위에서 온 파가 더 길구나. 그러면 경로차는 한 파장 차이만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1부터 쭉 있는 직선, S2에서 쭉 있는 직선 그으면 당연히 위에서부터 그었던 S1부터 Q점까지 그었던 선이 좀더 길죠, 그죠? 이렇게 좀더 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 요게 반파장만큼 길구나. 반파장만큼 길고 요만큼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구나. 바로 요게 경로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간섭은요, 간섭은 경로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잘 새겨서 들어주시고 그 부분들을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경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이중 슬릿 간섭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두 가지 방법을 내가 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때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1번과 2번식을 배운 다음에, 아, 난 요걸 써야지, 난 요걸 써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그 밑에 여러분 학습지에 여백 충분하죠, 그죠? 먼저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쭉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이 다 끝나고 식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일시정지 탁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백지에다가 천천히 한줄한줄 한번 채워보세요. 채우다가 막혔다. 그럼 다시 보시고 또 막혔다. 그럼 다시 보시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중 슬릿 간섭식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중 슬릿이 있어요. 앞에 단일 슬릿이 없네. 왜? 아, 이건 지금 단색광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중 슬릿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놨습니다. 확대해 놓고 이쪽에 S1, 이쪽에 S2 해서 슬릿 두 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쪽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에 이제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막 무늬가 생겼는데, 아,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피점이야라는 겁니다. 그 피점은 센터, 이중 슬릿의 중앙으로부터 쭉 스크린까지 수직하게 그은 선이 바로 센터인데, 그 센터부터 X만큼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요 X라는 기호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 왜 간섭 무늬가 생겼을까요? 여기에?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다 생겼겠지.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여기 피점에 있어. 피점에. 피점에 왜 간섭 무늬가 생겼다? 아, S1으로부터 온 그런 빛의 길이와 여기는 S2부터 P까지 그은 선분의 길이가 달라. 우린 그걸 뭐라 했다? 경로차. 따라서 경로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섭 무늬가 생긴 거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로차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그은 선과 또 S2에서부터 그은 선의 길이의 차이잖아요. 그죠? 길이의 차인데, 여기서부터 쭉 오는 거랑 여기서 쭉 오는 걸 보면, 지금 그림에 잘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보면, 어디? 바로 요만큼. 요게 바로 경로차란 말입니다. 아래쪽 S2에서부터 오는 빛의 경로가 요만큼이 더 기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델타라고 써요. 아, 경로차는 이제부터 델타라고 쓸 거구나라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각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요각이 세타예요, 그죠? 요각이 세타고 지금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게 빗변이야. 빗변 길이가 D란 말이야. 아, 슬릿 사이의 간격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경로차 델타는 D의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저렇게 경로차를 D의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습니다. 경로차 식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두 번째.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처럼 사실은 이 실험 장치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여기 있는 거 되게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림 이렇게 세타가 이만큼 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세타라고 크게 각을 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이게 엄청나게 작거든요. 따라서 무늬도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다. 요만큼 아주 굉장히 작은 한 10cm 미만 정도 되는 곳에 저렇게 무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 그림은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라고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것뿐, 실제로는 이 세타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럼 여러분,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세타가 매우 작으므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은 세타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타가 크다면 뭐 다르겠지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자 요렇게 아유 이것도 너무 크네. 어쨌든 이거보다 더 작다 합시다. 요게 세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죠? 요게 X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L입니다. 밑변이 L인 거지? 물론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라면 위에 여기 있는 요 빗변 L'은 무조건 L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타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밑변의 길이나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도 세타가 매우 작으면 L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사인 세타가 L분의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길 L분의 앞에 있는 거 D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경로차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물리량으로 정리했네. 하나는 D예요. D는 이중 슬릿의 간격. 하나는 X입니다. X는 스크린의 센터로부터, 무늬의 센터로부터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X라 하고, 여기 L이 보이죠? L은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경로차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요 단계까지 여러분이 저 부분을 얻어낼 수 있게끔 자꾸자꾸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차가 델타, 그죠? 경로차가 L분의 DX인데 이들에 의해서 무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뭐? 보강간섭. 보강간섭은 무조건 밝은 무늬를 만드는 곳입니다. 물결파의 간섭은 밝고 어두운 무늬까지 보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디선이 상쇄지만 빛의 간섭은 무조건 보강은 밝은 무늬. 그리고 그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다음과 같이 센터에 있을 때 0. 그 다음 첫 번째 밝은 무늬일 때 람다. 두 번째 밝은 무늬일 때 2람다. 세 번째 밝은 무늬일 때 3람다.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더라. 그 다음 상쇄 간섭은 밝은 무늬 사이사이에 있는 어두운 무늬가 상쇄 간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경로차가 첫 번째 상쇄 간섭 2분의 람다 날 곳.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3람다. 세 번째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런 식으로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보강과 상쇄 간섭의 이 간섭식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나 아니면 소리의 간섭과 똑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배울 때 좀 도움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하지만 정말 조심할 건 보강간섭은 빛에서는 밝은 무늬, 상쇄는 어두운 무늬.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쭉 똑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서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거 일반식 있고요. 아래 있는 것도 일반식 있지만 그건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참고만 하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써먹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중 슬릿 간섭식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보면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요겁니다. 보강이든 상쇄든 여러분 이웃한 거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웃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그지? 람다만큼 났죠. 그 이웃한 거 여기 차이 얼마? 그지? 람다. 요거 차이 얼마? 람다. 차이가 다 람다씩 나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아래쪽도 차이가 얼마납니까? 그래요. 이것도 람다가 납니다. 또 여기도요 람다가 납니다. 바로 이웃한 그 경로차에서
이렇게 이웃

한 것들이 전부 다 람다식의 차이가 난다면 바로 이웃한 그런 무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런 간섭식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간섭식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지우고 요거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첫 번째 간섭식이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간섭식입니다. 두 번째 간섭식은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간섭식과 다르게 바로 옆에 있는 무늬랑만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무늬. 내가 밝은 무늬면 이쪽으로 밝은 무늬, 이쪽으로 밝은 무늬. 그죠? 그다음 내가 어두운 무늬면 이쪽으로 어두운 무늬, 이쪽으로 어두운 무늬. 그래서 이웃한 무늬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지금 요걸 델타 X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볼록 꾸불꾸불 해놨는데 이 꾸불꾸불의 의미는 뭐냐면 이음술이 있어요. 쭉 오면 여기 센터가 있죠. 요게 지금 밝은 무늬입니다. 여기에 밝은 무늬. 근데 그 밝은 무늬를 에너지, 빛의 세기로 나타내서 밝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요거 뭐야? 그치. 어둡다. 밝다, 어둡다. 밝은, 어두운, 밝은, 어두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밝은 무늬죠? 여기도 밝은 무늬죠. 그 밝은 무늬와 이웃한 밝은 무늬의 그 간격, 거리를 델타 X라고 쓰면 바로 우리는 여기서 쬐어준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그 람다가 L분의 D 델타 X라는 또 하나의 간섭식을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조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웃한 요 간격 사이는 다 차이가 람다씩 나기 때문에 그래? 그 우리 쬐어준 빛의 파장을 주인공으로 두고 한번 식을 써볼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건 여러분, 여기가 람다가 되면 나머지 D나 L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델타 X가 돼서 이웃한,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초점을 어두운 무늬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웃한 어두운 무늬, 바로 요 간격이 델타 X가 되긴 하겠지만, 간섭 무늬는 요 간격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썼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개념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아까인 1번, 간섭식 1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X의 의미야. X는 이웃한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센터로부터 나한테 관심 있는 어떤 무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X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X를 쓰는 순간 이 무늬가 만약에 센터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다. 그럼 여기는 경로차에 누굴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치.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3람다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요 방법을 쓰는 경우와 이 방법을 쓰는 경우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둘다 이중슬립 간섭 실험의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넣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그냥 암기해서 백지에다가 쭉쭉 써 나가듯이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일정지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4번 식까지 과연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잘 정리 마치고 저랑은 또그 다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를 다 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회절입니다. 회절은 지금처럼 파가 쭉 직선파가 왔는데 여기에 틈이 있어요. 우린 그 틈을 슬릿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런 건 장애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데 쭉 만약에 이제 쭉 왔으면 장애물이 다른 팔을 다 막았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애물 뒤쪽까지 파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해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지금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파장이 똑같은 팔을 보내고 여기는 폭이 좁은 곳, 여기는 폭을 넓게 했을 때의 회절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절하면 쫙 많이 퍼질수록 장애물 뒤쪽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어느 게 더 잘 퍼졌습니까? 왼쪽이죠? 아, 따라서 슬릿의 폭은 좁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나는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슬릿의 폭은 똑같이 만들었어. 파장을 다르게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요게 파장이죠? 요게 파장입니다. 파장 얘가 더 기네? 파장 짧네? 그런데 파장이 긴데 쫙 퍼진 걸 보면, 물론 이쪽도 많이 퍼지긴 했지만, 이것보다 여기가 더 많이 퍼진 걸볼수 있죠? 결국에는 똑같은 슬릿의 폭이라면 파장은 뭐할 때, 그치. 파장은 길면 더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릿이 있을 때, 어떤 팔을 보냈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슬릿의 폭이 좁을 때. 두 번째, 파장이 길 때. 그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이쪽에는 어떤 친구가 혼자 있고요. 여기는 두 명의 친구가 막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들리죠, 그죠? 그 소리는 들려. 근데 안 보여. 벽 때문에. 그죠? 소리도 어차피 파동이고 빛도 파동인데 왜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을까? 당연히 파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리는요, 파장이 빛보다 훨씬 월등히 길죠. 빛은 소리에 비하면 파장이 엄청나게 짧아요. 파장은 길수록 회절이 잘 되니까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릿의 틈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뒤쪽이라든가 전파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는 벽이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리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의 뒤쪽까지 잘 전달되는 회절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는 거고,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회절을 잘 못해요. 소리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렇게 회절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절.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 물투에서는 회절 공식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중 슬립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틈 보세요. 단일 슬립이죠. 빛이 가요. 빛이 가고 그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갔을 때이 오른쪽의 스크린에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우리는 관심을 여기에 둘 거예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구나. 그걸 우리 X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단일 슬릿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이언스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이곳,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모두가 다 전파온. 맞죠? 그리고 그 전파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하는 이곳에 가서 뭔가 간섭을 만들 텐데, 그렇게 무늬를 만들 텐데, 너무 많이 쪼개다 보면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딱두 칸으로만 한번 쪼개 봅시다. 요 폭을 여기선 A라고 써놨네요? 자, 갑니다. 가면 요거랑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한 빛과 가운데 출발한 빛은 경로차가 있고요. 그 경로차는 바로 요게 되겠네. 요게.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요 폭이 a니까 그거의 절반. 아, 그럼 2분의 a겠구나. 그 2분의 a의 사인 세타가 바로 요게 경로차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러분, 경로차가 이거야. 그럼 경로차 델타는

L분의 A, X, 뭐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경로차가 이거래? 그럼 2분의 A, 사인, 세타는 딱 쓰고요. 경로차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L, 단위 슬립과 스크린까지의 거리 L. 그리고 아까는 D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단일 슬릿의 폭이니까 전체 A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문입니다.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문이면 뭐죠? 여기가 X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A의 사인 세타, 2분의 A의 사인 세타는 L분의 AX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어두운 문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다. 2분의 람다. 그죠? 그러면 요거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요 부분, A 사인 세타는 람다만 남네. 사인 세타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세타를 매우 작게 하면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가 L이 될 테고 L분의 X가 되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L분의 X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결론적으로 써놓은 게 여기 있는 것이죠. 주인공을 람다로 만들면 람다는 L분의 A, X가 되어서 이중 슬릿 간섭 시험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그 부분들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둘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회절식이고요. 단일 슬릿 회절식. 그 다음에 이중 슬릿 간섭식은 조금 차이가 나죠.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여기를 람다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를 델타 X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람다랑 L은 똑같 내용이죠? 여기 있는 건 이중 슬릿의 간격 D. 여기 있는 건 단일 슬릿의 폭 A. 여기 있는 건 이웃한 무늬의 간격 델타 X. 여기 있는 건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 X라고 써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잘 구별하고 문제 속에 잘 적용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상당히 많이 어렵죠. 이제 한번 들어서는 사실은 이걸 100%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두 번, 세번 이렇게 반복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중 슬릿 간섭 실험식과 단일 슬릿에 대한 그런 회절식을 여러분 잘 비교만 해줄 수 있으면 또 문자와 용어 정리만 해줄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구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섭과 회절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여기 이제 오리를 그려놨는데 우리 EBS 교재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밑에 발 밑에 막 이렇게 물 밑에서 막 발로 막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오리가 물장구를 치면서 만든 파동이 쭉쭉쭉 퍼져나갈 텐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가는 방향 쪽으로는 파장이 짧고요. 멀어지는 쪽으로는 파장이 긴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볼까요? 소방차네요.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웽 하고 갑니다. 소리를 막 내요. 막 내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은 파장이 짧고요. 이쪽은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구에서 볼때 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별이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 지구에서 수신하는 그 빛의 그런 신호가 파장이 서로 다름을 알수 있다. 멀어질 땐 길게, 가까워질 땐 짧게. 그래서 우리는 딱 친숙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세팅해 놓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저 모양을 외워버리는 거야. 아, 오리가 막 물장구를 치면서 가면 가는 쪽으로는 파장이 짧고 이렇게 멀어지는 쪽은 파장이 길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물투에 나오는

오프료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있는 음원으로 보통 다뤄요. 뭐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아니면 음파 발생기라고 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람이 듣든 아니면 검출부, 수신부 해서 듣는 그런 관찰자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파장의 변화, 진동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 시계예요. 지금 여기에 구급차군요. 구급차가 막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음원이 움직이는 거죠. 자, 듣는 사람. 관찰자 A는 이쪽에 있고요. 관찰자 B는 여기 있습니다. 관찰자 A한테는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FA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이 구급차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더큰 소리의 진동수를 듣게 됩니다. 그다음 이쪽은요. 여기는 멀어지잖아요. 그죠? 멀어지게 되고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를 FP라고 하면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 구급차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리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음원이 내는 소리니까 음속이죠. 음속. 음속을 V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음속을 대문자 V로 쓸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스몰 V로 쓸게요. 그다음 음속 V라고 쓰고 A 입장에서는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속력으로? 음원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VS로. 여기서 S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스. 그래서 소스가 움직인다. 소스 VS라고 쓰고 이렇게 다가올 때 분모에서 빼주게 됩니다. 원래 내는 소리의 진동수를 F0로 한다면 A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위아래 VV 있지만 분모에서 VS를 뺐으니 여기가 더 작죠. 그러면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FA는 F0보다 큰 진동수가 큰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FB는 반대예요. 음속 있고요. 여기서 볼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음원의 속력, VS를 분모에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진동수 F0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이건 1보다 작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원래 소리의 진동수보다 작은 그런 소리의 진동수다. 그럼 진동수 하면 보통 뭡니까? 그죠? 음높이. 도레미파 이렇게 음높이가 있어서 원래 내는 소리의 높이가 뭐 예를 들면 솔이라 한다면 이쪽에 있는 A는 라로 듣는 거고 여기 있는 B는 파 이렇게 듣는 거고 그렇게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음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음원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짐에 따라 그렇게 듣게 되는 소리의 진동수도 그만큼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어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뺄 건지, 더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플러 효과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써요. 바로 이거 스피드건이에요. 자동차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뿅! 쏴가지고 속도 측정 장치잖아요. 그게 스피드건에도 쓰고, 또, 요거, 구름이 쫙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오고 있으면 그 구름이 오고 있을 때그 오는 구름에다가 뿅 하고 팔을 보내고 튕겨 나온 반사팔을 볼때 온다면 그 보낼 때의 진동수와 받을 때의 진동수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아, 저 구름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다음 언제쯤 올 거야라는 걸 가지고 기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대로 아, 몇 시쯤

우리 지역에 비가 올 거예요라는 걸 예보할 때도 저렇게 도플러 레이더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이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간섭과 도플러과 관련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세 문제를 뽑아왔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문제는 155쪽에 있는 3점 테스트 3번 문제인데, 그냥 전형적이죠?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 근데 그 스크린에 보니까 P점이 있고 Q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뭐 P점이 뭐첫 번째 어두운 문이다, Q점은 세 번째 밝은 문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우리한테 이런 A랑 B라는 파의 파장을 구하게 하는 부분들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섭식을 쓰면 되죠.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델타는 L분의 D, X라는 걸 이용해서 뭐 어떤 걸 쓰는지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한 번은 요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잘안 풀리면 안 풀리겠죠. 처음에 연습하는데 처음부터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면 위에 있는 코드 입력하셔가지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전형적인 간섭 실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실험을 세 번을 했대요. 근데 첫 번째 건다 줬어. 따라서 이게 기준이야. 저걸로 뭔가 기준을 딱 잡고, 여기는 요게 비었죠. 여기는 이게 비었죠. 그것들을 요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보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준 실험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실험이 있다면, 맨 먼저 다준 실험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뭔가 기준을 잡아 나가려고 애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도플러과 문제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원이 있고요. 음원, 소리 내는 거죠. 여기도 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음파 측정기예요. 그 얘기는 음원이 막 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도 소리를 내고 있는 두 개의 음원이 있다는 얘기고, 가운데 우리 관찰자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를 위치 0을 기준 잡았네? 바로 그게 여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8L이니까 18L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B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런 대로 보세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점 8L까지 간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치. 8L이니까 음파 측정기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0 있는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 소리의 진동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기울기가 달라요. 이때 오는 속력과 이때 가는 속력이 다릅니다. 그 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동수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B의 경우는 처음에 18L 위치에 있다가 점점 점점 15L 위치로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음파 측정기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3T0에서 다시 멀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때도 뭐 예를 들어서 V3, V4라고 하면 기울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플러 효과식. F는 음속 VV-VS F0 이 식을 쓰든지, 아니면 F는 V 플러스 VS V의 F0 이 식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올 때, 갈 때,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죠.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풀이가 필요하니까. 그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이런 풀이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음들도 잘 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잘 해보시고, 잘안 풀어지는 경우에는 선생님 해설강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도 배웠어요. 복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갈등의 순간들이 정말 많이 오지 않나요?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렸을 때 일어날까 말까?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야지. 하면서 시간이 막 흘러가죠. 3초 법칙이라고 해요. 이런 갈등의 순간이 있었을 때 그냥 하나, 둘, 셋, 세고 원래 하려 했던 거를 그냥 해버리면 된다래. 그냥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냥 뭐 고민하지 말자라는 거지. 5분 더 잘까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일어나서 움직여버리면 된다. 아, 오늘 공부를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머리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나, 둘, 셋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 예. 네. 그러지 않으면 늘 계속 마음속으로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자꾸 이러면 집중도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좀 굳건하게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기왕 하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 EBS 이 올림퍼스 유형편을 통해서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겠다는 데는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까? 아니 그냥 놀러 온 친구들도 있을까? 그냥 들어볼까? 차라리 예능을 보세요. 그게 훨씬 재밌지 않나? 런닝맨 이런 거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강의가 우리가 교과 강의라는 이 강의 자체가 그런 어떻게 눈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잖아. 인강을 보는 건 학이야. 근데 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근데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습을 해야 돼. 이게 익힐습 아닙니까? 내가 배운 거를 계속 내게 될 수 있도록 익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써보기도 하고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 덮고 설명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연습으로 완전히 내게 되도록 만드는 그 습의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지 학은 공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인강 그냥 하루에 20편씩 들어버리지 뭐 1.5배속으로 해가지고 20편씩 들으면 나 공부 잘하게 될 거 아니야. 뭔가 아는 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딱히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닌 거야. 요즘은 우리가 학생들이 학은 되게 많아. 뭐 인강뿐만이 아니고 뭐 그 온라인에 뭐를 통해서라도 전부 검색해서 아니면 영상을 보고 듣는 건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확한 내 지식은 아닌 거지. 내가 핸드폰을 고치고 싶어. 고장났어. 액정이 깨졌어. 액정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부품을 사왔어. 그러면 검색해봐요. 그러면 수리하는 법 정말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하면서 수리를 했어. 아, 난 이제 핸드폰 수리 기사야. 영상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 없이, 영상 없이 시험을 봐야 되거든. 그거 한번 그렇게 영상 따라한 거 가지고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해봐. 부담감이 커질걸요? 더 많이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 장면이 뭐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 그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 마음에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욕심을 한번 내보자라는 생각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21번부터 또 시작해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 fx가 예. 그러니까 fx 자체가 그때 양의 실수 x에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대 그때 a 더하기 f4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러면 f4라는 거를 보면 얘는 그러니까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너가 0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fx가.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때 fx 이렇게 돼버린다. f4라는 함수값은 4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과 같은 거다. 그런데 그때 fx가 뭐냐 이거지. 4로 가까이 갈때 너가 0이 아니야? 너로 나눠버린 함수.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게 돼버린다. 네. 그러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 나왔네. 마이너스 4. a 값 마이너스 4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럼 0분의 0꼴? 근호가 있으니까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해줄 거야.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 너도 인수분해가 되네. x-4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끝났죠? 약분. 4로 갈 거니까 5 곱하기. 루트 4, 2.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얼마? 20. F4라는 값이 20. A라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그걸 더해주니까 16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FX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F4라는 함수 값은 아, 4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이야.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식으로 구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해지는 거다. 극한값 계산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유형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함수 fx, gx. 당함수야. 당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연속에다 연속을 더했어? 너도 연속이야. 그럼 연속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이거에 대한 함수값과 같다. F1 더하기 G1이 2다란 뜻이고. 연속 함수에 2 곱해도 연속이야. 너 연속이야. 연속에서 연속을 빼더라도 연속이야. 그럼 연속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 두 배의 F1 마이너스 G1이 7이다. 그래서 F1과 G1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두개 더하면 3배의 F1이 9가 됩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 3. 이런 값 알아낼 수 있고. 여기다 3을 넣어줄 거니까 6에서 G1을 뺀게 7이야. 그러면 G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에다 실수배도 연속, 더하거나 빼도 연속. 그 연속이면 뭐 어쩔 건데, 연속이니까 연속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23번 문제 보면, 아니, 얘 당함수 연속, x 연속, 연속에서 연속을 빼더라도 너 연속. 그럼 2로 가까이 갈 거니까 F2 마이너스 2가 3이다. 여기에서 F2의 값은 얼마? 5라는 값이 나와버리는 거고. 너 연속, 너도 연속, 더해도 연속. 그럼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으니까 G2에다가 2 넣어줘. 2, 2, 4에서 1 빼니까 3. 해준 게1 나와. 따라서 G2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다. 두 개를 더해주니까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 함수 연속, 너도 연속. 두 배에도 연속, 더해도 연속. 세 배에도 연속, 두 배에도 연속, 빼도 연속. 그런데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 정리하면 두 배의 F1 더하기 G, 아, 마이너스 1이죠. F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

근데 너가 너야 거기다 더하면 4배의 G 마이너스 1이 2니까 G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 되겠네. 얘가 2분의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한테 4배를 해. 4배 하면 6 마이너스 여기다가 6배를 해. 3.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이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유형이 이제, 이게 핵심인 거야. 이 문제.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 자, 먼저 fx를 보면, 이 f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그리고 기울기가 1인 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면 1이야. 1일 때 1. 값을 갖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2니까 얘가 0일 때 3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예. 이게 fx야. fx를 보면, x equal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런데 거기에 연속이 남수를 곱해서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제가 원칙부터 설명드립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연속이야. 연속에다 연속 곱하면 연속.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연속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연속. 연속에다 연속 곱하면 연속.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며 얘가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곱한 함수에 대해서 좌극한을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도 식으로 적는 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좌극한. 그러면 fx 요 함수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fx gx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함수죠. 마이너스 1로 가면 1 곱하나 마나.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이게 함수값이기도 하고요. 함수값. 그게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봐. 이게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3x가 x래. 마이너스 3x가 x면 4x가 0이니까 x는 0. 너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3에다가 0 곱해야지 0. 얘 0. 그럼 0은 0. 같죠. 따라서 A 값이 얼마? 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A 값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봐. 이렇게 연속. 그러면 이 값에다 이 값, 좌극한 값. 우극한 이 값에다 이 값, 곱해봤자? 네. 그리고 함수 값? 그게 같아야지 연속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일 때는 말씀드렸잖아. 어디를 지나면 된다? 여기를 지나면 된다. 0인 지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줬을 때 0이라는 점을 지나버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이다. 따라서 a 값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지. 1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G3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 값 1이었죠? 3 넣어주면 얼마? 값은 4가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게 이거잖아요. 얘가 x equal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너는 연속이야. 근데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아,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 되면 되는 거다.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0 되면 되는 거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해설지풀인 거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어줬어, 1. 불연속이네.
그런데 연속을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0이야. 따라서 A는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1, 그러면 너는 얼마? 4. 그러니까 풀이는 딱 요거예요. 풀이는 이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실제 풀수 있는 해설지의 풀이가 아니고 나의 언어로 그냥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물론 이 문제가 서술형이었다면 아까처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편법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그냥 쭉쭉쭉 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누가 풀줄 모르나? 그런데 아, 요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응. 내신이니까. 수능은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수능용이지. 아까 보여드렸던 해설지 풀이는 내신용이죠. 그래서 이걸 잘 믹스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 예.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야, 1보다 커나 할 때는 2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면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1이면 이런 함수지. 쭉 가. 그리고 1보다 커 나왔을 때는 2로 쭉 가. 여기가 2야. 그러니까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너를 곱해서 연속을 곱하겠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1에서 어디를 지나고 있으면 되는 거야? 0을 지나고 있으면 된다. 그럼 좌극한 곱한함수 봐봐요. fx, gx에 대해서 1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0은 우극한, 2 곱하기 0은 0. 함수값 2 곱하기 0도 0. 다 같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1 넣어줬을 때0 나오려니까 a 값이 얼마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면 되는 거다. 예. F1 이게 얼마야? 2잖아. G2 2 넣어줘봐. 4에서 2 빼니까 2. 그래서 곱하면 얼마?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수능용. 그럼 정상적인 만약에 우리가 내신에서 서술형의 개념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limit x가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에서의 fx, gx 이걸 따져 주시고요. limit x가 1 플러스 1때 fx, gx를 따져 주실 거고요. f1, g1의 값을 구해 보실 거고요. 두개 갖고 너가 같으면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적어주고 따라서 그럼 끝나지. 예. 이 개념을 이거에 대한 식을 구사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26번. 자, 27번 가보겠습니다. 27번.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너. x가 a일 때는 너. 이렇게 됐고, gx는 연속함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이 함수가 우리가 보면 얘가 x축, y축, 마이너스 1, 0,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인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또 여기 있는 거지. 애시당초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A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만약에 A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작을 때는 너를 따라가다가 너를 따라가다가 이거죠. 이렇게 따라가다가 클 때는 크거나 작을 때는 너를 따라가.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기 A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분명해. 얘는 X equal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런데 불연속인데 이 함수를 곱해서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a를 넣어줬을 때 0이 된다며. 그러면 이 a 플러스 a, 3a가 얼마?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0이었던 거야. a 값이 0이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지. 예. 납득되시나요? 예. 제가 A를 넣어줬어. A가 여기가 아니고 A 값이 여기 있었던 거지. A 값이 여기가 A였던 거야. 이렇게 됐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더 와야죠. 와서. 그 0에서 불연속인 건 당연하잖아. 0에서.

2x라는 칙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래도 0을. 0,0을. 예.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A가 0이다라는 거야. 0. 그러면 F5는 요거네요? 마이너스 1. G4는 2, 4, 8. 그래서 더해버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답을 내는 과정은 그냥 원칙대로 그냥 팍 가버릴 수 있겠지만, 그냥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뭔가 완성돼 있는 거잖아. 완벽하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보면, 예,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올려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고, 1일 때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근데 얘는 좀 다르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a라는 거는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이 a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지.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 얘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버리면 연속이겠지만,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연속일 수도 있고, x equal 1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연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지. 예. 자, 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완벽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0과 2를 지나.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요런 함수가 될 건데 그중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너만 해당 사항이 있어. 너만.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라인이 맞아야죠?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야. x equal 1에서 연속일 수도 있지만, 불연속일 수도 있다란 얘기야. 아니, 연속이면 연속이고, 불연속이면 불연속이지. 그럼 다 해? 이게 연속일 때, 얘가 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일 때, 네 개를 다 해볼 거야? 네 개를 다 해가지고, 예, 이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을 다 한번 찾아? 뭐, 찾으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매칭시켜 보느니 차라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원리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는 게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 나누는 것보다. 원리 원칙대로. 복잡해졌잖아. 뭔가 생각해야 될게 많은 것 같아. 딱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 앞에 문제도 그러면, 앞에 문제 직관적으로 딱 보이잖아. 불연속일 때 연속이라면서 곱한 거야. 근데 얘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해서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할 거냐? 아니야. 원칙으로 가보자, 이거야. 그러면 결국, 1보다 작을 때 연속. 1보다 작을 때 연속? 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하면 연속. 1보다 클때 연속? 1보다 클때 연속? 그러면 연속에다 연속 곱하면 연속. 어디에서만 연속이면? x equal 1에서만 연속이면 이 함수가 이거에서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fx, gx. 1보다 작을 때의 fx가 뭐예요? x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의 fx.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결국, 함수 값도 너랑 같은 상황이죠. 여기다 1 넣어줄 거니까. 이값 계산해주면 2.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게 너랑 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 극한 값이 너랑 같으면 끝나잖아. 그러면 얘1 넣어주면 여기가 1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까요? A 플러스 1에다가 B 마이너스 2, 한 개, 마이너스 2. 아니, 뭐, 바꿔 상관없고, B 마이너스 2.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 근데 A, B는 정수. A, B는 정수를 했으니까, 아, 결국 1, 2의 부호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가 마이너스 1이라면 넌 2였고, 너가 1이라면 마이너스 2고, 너가 마이너스 2라면 1이고, 너가 2였다면 마이너스 1. 딱요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다. 요네 가지밖에 안 나온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AB 순서쌍을 보면 AB 순서쌍 네 가지를 한번 다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가지를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2, 1이면 0,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2면 1. B는 B-2가 이거면 B는 얼마? 4. 너는 0. 너는 3. 마이너스 1이면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AB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순서쌍 개수는 딱 4개가 나온 겁니다. 4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4. 4라고 한번 해볼까?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해봐.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해봐. A 값이 마이너스 2면, 예, 1 넣어줬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이렇게 되는 직선이야. 아, 불연속이네. 불연속. 그 다음, B 값이 4야. 너가 4여봐. 그러면 여기다 1 넣어주면 2야. 얘가 2가 된 거야. 아, 역시 불연속이야. 불연속. 불연속, 불연속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었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좌극한, 마이너스 1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가 2 곱하니까 우극한 끼리 마이너스 2. 연속되잖아. 아, 요 케이스가 불불이었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케이스가 이네 가지가 나왔던 게 저런 케이스 아니었겠냐라는 얘기죠. 뭐또 다른 거 해봐. 0, 0 해봐. A가 0이야. A가 0이면 X니까 여기가 1이었겠네. 1. A가 0. B도 0. 그럼 불연속. 근데 B가 0이면 마이너스 2X야. B가 0이면 마이너스 2X잖아요. 마이너스 2X, 1이면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함수네.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럼 좌극한 1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 2, 마이너스 2. 불연속, 불연속 케이스네. 이것도. 이것도 불불이었네. 불불. 그러니까 다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네. 연속, 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 이게 아니고, 불에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연속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런 것도 맞춰보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어봐.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였네.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 예, 불연속. 얘가 3이면. 얘가 3이면 1 넣어주면 1이네. 1. 마이너스 2x 여기가 1.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좌극한 1에다 이거 마이너스 2. 역시 마이너스 2. 불불이네 얘도. 불불. 하나 남았으니까 더 가보겠습니다. 요번엔 1, 1이야. 1, 1. A 값, B 값이 1. 너도 1.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1 넣어주니까 얼마 나와? x에다 1 넣어주면 2. 아, 여기네. 연속, 연속. 마이너스 1,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있네. 연속. 아, 요게 연속, 연속이네. 연속, 연속. 연속, 연속. 제가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0, 0,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4. 네, 딱요 케이스였네. 그러니까 나왔던 게 지금 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

에서 고파 함수가 지금 연속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복잡해. 그럼 이거를 다, 아까도 마찬가지잖아. 연속, 연속일 때 답은 하나 나왔겠지. 연속, 불연속 안 나와? 불연속, 연속 안 나와? 불연속, 불연속일 때 나왔던 거지. 예.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해보느니 차라리 정말 말 그대로 원칙. 원칙에서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 얘기하잖아. 근데 정수를 했으니까, 아니, 정수에다 1 더해야 정수고, 정수에서 2 빼도 정수고, 정수에다 정수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부정방정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는 게더 바람직할 것이다. 정의대로. 하지만, 아, 지금 케이스를 봤더니, 아, 연속에다 연속 곱한 건 연속이 당연해. 그런데 불연속에다 불연속을 곱해가지고 지금 연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과기원이라고 그러죠. 과기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구술 면접 시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과기원 정도 다니는 친구면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더해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봐라. 불연속인 함수에다가 불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봐라. 이거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제가 처음 예시로 개념에서 들어드렸던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딱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뭔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아는데, 그 안에 담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 2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불연속이야. 불연속 아닙니까? 지금 0에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로 가. 그 다음, 1로 가. 1로 쭉 가. 여기 2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1로 여기서부터 가. 여기 2인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 여기가 0. 그 0에서 불연속이고 2에서도 불연속이야. 그런데 거기에 2차 함수를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0이 되게 만, 이 연속이 되게 만들겠다? 아니, 여기 0과 여기 0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히 한번 보세요. 0, 우칸 0, 함수값 0. 정확히 한번 보세요. 0, 우칸 보세요. 0, 함수값 곱해 0.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fx라는 거는 0과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최고 차이 계수 1이고.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아닙니까? 아, a값 마이너스 2고 b값 0이었던 거예요. 0. 그래서 f3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3 넣어주면 3 곱하기 1. 그래서 얼마?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개념이 알고 있으면 그림이고 자시고, 아, 0에서 불연소, 2에서 불연소, 그러면 0 넣어줬을 때0 나오고 2 넣어줬을 때0 나오면 되겠네. 그거죠?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f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함수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우극하는 얼마야? 1. 함수값 이거 같아야 되고. 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같아야 되고. 그래서 A값, B값 찾고. 아, 좀 그렇지 않나? 예. 네. A값, B값 찾아가지고 FX? 그냥 이거면 끝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불연속인에다가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전체가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반드시 0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빨라진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겠죠, 정말. 예. 귀찮죠. 자, 그 다음 30번 가보겠습니다. 30번. 자, fx,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우리가 x분의 1을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려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요런 그래프. x축. 나 x 플러스 2면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렇게 그려. 아니, 당연히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2에서 불연속이야. 너 2에서 불연속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너를 보면 얘 2분의 1x, 2분의 1x. 얘가 이렇게 갈 테니까 2분의 1x. 2 넣어주면 여기 1이야. 1.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갈 거야. 이 함수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잖아? 근데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대칭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불연속 아니면 연속.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연속이라고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연속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런데 연속이라고 하면 얘가 0이 아니잖아.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해야서 갈 건데. 아니, 우극한 보면 1에다가 2가 곱해. 얘가 얼마? 여기가 2 넣어주면 4. 1에다 4. 근데 좌극한 값은 음의 무한대에다가 1 곱해 음의 무한대? 그거 다른데? 같을 수가 없는데? 뭔가 이상해진다고. 그죠? 아이, 복잡해진다라고 할때 당황하지 말라고요. 그냥 식을 적으라고.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아니, 2보다 작을 때너 연속, 2보다 작을 때 0이 아닌 연속으로 나눴어? 연속. 너도 연속. 연속과 연속을 곱해도 연속. 2보다 클때 연속, 너도 연속, 곱해도 연속. 2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그 2보다 작을 때 fx는 x-2. 그다음 2보다 작을 때 gx는 x제곱 플러스 a. 너랑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x 플러스 2에다가 2분의 1 x 곱해준 거. 함수값과 같은 거잖아. 2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1. 그래서 너가 4가 된다. 이게 4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a 값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 x-2, x 플러스 2. 그래서 약분 이 넣어주니까 4. 아, a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이 너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해라. G 마이너스 4. 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4의 제곱 얼마? 16에서 4 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2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예.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 거다. 여기. 예. 이게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해가지고 2 넣어주면 얘가 0이었네. 0. 이렇게 가고 있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해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0, 이거 부정형이지? 그래서 4에다 1 곱하니까 너가 4 나왔잖아, 우극한. 이 값이 부정형에서 이 값이 나왔던 거야. 네. 납득되시죠? 우리가 이런 꼴 나오면 통분해가지고 하는 그, 우리가 극한값 계산 모형에서 봤었잖아요. 이것도 부정형이야. 예. 근데 이런 생각하지 마.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0 곱했으니까 얘가 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으로 기하적으로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대수적인 연속이라는 정의를 구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유형. 이걸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fx가 0에서 불연속이야. 아, 이것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 0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fx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려. fx를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해. 그런데 0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걸 곱한 것이. 자, 이 문제도. 그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1만큼 내려버리면 얘가 3이 됐고요.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함수. 불연속이에요. 얘가 fx 마이너스 1이야.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 마이너스 a를 생각을 할 건데, a를 생각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였어. 여기 채워져 있군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만큼 해준 거고, 여기는 4에다가 마이너스 A만큼 해준 거 아닌가? 그게 좌극한 함수값이 너랑 너를 곱한 거지. 6 플러스 3A가. 우극한 3에다가 너를 곱한 거지. 12 마이너스 3A.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A는 6이 돼버릴 거니까 A값은 얼마? 1. A값 1. A값 1이라는 거 봐봐. 그럼 너가 얼마란 얘기야? 3. 너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래서 곱하면 9, 곱하면 9가 나왔던 거야. 이렇게 떨어진 거야. 제가 지금 식에서, 식을 안 쓰고 좌극한 함수값 너랑 너를 곱한 거와 우극한 너랑 너를 곱한 게 같으면 된다. 연속의 정의. 그래서 A값이 나온 거다. 제가 이렇게 계산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딱 나왔어. 그리고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좌측의 값 곱하고 우측의 값 곱해서 같게 나오려면 아,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곱하면 9. 3에다 3 곱하면 9. 똑같이 1만 내리면 되는 거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인 계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이 파트에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 파트에서 연습을 합니다. 얘는 이만큼 내리는 거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이값 곱하고 이 값에다가 이 값을 곱하고, 이렇게 한 값이 결국 같게 될까? 다른 거 없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 보죠. 양수의 양수면, 음수의 양수는 음수. 절대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A가 1이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관적인 것도 연습을 해달라. 제가 이런 연습을 해달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자꾸 이걸 볼줄 알아야지 나중에 이 미분, 적분, 그리고 연속이나 극한이 버무려진 문제가 나올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문제 속에 녹아있대도요. 그래서 꼭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fx 불연속이야. 근데 2차 함수는 연속이야. 그래서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 거니까 g1이 0이면 되는 거잖아요. 4 플러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4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 값.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예. 아니, 얘가 불연속이니까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0: 여기 딱 얘는 지나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다 이거지. 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33번. 요번에는 2에서 불연속, 4에서 불연속. 근데 연속인 2차 함수를 곱해 가지고 2와 4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여기를 지나면 되는 거라고. gx가. 그래서 gx가 얼마가 되는 거다?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2, x-4면 되는 거다, gx. 예. 그래서 너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니까 계수 비교해 보면 a는 마이너스 6이요. b는 얼마?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해설지처럼 다 적어야 된대도요. 예? fx 좌극한 2, 우극한 4. 여기다 2 넣어줬을 때의 값과 곱해가지고 같다. 자, 여기 좌극한 4, 여기 우극한 2. 여기다 4를 넣어준 값 곱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값 얼마? B값 얼마? 그런데 우리는 함수로 바로 잡아버린다. 예. 자, 그래서 제곱 제곱. 36에다가 88에 64 더해주면 10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4번. 뭐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네. GX는 연속이야. 그런데 FX의 뭐야?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니까 얘가 여기로 오겠네. 3.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아니, 이렇게 준 거야. 이게 절대값 fx야. 그런데 역시 그렇게 놓더라도 1에서 불연속이야. 너가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런데 연속인 함수 곱해가지고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겠다? 그럼 gx가 0을 지나면 된다. 1 넣어줬을 때 0이면 된다. 그래서 2 플러스 a가 0 나오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 오히려 쉽지 않나요? 네? 이게 상이래. 체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일 때 절대값 씌웠을 때 불연속이 돼버리니까. 불연속이 돼버리니까. 조금 다른 케이스도 나타났으면 좋겠어. 막 절대값 씌웠을 때 연속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불연속이 되기도 하고 그걸 몰라. 여기를 미지수로 줘가지고 좀 이동시키고 그래야지 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도 많은 문제를 연습했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분명히 느낄 거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거기다 곱한 함수 아니면 더한 함수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 근데 연속의 정의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공부다. 이게 의미가 없는 공부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이 함수의 연속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이제 뭐 유형도 두 개의 유형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잘 정리하면서 1단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죠. 자,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힘든 지점이 어딜까요? 결승점 직전일까요? 아니죠.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중간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중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3도 아닌 고2라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마라톤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함은 여러분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줄게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중복 조합을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조합이죠.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이죠. 중복 조합입니다. 자, 중복 조합 문제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사과, 배, 감에서 다섯 개를 사와. 네가 원하는 대로 사와. 특정 과일은 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때만 쓸수 있었는데 지금 사과, 배, 감 이렇게 과일의 종류가 N개 있다고 칩시다. 자, 과일의 종류가 N개 있으니까 과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짝대기는 몇개 필요할까요? 바로 N-1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과일의 총합은 R이라 치자. 이때 중요한 것은 X1, X2 이런 친구들은 0 또는 자연수,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 해는 몇 개가 있냐? 자, 해는 바로 N, H, R개만큼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가 바로 H의 왼쪽을 결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합이 H의 오른쪽 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지금 과일을 총몇개 산다? 과일을 총 알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몇개 필요해요? 동그라미가 알게 필요하다.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가 N개 있으면 안 돼요. 과일의 종류가 N개인 거지 과일의 총 개수가 N개인 건 아니기 때문에 과일의 총 개수는 알게가 되고요. 그리고 과일의 종류가 N개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짝대기는 몇개 필요하다? N-1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총 대상의 개수는 몇 개예요? N 플러스 R-개만큼의 동그라미와 짝대기가 있다.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조합을 통해서 풀 수도 있겠다. 자,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볼게요. 지금 N 플러스 R-1개를 서로 다른 친구라고 생각하고 배열하는 거야. 그 안에 중복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R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N-1개가 있으니까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걸 좀 조합에 관한 문제로 바꿔볼게. 그러면 자릿수가 몇개 필요해요? 총 0 있는 자릿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만큼이 있고요. 우린 먼저 동그라미 r개를 배열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남은 자리에 이렇게 짝대기를 배열하면 되죠. 동그라미는 몇 개냐? r개고요. 짝대기는 몇 개냐? n 마이너스 1개가 되죠. 그러면 지금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가 위치할 알개 자리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 알개가 들어갈 알개 자리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리는 몇개 남았을까? 이 중에서 알개가 선택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지. 이걸 뺀 만큼의 자릿수가 남았겠죠? 빼면 뭐예요? r이 사라지니까 총 자리는 n 마이너스 1개가 남아요. 그럼 n 마이너스 1개 중에서 짝대기가 위치할 n 마이너스 1개를 선택하니까 어때요? 요 값은 무시해도 좋은 1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n 플러스 r 마이너스 cr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nhr 중복 조합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왼쪽 친구는 여기 있는 n과 r을 더해서 1을 뺀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중복 조합을 제대로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는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의미 아닌 정수 해 개수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기는 x들은 어때요? 0 또는 자연수, 0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0을 포함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0을 포함할 수 있게끔 재구성했었던 기억나지? 그거 이제 또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복조합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문을 열었다. 자, 가볼게요. 자,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가 있잖아. 그리고 합이 5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 확인하시고,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는 총몇 개예요? 3H5만큼의 개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조합으로 바꾸면 우리가 구할 수학적 확률의 분모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순서상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이거 친절하죠? 쉽게 풀수 있잖아. x 프라임을 도입해서 x 프라임은 0부터 가질 수 있게끔 문제를 재구성하면 되겠네. 자, 가볼게요. 제일 만만한 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에니까 3H5 이렇게 구하면 되죠? 조합으로 바꾸면 75, 75인데 75보다는 72가 편하다. 그래서 7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답은 2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자, 보아니까 지금 특정한 조건이 뭐예요? 여기까진 참 좋은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를 재구성해야죠. 어떻게 재구성하자? x란 친구를 이렇게 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보자고. x 프라임은 0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요. 0을 넣어도 2니까 2부터 출발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이때는 x 프라임이 0도 되고 1도 되고 0 또는 자연수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2를 써보면 x 프라임 플러스 2 더하기. 자, y와 z는 손댈 필요 없죠. 이 친구들은 0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2를 넘기겠다. 그렇다면 x 프라임 y 플러스 z가 돼서 합이 3이 되죠? 사과 배감 중에서 세 개를 사는 엄마의 심부름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해의 개수는 3H3가 되죠? 자, 오늘 너무 혀를 굴리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들지만 기분이 좋잖아. 잘 풀려서. 자, 이제 수학적 확률로 가볼게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3H5가 되고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H3이 된다. 자, 이대로 풀긴 불편하다. 우리 조합으로 가자. 3H5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7C2고요. 얘는 더하면 6, 1을 뺐을 때 5가 되죠? 5C3이나 5C2나. 자, 7C는 21이 되고요. OC는 뭐야? 얘는 10이 돼서 답은 21분의 10이 되겠다. 굉장히 익숙하죠? 비록 뭐 확률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왔지만 그냥 중복조합 문제를 두개푼 거다. 첫 번째는 정직한 문제였다. 미지수가 3개였고요. 과일이 3개인 거죠. 총 과일의 개수가 5개인 그런 가짓수. 다시 말하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했고요.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사과는 최소한 2개는 사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도입해서 풀었다. 근데 뭐 서술형 답지 쓸 때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객관식 풀 때는 좀 기술적으로 빨리 푸세요. 너무 정직하게 푼 거야. 지금 강의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친절하게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실전에서 척척 풀수 있어야 돼. 맞추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 자, 26번. 이 문제 별표. 문제 너무 좋아요. 자, 2,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자, 6개를 선택했대. 자, 중복을 허락하니까 3개지만 6개까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숫자를 모두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들의 집합을 A라 하자. 이말잘 이해해야 돼. 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말은 집합 A의 총 원소의 개수가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A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바로 A의 원소의 총 개수가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뭐냐? 바로 택한 원소들이 30의 배수가 되는 원소의 개수.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기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잖아.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했대. 그럼 2를 x 개 선택했다고 할게요.
3을 Y계 선택했다고 하자 5를 Z계 선택했다고

하자. 요런 표를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요렇게 선정했을 때 누가 탄생할까? 지금 이렇게 x계, y계, z계 선택해서 곱한 거니까 2는 총 x계를 곱했고요. 3은 y계를 곱했고요. 그리고 5는 z계를, z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합 A의 어떤 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뭐냐고. 택한 총 개수는 6개니까 합이 6인 거예요. 어때요? 중복조합 문제죠? 그리고 반드시 뭐한개 이상 선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X, Y, Z는 뭐 하나도 선택 안 해도 되고 이렇게 0 또는 자연수가 돼서 중복조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깔끔한 상태다. 그래서 집합 A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 이렇게 A의 개수는 뭐예요? 바로 요런 친구가 몇명 있냐? 그 말은 여기는 방정식 해. 순서상 x, y, z. 그러니까 순서상 x, y, z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응되는 바로 a의 원소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의 개수가 집합 a의 원소의 총 개수다. 그래서 여기는 방정식의 해인 3h6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na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집합 a인 거야.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다뤘었던 사건 A가 아니에요. 이게 표본 공간의 크기인 거죠.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에 들어갈 녀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볼까요? 자, 이번에 어떤 특정 조건이 됐냐면 30의 배수래요. 30의 배수. 자, 30의 배수. 그 30은 뭐냐? 인수분해했을 때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1제곱이에요. 30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는 x, y, z가 적어도 1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이 아니라 30의 배수는 바로 여기는 x, y, z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2, 3, 5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는 x, y, z가 어떤 상태예요? 합이 6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1 이상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죠. X는 1보다, Y도 1보다, Z도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중복조합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사과, 배, 감에서 6개 사. 대신에 각각의 과일은 최소한 하나씩은 사. 엄마의 심부름 문제잖아. 그래서 곧바로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정석대로 풀어보면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거죠. x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봤을 때 x 프라임은 0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y도 z도 표현할 수 있지. y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z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은 0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로 구매하는 개수야. 이미 한개 샀으니까 추가로 몇개더 살래? 이제 뭐 이미 한개 샀으니까 안 사도 괜찮죠? 부담이 없잖아. G'도 이렇게 0부터 출발할 수가 있고요. 이걸 고려해서 이제 이걸 새롭게 쓸 수가 있겠지. X는 X' 플러스 1, Y는 Y' 플러스 1, G는 G' 플러스 1이고요. 이게 6이고요. 자, X', Y', G'만 남겨주고서 3을 넘겨주면 이렇게 멋진 방정식이 탄생하죠.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0을 포함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에는 3개가 있고요. 여기도 3개가 있으니까 3H3이 된다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3H6은 엄밀히 말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뭐 수학적 확률로 따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죠. 그다음 지금 전에 구했었던 3H3은 뭐예요? 조건에 부합하는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3H6분의 3H3이 답이 되고요. 한번 구해볼게요. 자, 수학적 확률은 총 원소의 개수인 3H6분의 조건에 부합하는 원소의 개수인 3H3이 되고요. 자, 조합으로 바꿔볼까? 자, 더하면 9고요. 1을 뺐을 때 8이 되고요. 8이 6이지만 82로 계산하겠다. 더하면 6, 1을 뺐을 때 5, 5이 3이지만 52로 계산하겠다. 자, 8C를 잘 계산해 보면 28,
OC를 잘 계산

하면 10이 돼서, 자, 간단히 하면 14분의 5. 답은 14분의 5가 되죠. 정리할게요. 자, 오늘의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좀 문제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또 중복조합 문제로 연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2,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했대요. 여기까지는 중복조합이죠? 그러면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생성되냐? 각각의 숫자들을 선택한 개수를 X, Y, Z라고 하면 이런 모양을 띨 거야. 얘가 바로 A의 원소인 거죠? 근데 이때 뭐 X, Y, Z는 특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0을 가져도 괜찮아. 그럼 당연히 중복조합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특별한 조건은 뭐냐면 30의 배수가 되는 원소들이 뭐냐? 적어도 2, 3, 5를 하나씩은 가져야 돼. 그 말은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럴 때는 한 번에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고요. 이번에는 가질 수가 있어서 새롭게 정의된 방정식의 해를 이제 중복조합으로 풀었죠. 그래서 답을 냈다. 자, 문제 참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반인데 좀 어려운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좀쉴수 있겠지? 짠. 자, 집합 X에 대해서. 자,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느낌 뭐죠? 일반적인 함수네? 그러면 가능한 함수의 개수 몇 개? 바로 중복 순열로 풀면 되죠. 4파이 4. 이게 원소의 개수가 4개, 4개잖아요. 4파이 4만큼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값이 되겠네. 그 다음에, 지금 1, 2, 3, 4. 함수 값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야? 조합이죠. 그리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증복을, 얘는 등호가 없네.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귀염둥이가 아니구나. 하지만 어려울 건 없어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만만해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시행은 뭐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다. 이미 알고 있잖아. 4파이 4야,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은 설명을 해줄게요. 1, 2, 3, 4에서 1, 2, 3, 4라는 관역을 통해서 화살을 쏠 건데, 너는 어디다 쏠 거야? 선택지가 4개잖아요. 4개 중한 친구에게 쏠 거예요, 이렇게. 자, 일반적인 함수니까 뭐 같은 곳으로 쏴도 괜찮죠? 얘도 선택지는 4개야. 4, C, 1. 그러니까 나머지도 선택지가 다 4개가 되고요. 각각이 화살을 쏘는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4의 4제곱, 우리 예상대로 중복 순열 4파이 4가 되겠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F1 값에 따라서 그 다음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겠네. 일단 써보면 F1, 2, 3, 4가 있는데 F1 1을 가졌다고 치자. 그러면 1보다는 큰 값들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선택지는 몇 개로 줄어요? 1보다 큰 친구는 3명이니까, 3개니까. 뭐, 2, 3, 4, 이렇게. 중복돼도 되니까 2, 3, 3도 되죠? 그리고 4, 4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도 이런 고정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개냐? 지금 1은 뭐 고정돼 있으니까 나머지만 보면 결국 2, 3, 4라는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뽑은 거죠?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합이네. 따라서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 수만큼의 대응 관계가 있겠네. 지금 우리는 겨우 F1이 1일 때만 구한 거야. 이번엔 F1이 2일 때를 구해볼까? 그럼 2보다 큰 친구는 누가 있어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선택지는 3과 4 중에서 결정돼야 돼. 3이거나 4 이렇게. 그러면 3, 3, 4도 괜찮네. 등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3, 4, 4도 괜찮고, 뭐 4, 4, 4도 괜찮고 이렇게. 뭐 가짓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도 되지만 더 복잡하게 나오면 그때도 셀 거야? 아니지.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구해보자고. 그럼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선택하니까 이때는 총몇 개가 있어요? EH3만큼의 가짓수가 있고요. F는 고정이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 오면 좀 패턴이 보이지. 어차피 결정하는 개수는 어때요? 똑같아요. H 오른쪽에는 3이 와요.

어떤 두 사건도 중복되지 않는 세 사건으로 분할했고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는 3H3이었고, 두 번째는 2H1이었고, 세 번째는 자, 1H3이죠. 세개 선택해야지. 여기도 세개 선택해야죠. 여기 됐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 자, 3H3은 뭐예요? OC3이죠. OC3은 OC와 같다. 얘는 4C3이죠. 4C3은 4C1과 같다. 얘는 3C3. 3C3이어서 자, 계산해 보면 10개 플러스 그리고 4개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뭐다? 15가지.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56이고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5가지니까 이걸 종합했을 때 수학적 확률은 256분의 15. 답은 256분의 15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지금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였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중복 순열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똑같은 사사지만 성질은 달라요. 앞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정역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렇게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를 때는 주의해야 돼. 공역이 왼쪽이야.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등호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다면 그냥 이 전체를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다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었지만 한 친구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우는 어떻게 했다? 나눠서 풀었다. 이렇게 해서 27번 오늘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통계적 확률로 가보자. 여태까지는 수학적 확률을 다뤘었고 이제는 통계적 확률을 배울 거예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시험 문제로 뭐 어렵게 나오거나 막 변별력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흘려서 보면 돼. 근데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는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문제 한번 좀 풀고 돌아오면 어떤 걸좀쓱 읽고 어떤 걸 자세하게 파고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통계적 확률은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자, n을 같은 시행 횟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같은 시행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주사위를 n번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전을 n번 던진다. 그런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하죠. r n은 뭐냐?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근데 왜 아래 우측 하단에 n이 있냐? 자, 몇번 시행했냐에 따라서 r 값이 영향을 받잖아요. 몇번 시행했냐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횟수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rn을 쓴 거고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율이 특정한 p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p를 사건이 발생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근데 왜 통계적 확률을 다루냐? 수학적 확률로 충분하지 않냐?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타석에 섰어요. 타석에 몇번 섰냐면 100번 섰다고 할게. 100번. 그 말은 자, 바로 시행 횟수가 10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안타를 쳤대. 안타를 몇번 쳤냐면 28번 쳤대요. 28번.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28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의 타율. 요즘 야구 선수가 다 선생님보다 어리더라고. 자, 타율을 구해보면 시행 횟수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28이니까 0.28이잖아. 그래서 뭐 2R 8푼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율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거죠. 우리가 그 타율을 통해서 어떤 걸 예측하냐면 이번에 타석에 섰는데 이 타자는 그동안의 타율이 0.28이니까 100번 타석에 쓰면 뭐 28번 정도 안타를 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잖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타자의 뭐 안타 칠 확률에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뭐 주사위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니까.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학적 확률은 각각의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계산된 값.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사건들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 근데 주사위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니까 각각의

사건들이 발생할 정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동전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발생할 확률이 비슷하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전에도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타자가 안 타칠 확률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없어서 통계적 확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누적된 값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 대비한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같은 것도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종합해서 예측하는 거죠. 큰수의 법칙. 여러 번 시행할수록 통계적 확률은 실제적인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가볍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너무 파고들지 말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문제는 완전 귀염둥이. 자, 어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씨앗 중에서 임의로 900개를 선별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시행 횟수가 900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684개가 싹을 틔웠다. 그러니까 싹을 틔운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봤을 때 사건이 몇번 발생했냐면 684번 발생했다. 자, 이때 수학적, 뭐 통계적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행 횟수 분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이렇게 비율을 구하면 되죠. 일단 두 친구는 9로 나눠볼까? 자, 분모는 100이 되고요. 9, 6에 54, 9, 7에 63, 9, 6에 54. 4로 한번더 나눠보면 25분의 19. 자, 답은 25분의 19. 완전 귀염둥이죠? 자, 통계적 확률 어렵지 않죠? 너무 파고들지 마. 개념에는 좀 중요한 게 있고, 쓱 보면 되는 게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쓱 보자. 자, 이제 29번 볼게요. 자, 인터넷 강의 수강생 중 400명을 대상으로. 느낌 오니? 400은 400번의 시행 횟수. 그러니까 N값이 400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수강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그 학생이 강의 시청에서 태블릿. 그러니까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몇번 발생했냐? 245번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통해서 통계적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시행 횟수분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인데, 400명을 조사했다는 것은 400번의 시행을 한 거고요. 245명이 썼다는 것은 사건이 245번 발생한 거잖아. 5로 나눴을 때 80분의 5, 4, 20, 5, 9, 45. 80분의 49가 답이다. 깔끔하죠? 자, 오늘 좀 너무 수월한데? 앞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 풀었더니, 뒷부분은 뭐 수월하네요. 자, 요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지? 어떤 추상적인 문제가 딱 와닿지 않을 때는 좀 그림을 그려요. ABC도 좀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바꾼 다음에 하나씩 지어가면서 풀면 좋은데, 이 문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당첨제비가 3개가 있대요. 그러면 당첨제비를 동그라미로 할까? 3개가 있는 거, 이렇게. 자, 모두 N개의 제비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 꽝인 제비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꽝인 제비. 꽝인 제비. 이게 총몇 개다? 총 N개가 된다. 자, 아마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문제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첨제비 몇 개냐? 3개죠. 그다음 질문. 꽝인 제비는 몇 개일까? 자, 정지하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는 거죠. 총 N개인데 3개가 당첨이에요. 나머지 꽝인 건몇 개예요? N-3개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지? 어때? 뭐 그림으로 딱 보니까 한눈에 이해되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를 선택했대. 아, 두 개를 뽑았구나. 총 N개니까 NC2개만큼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겠다. 자, 적어도 하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 이상 당첨제비가 나오는 사건이 15분의 8이란 얘기잖아. 이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여사건을 이용해서도 풀 거고요. 정석적으로도 풀 거야. 잘 들어봐. 일단 여기 보면 당첨제비, 꽝인제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당첨제비는 최대 3개까지 있잖아요. 두 개를 뽑는 거야. 두 개를 뽑으니까 당첨제비는 비록 세 개지만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한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합은 두 개가 돼야 돼.
총두번 뽑았으니까 합이 두 개가 되려면 얘가 2면 0이 되죠. 1이면 1이 되고요. 0이면 2가 되지. 이런 상태죠. 근데 누가 조건에 부합하냐고. 하나 이상 당첨 제비가 있어야 돼. 얘는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얘는 탈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두 가지 케이스죠. 여기 사건 A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외로운 친구는 사건 A의 여집합으로 보면 되죠. 느낌아. 이두 친구는 어떤 두 개도 중복되지 않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그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고요. 일단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NC가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가 되겠죠. 자, 가보죠.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얘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꽝이 하나 나올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당첨 제비가 3개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리고 꽝인 제비는 N-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당첨 제비를 선택하는 사건과 꽝인 제비를 선택한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옆에다 하자. 옆에다가. 자, 요 케이스는 3개 중에서 당첨 제비 하나, 그리고 N-3개 중에서 꽝 제비 하나 곱하면 되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당첨 제비가 이번에는 한 개를 이미 했네. 이번에는 두개 연계를 할게요. 얘가 두개 뽑고요. 꽝인 제비가 연계 뽑는 거죠. 그러면 당첨 제비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요. 자, 의미 없지만 꽝인 제비 N-3개 중에서 한 개도 뽑지 않는 건데, 자, C 오른쪽에 0이 왔을 때는 그냥 1이잖아요. 이걸 계산해 봐. 이거 뭐예요? 3 곱하기 이렇게 N 빼기 3이 되고요. 이때는 3C니까 그냥 이렇게 3이 돼서 더하면 되죠.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N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시행이었고, 사건은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N-3. 두 번째 사건은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5분의 8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잘 풀어보면 N에 대한 방정식이 돼. 자, 갖고 와볼까? 자, 일로 와봐. 이렇게 갖고 와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크로스를 곱해볼까? 곱하면 8 곱하기 NC2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면 여기 15가 있고, 가로 열고, 얘를 잘 전개하면 3N-9 플러스 3이니까 3N-6이 되겠네. 됐죠? 그럼 이제 8 곱하기 2분의 N-1은 45N 빼기 90이죠.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4가 되고요. 자, 잘 전개해서 4를 분배하면 4N 제곱 빼기 4N은 45N-90이야. 이거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지나가는 중학생 불러서 시켜도 이제부터는 풀수 있다. 자,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 주니까 싹다 좌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4n 제곱 빼기 49n 플러스 90이 된다. 자, 선생님이 준비해 왔어. 얘는 n-10과 그리고 4n-9의 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 보면 각각의 인수들이 0이 되는 n을 찾아보면 10과 4분의 9가 있는데 자연수만 선택하니까 n의 값은 뭐다? 이렇게 10이 된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당첨 제비가 3개고요. 꽝인 제비의 개수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총 개수가 n개인 걸 통해서 n 빼기 3개라고 추론할 수 있었죠. 자, 문제에서는 당첨 제비가 1개 이상 나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모든 경우를 이제 따져보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었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이두 친구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그게 바로 사건에 부합하는 총 경우의 수죠. 그 밑에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눴죠. 그게 15분의 8이라고 식을 뒀더니 결국에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잘 풀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큰 유리함은 없지만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 방법도 소개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 여사건 이용할 필요성이 좀 작지만
어떤 문제는 여사

사건으로 풀어야지만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사건 A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 여사건이라고 하죠.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자, 문제에서는 사건의 확률을 뭐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15분의 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15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고 그것은 15분의 7이다.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다. 그럼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N, C, E고요.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첨 제비 세개 중에서 한 개도 뽑지 않은 거다. 3, C, 0. 그 다음에 꽝인 제비 N 빼기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거니까 N 빼기 3, C, E 이렇게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했다. 그 3, C, 0은 어차피 뭐예요? 1이죠. 이걸 좀 간단히 해보면 15분의 7분의 얘는 2 곱하기 1분의 n, n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1분의 이렇게 n 빼기 3에서 조심해야 돼. 하나 더 적은 n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지워지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크로스로 다단 곱해보면 7n, n 마이너스 1, 그리고 빠밤 곱하면 15, n 빼기 3, n 빼기 4가 되는데 아까 풀었던 방정식과 똑같이 나올까요? 가볼게. 자, 좌변을 잘 정리해보면 7n 제곱 빼기 7n이 되고요. 우변을 잘 정리해보면 15n 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7n이 나오는데 15와 만나면 마이너스 105n. 자, 12와 15를 곱했을 때 뭐가 될까요? 이때는 180이 돼요. 자, 그럼 우변으로 싹다 몰아주면 좌변은 0이 되고요. 7n 제곱은 넘어왔을 때 15n 제곱과 만나서 8n 제곱. 자, 마이너스 7n은 넘어갔을 때 플러스 7n이니까 마이너스 105n과 만나서 마이너스 98n이 되고요. 뒤에는 180 숫자가 있었다. 자, 양변 2로 나눴을 때 0은 4n 제곱 빼기 49n 그리고 플러스 90이 돼서 아까처럼 인수분해했을 때 n 값은 10인 것을 구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문제는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과 정석대로 푸는 것에 큰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못 느낄지라도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풀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할때 이제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지점이 중간 지점이라 했잖아요. 근데 벌써 중간 지점을 지나서 이제 결승점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해볼게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에서 출발하고요. 사건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사건이든 어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리고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원소의 개수는 n 공집합, n a, n s가 되는데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수학적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표본 공간의 크기로 나눠볼게.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니까 결과적으로 이 층은 0이 되고 얘는 결국 a의 확률이 되고요. 자, 분모 문제가 똑같으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뭘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바로 공집합과 표본 공간의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라는 건 뭐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바로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두 친구가 일치해야 돼. 이걸 좀 바꿔보면 자, 아직 임의의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ns분의 n 땡땡이 될 텐데 여기다가 s를 써봐. 분모 분자가 똑같죠? 따라서 표본 공간의 확률은 뭐다? 1이 된다. 자, 같은 논리로 자, 공집합의 확률은 뭐냐? 그러니까 말이 집합에서는 공집합이지만 사건에서는 공사건이라 하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공사건이에요. 그럼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이 된다. 이게 바로 확률의 기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힘든 건다 지나갔어, 이제. 자, 표본 공간이 S인 두 사건 A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것대로 고르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전체 집합 U가 S고요, AB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사건 A의 확률은 P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PS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P파이가 뭐냐고, 공집합의 확률 배웠잖아, 0이고요. 그리고 표본 공간의 확률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사건은 0 이상, 1 이하. 이 확률의 일반적인 성질이죠? 기억은 참이야. 자, 니은으로 갈까요? 자, 두 사건의 합은 0 이상 2 이하예요. 느낌 오죠? 이걸 어떻게 뭐 굳이 입증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사건은 0 이상 1 이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PB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하겠고, 이제 두 친구를 더할 거야, 이렇게. 그럼 좌변끼리 더했을 때 0이고요. 바로 P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0이고요. 아무리 커도 2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성립한 얘기니까 니은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볼게. 자, 지금 PA와 PB를 더했을 때 1이 되면 합집합은 S이다. 자, 바로 와닿지가 않아. 참이라고 느껴지면 증명하려고 애쓰면 되고요. 거짓인 것 같으면 반박할 수 있는 예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좀 와닿지는 않네요. 일단 좀 변형해 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을지는 몰라도 다르게 다르게 변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하거나 편한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PA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PA는 이렇게 NS분의 NA잖아. 이게 정의잖아요, 이렇게. P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NS분의 NB잖아요. 요거의 합이 1이래, 이렇게. 양변에 ns를 곱했을 때 na 플러스 nb가 좌변이고요. 우변은 ns야. 그러니까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으면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다.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 반대가 된 예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겠다. 어떻게 할까? 자, 주사위를 던져보자.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할게요. 2, 4, 6이에요. 자, 집합 B를 사건 B를 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홀수라고 예를 들면 사실 디귿을 만족하거든요. 근데 특정한 사례가 명제를 만족한다고 해서 명제가 참인 것은 아니잖아.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해야지 참이니까 약간 좀 비정형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뭐 소수? 주사위 눈에서 소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PA 플러스 PB가 뭐냐고. PA는 6분의 3이 되고 PB도 6분의 3이 돼서 1. 그러니까 가정은 만족하죠? 명제 지금 얘가 가정인 거야.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에 위배됐을 때 명제는 거짓이잖아. 근데 합집합을 해보라고. A 합집합 B가 뭐야? 1이 안 들어있어. 1, 3. 4, 5, 6이 돼서 1, 2, 3, 4, 5, 6을 다 갖고 있는 표본 공간 전체 집합과는 불일치하죠. 그래서 P를 만족하는데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죠. 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P를 만족하는데 결론에 위배되면 이 명제는 틀린 것이고요. 그 특정한 예를 바로 명제 발레라고 한다. 발레. 이런 발레 말고 반대가 되는 예, 발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니리 문제 간만에 풀어봤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표본 공간 S에 서로 다른 두 사건 A, B가 있대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가 B, 아, 요게 중요하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사건 A와 B가 달라. A와 B가 달라요. 그러면서 A는 B에 포함된대. 기억으로 가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A가 B에 쏙 들어가긴 하지만

0: 완전히 같진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바깥에 원소가 하나 이상 있겠다.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A의 원소 개수보다 B의 원소 개수가 큰 것이 자명하다. 같으면 안 되잖아. 바깥에 원소가 하나 이상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은 참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잖아.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 앞에서 이미 이거 배운 거 있잖아. 일반적으로 두 사건의 확률의 합은 0 이상 2 이하인데요. 여기선 등호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 특정한 조건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PA 플러스 PB가 이렇게 0이라고 하자. 그러면 합해서 0이니까 PA도 0이고요. PB도 0이잖아. 야, 그 말은 AB가 둘다 공집합인데? 결론적으로 AB가 같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르다는 가정에 뭐가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해서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자, 두 번째.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볼수 있어요. PA 플러스 PB는 사실 2가 아니야. 근데 2라고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니까? 자, 더했을 때 2가 됐다는 얘기는 0원까지 끌어모았다는 얘기거든요. 둘다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근데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고요. AB가 결과적으로 같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번에도 모순이 발생해서 2가 되면 이렇게 안 돼요. 따라서 2보다는 어떻다? 이렇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예요. 자, ㄷ으로 갈게요. 일단 PA 플러스 PB 합이 2보다 작다는 것은 니은에서 확인됐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PA 플러스 P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합집합 공식이 나오는 거지. 자, AB 합집합의 확률은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전 사건 S니까 1이 돼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이렇게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교집합 B. 이 친구를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P의 AB 교집합은 자, P 플러스 PB가 되죠. 근데 일반적인 사건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1을 더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ㄷ은 맞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 멋진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에서 대소 비교와 관련된 내용들도 쭉 한번 다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직선 X는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그 다음 X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했을 때 사각형 A, B, C, D가 아니죠? A, B, D, 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넓이를 찾는 식을 구성을 해줘야겠죠? 그럼 넓이 찾는 식을 구성을 하려고 봤더니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지금 보면 x는 1, x는 2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 변이 생기기 때문에 아, 얘네 두 개가 서로 평행하구나. 그래서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 지금 각각 AB라는 선분 길이, CD라는 선분 길이를 합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높이에 해당하는 걸 곱하려고 봤더니 높이가 지금 현재 x는 2, x는 1, 요 사이의 값이잖아요. 높이는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점과 B점에 C점과 D점에 무슨 좌표? 네, Y좌표의 차이를 찾아서 구해주시기만 하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의 Y좌표를 봤더니 X가 1일 때의 Y값이니까 2의 1제곱, 여기는 2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 논리로 B의 Y좌표를 구할게요. B는 지금 X가 1일 때의 Y값 읽어주려고 봤더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대요. 그래서 선분 AB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2에다가 2분의 1을 뺀 값이 돼서 2분의 3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C와 D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C는 x가 2일 때니까 2의 제곱인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y좌표는 x가 2일 때 값을 읽어주면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의 좌표의 값은 4분의 1. 따라서 선분 CD의 길이는요, 4에다가 4분의 1을 뺀 값인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15다. 자, 그럼 두 개의 값을 더하면 4분의 6과 4분의 15가 더해져서 4분의 21이 될 거고요. 거기에 높이 1에다가 그 다음 2분의 1을 곱해줘서 정답은 8분의 21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12번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어떤 사각형인지 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요 문제 지나가고 나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대소 비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에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밑을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밑 통일을 하자. 우리가 이제 이 밑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밑의 종류가, 1보다 큰 건지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밑의 경우는요, 전부 다 뭘로 일치시켜주면 좋을까요? 네, 3으로 일치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을 다 3으로 일치시켜주자. 그럼 거듭제곱근에 우리가 개념이 있었죠.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 수로 바뀌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입니다. 라고 바뀌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바꿔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것은 A는 3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B는 3의 2분의 1제곱에서 시작할 건데 분의 1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까지 추가해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제곱, 즉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자, 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져볼게요. 그럼 얘는 3분의 1에 다시 2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3의 제곱에 다시 3분의 1제곱, 즉 3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야 되는 거,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하자고 했죠? 밑이 지금 현재 보니까 3으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위에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들은 점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지수를 봐줄 건데요. 지수가 3분의 1인 것과 2분의 1인 것과 3분의 2인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은 요 3분의 2의 값이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C가 제일 큰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비교해 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6분의 2고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6분의 3이니까, 아, 얘보다는 얘가 더 지수가 크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빛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지수의 크기 순서대로 따라가서요. 아, A보다는 B가 더 크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서 지수가 제일 큰 값은 6분의 4, 이 C가 되기 때문에 A, B, C 순서대로 크기 대소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미술통일을 하자. 미술통일하고 났을 때이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의 크기 순서대로 값이 따라서 커진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서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들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그 다음 문제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14번에서는요. 네. 밑에 범위가 딱 주어져 있죠. 0과 1 사이이다. 그럼 방금 전 아이디어대로 간다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감소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 얘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작아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지수에 있는 값들만 비교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루트 6이죠. 두 번째는 2루트이고, 그 다음에는 3이에요. 얘네들의 크기 비교를 하려고, 네, 거듭제곱근의 이 형태들을 다 통일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 6, 얘는 루트 8이죠. 왜냐하면 2가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루트 4고요. 네, 루트 4. 루트 4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8이 될 겁니다. 자, 3을 마찬가지로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은 루트 9죠. 그럼 지수들이 이렇게 따라서 커진다라는 걸 아는데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a의 x제곱의 값은 점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로 따지게 되면은 최대값은 언제가 되겠어요? 최대값은 네. 지수가 루트 6일 때 최대값이 생기고요. 그다음 지수가 루트 9일 때 최대 속값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라지 m에 해당하는 것은 a의 루트 6제곱, 그 다음 스몰 m에 해당하는 것은 a의 3제곱이 되겠죠.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나누라고 했잖아요. 나누게 되면 지수를 서로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래서 a의 루트 6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은 a의 루트 6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쓴다라는 거는 이 라지 m을 스몰 m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나누게 되면은 지수를 서로 빼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14번 지나가서 15번도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지금 보면은 네, 밑에 해당하는 것들이 A 또는 B예요. 그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있고, B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A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A의 X제곱의 값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B는 1보다 크기 때문에 B의 X제곱의 값은 B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B의 X의 제곱값은 또 커지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첫 번째 논리에 의해서 A의 A제곱과 A의 B제곱을 볼 건데 A가 지금 현재 B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a의 a제곱이 a의 b제곱보다는 더 크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a가 b가 서로 이런 크기 관계를 가질 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b의 x제곱값도 커진다고 했잖아요. b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b의 a제곱보다는 b의 b제곱이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는 왠지 요거 두 개일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지수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똑같은데 A랑 B랑 크기 비교를 했을 때 A보다는 B가 더 어떤 상황?

상황이에요? 네. 큰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A, B는요, 0보다 큽니다. 그럼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 밑이 더 크면 클수록, 밑이 더 크면 클수록 똑같이 거듭 제곱했을 때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총 종합을 해보면은 제일 작은 애는 A의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A의 A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B의 A제곱이 얘보단 클 거고요. B의 A제곱보다는 B의 B제곱이 커져서 예, 이런 크기 순서대로 부등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15번에 해당되는 것은 A의 B제곱이 A의 A제곱보다는 작고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A제곱이 A의 A제곱보다는 크다. 그리고 B는 1보다 크기 때문에 B의 A제곱보다는 B의 B제곱이 더 크다 형태로 부등식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의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밑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마찬가지로 지금 발문이 최대값을 각각 이렇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판단은요? 네. 밑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거를 제가 다시 개념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성립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의 범위가 만약에 1보다 큽니다. 네, 1보다 크면 x의 값이랑 y의 값이랑 이런 크기 관계를 가질 때 a의 x제곱값보다는요, a의 y제곱값이 더 커요. 똑같은 논리로 이제 a의 범위가,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런 크기 관계를 가질 때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의 x제곱보다는 ay제곱이 좀더 작아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크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걸잘 보시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f랑 g랑 곱한 거랑 g랑 f를 서로 나눈 것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을 먼저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f랑 g를 곱했어요. 그럼 f랑 g를 곱하면은 3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의 x제곱이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g의 x제곱인데 g의 x제곱에다가 f의 x의 역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g의 x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얘는 3의 x제곱분의 1이 되는데, 3의 x제곱분의 1의 경우는 3분의 1의 x제곱으로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똑같은 지수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6분의 1의 x제곱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당되는 걸 봐야 돼요. 밑이 1보다 크네. 밑이 1보다 크면은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값이 더 커져야지만 점점 커지는 상황이니 x에서 값이 제일 클 때를 초이스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m1의 값은 얼마가 되냐? m1은 2분의 3의 얼마? 3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8분의 27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는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밑이 6분의 1이네. 6분의 1이면은 0과 1 사이에 있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값을 작은 걸 대입을 해줘야 값이 커지는 거니까, 작은 것인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신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네. 근데 6분의 1이라는 것은 6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면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m1 곱하기 m2의 값은 이두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8분의 27에다가 6을 곱한 값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나누어지네요. 2로 나누게 되면은 4, 3 등장하고요. 그럼 결과 값은 4분의 81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초록색 박스에 써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금방금방 쉽게 풀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17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죠? 네, 플러스 1과 2 사이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다. 네. 최댓값이 지금 현재 1이고요. 최소값은 m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m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어떤 형태로 만들자? 네. 지금 보면 2x-1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으로 변환을 하자. 이런 형태로 변환. 쌤, 어떻게 하면 변환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fx라는 게 3분의 2에 2x-1제곱 플러스 a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게 1차식 x의 계수를 1로 맞춰주고 싶으니까 얘 제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곱해주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2의 제곱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해주면 돼요? x 빼기 2분의 1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2x 빼기 1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지수 법칙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9분의 4에 x-1, 2분의 1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를 평행 이동한 거죠? 네. 얘는 함수 y는 9분의 4의 x 제곱의 그래프를 9분의 4 전체 제곱의 x, 네, 전체 9분의 4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꼴과 개형과 아예 모양이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는요, 당연히 9분의 4니까 밑이 현재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네. 밑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9분의 4라는 값이. 그럼 얘는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이 감소하는 형태에서 평행이동만 했을 뿐이니까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봐야 되는데 x가 1일 때랑 2일 때를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언제 최대가 되나요? 최대가 되는 상황은 1일 때 최대가 되고요. 최소가 되는 상황은 2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다. 그럼 1 대입하면은 3분의 2 더하기 a죠? 그게 최대값 1 나오니까 a의 값이 나옵니다. a의 값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최소해가 되는 경우는 2일 때예요.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 m을 나오게 하는 거니까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3분의 2에 세제곱 더하기 a 구했으니까 3분의 1. 그게 스몰 m이 될 거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27분의 8 더하기 27분의 9 해서 27분의 17이 스몰 m의 값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a 플러스 m이고요. 얘네들도 똑같이 통분을 해주고 싶으니까 a를 27분의 9로 바꿔치기. m은 27분의 17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7분의 26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차근히 차근히 얘네들의 밑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변환을 했을 때이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17번 넘어가서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두 함수가 있고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엔 y좌표예요. y좌표. 그럴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gx의 최댓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fx식하고 gx식을 일단 곱합시다. 얘네들을 곱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럼 써볼게요, 그대로. 3의 x제곱에 3의 1-x제곱 더하기 a. 얘를 곱해주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네, 1제곱이 나오죠. 플러스 a의 3의 x제곱이 되죠. 하나씩 분배를 해준 거예요. 하나씩 분배.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게 뭔지만 알고 출발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예, 여기에 그 정보가 숨겨져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y좌표가 3이래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g는 현재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F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럼 Y좌표가 3이기 위해서는요,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아, F1이 3이다. 즉, Fx가 1,3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만나는 점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G도 어디를 지나야 돼요? 1,3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식을 써주면 G1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G1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3의 0제곱 더하기 A가 3이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아, 얘는 1이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얘가 1. A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값은 2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아, 이식 정리된 게3 더하기 2 곱하기 3의 x제곱이구나. 그러면 이 밑에 해당하는 게 1보다는 크죠? 그러면 최댓값은 언제 생기고 최소값은 언제 생긴지 눈에 보이겠죠? 아, 최댓값은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이니까 최댓값은 얼마? 1에서 생기겠구나. 그래서 최댓값 large m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1 대입하면 얼마다?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최소값은요? 네, x의 값이 제일 작을 때를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돼요.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2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은 얘는 3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죠? 3분의 11에다가 9. 최댓값, 최소값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얘도 분모를 3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3분의 27.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38이 정답이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18번의 경우는 이 문제에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 y좌표가 3이다라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a 값을 추론한 다음에 얘네들의 밑의 범위를 봐서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최대가 발생하고 최소가 발생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풀어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8번까지 쭉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이제 똑같이 19번을 봅시다. 자, 이제 19번의 대표 문제 유형에서는요. 일단 밑이 3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네? 위에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x의 값은 점점 커지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fx가 점점 커진다라는 아이디어. 그러면 언제 최대가 갔는지 보이죠? 이게 얼마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마침 위에 지수의 식이 2차 식이잖아요. x에 대한.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보면은 얘는 2차 함수니까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댓값의 순간에 fx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네. 2차 식에서 중요한 거는 얘를 뭘로 바꿔치기 하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내서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플러스 4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 얘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최댓값을 찾아야 돼요. 최댓값은요, 얘가 가장 큰 순간을 찾으면 되고, 가장 큰 순간은 얼마입니까? 꼭지점에 y좌표일 때 가장 큰 순간이죠? 네. 그래서 최댓값이 얼마라는 거 나왔어요? 3의 4제곱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도 물어봤냐면, 언젠데?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 얘가 4의 값을 갔나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갖는 거죠? 3일 때 갖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a 플러스 m은 마이너스 3과 81을 더한 값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8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2차식으로 제시됐다?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저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살펴보자가 포인트가 되는 문항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밑의 범위를 잘 봐주셔야 돼요. 밑을 잘 보자. 자, 이번에는 20번입니다.
자, 여기서 또

또 중요하죠? 아까는 그냥 밑이 3으로 딱 고정됐으니까, 1보다 크네? 하고 확실히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 0과 1 사이에요. 그럼 0과 1 사이에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계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 계형은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은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죠. 물론 이제 0,1 똑같이 지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에서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각각 루트 3하고 스몰 m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그래프의 형태에서는요, 이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함수의 값,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함수 f(x) a의 지수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자고 했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x)의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가 되면 최대가 될수록 이 f의 값은 최소가 되는구나.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점점 커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제시되어 있는 지수의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제가 요 밑줄 친이 부분을요. y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구역에서 얘의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를 따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 거구나. 근데 범위를 봐야 되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포함하고요. 1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1일 때 값을 또 따져줘야 되죠. 1일 때는 2, 2, 4에다가 1을 뺀 3. 결과적으로 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구나. 네. 근데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소값 갖는다고 했죠? 제일 클 때의 값은 3이죠. 그래서 아, a의 세제곱이 최소값인 얼마? small m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최대값인 얼마? 루트 3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풀수 있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루트 3이래. 근데 a의 그럼 1제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3분의 1이에요. 실제로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스몰 m도 구해야 되니까 스몰 m은 a를 3번 곱해야 돼요. 그러면 3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계산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m의 값이죠. 그럼 a는 루트 3분의 1. 스몰 m은 3 루트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9분의 1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쭉 가봤어요. 이번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정의역이 0과 3 사이에 있습니다. 0 이상, 3 이하. 그 상황에서 함수의 치역이 2 이상 라지 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a분의 m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때 주의사항, 라지 m은 2보다 크다라는 거. 이 조건이 불필요한 조건이면은 굳이 단조건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네,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치역은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에요. 네, 함수에 이제 정의역들이 있고, 그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값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 치역인데, 지금 함수값들을 싹다 모았더니, 제일 작은 게 2, 제일 큰게 라지 m이라는 거예요. 즉, 이 함수의 정의역 내에서 f(x)의 최대값이, 네, 이 정의역 구역 내에서의 f(x)의 최대값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접근한다. 그럼 나누었을 때 뭔가 각각의 답이 나올 텐데, 네, 맞습니다. 이 m이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픽해가지고 답을 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풀이 설계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제시되어 있는 것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바꿨을 때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이에요. 네. 그리고 범주가 지금 현재 0 이상 3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가 1이고요. 그죠? x가 2일 때 최소가 1이고 최대는 언제 발생하냐면 축인 x2로부터 가장 멀어질 때, 즉 0일 때 최대를 갖겠죠. 그래서 0일 때 최대고, 네, 1일 때 최소인, 2일 때 최소인 1을 갖겠죠. 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해당하는 거는 1부터 5까지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a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쭉 증가하는 형태로 생길 거고,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a의 이 제시되어 있는 요 지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값 자체도 커지는 거예요. 즉, fx가 커지는 거죠. 지수가 커질수록 fx는 점점 더 커진다. 우리는 이 fx의 무슨 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값이 가장 큰 5일 때, 즉 a의 5제곱일 때 라지 m이 나오는 거고요. 값이 가장 작은 순간 a 1제곱이 최소값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지수의 값이 5일 때, 최대값은 지수의 값이 5일 때, 최소값은 지수의 값이 1일 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식을 다 정리했어요. A는 그럼 2로 결정이 났고, M은 2의 5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32가 되겠죠. 그러면 라지 M의 값이 2보다 지금 현재 크네요. 그럼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M 나누기 스몰 a는 32를 2로 나눈 16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a가 1보다 클때 정답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일 때는 안 따져봐도 될까요? 네. 물론 이 21번 문제 유형의 특성상 이미 답이 이제 선택지에 3번이 있고 16이 있으니까 끝난 거긴 한데 얘는 이제 왜안 되는지 그래도 여러분이 찾아보긴 해야죠. 네. 왜냐면 이거 실제 시험은 아니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fx는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지수가 제일 클때 최소가 된다는 거니까 지수 제일 큰 순간은 5일 때, 즉 a의 5제곱일 때 최소값인 2가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지수의 값이 가장 작을 때에는요, 얘가 최대값 라지 m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나오는 거, 여기에서 a의 값이 2의 5분의 1 제곱이구나. 그러면은 얘가 2의 5분의 1 제곱이라는 얘기죠. 근데 2의 5분의 1 제곱이라는 것은 5번 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그럼 당연히 이 숫자는 뭐보다 작겠어요? 2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라지 m은 2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보다 작게 되는 상황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성립하지 않고 a가 1보다 클 때에는 스몰 a분의 라지 m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2보다 더 작다라는 거 어떻게 확실하게 알수 있냐? 지금 보시면 밑이 다 2로 일치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2의 1제곱, 얘는 2의 5분의 1제곱입니다. 5분의 1이 1보다 더 작고, 밑은 1보다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져서 얘가 얘보다는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21번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처음 보는 유형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식들을 우리가 되게 앞에서 많이 다뤄봤었어요. 어떤 형태일까요? 이 문제는 네,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밑이 2인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래, 첫 번째 스텝 잘안 보여.

그러면 밑 통일을 해보자. 저는 이 밑을 2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로 통일하게 되면은 fx식이 2의 제곱에 x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얘를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고, 사실 얘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얘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2의 x 플러스 1로 통으로 치환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2의 x 제곱으로 치환하고 싶어서, 얘는 요렇게 한번더 풀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밑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두 번째 단계. 2의 x제곱을 저는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지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된 것에 의해서 얘는 4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치환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치환하면 이거 조심하세요. 치환하면 이거 조심하세요. 하는 거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치환을 했을 때 주의사항.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시되어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을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요. 이 치환된 것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3제곱과 2의 0제곱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얘를 구할 건데, 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얘는 결과적으로 라지 x에 대한 2차 함수. 2차 함수의 정의 여기 8분의 1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걸 언제 했나요? 공통수학 1에서 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범위가 제한됐을 때. 그러면 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4를 먼저 뜯어내요. 그러면 얘는 4분의 2, x제곱이 아니고 x죠. 네, x제곱은 따로 뗐고, 그다음 4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x하고 1은 그냥 남겨두세요. 지금 완전제곱식도 쉽게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x제곱을 이렇게 괄호 안에 개수가 1인 걸로 묶어내면요, 얘를 반으로만 나누시면 돼요. 그럼 반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요. 전체 제곱하면 16분의 1에다가 4 곱한 16분의 4가 추가가 됩니다. 16분의 4는 얼마죠? 네, 16분의 4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야 1이 되냐를 따져서 4분의 3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항 1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는 라지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축이 4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구역은 8분의 1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x의 8분의 1이 한뭐 이쯤 있다고 할게요. 근데 4분의 1하고 8분의 1 사이의 간격은요, 얘는 8분의 1만큼이에요. 근데 4분의 1과 1 사이의 간격은 얘보다 더 벌어지겠죠. 4분의 3만큼이니까 8분의 6이잖아요.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졌다. 그럼 나는 이 구역 내에서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봐야 되는데, 최소값은 눈에 보입니다. 최소값은 라지 x가 4분의 1일 때, 즉 4분의 3일 때 최소값이 생기고요. 최대값은요, 축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순간, 즉 라지 x가 1일 때 최대값이 생깁니다. 최대값 라지 m.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여기에 1 대입하고 여기에 1 대입하는 것보다는 계산이 네, 다 풀어서 써준 요 전개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라지 x에 1을 대입하면 4 빼기 2 더하기 1이 돼서 아, 얘는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다 찾았어요. 라지 m하고 스몰 m을 찾아서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뺄셈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3은 4분의 12니까 4분의 12에다가 아, 4분의 9죠. 아, 4분의 12. 네, 4분의 12에다가 4분의 3을 뺀 얼마가 되겠어요? 네,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은 정답 4분의 9가 되겠습니다.